0: 의 역사와 좀 얽혀서 좀 살펴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들어도 들어도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화도령 조선 제25대 왕이죠. 철종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살 청년이 선생님 대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고구려 때나 신라 때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 놓았던 조선 그것도 후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이 강화도령, 철종, 세도 정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몰락한 왕족의 후손 한 명을 그러니까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도 정권과 결탁한 왕비가 선택을 해서 왕에 올렸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세도 정권기의 어떤 혼란스러운 역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초점이 철종으로 살짝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세도 정권의 어떤 뭐 삼정의 문란 이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강화도령이었던 철종 이원범이라고 하는 인물이
0: 이원범이군요.
1: 네,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왕족이 별처럼 많이 있는데 네. 세도 정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 좀 이렇게
0: 입맛에 맞게
1: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픽업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렇지만 당시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다.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0: 단순히 제일 만만한 사람 많은 후보 중에 고른 게 아니라
1: 맞습니다.
0: 선택지 자체가 좁았다.
1: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뭔가 왕실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왕위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굉장히 당대에 의외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관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아 지금 임금이 후사가 없는데 네.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원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강화도에 가서 철종을 모시러 가요.
0: 네.
1: 모시러 가는데 이제 뭐 사는 집
0: 정원영은 뭐 그냥
1: 그 이제 왕으로 즉위를 시키기 위해서 네. 모시러 갔던
0: 대신이에요.
1: 예, 예, 예.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갈 때 이제 주소도 가지고 갈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름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얼굴을 몰라요.
0: 얼굴 모르겠지.
1: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 심지어는
0: 아니, 뭐
1: 그
0: 사진 찍었던 시대도
1: 심지어는
0: 아니고.
1: 철종이 서울에서도 활짝이 살았었거든요. 꽤.
0: 어렸을 때요.
1: 네, 지금 수성동 일대에서 꽤 살았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이제 그런데 이렇게 네. 이제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지금 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 왕을 모셔야 되는데
0: 네.
1: 이분이 강화도 가서 저기 혹시 여기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시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이원범이 누구지요?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무하다 오던 이원범을 찾아냅니다.
0: 예.
1: 당신이 혹시 네. 이원범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옆에 사람 보고 이분이 맞는지요?
0: 네.
1: 하면서 이분이 다음 왕이 될 뿐이다. 라고 해갖고 이제 왕이 타는 연이라고 하는 큰 가마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태워서 이제 비로소 올라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통의 네. 왕실 사람들은 아무리 신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이완범 그러니까 철종은 군호가 없었어요.
0: 아 군호도 없었어요.
1: 네, 그러니까 나중에 창덕궁에 와서 먼저 덕완군으로
0: 부랴부랴
1: 봉군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관례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 오르는 즉위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0: 네.
1: 그런 면에서 당대 사람에게도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철종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하지만 잘 몰랐던 인물 이런
0: 그렇죠.
1: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당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임금님이 어디 어떤 분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강화도에서 오셨어.
0: 농사 짓던 사람이라고.
1: 네. 그리고 혼례도 안 치른 것 같아.
0: 강화도에 여자친구 있었던 얘기가
1: 있어요.
0: 있죠?
1: 맞아요. 그 얘기는
0: 그건 사실인
1: 있어요.
0: 거죠?
1: 그거는 그런 거
0: 전해지는
1: 같아요.
0: 얘기인가?
1: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네. 운물가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0: 네, 네, 네.
1: 아무튼 그래서 강화도의 도령님, 강화도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왜 유언범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철종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마 철종은 제 생각에 조선 왕 중에서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을까
1: 맞습니다.
0: 싶은데
1: 서울에서도 비록 살긴 했었지만 강화도에서 철 들고는 주로 강화도에서 살았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끼니 걱정하고.
1: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라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지 않았을까요?
0: 그런 기록은 없나요?
1: 그런 기록은 따로 없어요.
0: 폭식을 하셨다라는.
1: 폭식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고 네. 오히려 음식을 소박하게 드셨다.
0: 소박하게.
1: 라는 기록이 있고.
0: 하시던 그게 있습니다.
1: 가능하면은 고기 올리지 마라. 이 고기가 보통 왕실에 오르는 고기는 소고기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데 그 소는 농사를 지을 가축인데
0: 네.
1: 이 고기를 내가 먹으면 농사일에 폐가 되지 않겠느냐.
0: 그래, 네.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1: 네.
0: 예.
1: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왕비의 행장 속에서 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낙죽, 타락죽도
0: 타락죽
1: 드리지 말라고 했다. 송아지가 먹을 건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0: 백성이 먹을 백성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1: 이건
0: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1: 지금 젖소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그때는 송아지가 먹을 젖을 이제 그 네. 관리들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0: 네.
1: 타락색에 있는 관리들이
0: 네.
1: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제 가뭄이나 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0: 네.
1: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용돈이죠. 내탕금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했으니까 개인적인 성품만 놓고 보면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고 또 굉장히 선하고 착한 임금이다라는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철종이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얼굴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 왕이죠?
1: 맞습니다. 태조, 영조, 그 다음에 철종, 고종순종은 물론 어진 있지만 사진도 있는 분들이니까
0: 그렇지, 그렇지. 네.
1: 그러면은 조선 역사에서 얼굴을 잘 알 수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
0: 그러네요.
1: 네, 네. 물론 이제 반쪽 면이 그 불에 타기는 했지만 충분히 나머지 반쪽.
0: 그래도 용안 쪽은 네. 약간 하관 쪽 그을린 거 말고는 많이 남았어요.
1: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0: 네, 네, 네.
1: 네. 네, 굉장히 수려한 얼굴에다가 눈도 동그란 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긴 얼굴인데 선한 순한 얼굴.
0: 이제 좀 순수한 느낌이 좀 있어요.
1: 맞아요. 네,
0: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파고 들어가 볼 부분은 당시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강화도에 숨어있다시피 살던 이원범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범이 왜 왕이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풀어봐야 될까요?
1: 정조 때부터 풀어봐야 됩니다.
0: 정조. 정순헌철인데.
1: 네, 순헌 사이에는 사실은 효명세자라고 하는, 이제 물론 이제 후대에는 나중에 익종 또는 그 문조로 추존되는 인물이지만,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좀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0: 네.
1: 정조, 그 다음에 순조, 네. 효명세자, 그 다음에 헌종.
0: 그러니까 다 부자 관계죠? 정조의 아들이 순조,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
1: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여기가 다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0: 아, 형제가 없구나.
1: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왕손이 귀한데 특히 정조 이후에는 왕손이 너무 귀해서
0: 네.
1: 그래서 순조와 순원왕후 이후에 이제 효명세자를 놓고 그다음에 효명세자가 또 막 개혁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세자의 신분으로 그렇지만 오히려 순조보다 일찍 죽습니다.
0: 누가요?
1: 효명세자가.
0: 효명세자.
1: 아들이.
0: 예,
1: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린 8살의 헌종이 왕위에
0: 그렇죠.
1: 올라가게 되는데
0: 네.
1: 8살은 너무 어리니까 한 6, 7년 이제 기다리면은 진짜 장성해서 후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이제 왕비를, 그 전 왕비가 있고 후 왕비가 있는데, 모두 후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격식을 갖춰서 경빈김 씨라고 하는 후궁까지 드리는데,
0: 네.
1: 그 후궁을 드리고 후사 없이 1년 만에 1849년에 생을 마감하면서
0: 헌종이요.
1: 헌종이.
0: 네네.
1: 그러면서
0: 네.
1: 갑자기 이제 정조 이후에 직계 왕손이 모두 끊기게 된 거죠.
0: 그러네요. 정조 아래로는 다 외아들이었고.
1: 그렇습니다.
0: 여부상업 헌종은 아예 아들을 못 낳고.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끊겼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당시 왕실에서는 아 큰일 났다.
0: 네.
1: 그러면은 다음 왕은 헌종의 후사는
0: 네.
1: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정조 이후는 없으니까.
0: 네.
1: 그럼 정조의 아버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0: 사도세자.
1: 사도세자.
0: 사도세자가 정조 임금 말고 아들들이 있었나요?
1: 그렇죠.
0: 이제 아, 있었어요?
1: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들부터
0: 아,
1: 이제 다시 후손
0: 더 위로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1: 늘 찾기 위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사실은 이 사실은 우리는 찾는 거지만
0: 네.
1: 당대 왕실에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0: 아,
1: 있을
0: 좋습니다.
1: 것 같은데요.
0: 예.
1: 일단 사도세자는 아들을 5명
0: 두었습니다. 아, 저는 좀 이른 나이에 가셔가지고
1: 28
0: 아,

0: 그다음에 이제 은전군은 엄마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후궁 둘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사도세자가 궁녀를 네. 궁녀와 같이 동침을 하고 아들 둘, 아들 하나를 낳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요 느낌이 영조가 볼 때 저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구나.
1: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0: 네,
1: 아.
0: 그래서 은원군, 은신군을 네. 싫어합니다.
2: 어쨌든 자. 손주인데.
0: 손주이지만 손주인데. 영조는 아, 그 조폿 그래, 이런 게 뚜렷하잖아요.
1: 맞아요. 예.
0: 정조는 되게 좋아했지만.
1: 맞아요. 예.
0: 은원군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네. 니네 아빠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낳은 아이가 너다. 아, 이런 느낌을 해갖고 은원군, 은신군이 계속 버림을 받아요.
2: 사도세자가 밑보인 게 그런 요인도 있는 거죠.
0: 그런
2: 거예요?
0: 요인도 있는 거죠. 아. 이 가운데 이제 사도세자가 1762년에 네. 그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은원군, 은신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왕실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해경공 씨가 감싸긴 했어요.
2: 아, 이게 해경공 씨가요?
0: 네, 정조의 어머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감싸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은원군, 은신군 형제를 제주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1: 아, 네.
0: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신군이 죽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은원군 하나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1: 예.
0: 은원군 하나 남고 그래서 이제 정조로 볼 때는 네. 아, 내 이복 동생이 지금 둘이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은원군, 아, 은전군.
0: 은전군 둘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가 왕위에 딱 오르고 났는데
1: 네.
0: 근데 오르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겪죠.
1: 어떤 사건이요?
0: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1: 예.
0: 위에 영 자객들이 들어온 영화 영린의
2: 영린에서 화살 건
0: 네. 그 사건이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정조 1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경희궁에서.
2: 1년에. 예, 예, 예.
0: 영모가 뚜렷한 사건이잖아요.
1: 예.
0: 그럼 영모를 일으켰다면은 정조를 없애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1: 왕으로?
0: 그렇죠.
1: 아.
0: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영모가 아니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 누군가가 은전군인 거예요.
2: 은전군이었어요. 아까 가엾은 은전군.
0: 가엾은. 자기 엄마 죽어.
2: 네네네.
0: 그러니까 은전군은 정조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또 은전군도 사사가 됩니다.
2: 죽었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정조의 이복 형제는 은원군
2: 하나 남았네.
0: 한 명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그럼 우리가 지금 헌종 되려릴 왕을 찾고 있는데 사도세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거기서 남은 건 은원군밖에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조하고 은원군이 예. 남았는데 정조 후손이 이제 끊겼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은원군
2: 예.
0: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2: 네네네.
0: 있는 거죠.
2: 유일한 선택지네요. 네. 은원군 쪽이.
0: 네. 그러니까 이제 은원군은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툭하면은 어떤 세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네.
0: 영모를 꿈꾸면 이제 나를 지목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은원군이 약간 그 성격이 자기 아버지랑 좀 비슷했던 성향이 있는 것 좀 괄괄했던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럼에도 이제 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은원군이 아들을 한 다섯 정도를 두거든요. 다섯 또는 여섯이라고.
2: 그래 후보가 많아졌대 갑자기. 예.
0: 되는데
2: 네네네.
0: 문제는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아들은 큰 아들입니다.
1: 네.
0: 이제 이 큰 아들인데 이 큰 아들이 두 번이나 영모에 연루가 됩니다. 보통 아들을 이제 상계군이라고 부르는
2: 상계군.
0: 이 아들인데
1: 네.
0: 처음에 이제 홍구경이 정조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왕에 올리는 성공을 하는데
1: 네.
0: 홍구경이 자기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만듭니다.
1: 누이 동생.
0: 네, 원빈이라고
1: 네,
0: 해서
1: 네, 네, 네.
0: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일찍 죽으니까 홍구경이 왕실과 인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은원군의 큰아들이었던 상계군을
1: 네.
0: 이 홍구경이 죽은 누이의 양자로 집어넣어요.
1: 죽은 누이의 양자로?
0: 네.
1: 예, 예.
0: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를 더 하나 더 둔 게 뭐냐면은 군호를 완풍군으로 신청을 합니다.
1: 네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0: 전주 이 씨의 완. 완,
1: 아~
0: 완주잖아요. 완산주.
1: 아~
0: 그 다음에 홍 씨가 풍산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전주 이 씨하고 자기 집안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1: 동격으로 놨다는 의미구나.
0: 네.
1: 선을 넘었네 그러면.
0: 건방지다.
1: 네.
0: 왕실에서 볼 때는 제 홍구경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데
1: 네.
0: 지금 완풍군이라고.
1: 정조도 좀 탐탁지 않았겠네요.
0: 탐탁지 않아서 결국 홍구경을 네. 원래 이 정도면 이제 영모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홍구경하고
1: 네.
0: 면담을 해서 낙향을 시켜버립니다.
1: 가까웠던 홍구경을
0: 네.
1: 낙향을 시켰어요.
0: 그래서 완풍군 군호도 이제 상계군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서 상계군이 됐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은원군의 맏아들이지만 상계군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되고 막
1: 네.
0: 이러면서 자신이 뭔가 왕실하고 정조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 건데
1: 네.
0: 나중에 이제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영모를 실제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추대한다? 상계군을 추대한다.
1: 아.
0: 결국 이제 상계군이 죽게 되니까
1: 아.
0: 이제 은원군 집안이
2: 맏아들은 탈락.
0: 네, 정교가 지켜주긴 하지만
1: 네.
0: 이제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
1: 네.
0: 다른 두 아들도 결국은 1817년, 18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1: 아.
0: 이제 그러니까 상계군도 사실은 이게 죽은 게 아니라

0: 아니라 은원군이 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지 않겠니? 네. 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은원군은 이제 강화도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되고.
1: 아, 은원군이 강화도로 갑니까?
0: 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살아남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조가 그 1800년에 죽게 되니까. 네. 은원군만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정조가 어쨌든 은원군을 강화도로 보낸 거 아니에요. 원래 상계군이 영모에 연결됐으면 아버지도 따라서 네. 죽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80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박해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는 여러 네.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1: 아, 네.
0: 그 천주교 박해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1: 어떤 사건이요?
0: 은원군의 부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1: 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0: 그러니까
1: 그 부인의 아들들이 또
0: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며느리도 세례를 받았어요.
1: 아.
0: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원군의 부인을 송씨, 그다음에 네. 은원군의 그 며느리를 신씨라고 부르는데 네. 카톨릭에서는 송마리아, 신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여기를 피하지 못하고 은원군도 죽게 되면서
1: 아.
0: 이제 그 아들들만 한 3명 정도 살아남았는데
1: 그렇죠.
0: 그 아들 중에 둘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광
1: 하나 남은 거예요. 은원군 네, 이광, 아들 중에 이광. 예.
0: 나중에 이제 전계대원군이라고 부르는
1: 네.
0: 이 이광 하나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1: 그럼 이광을 올리든지 이광 뭐 아들들이 있다면 아들 중에 찾든지
0: 이때는 아직 왕이 있을 때예요. 헌종 있고
1: 아.
0: 네, 순조 있고 있을 때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나중에 이제 예. 이광 쪽에서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전계대원군이라고 하는 이광이
1: 네.
0: 세 명의 아들을 뒀어요.
1: 네.
0: 세 명의 아들을 뒀는데 이제 회평군, 영평군, 그다음에 이제 이완범 각각 엄마가 다 다릅니다.
1: 엄마 다르고 이완범이 이광 아들이에요.
0: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맏아들 회평군이 바로 영모에 연결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계대원군이 죽고 나서
1: 네.
0: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일단 큰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헌종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그 사도세자의 후손 중에서
1: 네, 네.
0: 이원범하고 그 형이었던 영평군
1: 영평군이죠.
0: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1: 진짜 선택지가 없었네.
0: 선택지가 없어요.
1: 지금 다 찾아봤는데 뭐 다 영모되고 다 죽고 이래가지고 둘밖에 없어요. 이원범이랑 이원범의 형 영평군.
0: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논란의 문제가 있었던 뭐 역사 왜곡 문제도 있고 또는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1: 인기 좋았죠.
0: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보면은 철종이 거기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1: 김정현 씨가
0: 네, 네. 그 철종의 형이 계속 호위무사처럼 다녀요.
1: 영평군이에요?
0: 근데. 네, 그 사람이 영평군이라고 아예 그 자막에 찍혀서 나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는 왜 형이 있는데
1: 네.
0: 동생이 왕이 됐을까?
1: 그렇지.
0: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보게 될 텐데
1: 네.
0: 보통 그런 댓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근데 같은 조건이면 형을 선택하지 않나요?
0: 그럼? 맞습니다.
1: 왜 영평군 살아있는데 이원범이 선택을 받았을까요?
0: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1: 네네.
0: 그러니까 명목상의 이유는 이겁니다. 영평군이 어쨌든 그 회평군이 죽고 났으니까 큰 형이 죽었으니까
1: 네네.
0: 둘째니까 네가 이 집 제사를 맡아라. 큰아들로서.
1: 제사 맡아야 돼서 탈락인가요?
0: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내막이 있었겠죠.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 첫 번째는
1: 네.
0: 엄마가 모두 다른데
1: 네.
0: 사실은 영평군의 어머니가 조금 신분이 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아무리 부계는 왕실이라고 하더라도
1: 네.
0: 이 모계가 너무 천하니까 이 사람을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1: 네.
0: 두 번째는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왕이 되는 사람은 세자 수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1: 못했죠.
0: 그럼 왕실에 가면은 대비가 수렴청정을 할 때 그 상황을 수렴청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좋다. 근데 세 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영평군 대신에 동생이었던 철종 이원범을 강화도령이었던 이원범을
1: 네.
0: 이제 왕위에 올리는데 이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덕안군으로 봉한 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 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찾은 왕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묘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족보를 따져봤더니 이제 왕이 됐어요. 네, 철종 이원범이 앞서는 헌종보다 오히려 위탁렬이었어요?
0: 맞습니다.
1: 아, 그렇게 되는 건가?
0: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헌종은 사도세자의 고손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철종은 사도세의 증손자. 그러니까 4대손, 3대손이 됩니다.
1: 맞지. 맞죠.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철종은 효명이랑 같은 학렬이거든요.
1: 철종은.
0: 네. 네. 그러니까 이원범은.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뭐냐면 당시에 보통 이렇게 왕을 새롭게 다른 왕족을 끌어들이면 양자로 들여야 돼요.
1: 네.
0: 그러면 헌종의 양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숙부뻘 되는 양반을 헌종의 양자로 들이는 거는 적절하지가
1: 않겠죠.
0: 않겠죠.
1: 네.
0: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렬이 맞지 않는 게 당시 세조 정권 가문이었던 안동 김 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1: 학렬이 맞지 않는 게 더 좋았다?
0: 네.
1: 왜요?
0: 왜냐하면 학렬을 맞추려면은 철종보다 학렬이 한 단계 높은 사람한테 입양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1: 네.
0: 아버지뻘.
1: 네.
0: 그게 바로 순조입니다.
1: 그러니까 순조 아들로 철종을
0: 입양을 시키는 거죠.
1: 입적시킨다고 하죠.
0: 예, 입장을
1: 예.
0: 시키는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족보에 넣으면 그러면은 당시 순조의 왕비가 순원왕후 김씨니까 왕실의 최고 어른이면서 안동 김씨의 대표자거든요.
1: 아, 순조의 왕비인 순원 왕후는 안동 김씨의 대표예요.
0: 네.
1: 그러면 순조 아들로 입적이 되면 순원 왕후는 땡큐다 이거죠. 철종의 인생은 이제 안동 김씨한테 이용되는 인생이었어요.
0: 맞습니다.
1: 제가 봤을 때.
0: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혼인을 하게 되니까 철종의 왕비도 안동 김문에서 이제 간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철인왕으로 알려진
1: 철인왕후도 안동 김씨
0: 예, 김문근이라는 분의 이제 따님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철인왕후도 역시 안동 김씨였다라고 본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종은 모두에게 포위된 그런
1: 그러네요.
0: 상황에서 예. 왕위에 어떤 자신의 통치를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안동 김씨에게 유리한 판을 이제 짜기 위한 전 수순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제 철종 집안에 아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영모에 연루된 사람이 워낙 많았잖아요.
0: 은정군, 네, 또 상계군, 태평군, 네. 뭐, 막 다 많죠.
1: 집안에 그런 이력이 있으면 왕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안 됐습니까?
0: 되죠.
1: 안 돼요?
0: 당연히 되죠.
1: 네, 네.
0: 근데 이게 지금 사회하고 조선 사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지금은 연좌제가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조선은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기였습니다.
1: 안동님 지금 불러서 온 사람인데.
0: 네, 심지어는 네. 자기 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영모에 휘말렸고 자기 할아버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모에 휘말린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왕실에서는 정통성 문제에 누군가가 트집을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원왕후가 어떤 조처를 취하냐면은
1: 순원왕후가
0: 네, 네 이제 예. 대리청정을 하면 당시 정치를 이끌어갔던 네. 순원왕후가 철종을 즉위하자마자 이른바 역사 삭제령을 내립니다.
1: 역사 삭제.
0: 즉 철종의 윗 조상들에 관련된 안 좋은 기록들은 모두 지워라.
1: 하,
0: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1: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역사책을 막 하다 보면 아니 역사책을 어떻게 바꾸느냐.
1: 실록을 지금.
0: 실록은 못 건드려요.
1: 실록은 못 건드리죠.
0: 네. 예. 실록은 못 건드린 대신에 실록은 나중에 이제 철종 후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실록 만들 때는 정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정조 이후에.
1: 네.
0: 모든 기록들 중에서 승정원 일기라든지
1: 승정원 일기를 건드렸어요.
0: 그다음에 일성록.
1: 일성록.
0: 네. 그래서 영모 관련된 기록들을 다 지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모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승정원 일기나 그 일성록에는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추국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국문 관련된 기록이 따로 남아 있거든요.
1: 네.
0: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1: 야, 순원왕후 대박이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의 일부를 지워버렸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왕위를 잃을 직계 후손이 없을 때 어떻게 왕을 찾았는지 박광일 선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 그런데 의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철종실록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후대 왕의 기록인 고종실록과 순종실록도 남아있습니다만 그 두 왕의 실록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에서 편찬됐기 때문에 일제의 어떠한 의도에 따라 기록이 남겨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민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철종은 그렇게 총 25대 472년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이 온전히 기록한 마지막 임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박재범 변호사 팀.
1: 1858-911. 1858-911.
2: 서울대 임용된 지 10년 만에 사표를 쓰고 정신 나간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대를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경상도 아주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절대 유학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여자는 24살에 결혼해야 된다고. 보스턴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하버드 남자 나오면 거기서 만나서 꼭 하버드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 내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3: Why not? Why not?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뭐 조성진 씨라든지 임윤찬 씨, 손유람 씨 이런 이름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런 피아니스트였었어요. 1989년에 처음으로 그 국제 콩쿠르에서 그냥 나갔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 후부터 매년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94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국적으로 처음 상위 입상을 하게 되어서 이름을 올리게 되고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자마자 바로 이제 서울대 그 당시 최연소 조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항상 기대 이상인 그런 아주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었죠. 실제로도 음악계에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14살 때부터 제가 미국에서 홀로 유학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뭔지 모르게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가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도 사실 그렇게 잘 몰랐고요. 물론 서울대 들어가는 그 학생들은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국의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걸 짧게 하면 NEC입니다. 네,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제 스승 러셀 쇼만과 변하경 선생님 두 분이 부부신데요. 그분들을 보면 그 교수 라는 자리에 오르는 거는 정말 힘든 연주들과 또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쌓아야지 되고 소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대 교수를 맡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그 두 개 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중하기가. 그런데다가 거기다 이제 결혼까지 해서 두 자녀를 낳게 됐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30대 말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또 직장 가정의 안정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막상 제 자신은 이 안정에 만족치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정을 다 포기하고 겁 없이 서울대에 임용된 지 10년 만에 사표를 쓰고 정신 나간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대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리는 게 당연했죠. 아니 이 서울대 교수가 어떤 자리인데 그리고 정말 많은 특권이 주어졌고요. 그 전에는 그냥 학생이 불과했는데 교수가 된 뒤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그동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주는 안정, 안원함 이런 것들을 제가 전혀 즐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정말 처음엔 즐겼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사표를 쓰고 이제 완전히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된 저는 2005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는 보스턴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위를 지나면서 처음 유학을 갔던 1979년 그때의 미국 대행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아 옛날에는 제가 미국에 도착을 하면 저를 키워주셨던 추승옥 선생님 부부와 또 앞으로 스승이 될 변화경 선생님과 러셀 쇼맨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학생의 몸으로 혼자 비행기를 탈 때 그 꿈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6년이 지나서 이 비행기 안을 비롯해서 제가 이 땅에 내렸을 때 뉴욕에서는 보호자도 한 명도 없고, 아버지는 제가 20대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말을 안 듣고 미국으로 떠나는 딸을 보기도 싫어하셨고, 남편과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보호해야 하는 애 둘만 제 옆에 앉아있었고, 애들이 곤히 자는데, 내가 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거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한테 딱 10년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미국서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을 달랬지만 한 8년 정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뉴욕 생활을 하고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지금이야 제가 목표로 했던 연주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으로 떠난 지 8년 만에 클리블랜드 음악원의 교수의 제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저의 모교인 NEC 교수직을 제안받아서 지금은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음악가가 됐지만 그때까지 정말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어요.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길 때는 한꺼번에 생기죠. 손을 대는 것마다 몸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애들은 사립학교를 보냈다가 안 되겠다 이젠, 그러면서 공립학교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인생이 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항상 키워주시고 음악가로 만들어주신 부산 아트 매니지먼트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 이명화 대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선아, 너는 이제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계형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앞으로는 네 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너나 아이들이 생활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 인생에서 이게 가장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너의 음악은 앞으로 훨씬 더 깊어지고 사람들 마음에 뭔가를 담아주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예술이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온 것 같다. 정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가정적, 정신적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또 도전하고 승화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과 극복의 시간들을 여기에서 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임윤찬 씨가 왜 1등에서 막 그냥 단순간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콩쿠르를 저도 나갔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차에 떨어졌어요. 아 이제 피아노는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면서 6개월간 그냥 피아노 그만두고 미국의 장거리 전화국 회사에 이제 입사했어요. 근데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매니저를 하라는 승진을 한 뭐 5, 6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놔두고 변화경 선생님이 너 요새 뭐하고 지내니? 그래서 그냥 일하고 지내요 했더니 선생님이 무조건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나가야지, 미국까지 와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설득을 하셔서 포기를 안 하시고 설득을 해서 제가 울면서 러시아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런데 정말 떠밀려서 가서 참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한국 국적에 이제 최초 입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언제 사실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싱글맘인 제가 아들딸을 맨날 연주를 다니면서 친구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 저희 엄마는 절대로 안 오셔요. 이모께 이제 맡겨두고 미안해하면서 연주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 거기다가 또 연주를 한 번씩 하려면 이렇게 새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냥 나가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쳐보고 리허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허설을 하려면 정말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희 선생님밖에. 그래서 변학영 선생님께 가서 한 번씩 제 연주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씩 쳐봐요. 그러면 아니 뭐야 지금 이거 초등학생이 쳐도 이거보다 낫겠네. 아니 말도 안 돼. 네가 피아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프로인데 이런 꾸지람을 당하면서 아니 프로인 저에게 이런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하시면서 제 생활을 하나도 모르시는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 나이가 제가 벌써 40대 중반도 넘었을 때예요. 근데 집에 와서 펑펑 울면 저희 두 애가 엄마 또 야단 맞았어? 그러면서 왜 너무 못 친다 그러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애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며칠 후에 이제 아들이 제가 막 뭐 밤에도 연습하고 새벽에도 연습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드디어 백혜선 소리 난다. 아 그래도 변 선생님이 명교수긴 명교수인가 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선생님은 제가 힘든 것을 알고 정말 제 정신무장을 위해서 제가 더 나은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엄청 쓴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 양심은 좀 알면서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이쯤이면 되겠지 하면서 저도 이렇게 약간 그런 근성을 그냥 단칼에 확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학생처럼 지내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연주하러 다니고 뭐 며칠씩 떠나 있고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엄마는 그냥 프로 골프 선수같이 코치한테 맨날 갔다 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애들도 또 음악을 배우기 시작해서 저희 세 가족은 친구처럼 완전히 이 음악이 공통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더 독립적인 이제 그런 삶을 배우고 그러다가 애들이 하버드를 아들이 하버드와 NEC 두 대학에 다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두 대학을 5년에 다니는데요. 그러면 하버드에서는 음악이 아닌 그냥 일반 전공 학사가 되고 NEC라는 음악 학교에서는 석사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는 첼로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딸까지 또 하버드와 애니스를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는 갈 수가 없다. 말렸어요. 그런데 오빠도 했으니까 나도 무조건 나도 조기를 해볼 거다. 그러면서 딸을 말리지를 못하도록 딸이 그냥 무조건 뭐 자기가 신청서를 써서 내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걔는 오보에라는 악기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도 힘든데 무슨 두 가지를 해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 음악은 내가 숙제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것까지 없으면 우리는 공부할 때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음악을 하면서 맨날 받는 게 스트레스인데 얘네들은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계속하게 해준 게 참 애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전문 음악인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저한테 엄마를 보니까 전문 음악인은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제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특유의 경상도 아주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근데 절대 유학 못 보내준다고 그러고 여자는 24살에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울면서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뉴욕은 아니고 보스턴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하버드 남자 나오면 거기서 만나서 꼭 하버드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니는 변변치 않으니까 교수 사이 만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생각하면 이제 당당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남편이 하버드가 아니고 아버지 손자 손녀가 아빠의 꿈을 다 이뤘고 저도 한국과 외국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또 연주를 하면서 저의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고함을 지를 때가 있어요. 참 사람들은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 갔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두 아이를 하버드를 보낸 거는 네가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거야. 와 이게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직을 가진 거로 후회하냐고 또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주자 경력으로서 보자면 그 시기가 어떤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인간의 삶에서 그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봤을 때 그때를 항상 넘어갈 수 있게 저희 자신 안에서 더 나은 그런 제 자신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왜 힘들게 일을 하는지 막 일 구하다가 일을 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난 이제 된 것 같아.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게 굳이 정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피아노 연습할 때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이제 습득한 건데요. 연주자를 비롯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내 이 그릇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삶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 가도 어느 순간은 그런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 내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랬을 때 제가 서울대 교수를 그냥 그만둔 것처럼 그 각성을 그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불안에 몸을 던지게 되더라도 내 삶을 실험하고 도전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직 여러분들이 30, 40대도 되지 않았고 이제 겨우 40대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계획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는 날까지 건강이 따르고 정신이 허락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또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거고요. 그 곳이 어디가 됐던 간에 종착역이라면서 눌러앉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을 잠시 머무르는 어떤 정차역이나 환승역이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늘 당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그래서 본 선거에 진출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미국에서의 선거는 늘 화요일에 있기에 어떤 경우라도 한 주 중에 가장 초조하기도 하고 가슴 설레기도 한 날이 바로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화요일에 뉴욕의 하늘은 흐립니다. 노르스터가 휩쓸고 간 해안가며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나는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피해에 마음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듯한데 이번 폭풍을 겪으면서 높다랗게 자라난 집 앞들 혹은 뒷마당에 익숙한 나무를 올려다보는 눈이 또 한편 걱정스럽습니다. 그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면 어떤 경우에는 쾅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네, 나무가 쓰러져 있고 이 바스룸 한 벽이 아예 터져서 밖에 훤히 내다보인다. 이런 경험도 이번 노리스터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10월이고 우리는 사과 따러 간다는 계획도 또 철진한 바닷가를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야지 하는 계획도 매일매일 미뤄놓은 채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이 대학 스포츠를 연방의회에서 규제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The Protect College Sports Act 2026, 대학 스포츠 보호법. 그동안 대학 스포츠가 프로만큼이나 많은 돈을 벌어다 주며 학교들과 NCAA 이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만 좋았고 학생 선수들에겐 혜택이 없다 해서 몇 년 전에 바꾼 법이 이번엔 또 한번 바뀌게 되는 그런 큰 진통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연방 하원으로 보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봤던 우산들은 거리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뭔가 내릴 것도 같은 그런 하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만 끼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뉴욕과 그 일대의 오늘 날씨를 보면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와, 이 노리스타 한번 겪고 나니까 선셋 시간이 6시 41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석양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7시 훨씬 전에 해가 지는 그런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허시로 71도, 그리고 내일부터는 온도가 올라가서 거짓말처럼 내일 수요일은 76도, 목요일은 79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화씨로 86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더워졌기 때문에 또 비가 금요일엔 잠시 다녀갈 수도 있고, 토요일은 맑은데 이번 주 썬데이에 또 50% 정도 비 올 찬스가 여기 보입니다. 금요일까지 온도를 올렸다가는 다시 오늘 기온 정도로 내려가는 10월과 만나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워낙 스포츠에서 정말 잘 뛰는 선수들 중간에 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프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학 농구, NCAA, 바스켓볼 챔피언십은 진짜 March Madness를 4월까지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대학 선수들의 이런 이름과 이미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 경우에 이 선수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법을 또 제정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NCAA가 또 많은 이 소송의 이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번에 연방 상원에 올라가서 통과가 된 이 법은 대학 스포츠를 보호하자라는 취지의 법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연방 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찬성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법이 되기까지는 아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7대 22로 상당히 찬성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이 많았던 그런 통과였습니다. 탭 크루즈,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인 크루즈 의원과 마리아 캔트웰, 또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당을 초월한 이 법안은 NCAA, 미국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이 단체의 선수 자격, 또 이적하는 것, 또 보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그러니까 이제 독점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된 건 아니지만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뭐 여러 지역별로 또 대학 팀들이 이렇게 그룹을 줘서 하는 이런 그룹의 재편성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슈퍼리그 형성을 하자 돈이 더 벌리게 되니까요. 제가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 스포츠가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또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학교당 매년 약 2천만 달러의 수익 분배 상한선이 지금 있는데 그걸 5천만 달러로 늘리고 선수를 유지하고 또 이게 돈이 많이 벌리지 않는 그런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자금도 마련하자. 여기 이것도 하나 끼워넣네요. 그래서 프로 스포츠 리그에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 독점 금지, 독점 이걸 막는 법을 그러니까 독점을 금지하는 것을 그 조항을 면제해주는 이게 지금 NCAA 또 컨퍼런스들이 상당히 묶여있던 그런 조항이었는데 소송과 이런 법적인 도전 때문에 그랬죠. 이걸 이제 줄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가 그 다음 차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이지만 일단은 지금 하원이 다 하원 의원들이 집에 가 있죠. 11월 3일 선거가 끝나야지만이 뭔가를 또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하지 않던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미처럼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돌아와서 다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 대학 스포츠 프로텍션 법에 대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연방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이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방 하원이 갑자기 일찍 또 집에 가서 물론 다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요.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룸 밖에 나서 예비 선거에서 떨어져 버린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이 국방장관 핏 헥세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발의해서 그걸 이게 더 자세히 그리고 진행이 될까 이거 막기 위해서 어쨌든 뭐 휴회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어떤 안건이든 투표가 있다는 거죠. 뭐 대학 스포츠 보호법이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될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한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레임덕들 이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면 이게 또 이게 여러 다수당의 그런 여러 그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파워를 이양하는 과정
11월과 12월에 또 휴가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일정이 촉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시기가 대체로 아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중간선거에서 지고 나면 근데 또 법안에는 이 대학교 선수들이 직원으로 임플로이로 간주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복잡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소속으로서도 약 연방 하원 의원의 40명 정도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상원에서까지 통과된 이 주요 배경을 보면 상원에서 먼저 네, 미국 NCAA 대학 스포츠 협회와 대학들이 대학생들 이름 초상권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이런 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상 관련 법안이 각각 주마다 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다.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법을 만들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로비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연방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는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대학 스포츠 관장하는 기구들이 선수들이 너무 자주 옮겨 다녀요. 프로 선수들처럼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그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장학금이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또 걸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 스포츠 NCAA를 보호하기도 하고 대학들이 무분별한 이적을 하는 이적시장, 전학시장 뭐 이런 선수들의 자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또 여기 법안에 조항이 새롭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이 대학 스포츠도 역시 돈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 캐피탈리즘이 지배하는 미국인 걸 다시 느끼게 합니다. 코스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이 대형 소매점 웨어하우스 코스코에 최근에 가서 장을 보셨나요? 뭐 장을 본다고 그냥 대표적으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코스코에서는 정말 돈 되는 거 다 팔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코스코의 이미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잃어버렸던 반지를 이렇게 찾은 경험도 있는데 그 반지 찾은 경험이 또 이거 나중에 따로 제대로 코스코에 가서 또 감사하고 그 두 명의 직원들에게 제가 뭔가를 하고 와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커다란 그

0: 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미국은 진짜 I'm gonna kill you 이렇게 말하면 이걸 농담으로 생각 안 하는 그런 나라. 이 정도로 그 전에 CEO가 코스코의 그런 음식 부분에 대해서 또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며, 또 캐셔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좋은 조건에서 최소한 일을 한다라는,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들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그러니까 추석을 맞을 준비에 바빴던 나름대로 우리 한 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추석 대잔치도 있었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4분기에 1억 8,400만 달러의 관세 환급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스코 가면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물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료, 그리고 다양한 일상용품. 퍼니처 가구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환급받은 세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 CEO Ron Backris라는 사람이 초기 관세 환급받은 것 우리 멤버들에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 중 일부를 재투자했다. 그리고 또 분기 하반기 농산물, 육류, 음료, 지금 일상용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가격 하향 조정, 가정용 가구, 하드웨어, 식료품 아닌 품목에까지 대단해요. 환급금 1억 7,400만 달러와 이자료 1,000만 달러로 구성돼 있는데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해가지고 EPA, 1977년 이 법을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죠. 이것이 연방대법원에서 2월 달에 이게 위헌이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오늘도 K 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다면 라디오가 없어도 우리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K 라디오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진짜 되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kradio.us 하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들이 보이고요. 거기 첫 페이지 오른쪽 맨 꼭대기 코너 오른쪽 상단에 보면 on air 영어로 두 단어가 보입니다. on air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들을 수가 있네 라고 반가워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국가 비상사태로, 마약, 그러니까 펜타닐 이런 재료들이 넘어온다. 국경의 위기다라고 그걸 선포하고 나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977년 법을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서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독자적으로 부과했던 이것이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2월 달에 6-3으로 이게 위헌이다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엄청난 규모의 관세를 이미 지불했던 기업들이 환급 소송에 들어갔는데 코스코도 그걸 받아서 그래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멤버들에게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 하는 발표를 한 거죠. 코스코 왜 이렇게 싸졌지? 사실 요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할까요? 사실 어느 가정이든 자기 자식이 잘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진짜 공부를 못해. 아유 이렇게 아주 가까운 몇몇 친구한테는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못하는 건 그냥 가정 내에서 속상하고 많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개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 정말 많은 가정에서 이런 아침마다 아이와 싸워야 하는 문제가 나만 그렇게 아니네. 우리 집만이 아니네. 이런 지금 최소한 뉴욕시 공립학교 상황입니다. 결석률이 이 결석률로 보면 만성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결석하는 학생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3명 중에 1명이다. 놀라시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좀 주목해서 오늘 아침에 이 모닝 브리핑을 담당하는 기자가 자신이 그 잠시 소셜 사이언스 티처로 일했던 버클레 부시웨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이 졸업률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학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뭐 그 스탠다드다이즈 테스트 주에서 부과하는 그 기본 스탠다드 시험의 성적이 너무 나빠도 안 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안 해서 졸업률이 낮아져도 안 됩니다. 뉴욕시의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이 특목 고등학교들의 상당 수가 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면 너무나 모티베이션이 높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알아서 해야 하는 학생들이기에 또 선생님들이 때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생들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학교를 가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학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학교들과 달리 또 이런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은 특별히 이 졸업률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왔다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웨크 한 고등학교 이게 지금 중학교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 뉴욕타임스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부시웨크 한 학교가 이제는 문을 닫았는데 너무 졸업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 당시 자신이 거기서 선생님으로 일할 때는 그 지역사회에 아주 정말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거기서 학교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학교였고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고 또 막 케아틱한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부시에게 학교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 또 행정가, 선생님들, 보조원, 간호사까지, 그리고 학교 시큐리티까지. 매일 이 고등학교네요. 유토피아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게 하는 방법, 뭐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학교 자체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더니 20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소규모 그룹 과외를 시켜보자. 이게 가장 그러니까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그리고 결석이 또 자주 있다 보면 계속 뒤처지는 거니까. 그래서 스몰 그룹으로 튜터링을 해주자라는 건데 이게 학급 클래스룸 그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은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에 튜터와 함께 한 서너 명 정도 그룹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서 밀린 부분을 보충하고 배우는 그게 가장 좋은 개입 방법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던데 단점은 많은 그 튜터, 과외 선생님들을 구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전문가들은 또 더 많은 아이들이 8학년 때 수학 어려운 수학을 듣거나 고등학교에서 AP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재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학교들에서 특히 대학 준비하는 수업이 적은 그 저소득층이 위치한 그런 학교들에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을 위한 AP 클래스 좀 장려하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 역시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AP 수업만 갖고 이게 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교사들의 페이를 인상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자격을 갖고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그런 교육 수준과 경험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페이가 작다면 왜 그렇죠. 아무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육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선생님들의 페이를 줘야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원하긴 하지만 가정에서 지금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네,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기도 한 거죠. 이게 피비 브리지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존 와일스 같이 보이기도 하고 긴 머리에 통기타를 들었네요. 저도 이 가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솔직하고 그런 좀 서정적인 문학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감성적이면서도 뭐 스산한 그런 느낌. 아주 이 사운드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지금 구축해온 미국의 인디, 포크, 얼터너티브 록,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프로듀서기도 한 이 피비 브리저스가 솔로 활동 외에도 다른 가수들과 또 보이 지니어스를 결성해서 앨범도 내고 그래미 어워드에서 세 부문에 상도 받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스타 이런 가수들하고도 상당히 협업도 많이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피비 브리저스가 자신의 투어, 자신의 공연에서 오는 관객들에게 휴대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걸 강행을 했고 팬들이 또 그걸 따랐어요. 지난주였나요? 뉴욕의 브루클린의 바클레이 센터에서 있었던 피비 브리저스의 투어 공연에
이게 관객들이 일체 디바이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디지털 필름 카메라, 태블릿,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통신이, 촬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연에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 마치 비행기 타기 전이나 아니면 마지막 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팬들이 기다리면서 막 다급하게 연락을 보내려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들어가면은 전화 통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래서 만약에 공연 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용을 하면 그게 적발되면 퇴장이 될 수 있는 퇴장 조치가 되는 엄격한 룰이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몰입하면서 이 피비 브리저스의 아름다운 모습과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랬네요.

0: 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0: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늘 미국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유통포 방송에 지금 많은 진행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잠시 후에 우리가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을 지금 우리가 보통 부르는 한상대회, 세계 한상대회 인천 송도에서 올해는 펼쳐지고 있는데 현장의 소식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시나 그리고 또 한인들의 한인 전 세계의 한인들의 한인회 회장들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의 축제에 이어서 많은 연계된 행사들이 여기 인천 송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광민 회장님, 의장님, 또 총회장님 여러 직책을 갖고 계신 박광민 회장님 전화로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이 그대로 이름은 세상의 모든 아침인데 10월 첫날부터 조금 바뀌게 됩니다. 조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우리 시사 프로그램 성격으로 마침 또 그때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3월 1일부터 지금과 같은 포맷으로 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게는 조금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없이 우리가 아침에 이 두 시간씩 하던 그 포맷에서 한 시간으로 압축해서 중요한 소식을 정확하고 또 빠르고 그러면서도 너무 길거나 지루하지 않게 음악 없이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챌린지였죠. 10월이 되면 10월에 나오는 사과의 종류도 바뀌는데 후지 사과도 나오고 뭐죠? 골든 딜리셔스인가요? 그런 사과 품종도 나오게 되는 미국에 와서 사과 이름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또 처음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 맨하탄 다이아몬드 직제 김스보석 47스트릿 5호 에베뉴 6 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채권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런데 이번 주 킴스 보석 특별 세일 상품은요. 내추럴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몇 점이나 남아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212-840-3412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아내에는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국, 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 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언제나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오픈 드디어 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있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되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와 노던 볼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당한 프로모션까지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청소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또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네요. 장수 대기업,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그래서 또 즐거운 장수 대기업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가을 바람이 분명합니다. 제니 앤몽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인데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몽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몽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제 우리 K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셔서 또 말씀해 주신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 초대하시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한 번의 말씀. 근데 인상부터가 야 이렇게 하면 이 가정이 사는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있습니다.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뜻깊은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4명의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대항전 현금 $5,000 우승상금 그리고 또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있고요.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3개 홀 성적을 빼서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이렇게 더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한 사람 참가비가 100불인데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그리고 음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내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 우승 상금의 주인공이 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와 세상의 모든 아침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의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을 경험해 보시죠. 매니큘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뭐뭐 양복점인데 또 추석 한가위 기념으로 두 분께 그동안 플러싱에서만 25년인데 양복을 맞추셨던 분들의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여기서 양복 맞추신 분들 뭐뭐 양복점으로 전화하시면 수제 와이셔츠 특별히 맞춰서 200불 상당의 선물 두 분께 선착순으로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뭐뭐 양복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인데요. 축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오는 소식 이제 5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10월 17일로 미뤄졌죠.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저녁 7시 30분 뉴욕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십시오. 와,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티켓과 단체 관람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908-461-1178. 그리고 뉴욕 쪽에서는 뭐 어디로 전화하셔도 되지만요. 212-255-6969 번호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LAFC 지난주였나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대에서 보면은 골키퍼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밖에서 찼는데 프리킥이 그냥 휘면서 골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골대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흥민을 졸졸 쫓아다니는 이유다. 누군가 그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은혜예요. 네. 자세한 소식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저는 지금 세계 한상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밥을 먹고 계시는 박강민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총회장, 대뉴욕 한국경제단체협의회 의장,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십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 네, 박강민 회장님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밤이죠.
1: 네. 네, 한국에는 지금 밤이고요.
0: 네.
1: 여기 분위기는 지금 모든 행사가 지금 거의 종료됐고
0: 네.
1: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폐막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해외에서 몰려든 각계각층의 단체 위주로
0: 네.
1: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저마다 또 단체들마다 그 뒤풀이 뭐 그런 좀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우리 한인들 이번엔 글로벌 경제 한인들이 움직이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초점을 맞춘 세계 한상대회지만 또 한인 회장들도 모이시고요. 뭐 여러 지금 대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1: 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그 세계 한상대회가 지금 24년째 24차 네. 세계 한상대회지만은
0: 네.
1: 이번에 인천에서 열렸던 이런 행사에는 지금 그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0: 네.
1: 동시에 한인 회장 대회와 또 더불어서 차세대 리더 총연합회
0: 네.
1: 세 개의 통합적으로
0: 네.
1: 지금 한상대회가 개회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0: 네.
1: 또 오늘은 또 이제 한상 대회의 개회식이 별도로 또 인천시장 주제로
0: 네.
1: 열렸습니다.
0: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계신가요?
1: 네, 전 세계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 수가 7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0: 네.
1: 그 중에서 오늘 여기 한상 대회에 참여한 인원수는 한 집계 결과가 한 3,000명.
0: 네.
1: 그 다음에 부수가 한 400개 부수.
0: 네. 네.
1: 그 정도로 대규모로 지금, 오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내일 네.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이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3,4,000명이 그곳에 인천 송도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행사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올해 세계 한상대회인데, 어제였나요? 그게 다음 한상대회를 어디서 개최해야 할지 그 개최에 대해 또 결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요. 항상 해마다 한상 대회에 하루 앞서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요.
0: 네.
1: 저 역시 그 운영회의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운영회의가 40에서 한 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중에서 오늘 운영회의 때 차기 개최지 2027년도 차기 개최지에 대한 선정이 이제 그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0: 네.
1: 내년에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는 경상북도 경주와
0: 네.
1: 그다음에 전라남도 여수가 개최지 선정을 두고서 정합을 벌였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운영 회의에 각 그 도시를 대표하는
0: 네.
1: 시장과 구시장들이 와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그
0: 네.
1: 브리핑을 갖고
0: 네.
1: 설명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 위원들이
0: 네.
1: 또 개별적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경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0: 네, 여수냐 경주냐 여수 밤바다냐 아니면 경주 불국사냐 하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결정 선택이었는데 요즘 경주가
1: 예.
0: 대세인 것 같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경주도
0: 네.
1: 7, 8년 전에 한번 그 개최를 했었던 경험이
0: 네.
1: 있었고요.
0: 네.
1: 또 여수도 최근 2, 3년 전에
0: 네.
1: 그 엑스포 단지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어떻게 많은 그 운영위원들이
0: 네.
1: 경주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무조건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거기에 이제 실사단이 파견돼서
0: 네.
1: 사실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0: 네.
1: 또는 그 재원 이런 것들을 모두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0: 네.
1: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경주 쪽이
0: 네.
1: 버짓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한 이 땅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오늘 의결이 전체 39 대의원 수 중에
0: 네.
1: 25대 14로 압도적으로 경주가
0: 네.
1: 하기 개최지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한상대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게 어떤 대회지? 목적은 보면 이제 글로벌 한인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인으로서 세계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이신다 하는데 누군가 한상대회가 뭔가요? 물으면 박강민 회장님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1: 네, 맞아요. 한상 대회 이러면은 네. 대부분의 우리 미주 동포는 물론 전 세계 네. 동포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한상 대회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한인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기업인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1: 서로 1년에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0: 네.
1: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제품들을
0: 네.
1: 해외시장에 알리고 또 실제 수출과 투자와 사업 협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대회의 중요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데 이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네. 그러면 박광민 회장님 지금 3개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중에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의 이 단체장으로서 이번에 또 발견하신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회원수인데 뭔가를 찾아내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1: 네, 항상 해마다 한상대회에 수년 전부터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0: 네.
1: 점점 갈수록 이번에 이제 특히 느꼈던 것은 중국의 기업들이 대거
0: 네.
1: 한상대회에 진출한 것이 좀 특이사항이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 그 중국에서 기업들이 그 공장을 설립하는 해서 그쪽에서부터 우리 미주시장이라든지 유럽시장의 임포트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이번에
0: 네. 네.
1: 이것이 1대1 상담 그다음 어떤 경제적인 포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기에요.
0: 네.
1: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의 우수한 제품들, 지금 그 세계가 한류 제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먹거리도 있고 뭐 문화예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식품 분야
0: 네.
1: 또 주류 분야 그다음에 뷰티 분야는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이분들의 제품들이 미주 시장 진출과 또 미주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청년 인력을 해외에 진출하는 데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그 총연합회도 과거에는 바잉 파워를 구축해서 물건을 바이어 입장에서 사가지고 공동 구매를 해서 각 주에 나눠가는 그런 형태였다면
0: 네.
1: 요즘에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외국 주류 사회의 타민족 리테일러들 또
0: 네.
1: 홀세일러들한테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 가교 역할을 이제 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1: 또 중국의 조선족 연합회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100만이 코앞인데요.
0: 네.
1: 이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중국 본토에서
0: 네.
1: 청도나 광저우에서 사업 사는 조선족들이 네. 한국 시장에 진출을 이미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유럽이나 미주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인 혈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분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우리도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도
0: 네.
1: 지금 그분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조선족의 네. 영향력이라는 것. 물론 미국에도 지금 우리가 네. 동포 사회에 조선족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돌아오셔서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1: 그러겠습니다.
0: 인천 송도 세계 한상대에서 박강민 세계 한상대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총회장, 대뉴욕 한국경제단체협의회 의장, 그리고 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마음이 그쪽에 가버렸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제42회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일 토요일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국일보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3일 낮 12시 6 에비뉴를 따라 38가부터 27가까지 화려하게 장식한 12대의 꽃차들과 한복, 전통 의상, 유니폼을 입은 1,5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퍼레이드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멋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야외 장터 및 무대 공연으로 꾸며지는 페스티벌 행사는 브로드웨이 32가 코리아타운에서 10월 3일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 최대의 뷰티 네일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2가 코리안타운 입구에서 부스 8개를 마련, 6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개당 35달러가 넘는 네일, 뷰티 선물백 2만 개를 무료 증정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낮 12시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제42회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가 도시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렸나 봅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얼굴도 내밀고요. 공기는 한결 맑고 선선하네요. 아침엔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한낮이 되면 따뜻한 볕이 어깨 위에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엔 여름이 잠깐 다시 다녀가려는 듯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는데요. 가을이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걸까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요. 마음 한 켠을 제게 내어주십시오. 창밖을 보면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투데이가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투데이 출발합니다.

9월 29일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9월이 내일 딱 하루 남았네요. 가을이 이제 본격적인 10월이 가을이긴 한데 가을이 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사들도 많고 뭐 특히 10월에 또 예정되어 있는 한인 행사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민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몇십 년 전이겠죠? 뭐 낯선 말,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속에서 우리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좀 지켜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입니다 하면은 잘 몰랐던 그런 반응들, 그런 것도 많이 아마 지나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정말 달라졌죠.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뭐 요즘엔 정말 이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 같은 경우도요. 뉴욕타임스가 올해 초에 한국 대중문화에 빠진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우리 너무나 유명한 K-POP 데몬 헌터스의 노래 골든의 한국어 가사가 조금 섞여 있는데 그걸 또 좋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다고 해요. 지난해 그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가 그 전년보다 한 22%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미국의 현대 언어학회 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학 외국어 강좌 등록,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등록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16%가 줄었는데 한국어만 38%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한국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자막을 보면서 좀 답답해서 나는 직접 듣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막 7, 8시간씩 공부하는 그런 학구열을 보이기도 한다네요. 이제는 뭐 한국어를 뭐 배워라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들 이렇게 찾아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길 같은 경우도요. 한국 식약처 집계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또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그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사간 나라가 바로 또 이 미국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K-뷰티. 그 베스트셀러 한 100개 가운데 스킨케어 한 40%가 한국 브랜드였다고 하니까 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 밥상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보면요.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K-푸드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대요. 김치는 뭐 너무너무 인기가 많죠. 북미로 한 40%가 갔고 이 김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를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발효식품으로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매워서 어떻게 먹지 하지만 그렇게 또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도시락 싸갈 때 뭐 김치 냄새 같은 거 날까봐 절대 못 싸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싸간다든지 뭐 한식을 싸가면 그 외국 친구들이 막 와서 먹어봐도 되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진짜 뿌듯합니다. 말도 그렇고 우리의 손 기술 뭐 밥상 우리가 뭐 누가 막 홍보해서 퍼졌다기보다는 이 낯선 땅에서 정말 묵묵하게 그 오랜 시간 지켜오신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뒤늦게 이걸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10월에 여러 가지 코리안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좀 참여하셔서 우리의 것들도 만끽하시고 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보시면서 또 뿌듯함도 느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우리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정말 본격적인 10월 가을 문턱에 서 있는데요. 이 가을을 또 어떻게 거의 한 달이잖아요. 가을 해봤자 10월 지나면 이제 11월로 가면 초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중에 이 정말 알짜배기 가을 한 달 10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데이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돌아올게요.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이죠.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새로운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이고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게다가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0: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얼마 안 남았죠?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Y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로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 하는데요.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 놓치지 마시고 변화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646-765-5117 646-765-5117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과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한 이벤트 있는데요.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달러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달러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달러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 99, 깻잎 5번들당 3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 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0: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0: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0: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0: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맛 마포 숯불갈비.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김 합동법률사무소.
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0: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네,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셨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죠. 네. 계절이 바뀔 때 많이 옷 정리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짐 정리도 하시고 하시죠.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중에 한 가지가 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좀 정리를 했는데, 아,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옷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뭐 한 2, 3년? 안 입은 옷인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인데, 막상 이거 버리려고 하면 또 막 손이 멈추죠. 한번 이렇게 거울 보면서 다시 한번 막 입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안 갔던 옷인데, 또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언젠간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옷장 안에는 벌써 뭐 한 5년 이상 딱 은퇴한 그런 옷들 꽤 많으시죠. 지금 한 중장년을 살아가는 이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멀쩡한 걸 버린다는 것은 아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비닐도 버리지 못하고 막 접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그 예쁜 유리병 같은 거 나오면요, 그런 거 못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거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나중에 여기다 꽃을 꽂고 유리병 그 화병으로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모아두신 분들 있으시죠? 유리병 집에 몇 개씩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사실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버리려고 하면 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어디서 받은 거지 또 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기억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가져왔던 것. 애들 어릴 때 그 애들 옷이나 뭐 그림, 내 생일, 엄마 생일에 써줬던 그 삐뚤빼뚤한 생일 카드, 뭐 등등 해가지고 버리지 못해요. 저도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만든 그 컵이 하나 있는데 그거 못 버립니다. 아, 버리긴 버려야지 하는데 그 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의 추억을 막 버리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시간, 소중한 시간들. 그런데 사실 그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억이 더 오래 보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사진을 한 장 찍어 놓는다든가 해서 그냥 내 기억 속에 또 입력을 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 다 샀겠어요. 아주 예전에 입었던 뭐 운동복 이런 것들 다 옷장에 넣어두는 대신 그걸 다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러면은 더 부피가 줄어들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애들은 기억도 못하거든요. 너 이거 기억 안 나? 너 이거 뭐 다섯 살 때 뭐 이렇게 설명해봐도 걔네들이 뭐 기억하나요? 그렇진 않죠. 내가 이런 걸 입었어요, 엄마? 오히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의 시대니까 물건을 좀 적게 가지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억까지 버리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유리병들 오늘 가서 한번 처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꽃에 꼽으시던지요.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7: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6: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7: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6: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7: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6: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8: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9: 뉴 택시?

0: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 들어서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분들이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챙기기입니다. 환절기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면 좋겠는데요. 항상 청소 비즈니스에 바쁘신 분, 바로 혈관 청소부이시죠. 오늘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네.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정말 가을 느낌이 더 물씬 물씬 느껴지네요. 어떠신가요?
1: 가을이죠?
0: 네.
1: 네, 가을이에요. 요즘에 컬러컬러 하신 분 많던데요?
0: 많아요. 감기 환자 많습니다, 요즘에.
1: 그러니까.
0: 네.
1: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그래서.
0: 그렇죠.
1: 그 아까 우진숙 씨가 방송 아까 할 때 제가 잠깐 들으니까.
0: 네.
1: 옷장 정리.
0: 맞습니다.
1: 대청소.
0: 네.
1: 막 이런 말씀하시던데.
0: 네.
1: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또 가을도 겨울도 준비합니다.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우리가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우진숙 씨도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건강하신 것 같고.
0: 네네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1: 네, 지난 추석 때는 뭐 건강 선물
0: 네. 네,
1: 상담 많이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 고객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은 한국에 제가 그때 뇌보감 뭐 관절보감 특별 세일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드렸는데
0: 네.
1: 인사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0: 그래요?
1: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0: 네.
1: 또 우리 세종바이오텍 덕분에 또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셔서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주셨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참 좋아하셨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이렇게 한국에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네.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0: 네.
1: 뭐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지난 추석 저도 마찬가지고
0: 네.
1: 한국에 우리 지사가 있어서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0: 네.
1: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0: 네.
1: 혹시라도 사장님 추석 선물 깜빡했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보내셔도 되고요.
0: 네.
1: 또 연말에 선물 보내실 분 상담하면 좋으니까
0: 네.
1: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그저께인가 그 우리 제품 중에 유산균 있습니다.
0: 유산균 있지요.
1: 세종 유산균.
0: 네.
1: 500억 유산균.
0: 네.
1: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 주셔서 사장님 유산균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막 그렇게 자랑을 해주셔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 피드백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1: 혹시라도
0: 네.
1: 이 건강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요즘 참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우리 유산균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0: 네.
1: 공복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0: 하루 한 번.
1: 네. 그리고요. 네. 세종 유산균은 요즘에 제품 수급이 조금 딸릴 정도로
0: 오.
1: 우리 예 그러니까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0: 네.
1: 서두르시면 좋으니까
0: 네.
1: 제가 방송 후반부에 뭐 세일 정보도 드립니다만
0: 네.
1: 우리 세종 유산균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이 유산균이야말로 좀 미리미리 챙겨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저 한 가지 공지 사항이요.
0: 네.
1: 사장님 회사에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좀 보고 싶어요.
0: 네.
1: 세종바이오텍 영어로 치시고 .us
0: 네.
1: 세종바이오텍 .us 치시면
0: 네.
1: 우리 홈페이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십니다.
0: 그렇죠.
1: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글로 세종바이오텍 이렇게 치시면
0: 네.
1: 정보감, 후코이단, 뇌보감, 기관지 정보감, 뭐 다양한 제품들이 영상으로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보시면 좋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네. 참고하시면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들 보실 수 있고요.
0: 네.
1: 제가 지난 추석 때 특별 세일로 관절, 요로, 정보감, 뇌보감 소개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
0: 그렇죠.
1: 오늘은 우리 회사의 유명한 세종 송보감과 함께 유명한 투톱이 있습니다.
0: 있지요.
1: 후코이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인가요? 네.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후코이단의 다른 제품 소개 안 하고
0: 네.
1: 후코이단에 대해서 좀 팩트체크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0: 좋습니다.
1: 여러분에게 후코이단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특별한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항암 효과와 면역력이 필요한 겨울철 대비로 아주 좋은데요. 오늘 그 후코이단의 모든 것 한번 낱낱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후코이단 그것이 알고 싶다.
0: 좋습니다.
1: 네. 후코이단은 뭐 예전에도 제가 우리 우진숙 씨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이 제품이 8년 전에 처음 개발이 될 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제가 우진숙 씨한테 막 직구게 질문했었습니다.
0: 네.
1: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다? 아니다? 뭐죠?
0: 아니죠. 네. 이건 아니다. 뭐 그냥 바로 나옵니다. 네.
1: 어떤 그 진행자는 사장님 잠꼬대 하겠어요. 그만 물어보세요. 막 그러시던데.
0: 아니죠.
1: 아직도 후코이단이라는 발음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말로 아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후코이단은 성분 이름이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비타민 A, 뭐 비타민 D 이런 것처럼 성분 이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0: 네.
1: 그 청정 바다에서 우리가 이제 갈주류라 그럽니다. 미역귀라든지 다시마
0: 네.
1: 이런 성분에서 추출하는 아주 귀한 성분 이름이
0: 네.
1: 후코이단. 원래 후코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후코이단으로 이제 명칭이 되고 항암 효과 때문에 투병 중이신 분들이 복용을 많이 하시고
0: 네.
1: 최근에는 이런 환절기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복용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지난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0: 네.
1: 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때 후코이단이 품절이 계속 될 정도로
0: 맞아요.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0: 네.
1: 자 면역력, 항암 효과 최근에는 피곤하신 분들
0: 네.
1: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터에서 또 과로해서 또 이런 환절기에
0: 네.
1: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럴 때 우리의 면역력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봅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코이단 원산지는 지금 뭐 말씀을 하셨고 네,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1: 제가 지난번에도 원산지 얘기 그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강조를 했는데
0: 네.
1: 후코이단은 워낙에 귀한 성분이고 청정 바다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돼 있는데
0: 그렇죠.
1: 후코이단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잖아요.
0: 맞아요.
1: 제품들이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 제품은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립니다.
0: 네.
1: 함량 면에서도 가장 많고
0: 네.
1: 순도 면에서도 최고 순도를 나타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0: 네.
1: 이제 8년 전에 처음 개발될 때 많은 분들이 그 일본산 그 일본 바다의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뉴스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그 원산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0: 그렇죠.
1: 세종 후코이단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대서양 청정 대서양 지역에 그 갈조류에서 채취한 후코이단으로
0: 네.
1: 개발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량, 순도 그리고 원산지까지
0: 네.
1: 여러분이 만족하는 좋은 후코이단을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일단은 투병 중이신 분들 꼭 복용하는 게 좋고요.
0: 그렇죠.
1: 또 회복 중이신 분,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0: 네.
1: 많이 복용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수년째
0: 네.
1: 꾸준하게 복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이런 환절기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또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또 우진숙 씨나 저나 일하다 보면 우리가 과로할 수 있습니다.
0: 피곤하신 분들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네네.
1: 그런 분들의 또 기초 면역력을 위해서도 복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면역력 끌어올려야 우리가 이제 네. 다가오는 겨울도 잘 날 텐데요.
1: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0: 네.
1: 타주에 어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맘때만 되면
0: 네.
1: 3, 4개월마다 한 번씩 타주에 있는 그 어느 고객 그 이름을 주시면서 보내달라 그러십니다.
0: 네.
1: 그러면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0: 그러셨군요.
1: 아마 제가 조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0: 네.
1: 그 뉴욕인가 뉴저지에 사시는 여성 목사님인데
0: 네.
1: 타주에 계시는 투병 중인 어떤 성도에게
0: 네.
1: 선물을 하시는 겁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그래서
0: 네네네
1: 네.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도 좀 되고 그랬었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 또 겨울이 되면서
0: 네.
1: 우리의 면역력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후코이단을 복용하는 분이 많은데 우진숙 씨 제가 방송 때마다 또 괴롭힌 네. 일이 있었어요.
0: 뭐죠?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꼭 네. 기억하세요 하면서
0: 네.
1: 아포토시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연히.
0: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1: 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우리 네. 몸에 정상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효과라고 하셨지요.
1: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커먼센스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0: 네.
1: 우리 몸에는 부지불식 중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곤 합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의 몸에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0: 네.
1: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0: 네.
1: 고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입니다. 이건 그리스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항암 효과라든지 투병 중이신 분들이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후코이단을 드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0: 네.
1: 후코이단은 첫 번째 항암, 면역력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소화기 계통에 아주 좋습니다.
0: 아, 소화기요?
1: 네. 그래서 네. 위나 장을 건강하게 네. 해주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도 좋고요.
0: 네.
1: 세 번째는 항응혈작용.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0: 네, 네.
1: 피가 뭉치는 항응혈작용이 있고 응혈작용을 막아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장기능에 좋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이런 환절기에 감기에 쉽게 노출되거나 또 면역력 약하신 분들,
0: 네.
1: 또 유해물질의 디톡스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알러지 아토피, 간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우정,
0: 네.
1: 온 가족의 면역력을 위해서 후코이단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아주 그냥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이 세종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1: 네,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병에 2개월분이 들어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게 두 병이 한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1: 그래서 4개월분인데 380불이고요.
0: 네.
1: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참고로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0: 그렇죠.
1: 조금. 또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0: 네.
1: 면역력이 약합니다.
0: 맞아요.
1: 그쵸?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두 알, 두 알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0: 네.
1: 뭐 참고로 투병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드시는 양을 조금 증량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런 분들은 상담하면 좋겠고요.
0: 네.
1: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세종 후코이단은 캡슐로 되어 있는데 500ml 중에 400mg이 후코이단 고농축 분말이고
0: 네.
1: 100mg은 표고버섯 분말입니다.
0: 아, 함량이 꽤 높아요, 정말.
1: 네. 네. 표고버섯은 또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난 거예요.
0: 그렇죠.
1: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후코이단의 순도도 85% 최고급 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량, 순도, 그리고 원산지 면에서도 좋고.
0: 네.
1: 가격도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인데요. 원래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쌀까봐 구입 못하시고
1: 그렇죠.
0: 또 세일도 자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거 후코이단 특집이라고 하셨으니까
1: 네, 네,
0: 좋은 세일이
1: 네.
0: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특집 시간에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0: 네.
1: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예약하시고 이것도 오늘 중으로만 전화 주시면 돼요.
0: 좋아요.
1: 제가 여기에다가 뭐 5분, 10분 이렇게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중으로 편하신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오늘은 가격 세일을 합니다.
0: 좋네요.
1: 자, 한 박스만 오달을 하십 4개월분입니다.
0: 네.
1: 10%의 가격 할인.
0: 10% 일단.
1: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은
0: 네.
1: 대종 유산균 한 병을 같이 드립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유산균.
1: 그다음에 네. 사장님 우리는 가족이 많아요.
0: 네.
1: 두 박스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0: 네.
1: 20%의 가격 할인.
0: 네.
1: 그리고 세종주산균 두 병 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0: 네.
1: 저희는 조금 안타깝게도, 드시는 양을 많이 드셔야 되는 또 건강에 안 좋은 분 가족이 있어요.
0: 네.
1: 세 박스 이상을 구입하시는 분은 가격의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0: 아유, 좋네요.
1: 그리고
0: 네.
1: 세종주산균은 구입 박스당 한 병씩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30%의 할인에
0: 네.
1: 유산균 세 병을 드리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오.
1: 그리고 요거는요.
0: 네.
1: 미국은 물론 저희가 쇼핑 다 해드리고요.
0: 네.
1: 한국도 한국에 선물 보내실 분도 제가 다 배송을 해드리니까. 자, 전화번호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먼저 상담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703, 여기는 버지니아 본사입니다. 703-256-7671, 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아, 배송은 UPS 무료고요. 네. 사실 가격 할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세종 후코이단은 한 박스 4개월분이 380불입니다. 오늘요. 네. 오늘 중으로 연락하시면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은 10% 가격 할인 있고 세족 네. 유산균 한 병 선물로 드립니다. 두 박스를 구입하신다. 그럼 20% 할인 되고요. 유산균도 두 병. 세 박스 이상 이제 골고루 또 나눠서 드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30% 가격 할인해 주시면서 세정 유산균 그러면은 구입 박스당 한 병씩이니까 세 병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연락하셔서 이거 너무 좋은 오늘 할인인데 꼭 잡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1: 어떤 분은 네. 사장님 네 박스면 40%예요. 다섯 박스면 50%예요. 막 이런 분들 그건 아니고 네. 네 박스 이상은 그렇죠. 30% 가격 할인해드리는데
0: 네.
1: 후코이단은 일단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상담하시고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구입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은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 이유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필요할 때가 됐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온 가족 면역력, 특히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 다음에 투병 중이신 분들이나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0: 그렇죠.
1: 코이단을 상담하시면 좋으니까요.
0: 네.
1: 좋은 세일 정보도 준비를 했으니까
0: 네.
1: 필요하신 분들은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또 저희 직원들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할인 일단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또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서 튼튼한 면역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또 마침 필요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03-256-767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혈관 청소부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투데이도 여러분과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목소리로 듣는 마지막 곡 신호등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득템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녕하세요? 지난밤 푹 주무셨어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온몸이 천근만근인 채로 이 아침을 여셨나요? 에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이 들면 다 그런 건지 아니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오늘은 라디오 건강백서로 함께합니다. 양한박 통합의학의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박사님은 안녕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항상 그 주시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주시 내추럴의 주시는 뭐의 약자일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1: 아, 네. 그린 클린. 네, 그리고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왜 주시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1: 네. 청정 지역 이런 뜻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린 케어. 저를 임상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니까 주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네. 환자를 많이 다루고 케어해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린 테라피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요.
0: 네.
1: 주시 내추럴에서는 미국에서 FDA 규제에 맞게 건강 식품을 출시한 회사라 그래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네. GC 내추럴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름 따라간다고 정말 그렇게 예, 많은 분들을 케어해 주고 계신데 GC 내추럴의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이랑 같이 환절기 다가오니까 여기저기 쓰시고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런 증상들에는 뭐가 좋을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네. 분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시는 분 계신데 홍합페로라 요거 관절에 좋다는 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업그레이드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요.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온몸이 그냥 뻐근하고 뭐 허리, 무릎, 손목, 뭐 손가락, 어깨 막 쑤시고
0: 네.
1: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러면 아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네. 네, 거의 이렇게 65세만 넘어도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콜레스테롤 약이랑 드시면 콜레스테롤은 컨트롤 잘 되지만 바디 에이크 말하자면 근육통이 있죠.
0: 네.
1: 이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아침이면요.
0: 네.
1: 온몸이 그냥 천근만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도 멍하니 그렇다고 네.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그 GC 내추럴에서는 그 솔직히 그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디스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홍화페로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캡슐로 되어 있고요.
0: 네.
1: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페로라는 이게 저희 광고 멘트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10일이면 굳어진 무릎과 허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지금 그 제품을 저희가 출시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그동안 쭉 저희가 계속 귀신의출 장점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통증과 과다한 이런 각성을 좀 낮춰서 아픈 것도 좋아지고
0: 네.
1: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출시한 이 홍화페로라는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요 머리도 맑고 온몸이요 한결 가볍다.
0: 네.
1: 너무 잘 잡고 와. 너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뭐 몸이 좀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한번 복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저기 박사님께서 한 65세 넘으면은 다들 뭐 이렇게 아프시고 그렇다는 얘기 하셨는데 50 넘어도 아프신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네. 최근에는 제가 30대 후반인데
0: 네.
1: 왜냐면 IT 쪽에서 일하니까 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0: 네.
1: 그러다 보니 허리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뭐 땅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그거를 줬다가 그냥 갑자기 전기 치듯이 그냥 번쩍 하더니
0: 네.
1: 꼼짝 못하고 바로 엎드렸대요 바닥에.
0: 아이고. 네.
1: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디스크. 아 이래가지고 네. 30대인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0: 네.
1: 예, 그래서 꼭 60세 아니라도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렇게 마소 페인이 있고 바디 에이크 있고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불편하고 그러라면 홍합회를라 드시면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있잖아요. 딱 두 알
0: 네.
1: 드시면 돼요. 캡슐도 굉장히 작고 장점은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0: 우와, 예.
1: 네,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젊은 친구도 그래요. 왜 너무 아프니까 페인킬러를 먹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다음날에 머리도 멍하고 맞아. 불편하고 변비도 생기고 막 그런데요.
0: 네.
1: 그런데 홍합회라는요, 너무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몸도 부드러워져서 특히 요즘에는 70, 80대 돼도 왕성하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0: 많으시죠. 네.
1: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와, 이 홍화 페르라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0: 네. 관절에 좋다라는 홍합페로라를 또 이번에는 잠도 좀 편안하게 자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질 수 있는 이런 효능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다 하셨는데 이게 또 실제 임상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저희는, 전부 다, 2000년 넘는 한방 지혜와
0: 네.
1: 그리고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양 한방 통합 이학의 임상으로 관찰해서 연구 개발하고 요즘에는 포뮬레이팅 전부 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업데이트돼 있고 안전하고 효과는 확실하고 또 저희는 제품 다 미국 FDA 허가돼 있는 그런 공장에서 매뉴팩처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제품이고요. 대신 오랫동안 임상 연구하기 때문에
0: 네.
1: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0: 투자 비용을 네, 좀 들이더라도 진짜 확실한 제품 만드신데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깊은 잠을 장시간 못 자면
0: 네.
1: 이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솔직히.
0: 맞아요.
1: 네. 혈압,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더 악화가 되죠.
0: 네.
1: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잠을 못 자면요. 괜히 더 짜증나고 더 귀찮고 우울하고 꼼짝하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0: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나네요. 네네.
1: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홍화 페로라 약 조성분들은요. 그 뇌에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0: 네.
1: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0: 네.
1: 이 수용체를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체계를 조절하면서 과도한 각성 낮추는 거예요.
0: 네.
1: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과도한 각성 그게 무슨 말이냐.
0: 네.
1: 깊은 잠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거냐.
0: 그 도파민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각성이 깨어 있으면요.
0: 네.
1: 생각이 이게 꼬리꼬리를 물고 잠을 들기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요놈은 잠은 안 오네. 아니면은 이렇게 잠을 살짝 들었는데 또 깨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아니 새롭게 만든 홍합페로라를 드신 분들이 뭐 오랜만에 푹 잤다 일어나니까 머리까지 맑다 몸도 편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 샌디 최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양한방 통합 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큰 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왜 꼭 양한방 통합 의학이어야 하나요?
1: 네. 바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아무리 그 좋은 연구 결과가 실험실에서 세포에 동물에게 실험해서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박사 논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결과 있어도 네. 실제 우리 그 환자들이 드시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소용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0: 네.
1: 네, 그래서 꾸준하게 임상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높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늘 환자들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아픔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늘 높은 품질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이런 과학 한방 포뮬러를 만들고 계속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은 진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또 저에게 큰 피드백이고 큰 힘이 돼서
0: 네.
1: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우리 환자들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제품을 만들고 끊임없이 임상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요즘 여름이어가지고 더울 땐 또 덥다가 또 살짝 바람 불었다가 또 더웠다 이러니까 뭐 때문인지 위장장애나 호흡기 장애 뭐 이런 증상들 겪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 맞아요. 환절기잖아요. 사실은
0: 네.
1: 지금 사실 입추해서 가을로 들어간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0: 맞습니다. 예.
1: 네. 그러다가 또 비 왔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0: 맞아요.
1: 예. 이럴 때는 우리 보면 환자들 많이 보기 때문에 보면은요. 제일 많은 문제는 위장장애하고 호흡기 장애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 때문에
0: 네.
1: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만성위장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희 회사에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 과다 위궤양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라는 에보디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0: 아, 복용 즉시. 정말 그야말로 즉시. 예.
1: 네, 맞습니다. 보통

0: 근데 박사님,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돼요.
1: 네, 지금 네. 물 먹고 있어요.
0: 그러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희 광고 잠깐 네, 들어도 되는데.
1: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오죠.
0: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뭐 드실 건데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지쳤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명이 한팀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All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월 중에서 성적 나쁜 최악의 3홀은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도 놓치지 마세요.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 좋은 상품, 좋은 가격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쥐시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주스 내추럴의 샌드위치 박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1: 네.
0: 시몰이. 아, 아까 잠깐 기침하셔가지고요. 진짜. 네. 아, 빨리 시몰이 드세요. 이게 생각이 났는데. 예.
1: 네네.
0: 어떻게, 물만 드셨어요?
1: 아, 네, 맞아요. 그, 뭐냐면은, 네. 그, 지금 시몰이 있잖아요.
0: 네.
1: 어,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몰이 좋습니다. 어, 근데 요 앞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네,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아,
0: 진짜 기침 안 떨어지면 엄청 안 떨어지거든요.
1: 네, 감기는 낫는데 3개월 돼도 요 기침 가래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이래서 약을 이것저것 먹었는데 잘 안 나서 약국에 가니까 약사님이 이거를 드셔보세요 하고 시몰이를 드렸는데
0: 네.
1: 그날 저녁에 아주 편안한 밤잠을 잤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가 뭔데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네. 하는 말씀이 이 고객들이 피드백이에요.
0: 예?
1: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만성 기침 가래가 시몰이를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0: 네.
1: 보통 저희가 보면은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캐셔 하시는 분들 또 거기 생선부 정육부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또 목을 많이 쓰시는 우리 김소영 앵커님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0: 네네.
1: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0: 네.
1: 요 단기침이 나오면은 설교하다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도 제가 살짝 이렇게 살에 걸려가지고
0: 맞아요.
1: 막 그랬는데
0: 네.
1: 네, 그런데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0: 네.
1: 계속 이렇게 하면 밤잠을 설치니까
0: 네.
1: 이게 더 문제가 되고 기침 소리만 들어도 제가 이제 아 저분이 문제야 무슨 문제다 그 제가 알 수 있는데 좀 설명드리자면은
0: 네.
1: 이 시몰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목에 편안하다라는 도라지 뭐 이렇게 배즙하고는 전혀 다르고
0: 달라요? 네.
1: 예, 실제 임상에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 가래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 증상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0: 네.
1: 점막 재생과 폐의 미세혈관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인 호흡 면역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해서 개발한 과학한약 포뮬러거든요.
0: 네.
1: 네, 특히 여기에서는 천식은 과민성 체질이라서 과민성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요 나이 들면서 꼭 천식 걸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네,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으로 나타나는 폐기종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지성 폐질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치료제는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써서 확장하는
0: 네.
1: 그것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숨을 못 쉬면 큰일 나니까.
0: 네.
1: 네. 이런 분들도 시몰이랑 같이 드시면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차수가 줄었어요.
0: 네.
1: 그리고 금년 겨울에는 저는 에머전시를 안 갔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0: 와, 네.
1: 네. 그래서 만성 기침 가래는 시몰이가 좋고요.
0: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참 뿌듯하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저기 그렇게 좋다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요. 한 병에 130불인데요.
0: 네.
1: 오늘 본사로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가 2+1으로 해 드릴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0: 오, 예.
1: 예.
0: 네.
1: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정말 먹고 나왔다면 제가 보너스 주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0: 네.
1: 복용량이 조금 이렇게 기침 가래 좀 이렇게 있고 하면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15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0: 네.
1: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면 3일, 5일이면요. 확실하게 차도가 있고요.
0: 네.
1: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을 했더니 그냥 가래가 덩어리 진 게 훅 나왔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0: 네.
1: 뭐 시커먼 가래 나왔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고요. 조금 감기 증상 있는데 기침이 좀 심해요.
0: 네.
1: 그러면은 병원에서 주신 처방약을 드시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한 20알씩 하루에 3번 드세요.
0: 네.
1: 그러고 3일 5일이면요. 그 안 나오던 가래가 잘 나오고 한 두수면 다 나은 기분이 들어요.
0: 와. 진짜 네. 그 기침 심하면은 잠도 못 주무시거든요. 밤새 기침하느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복용약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본사로 오늘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오늘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 구입하시면 한 병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문의 전화 714-870-7582번입니다. 아, 진짜, 와, 이게 떨어지지 않던 기침인데 이게 낫네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1: 네, 지난번에 지금 라디오 생활 백서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요.
0: 네.
1: 상담 요청했는데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준 약을 먹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DA에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들이 여기 USC 약대 출신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쓴 그 폐에 관한 약은 특히 우리 에이시안들한테는
0: 네.
1: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급할 때는 먹어야지만 장복하는 거는 요걸 다시 주치하고 상담해 보시고,
0: 네.
1: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약을 드시더라도 히모리를 병행하십시오. 함께.
0: 네.
1: 그러면은 더 빨리 낫고요. 훨씬 편안해지고요. 만약에 열이 있는데 목도 좀 따가운 것 같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코비드야?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급성으로 들어올 때는
0: 네.
1: 히모리 말고 제가 만성 기침 가래는 히모리 좋습니다. 그랬는데 네. 급하게 들어왔을 때는요. 저희가 또 풀모2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1: 먹는 산소라고 하는데
0: 네.
1: 풀모는 pulmonary, 폐라는 드시고요.
0: 네.
1: O2는 산소입니다. 폐 기능이잖아요.
0: 네.
1: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가스 익스체인지 하는 게 우리 그 폐의 기능이잖아요. 중요한 거.
0: 네.
1: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소를 뭐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0: 들이마시면
1: 해야 들어오는 게 산소입니다. 네. 우리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뭐 고기 먹는다 해서 산소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0: 네.
1: 술을 쉬어야 산소가 들어옵니다.
0: 맞습니다.
1: 술을 마시면 끝입니다. 네.
0: 아, 예.
1: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풀모투가 굉장히 빠르고요. 만약에 호흡기 장애가 있다. 목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코도 막히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감기약을 드시더라도
0: 네.
1: 뭐 태미플루 같은 거 먹잖아요.
0: 네.
1: 그러더라도 풀모투를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 중증을 안 갑니다.
0: 예, 와.
1: 많은 사람 살렸어요. 코비드 때.
0: 네.
1: 네, 요것도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2+1으로 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오늘도 더워진다고는 하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지 밤엔 좀 쌀쌀하지 요럴 때 또 감기 걸리고 그러거든요. 몸이 으슬으슬 안 좋을 때는 GC내추럴의 제품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GC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생계초이 박사님하고 이제 앞서서 만성기침에는 시모리 그리고 몸 으슬으슬 감기 올 것 같은 그 기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는 풀모투가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방송에 스트링 할 때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박사님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아우 속이 쓰려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면 이러는 분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기침을 하는 바람에 이게 넘어갔거든요.
1: 네. 네. 에버리아는 과민 네. 형태로 돼 있어서 네.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다방 커피 모양 생겼다고. 인스턴트 커피 모양으로 네.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공복에 한두 팩을 타셔서 드시면 그 새벽 무렵에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와서 목이 타는 그 산이 역류 때문에요. 어떤 분은 목소리 허스키하고 늘 목에 이물질 있는 같은 이런 감이 있고 네. 때로는 어떤 분이 기침하는데 그거를 기관지 염인 줄 알고 계속 항생제를 먹은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상담해보니 이분이 기관지 염이 아니라 위산 역류 때문에 오는 기침이었어요.
0: 아이고, 예.
1: 예, 그래서 에버리아를 먹고 또 말끔하게 난 이런 사례도 있고요.
0: 네.
1: 또 담즙 역류하면 이거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식도암, 위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단순히 위산 억제 약을 먹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0: 아, 네.
1: 네, 그래서 반드시 상담해 주시면 에버리아는 우리 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장, 췌장, 간, 담낭,
0: 네.
1: 그리고 장까지 전체 같이 해서 이 공동체가 소화 계통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에버리아에서는 췌장, 그리고 간, 그 담즙 분비하는 이 흐름도 조절해줘서 함께 소화를 이루어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냥 한약. 기다보기보다는 과학 한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0: 네.
1: 철저히 위장의 문제, 소화 장애는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현대 의학 관점을 들여다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뮬레이팅한 게 에버리아입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산이 많이 올라오고 위궤양이 있고 장상피 화생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네.
1: 실제로 위암 치료 지금 4년째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 에버리아를 드시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건강한 혈액혈관 영양제라고 있는데 CSD 골드 같이 드시면서 다른 제품 드신 게 없대요.
0: 네.
1: 그런데 항암 치료하면서 부작용도 하나 없고 미식거리고 뭐 토하고 이런 증상도 없고 이렇게 미식거릴 때도 너무 좋아요.
0: 네.
1: 애멀미하고 비행기 멀미할 때도 네. 에버리아를 드시면은 너무 좋아요.
0: 속이 편안해지고.
1: 그러거든요.
0: 네.
1: 네네. 속이 편안해지고 그 급체했을 때도 그렇고요.
0: 네.
1: 이거 드시고 응급실 가다가 돌아온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 위 경련이 생겼을 때.
0: 네.
1: 이럴 때는
0: 달려가죠.
1: 정말
0: 네.
1: 네. 너무너무 좋아서 다들 하는 말씀이 효과 진짜가 좋고 여태껏 이런 효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저 소비자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0: 네. 속 쓰리고 아프고 위산관람 위궤양 때문에 고생이고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과학 한약입니다. 예, 에버디아 복용하고 바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다는데 그나저나 이것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3+1으로 해드려요.
0: 네.
1: 한 박스에 안에 20호가 들어있는데요.
0: 네.
1: 세 박스 주문하시면 제가 한 박스 오늘 더 드리면 또 한동안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공복에 먼저 이거 드시면요. 하루가 너무 편안하고 특히 아침에 공복에 나는 커피도 못 먹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깍두기도 못 먹어요 하는
0: 예.
1: 어르신들이 여섯
0: 예.
1: 박스 드시고 상 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예. 아, 공복에 편하게 드시고 이후에 속도 편안해지는 에버디아입니다. 요거 이제 오늘은 한 박스 60불인데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그나저나
1: 네.
0: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요즘에 치매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1: 네, 맞아요.
0: 네.
1: 네. 뭐 치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보다도 더 두렵다 하는데 암도 무섭지만 네. 치매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존엄 있는 삶을 못 살고 네. 가족과 아주 긴긴 이별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슬프고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치료보다는 물론 치료에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네. 더 젊은 뇌를 어떻게 더 오래 유지할까 여기에 지금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뇌혈관 건강과 깊은 수면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0: 뇌혈관 건강 그리고 깊은 수면 네.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왜냐하면 우리 그 뇌에서 정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대사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또 타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단백질이 대사 과정에서 필요해서 생겼는데 문제는 생기고 생겼고 그러고 이렇게 배출을 못
0: 여보세요? 네, 지금 잠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보세요? 네, 네 박사님 네네. 잠깐 소리가 끊겼어요.
1: 그래요?
0: 네네.
1: 지금 괜찮으세요?
0: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1: 네네. 그러면은 네네.
0: 베타 아밀로이드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들으면서 아밀라제 같은 건가 생각했었는데, 자 박사님 베타 아밀로이드는 네.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인가요?
1: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우리 몸에서 뇌에서 정상 활동할 때 생기는 일종 대사물이죠.
0: 네.
1: 네,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
1: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과도하게 쌓이면은 신경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세포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이렇게 인지장애라든가 유발하면서 알츠하이머 병하고 연관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뇌에 그러면은 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게 축적되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1: 중요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그 연구 보면은 치매 환자들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다 과다하게 쌓여 있다. 그런데 그거를 키우면은 네. 과연 좋아질까? 쌓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쌓인 거를 키웠다 해서 회복되지 않더라. 이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0: 또 쌓이고 또 쌓이나 봐요.
1: 그렇죠. 그러니까는 쌓이면은 이렇게 손상시키는데 손상시키면은 뇌가 회복하는 거 힘들어서 거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0: 네.
1: 그래도 쌓이는 거 치우는 것보다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네.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서 거기에는 뇌의 미세혈관하고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모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아니 근데 박사님 베타아밀로이드하고 뇌혈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네. 대사 과정에서 생기기는 생겼는데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역할하고 나서는 퇴장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0: 네.
1: 네. 네. 계속 생기고 그런데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뇌의 미세혈관이 산소와 영양분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뇌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0: 예.
1: 네. 그래서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지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도 처리해주고 신경염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0: 예.
1: 네. 그리고 또 깊은 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깊은 수면은 어떤 역할 하나 최근에는요 그 그린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했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갑자기 싹 뇌에서 뇌의 노폐물을 싹 씻어내가는 청소해 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전에는 네. 몰랐는데 최근에 발견했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잘 때 우리 뇌의 노폐물을 이거를 씻겨 나가게끔 도와준다.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있어서 제가 이제 깊은 수면을 말씀드리고 미세 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가 보통 혈액 건강하면요 큰 혈관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큰 혈관을 말하자면 우리가 아스피린 드신다든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든가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다 큰 혈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현대 의학의 치명적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말하자면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 들어오는 골목길, 요거를 샛길,
0: 네.
1: 작은 혈관을 막히는 데에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0: 네. 미세혈관들?
1: 이거를 저희가, 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게끔 출시 또 제품했죠.
0: 네.
1: 네.
0: 자, 미세혈관.
1: 네. 네네. 영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입니다.
0: 예. 우리 뇌를 진짜 그야말로 영브레인으로 되돌리는 영브레인 바디 YBB. 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박사님.
1: 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PNS 사포닌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지금 너무 뿌듯했던 것도 금년 4월에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라는 이런 매거진이 있어요.
0: 네.
1: 거기에서 PNS 사포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렇게 입증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손상된 뇌혈관과 우리 뇌에도 장벽이 있거든요.
0: 네.
1: 선택적으로 영양 물질을 뇌 속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검문소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0: 네.
1: 그거를 저희가 BBB라고 하거든요. Blood Brain Barrier라고 아주 정교한 보호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보호해줘서 뇌로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돕는다라는, 그럼으로써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주성분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이 영브레인 바디인데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네.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두 번째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과다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브레인 바디를 여러분께 제가 추천합니다.
0: 네. 왜 박사님께서 이제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요거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영브레인 바디 YBB는 뇌혈관을 보호하고 미세순환을 도와서 뇌세포에 산소,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계속 치매 중요한 게 깊은 수면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1: 네네.
0: 네. 잠을 좀 잘려면 네.
1: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사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나는 별로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없는데 신경이 너무 예민해. 이런 분들이 계셔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1: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한두 알 드시면은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자고 알람 소리 깨면
0: 네.
1: 바로 또 머리 맑아지는 나이트 에이드가 있고요.
0: 예.
1: 그런데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많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고 생선 관절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뒤척거린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홍화페로라.
0: 네.
1: 그래서 솔직히 9월 달에는요
0: 네.
1: 세계의 치매 극복 달이고 9월 21일은 치매의 날이에요.
0: 아, 9월 21일이 치매의 날이군요.
1: 네, 네. 그리고 25일이면 또 한국에서 추석이죠.
0: 그렇죠. 예. 네.
1: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우리 지금 라디오 백서 애청자분들께 원고에 없는
0: 오!
1: 깜짝 이벤트 제가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아침에는요
0: 네.
1: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두 알 드시고 좀 증상이 조금이 내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나요? 이렇다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처방약을 꼭 드셔야 되지만 그거로만 해서 우리 뇌에 아니 이미 손상된 거 회복해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영 브랜 바디를 꼭 드십시오. 아침에 영 브랜 바디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홍화 페루라 좀 쉬기 전에 두 알 이렇게
0: 네.
1: 드셔서 한 달만 드셔보세요.
0: 야.
1: 그러면은 어우 내가 10년을 넘어질 것 같아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0: 실제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보너스 두둑하게 들고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박사님한테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하루 갑자기 처음 가는 길같이 이렇게 낯설고 당황했던 어머니예요. 88인데
0: 네.
1: 이분이 영 브레인 바디를요. 딱 한 달 드셨어요.
0: 네.
1: 두 알씩.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그게 좋아져서 처음에는 아유 그냥 뭐 제품이라는 게 건강식품이라는 게 뭐 다 그렇겠지. 그냥 성능 쌤 치고 한번 그냥 먹어보자 했대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좋아지셔서 내가 영브랜 바디를 먹은 게 너무 잘했다. 예, 가족분들 전화 주셨거든요. 너무
0: 네.
1: 좋아지셨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건망증, 뭐 인지 저하 조금씩 이렇게 계산 잘 못하고 이런 분들도 좋아진 사례가 많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셔서 출발했는데 그라지 문을 내가 내리고 왔나?
0: 네.
1: 떠났다가 돌아가서 몇 번씩
0: 네.
1: 그런 분들도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영 브레인 바디 예방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서 오랜 동안 뇌신경치료 전문 한의사로서 침으로 할 부분이 있고 약물로 해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고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해서 출시한 게 영브레인 바디입니다.
0: 네.
1: 그래서 깊은 수면과 함께 우리 뇌를 지키자. 그러면은 깊은 수면 하면 그 깊은 수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드시고 매그네슘도 드시는데요.
0: 네.
1: 그거를 드셔서 잠을 자는 거랑 홍화 페르라 드시고 잠을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0: 네.
1: 푹 자는데 누가 오버가도 모르겠대요.
0: 네,
1: 그래서 너무 잘 잤다. 이때 그 처음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골프도 너무 잘 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0: 네.
1: 그래서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0: 네.
1: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여태껏 저희가 제품을 2 플러스 1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 주셨다 하면 제가 그 영 브레인 바디를 요걸
0: 네.
1: 어떻게 해드리고 싶냐면요.
0: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 브레인 바디를 박스님.
1: 네.
0: 네.
1: 네. 영 브레인 바디 3병 사시면 3병을 더 드리고요.
0: 3병을 사면 3병을 더 주신다고요?
1: 네. 네, 그리고 홍화 페루라 3병 사시면은 저희가 3병 드리고요.
0: 예.
1: 현착순 저희가 5명께만 많이 못하고요.
0: 예.
1: 요렇게 하시면 50%죠. 이렇게
0: 그쵸.
1: 하면은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0: 네.
1: 네. 5분께만
0: 네.
1: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저희 전 제품은 동부에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약국하고 건강 마을에서도 취급하고 있고요.
0: 네.
1: 저희 온라인에서도 지시내출 딴내서 주문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지시내출을 하면은 친구 맺어요. 통해서도 주문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오늘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0: 네.
1: 저희가 홍화 페로라 3 플러스 3 영 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 5명께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진짜 똑똑하게 맑아지는 영 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입니다. 50%에 3병 사시면 3병을 더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홍화 페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3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라디오 듣고 전화했어요. 요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5분, 선착순 5분에게 요 행운을 드리겠다고. 저랑 말씀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행운을 쏘셨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기존에
0: 네.
1: 있는 제품들 2 플러스 1, 에보리아는 3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혹시 동부에도 아마 어지럽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머리 아프고 귀에서 설이 나고 어제 교회 어떤 권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편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워가지고
0: 네.
1: 그래서 멀미약을 먹고 아스피린은 주셨대요. 병원에 가니까. 근데 먹어도 안 낫는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담하고 먹는 그 BPRS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오늘 2플러스 1 해드리는데 요거를 드시고 CSV 골드라는 제품도 제가 오늘 2플러스 1 해드리는데요. 드시고요. 다 낫대요.
0: 네.
1: 너무 좋다고. 그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 그 편두통이 BPRS 먹고 낫다.
0: 네.
1: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고 어지럼증도 없어졌다. 이런 분 계십니다.
0: 예.
1: 상담해 주시고 또 이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네. 와,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아까 그 3 플러스 3이 뭐라고 오늘 지금 다섯 분만 주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브레인 바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영브레인 바디 3병 쓰시면 3병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홍합회로랑 업그레이드 돼서 잠도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한 홍합회로라 역시 3 플러스 3으로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그냥 상담하시면서 내 증상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라디오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714-870-7582 714-870-7582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이신 샌디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시 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하고 상담하세요. 714-870-7582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제42회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일 토요일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국일보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3일 낮 12시 6 에비뉴를 따라 38가부터 27가까지 화려하게 장식한 12대의 꽃차들과 한복, 전통 의상, 유니폼을 입은 1,5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퍼레이드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멋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야외 장터 및 무대 공연으로 꾸며지는 페스티벌 행사는 브로드웨이 32가 코리아타운에서 10월 3일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 최대의 뷰티 네일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2가 코리안타운 입구에서 부스 8개를 마련, 6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개당 35달러가 넘는 네일, 뷰티 선물백 2만 개를 무료 증정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낮 12시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제42회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넨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어영병 돌아가는 정치 환경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시간입니다. 먼저 어영을 맡고 있는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어영 기자입니다.
0: 브리핑의 하어영입니다.
1: 딱 하어영입니다.
0: 저 안 보였어. 저 왼쪽으로 가봐. 화면으로.
2: 딱 하어영입니다. 아, 그거 하지 마.
0: 기호감이라는 거. 아, 예. 저 의원님이 아, 예. 딱 싫어하셨어, 지금.
2: 아, 예. 있잖아, 그거. 아. 가발이맨.
0: 아. 아닙니다, 슈퍼맨,
1: 슈퍼맨. 아, 슈퍼맨.
0: 한결의 네, 슈퍼맨 느낌.
1: 예, 슈퍼맨.
0: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리고 독감에서 벗어난 송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0: 아, 예, 건강 회복하셔. 목소리가 네. 이제 청아합니다.
4: 어, 네. 너무 좋아요. 아,
0: 예전에 정호김 의원. 예, 장미 대변인.
5: 네, 저도 왔습니다.
0: 예, 잘 오셨죠? 명절을 잘 보내신 거죠?
5: 네, 즐거웠습니다.
0: 아, 행복하셨구나. 강원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5: 예, 강릉에 갔다 왔는데 많은 네. 분들이 네. 강릉에 네. 그 풍경을 즐기러 오셨더라고요. 차가 많이.
0: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5: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잘 쉬셨다니까. 네. 아, 다행이에요. 냄새니까 아주 프레쉬 에어를 마시는 네. 듯한 그런 느낌. 자, 일단 지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건 7일 만에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간고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판정이 되면 우리 군도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또 국방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이 현안 질의에서. 어제 발표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6: 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국민 대다수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6: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0: 그렇죠.
6: 그 지역에 우리 군이 매설하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했겠어요. 근데 우리 군은 매설한 역사 자체가 없는 데다가
0: 네.
6: 터진 지뢰의 성능으로 보나 또는 외양으로 보나 이미 거기서 그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장병들이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6: 저는 합참도 6일 만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정황적으로 그리고 심증적으로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0: 예.
6: 그런데 이제 이것이 6일 걸려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참 이번 정부의 국방부는 신중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6일씩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비판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곱씹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당한 군인들
0: 예.
6: 얼른 낫기를 바라고
0: 예.
6: 그다음에 지금 다시 우리 장병들이 애국심이 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0: 예.
6: 상응하는 조처를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민 대변인.
7: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군장병을 해하려든지 어쨌든 뭐 국경화 작업의 일환이든지 지뢰를 매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대응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전제입니다.
0: 예.
7: 이런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그 경과까지 가기까지 확인돼야 되는 이 전제 사실들. 이게 2015년도 목함 지뢰 사건이랑 많이 대비가 되는데 그때는 계속 다니던 그 수색길에서 그게 쪽문 근처에서 지뢰를 매립한 부분.
0: 예.
7: 그게 저희 통제 관측 관제 시스템 하에 있기도 했고
0: 예.
7: 그러니까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냈던 거예요. 저희가 똑같이 북한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증거로서 확인되는 부분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7: 그 작업 중에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암장하고 그거는 뭐 정접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죠. 암장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로 이 부분을 뭉갰으면은 탄핵감이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군장병이 희생되고 다쳤는데 이걸
0: 예.
7: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예, 일단은 합당한 상황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확성기 대북 확성기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아,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좀 약간 입장은 다른 논점인 것 같아요. 하영 기자.
3: 그 사실 이제 합성 이제 우리가 확성기까지 가면
0: 대북 확성기.
3: 예, 대북 확성기까지 가면. 그 피해가 어떻게 결과로 나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남쪽의 피해도 있다.
0: 북한이 뭔가 또 정밀 타격할 수
3: 그것 하나이기도 있다. 하고요. 현실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걸어왔던 남북 화해의 어떤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0: 예.
3: 지금 여권에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야권은 잘 알죠. 이런
0: 국민의힘.
3: 점,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0: 예.
3: 다만 저는 아, 확성기까지 안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21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단호한 첫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확성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호하다는 거하고 결론을 미리 예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4: 예. 그러니까
3: 어떤 가능성을 두고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거든요.
4: 예.
3: 그렇지 않고 확인할 수 없다 정도의 메시지로 계속 있다는 것에 대한
4: 모호성.
3: 모호성.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정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이 2015년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은 우리 작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한군이 작년부터 들어와서 뭔가를 매설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0: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6: 그거 자체가 네.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이상은 그 특수한 남북관계가 아닌 국경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 속에 이번에 이제 그걸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0: 네.
6: 그럴 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랬으면은 그것과 관련한 대응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0: 예.
6: 이번에 그 지대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지금 그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그 25사단장이 지금은 이제 직무가 배제됐지만
0: 예.
6: 즉 1군단장이 있었던 그 지역이 특히 많이 매설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예.
6: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작전 지역이고 정전협정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병 둘이 중상을 입었고 또 한 사람 부상을 입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처라 그러면은 등가성과 비례성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작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6: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성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엄중한 와중에 대화를 먼저 재개하고 유감 표명 비슷한 걸 한 쪽은 북한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단호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단호한 조처를 하라 그러면은 마치 또 북한을 빨갱이로 몰아서 강경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으로 등치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0: 예?
6: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우리를 요만큼 건드리면 니들도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디터런스가 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대북 확성기 아니냐
0: 예.
6: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대북 확성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맞아요. 이제 그 단호한 조치와 관련해서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지금 지켜보는 거죠.
0: 예. 예, 확성기 얘기를 안철수 의원도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깐 만나볼까요?
8: 정훈아 잘 들리냐? 형 화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0: 예.
8: 지금 대북 확성기부터 빨리 재개를 해야 되는데요.
0: 예.
8: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도발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아무튼 지금 확성기 얘기는 지금 야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대북 핵구상 관련 단계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관리할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도화된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상황이랑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 동시에 고려해야 하니까
0: 그러니까.
3: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엔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MDL 2부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책지뢰 지금 설치 관련돼서 방어적 조치 자체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0: 예.
3: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MDL 선 이 구획과 관련돼서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정부도 그 모호한 선과 관련돼서 협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0: 예.
3: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0: 예.
3: 아까 종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확성기 밖에 없는지에 네. 대해서
0: 대안이.
3: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재명 지사 시절과
0: 예.
3: 시장 시절에 했었던 뭔가 단호한 조처, 단호한 입장 표명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0: 북한에 대해서.
3: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현재에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좀 되돌리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성기밖에 없는 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렇게까지 간다면 아, 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0: 우려가 좀 크신 것 같은데요.
3: 예, 그렇죠.
6: 북한이 예. 확성기의 상황이 어려울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현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긴장을 더 증폭시키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0: 예.
6: 여기서 뭔가 심리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억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확성기가 그동안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예. 예. 거고요. 예. MDL도 그렇고 NLL도 그렇고 북한이 뭐 언제 인정한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은 이의가 있으면 대화로 해야지 먼저 지뢰부터 신고 도발부터 하는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관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여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북 간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70년대에 도끼 만행 사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년인가요? 그 잠수함, 강릉 잠수함 예, 사건.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도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은데 얼마나 계산적인지가 이런 데서 나와요. 단호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잃을 게 많으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또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선의로 해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 단호하길 바라는데 한마디 입장 표명하는 거 저는 말은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북한은 달라지지 않아요.
3: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언론 보도에 나왔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은
0: 예.
3: 그 사고가 난 상황에서 예. 작전상 이제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를 할 때 본인들이 개척한 그 퇴각 경 그러니까 개척한 경로대로 그대로 급하게 나오면 되는데
0: 예.
3: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어서 한땀한땀 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0: 지뢰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니까.
3: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현장이 그렇고요. 지금 만약에 확성기가 설치가 되고 그런 긴장 국면이 되면 가뜩이나 지뢰와 관련된 이런 갈등도 있는데
0: 예.
3: 어떤 충돌로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 접경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0: 예.
3: 지금 그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3: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0: 싶습니다. 불확실성.
3: 예.
6: 그러니까
3: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예. 거죠.
6: 그러니까 예. 그 소위 티포텟이라고
0: 그러잖아요. 티포텟.
6: 그걸로 한다면 우리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방 한계선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모형의 지뢰를 매설해야 이게 비례성과 등가성이에요. 우리 그거 현실적으로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정전협정 위반을 안 할 거니까. 그렇다면은 확성기는 왜 그나마도 현실적이라고 보느냐면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네요.

0: 방송됐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그렇게 피눈물 나는 남북협력의 교류의 그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러면은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 작전지역에서 우리의 그 생떼 같은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발목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1: 예, 장미 대변인. 예.
2: 일단 군의 이 북한의 소행이고 이런 의도적인 매듭이 있었다면 강경한 대응이란 건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예. 대한민국 정부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근데 가장 유효한 선택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1: 예.
2: 저희는 정전협정을 어길 수도 없어요. 저희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 노래를 틀 수도 있고 날씨를 물을 수도 있는데 북한 무도하게 나오잖아요. 곡소리를 틀고 하루 종일 동물 소리를 틀고 제가 적경 지역에 계신 분이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1: 예, 예.
2: 일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무도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가 안 돼요.
1: 우리 같으면 북한도 틀기 때문에.
2: 예. 그리고 예.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지난 정부 때 우리 아이가 오물풍선이 뭐냐, 오물풍선이 어디 떨어지고 이런 뉴스가 많았을 때
1: 예, 예.
2: 이게 얼마나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건 경제로도 이어지는 문제여서 이건 되게 복합적인 거다. 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센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그 유효한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수계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0: 그럼
2: 듭니다.
0: 그럼 뭘 해야 돼요?
2: 그래서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 규탄을 할 수도 있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대북 제재?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간의 제재를 버틴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결의안이 얼마나 많이 통과됐습니까?
1: 예.
0: 그냥 우리 현실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정부는 지난 6.2일 동안에 그 초등대왕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첫 과제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 예. 정말 강신철 국방장관도 오늘 이제 국회 국방 현안 질의 나와가지고 북한 소행 맞다. 그리고 상황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죠.
3: 예.
1: 그래서 여러 가능한 옵션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합리적인 또 단호한 대응을 우리 정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이에요. 이제 북한 포로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협정 파기다. 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한 상태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차원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 하영 기자.
3: 그러니까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내부라던가, 네. 우크라이나 이 정부, 그리고 그쪽의 정치권에서도 메시지가 단일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젤렌스키.
3: 예,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게 매우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지금 이 북한군 포로를 기화로 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여론도 있을 뿐만 아니라.
1: 한 명당 다섯 명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1: 포로 교환을 했으면.
3: 예. 또한 이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한국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여러 가지 이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1: 예. 예.
3: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3: 예.
1: 때문에
3: 예.
1: 그런 또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대응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정 의원님.
0: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포로 말이에요.
1: 예.
0: 우리가 먼저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제 추측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보내주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유영원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0: 노력을 했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 아, 제가 볼 때는 여론 전에 또
0: 젤렌스키가 예. 오 유영원 파인 그러면서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1: 예 예.
0: 그래서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1: 예.
0: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으로 지금 전쟁을 5년째 하고 있어요.
1: 예.
0: 지지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아요. 5년씩이나 전쟁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아주 정치에는 닳고 다른 인물이고 제가 볼 때 우리 정부하고 분명히 약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엔에 가서 연설하죠. 그 유엔 연설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1: 아.
0: 봤는데 성토의 대상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푸틴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 넓은 땅도 모자라서 우크라이나 요만한 땅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데
1: 예.
0: 그 와중에 러시아 사람이 얼마가 죽었고 그 러시아 사람 군인들 죽은 숫자는 전세

0: 이게 몇몇 나라의 국민보다 훨씬 많은 숫자고 뭐 이래가면서 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사람들도 용병처럼 보내가지고 마치도 한 사람 머리수당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사일이라든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1: 예.
0: 뭐 이러면서 더군다나 북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보가 없냐면 포로로 체포되면 다 죽는 줄 알고 잡으니까 자살부터 하려고 그러더라. 그거를 자기네들이 살려가지고 결국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보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부 제 뇌피셜이에요.
1: 네.
0: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미국과 북한이 잘 대화를 하는 게 아마 정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 예, 예.
0: 여기서 북한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갔다 그러면 북한이 또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유엔 연설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달인이었다면은
1: 예.
0: 젤렌스키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이거 우리가 약속했는데 약속 어겨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망신이에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가이고 우리 헌법에 당연히 북한 포로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걸 젤렌스키가 공표했다 해서 그 우리가 화낼 이유인가요? 오히려 대범하게 그래. 대한민국 선진국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우리 활수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외교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니까
1: 예.
0: 약소국이겠지만 나중에 전쟁 끝나면 전후 재건도 해야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감정이나 또는 무슨 인간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국익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1: 예.
0: 국제정치를 해서 너무나 굉장히 그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그런 국익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 지나치지 않습니다.
0: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랑 저런 신경전 벌이는 게
1: 예.
0: 지뢰 사건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주 북한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왜 스스로 자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자, 그럼 여기서 외교 전문가시죠.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부병수를 데려온 건 아주 잘한 일이죠.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 아, 저 가보겠습니다.
1: 아, 잠깐만요. 아니, 가지 마세요. 지금.
2: 빨리 가야
1: 됩니다.
2: 예.
1: 아, 지금 방송 중인데.
2: 아, 예. 방송 중이죠. 그냥 가야 예.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죠.
1: 아, 예.
2: 대통령이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예. 얌얌쩝쩝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끊어버려야죠.
0: 예.
2: 야, 시시야, 물어!
1: 예. 일단, 사과는 잘 받겠습니다, 송 의원님.
2: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손바닥을 정말 발이 되도록 저 비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1: 예.
2: 아, 대통령이 밥 먹으러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1: 예.
2: 밥이 식으면 안 되죠.
1: 네. 예, 후속 인터뷰는 10월 중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1: 예.
2: 고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하 기자님, 자, 우크라이나 갈등 문제.
3: 저는 뭐. 역시 또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는 댓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첫 시간 댓글 보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2: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3: 예, 계속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 예. 예,
3: 제가
1: 예.
3: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3: 저는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뢰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1: 예.
3: 첫 메시지가 중요했다라는 걸 정부에서도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1: 아.
3: 그러니까 좀 더 정제되고
1: 예.
3: 좀 더 룸이 넓을 수 있어요. 이거를 외교 라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했더라고 한다면
1: 예.
3: 좀 더 넓게 여러 가지 수를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1: 예.
3: 즉각적으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외교 라인에서 할 수 있는 룸이 좀 적어지지 않았느냐.
1: 공감이 넘었다.
3: 이미 벌어진 일이고
1: 예.
3: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을 너무 투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1: 그렇죠.
3: 예,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냐부터 해서 아주 세세하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공개하되
1: 예.
3: 대신에 관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1: 예.
3: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정기무 의원의 어떤 키
1: 예.
3: 신뢰를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의 지지도 받아내야 한다. 그러면 그 보관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도 관건이다라고 싶습니다.
1: 이거는 그럼 민주당 장미 대변인이 해법을 제시해야 돼요.
4: 저는 이게 대단히 투명하게 네. 공개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1: 예.
4: 국민의힘의 어떤 기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기여.
1: 예.
4: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과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니까 우크라이나는 협의 안 했다는데 이거 협의 없었지? 라고 했을 때 추가 부가 설명이 없을 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도 참여를 해야 되고 예. 경제적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외교적인 공간을 넓혀주는 게 야당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걸 국내 정치화하고 있다는 인상은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1: 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영화의 개봉했습니다. 아, 최근에 영화들 많이 개봉했어요. 아, 타짜 사탄, 가능한 사랑도 있는데 논란인 영화는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암살자들, 아, 유경선 새 피격 배우로 이제 아,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당시 권력기관 중정이 아, 개입된 거 아니냐. 아, 나는 암시하는 내용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어떻게 이게 표현의 자유냐. 여기서 폐륜이다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5: 글쎄요.
1: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5: 영화 보신 아직 분. 안 봤어요.
6: 네, 아직 안 봤습니다.
7: 전 인턴 봤습니다.
1: 너무 놀라니 뜨거워서. 예, 네, 네, 네. 중요한 답변 아니었고요. 예, 자, 아무튼. 예.
5: 이게 아마 이제 암살자들. 정치인들이나 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겠죠.
1: 예.
5: 근데 저는 그 오랜 기억을 조금 소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 예, 해주세요.
5: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태어나셨었나?
1: 예.
5: 어, 그랬나?
1: 아, 아니죠. 아니죠.
6: 2년 됐잖아.
1: 2년 됐잖아. 예, 아니에요.
5: 거봐.
1: 예, 아니에요.
5: 아니, 그래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인데 8.15 광복절이었다고요.
4: 네. 아, 맞아요.
5: 그런데 그날 광복절 기념식에 유교사가 오렌지 빛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TV로 전부 이제 방송을 중계해 주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서 유교사가 이렇게 쓰러지셨어,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막 푹 이렇게 쓰러지고 피하지도 않아. 대통령은 그 연단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1: 맞아요.
5: 그 영화 장면에도 있나?
1: 아, 네, 네.
5: 근데 여사는 이렇게 쓰러졌어요.
1: 네.
5: 그리고 나서 이제 유교사가 위독하다. 뭐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나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어르신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오렌지빛으로 변하면서 유교사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봐요. 근데 사실은 영부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뭐 독재자의 부인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억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든 존경하든 미워하든 독재자라서 비판하든 영부인에 대한 그 오롯한 기억이 있어요.
1: 유경수 여사에 대한.
5: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바로 제가 같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예.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한 이혜주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예.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셨는데
1: 네네.
5: 이분이 간호과정으로서 영부인이 쓰러졌을 때 모시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피 범벅이 돼가지고선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1: 예.
5: 이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이제 옷을 수습을 하는데 속에 그 속치마 하얀 속치마를 전부 이렇게 군데군데 기어 입은 이거는 진짜 그분이 무슨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때가 그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고 제가 이제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데모하려고 전단지만 뿌려도 그냥 이렇게 티셔츠를 뒤집어서 중정해서 끌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1: 네.
5: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증오가 있고 또 선배들한테 배운 게 있지만
1: 네.
5: 그것과는 달리
1: 예.
5: 근대화의 시대에 대통령과 부인이 어떤 식으로 소위 그 초근 먹피의 그 궁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예.
5: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1: 예, 예.
5: 이게 아마 이제 일종의 음모론 해서 아마 박종규 경호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장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총을 들고 그러면서 막 앞에다 대고 이렇게
1: 네.
5: 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박종규 경호실장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았으나 영부인이 돌아가심으로써 옷을 벗었는데
1: 예.
5: 그 영화의 그 플롯은 아마 박종규 실장이 개입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1: 당시 중정.
5: 네.
1: 예, 저도 잘 안 봐서.
5: 중정이에요? 네, 이분은 중정. 경호실장이었거든요.
1: 예, 예.
5: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독재 서슬퍼런 그런 그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건 사실이에요. 어, 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1: 예?
5: 문세광이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 예?
5: 우리가 통일을 하거나 북한을 제압한 다음에
1: 예?
5: 마치도 동독이 통일된 다음에 서독이 들어가서 동독이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독에 그렇게 간첩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5: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영화는 영화로 그런데 이거는 현대사와 관련한 팩션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던 건 사실이에요.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1회 서울 19 대 뉴욕 유저지 스트림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 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예, 청라운덕 요구님이, 정 의원님, 저도 그날 하늘빛을 봤습니다. 선명한 기억이 난다 하시면서, 당시에 그 하늘빛, 정관님 오렌지 컬러였다라는 것을 함께 동의해 주셨고, 예, 또 정 의원님이 또 생생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예. 예
3: 영화보다 더 생생하지 않아요. 예.
4: 눈에 이렇게 눈물이 좀 고이는 느낌 이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2: 그러니까
4: 제가 전달이 됐습니다.
2: 예예. 예.
3: 다들 안 태어나셨었나?
4: 예.
2: 그렇습니다.
3: 아, 그랬구나.
4: 그렇게 좀 예, 오래된
2: 갑자기
4: 이야기.
2: 갑자기 희미해졌네요. 예. 예. 갑자기.
4: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예, 예. 영화적 상상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2: 예. 예. 예.
4: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말하자면 박정희 이 대통령 네. 시해와 관련된 예. 그 영화죠. 그것과 관련된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어디서부터 영화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예. 사실 적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느냐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영화를 보면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처음에.
4: 예.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실제 그 장면을 넣는다고 하면 관객들이 저것은 영화적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다큐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 예.
4: 그거 하나 하고 조금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2: 예.
4: 이것이 실화라는 전제로 홍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2: 영화가
4: 예.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
4: 그렇게 본다면
2: 현재
4: 이 영화는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2: 예.
4: 만약에 이것이 실화가 아니다라는 고지가 있다라는 것하고
2: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입장문을 냈죠.
4: 예. 그리고 그
2: 영화적 상상력이다.
4: 예. 영화적 네. 상상력이다라는 입장까지 더한다면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2: 법적으로, 예, 봤을,
4: 법적으로
2: 경우에는,
4: 봤을 때는 좀 비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3: 아니 예. 제가 첨언을 하자면
2: 예, 정 의원님.
3: 이 감독이 덕혜옹주 만드신
5: 맞아요.
3: 분 아니에요?
2: 예.
3: 덕혜옹주 보셨어요?
4: 저 8월의 크리스마스 봤습니다.
3: 그 덕혜옹주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 마음 속에 그 조선 왕조에 쓰러져가는 옹조 왕자가 그때 분연히 좀 독립운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희망 섞인
2: 예.
3: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암살자들도
2: 예.
3: 상상이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치가 지금 얼마나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극단으로 가 있고
3: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 장 변호사님도
5: 영화적 상상력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 정치 풍토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2: 예.
5: 이 부분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뭐 태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심지어 국모라고 그때 막 그랬어요.
2: 맞아요.
5: 돌아가신 예. 굉장히 큰 사건인데 대통령 부부가 공식 행사를 하는데 총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지 어떻게? 거기서부터
2: 예.
5: 이제 의문점이 생기고
2: 예.
5: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거나 훈련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훈련받은 그 태해가 날 텐데 자기 발에 막 쏘고 그러니까 엄청
2: 오발이
5: 허수라 그러니까
2: 예.
5: 또 물음표가 생겨서 이걸 막 다뤘던 다큐멘터리는 봤던 기억이 나요.
2: 예.
5: 이거 과연 어떻게 된 거야? 진실은 뭐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을 확 크게 입힌 거예요. 제가 영화 보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2: 예.
5: 결론이 그렇게 닫힌 결말이 아니래요. 이건 뭐 이를테면 자작극이다. 이렇게 나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본인이 봤을 때 더 인상적인 건 그 당시 엄혹한 시절의 중정이 언론을 탄압하는 거, 입을 막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가 돼 있었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시는 그 결론은 열려있다라고 하는데
2: 예.
5: 이 정도도 이걸 영화를 보는 분들이 어머 이거 자작극이었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2: 예.
5: 그 정도의 사회 신뢰 상호적인 믿음은 있어야 대한민국이 굴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2: 네, 이쯤에서 또 보수의 평론가죠. 서정욱 변호사 한 말씀.
6: 안녕하십니까. 서정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지만 이분들이
2: 잠깐만요.
6: 왜
2: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잘 안 들려.
5: 너무
6: 인간입니까?
2: 나
6: 혼자 끈 왜 끊습니까?
2: 아, 예, 하시네요. 말씀해 주세요. 차근차근히.
6: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박지만 이분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냐 이렇게 하면 이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 처벌될 수가 있고요. 제가 법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 그 가족들만 고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거죠. 예, 저정욱이었습니다.
2: 예. 서울 변호사님 모일날 출연합니다.
6: 아, 예, 맞습니다. 예. 또 불려서 고맙습니다.
2: 예, 아무튼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 의원이 이제 굉장히 패륜이다 하면서 강력히 대응 예고했기 예, 때문에
5: 가처분.
2: 아, 관련 소식은 또 다시 준비하고요. 진보 진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유시민 작가에서 이번에는 김어준 씨가 또 등판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수위를 조절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보면 그런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그 겸손은 힘들다 이 뉴스 공장에서 이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의 SNS 상단에 노출된 게시물들이 사실은 특정 계정들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쳐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 얘기는 알고리즘에 갇혀있다 뭐 이런 취지고 또 하나 얘기는 과거 내 몸처럼 걱정하고 내 몸보다 더 걱정하며 돌보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무관심해지거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 말고 우정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요거는 우리 사랑을 많이 본 것 같은 하영 기자.
4: 제가 그 알고리즘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해볼까요?
2: 아, 만나게 해주세요. 예.
4: 아, 내가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 알고리즘에 갇혀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했다.
2: 아.
4: 받아주지 않는다.
2: 아.
4: 그래서 저 알고리즘만 없으면 나의 사랑을 받을 텐데.
2: 연기가 안 되고 있다.
4: 예. 그래서 더 이상의 나의 사랑을 전할 바가 없으니 이제 난 우정과 동지로 남겠다라고 하는 건데.
2: 유튜브 구독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사랑에서 변한 우정과 동지라는 이 동지애가 과연 어떤 형식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2: 우정.
4: 예.
2: 친구끼리 또 싸우잖아, 보면.
4: 그렇죠.
2: 예, 우정.
4: 사랑하면서도 싸웁니다.
2: 사랑도 싸우네. 예,
4: 사랑이 왜 이렇게 변하니?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2: 파국.
4: 예,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 다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 좀 우려가 좀 있었냐면,
2: 예.
4: 사실은 뉴스 공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를 두고 있는 언론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2: 예, 예.
4: 실제로 청와대 출입을 허가를 받은 언론이에요.
2: 그러네.
4: 자, 언론에서는, 자, 팩트에 기반한 모든 글들이 실려요. 모든 언사들이 예, 발신이 됩니다.
2: 예.
4: 칼럼이면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칼럼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야 하냐면,
2: 예.
4: 알고리즘에 갇혔다.
2: 아.
4: 자, 내가.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정작 온당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더라라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2: 추측이다 그것도
4: 이것은 추측입니다.
2: 아,
4: 그런 점에서 좀 위험을 했고 이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정의 영역으로 던졌기 때문에 상대편에서는 이 추정의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어떤 그 코어들의 얘기를 못 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충분히 지금 보도되고 있고
4: 그렇죠.
2: 유시민 작가 얘기든 다 얘기기 때문에 다 전달되고 보고되고 들었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4: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기자회견 같은 메시지가
2: 그러니까.
4: 나온 겁니다.
2: 예. 예.
4: 메시지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모두 친노고
2: 예.
4: 뭐 친문 이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가
2: 이재명의 동지다.
4: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그 알고리즘의 너머의 이야기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2: 예.
4: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뉴스 공장에서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2: 아니 그 사랑의 시기 끝났다는 연인 관계면
4: 예.
2: 약간 협박이잖아. 우리 헤어지고 우리 이제 친구 관계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사실.
4: 무서운 얘기죠.
2: 무섭잖아 이거.
4: 예, 우정이랑 동지라는 단어가
2: 우리 헤어졌어 이제.
4: 예.
2: 너 헤어진 이제 거야.
4: 연락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 연락 왔는데 우리 헤어진 거야 이제. 예. 그게 무서운 얘기죠 연인 관계.
4: 그리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관계로 가겠다라는
2: 선전포고
4: 보입니다.
2: 선언.
4: 예.
2: 선언.
4: 다만. 저는
2: 예.
4: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라 얘기할 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를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2: 헤어질 때 억울하지 않게.
4: 아니 억울하지 않게가 아니고요.
2: 네.
4: 나는 미련이 있어.
2: 아.
4: 난 너와 잘 지내고 싶어.
2: 아.
4: 왜 그러는지를 부디 얘기해줘라는 거죠. 그 근거를. 근데 그 근거가
2: 네.
4: 제대로 발신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정현님 굉장히 지금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만 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5: 아니, 그런가.
2: 뭔 소리야! 이런 얼굴 표정이요.
3: 아니, 나는.
7: 코너님이 바뀌나요?
2: 어여 구경이야, 이거 완전히 진짜.
3: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맨스. 우리 어영님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예, 예. 어떤 상상이 되냐면 김어준 씨가 예. 마치도 너 날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나 이렇게 들렸어. 이거는 스토킹이야.
2: 스토킹이야.
3: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동지 우정 얘기를 하면서 너 나 사랑 제대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2: 아, 이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메시지가 무섭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무섭긴 해요. 우리 장인미 대변인.
5: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네. 이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발언을 들으면 기시감이 드는 건 뭐 당연하지만 유시민 작가예요. 대통령에 대한 공통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어요. 추측과 어떤 예측으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대통령을 꽁꽁 애워쌀 거야. 귀를 막을 거야. 그래서 제일 상단에 뜨는 걸 리트윗하잖아. 이 리트윗한 글 좀 들여다봐. 과거에 이 사람 뭐 문조 땡땡땡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네. 뭐라고 했던 사람이야. 아, 그거 모르고 했어? 알고 했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이거는 공격이에요.
2: 그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키 때 이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진짜 많이 본다. 그 유튜브 못 보게 뺏어야 된다. 핸드폰 뺏어야 된다. 알고리즘에 갇혀있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게 대통령에서 알고리즘 얘기했다는 거는 대통령의 판단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한 거잖아요.
4: 네.
2: 장혜미 대변인.
5: 그렇죠. 이게 데칼코마니로 기시감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드팀이든 범여권이든 뭐 쇠빙선 역할을 하든 다 공통되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와 앞날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나아가서 꽁꽁 알고리즘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제는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근데 문제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의연해 보이지 않아요.
2: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3: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그중에 소위 그 외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2: 예, 예.
3: 왜냐하면은 뭐 DJ, 노무현, 문재인 할 때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2: 예.
3: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3: 오로지 국정과 국민의 어떤 그 민생 늘 강조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이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이러한 유령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거든요.
2: 유령.
3: 전 유령이라고 봐요.
2: 김어준의 유령.
3: 아니 그리고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2: 김어준 씨가 만든 알고리즘.
3: 그럼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하고.
2: 예.
4: 실제로 그래서
2: 예.
4: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어준의 메시지와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런
2: 의식한 듯한 발언은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4: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X를
2: 예.
4: 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좀 재편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X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 직접 쓰시는
4: 있거든요.
2: 거죠.
4: 예. 예. 팀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저는 여기서는 이 보수 여론을 좀 들을 필요도 있겠다. 어떤 거냐면
2: 예.
4: 국정동력이
2: 예.
4: 대통령의 밤시간 이 밤시간의 에너지조차도 국정동력이 허비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번과 2번 우리가 했던 주제들 돌아보면
2: 예.
4: 이거 해결하기도 어렵거든요.
2: 아.
4: 그런데 국정동력이 이곳에 쓰인다? 사랑, 우정, 동지, 그리고 알고리즘 확인될 수 없는 곳에 쓰인다. 이거는
2: 예.
4: 굉장히 심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2: 예.
4: 예, 왜냐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3: 제가 그래. 도발적인 한마디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2: 도발해 주세요.
3: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예.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예, 예. 밤에 엑스를 하신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 밤에는 다들 좀 자요.
2: 수면. 여러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뇌 건강 관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하루에 7시간,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된답니다.
3: 맞아, 맞아, 맞아.
2: 네. 저도 자려고 그래요. 네. 네. 한 판씩 뭐 조회수 안 보고 네. 바로 자려고 합니다.
4: 안 볼 수 없는데요.
2: 네?
4: 안 볼 수가,
2: 안 볼 수가 없잖아. 네. 네. 네. 제작진이 보기도 했어요. 자,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향해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잠깐 나와주실까요?
7: 홍준표입니다. 연말에 국민의힘은 아주 큰 고비가 올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 당은 내란 정당이 됩니다. 네, 그래 봅니다.
2: 어유 목소리에 힘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가
7: 이제 그 당은 사라진다 봐야죠.
2: 그래요?
7: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해산을 할 것이다. 네, 그래 보고 준서가 연말까지 기다려라. 아. 그때 공간이 생긴다. 네, 예. 그래 봅니다.
2: 2부에 태크볼 금메달리스트 이준석 선수가 나오고요. 아무튼 여기서 말한 준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3: 그렇군요.
2: 자, 정당 해산 얘기까지 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걸까요?
4: 큰 그림보다도 예. 사실은 그냥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낼 뿐이지 예. 실제로 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2: 아, 그런가요?
4: 예, 지금 현안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2: 예.
4: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들 모두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정당 해산까지요. 그런 굉장히 많이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렵지 않느냐.
2: 어렵다. 예, 장미 의원.
5: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여지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 아주 판시가 결정적으로 있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했는지 여부인데
2: 예.
5: 이석기 그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아니었어요. 내란의 예비 음모만으로 이 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속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추경호 의원이 유죄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원내대표고 정말 교란을 했다는 거잖아요.
2: 예.
5: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의원들이 같이 뭐 결합했던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 지시에 따랐던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정당이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없어져야 될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논의는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대로 촉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10월이 중요한 달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또 2심 판단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그리고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정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3: 영국 대사가요. 예. 주한 영국 대사가 여기서 임기가 끝났는데 본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한국에서.
2: 예.
3: 너무 재밌다고. 정치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나라는 발생 처음이에요.
2: 주한 영국, 영국 대사가?
3: 네, 주한 영국 그런 적이 있었어요.
2: 예, 예.
3: 그래서
2: 그건 한국말 잘하시는 분. 그분 말이.
3: 아. 한국말을 잘하는지까지.
2: 아, 예. 아, 예.
3: 본인이
2: 예.
3: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2: 예,
3: 하셨으니까
2: 예.
3: 알겠는데.
2: 예.
3: 아무튼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심은 다음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2: 예.
3: 있고요.
2: 예.
3: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있는데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날지 저는 예측할 만한 그런 수준의 예. 상상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2: 아, 충분히 재밌게 말씀해 주고
3: 그런데
2: 계세요.
3: 한국은 말이죠.
2: 그런데 말입니다.
3: 그렇게 당장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2: 예.
3: 또 정상성을 회복해서 예. 가는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2: 아.
3: 정당 해산은 안 될 거예요.
2: 우리 장희 대변인 얼굴을
5: 저도 똑바로
2: 보면서
5: 아니었습니다.
2: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어영부영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한판 승부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8: ...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달러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의 그림자가 한껏 그리워진 그런 화요일입니다.
1: 그렇죠. 이제는
0: 부정하지도 않는구나.
1: 힘들었어요.
0: 그냥 될 네. 대로 되라.
1: 화요일이면 주말이 한껏 가까웠다. 네, 이렇게 믿습니다.
0: 그게 제 의도이기도 해요. 자, 오늘 9월 29일은 오늘은 또 무슨 날이에요?
1: 그러게요. 오늘은 또 무슨 날일까? 9월 29일.
0: 들어보셨나요?
1: 성우 씨 생일인가요?
0: 아, 생일 아닙니다.
1: 네, 무슨 날이에요?
0: 세계 음식 손실 낭비 인식의 날. 아. 세계 음식 손실 낭비 인식의 날입니다, 오늘.
1: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이날만큼은 음식이 얼마나 손실되고 낭비되고 있는지 좀 인식을
0: 해보자.
1: 그리고 좀 그러지 않도록 실천을 해라 뭐 이런 날인가 봐요.
0: 그렇죠.
1: 네.
0: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네.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거나 그냥 버려진다는 안타까운 통계에서 그런 출발한 날이죠.
1: 3분의 1은 좀 어마어마한 양 아닌가요?
0: 어마어마한 양이죠.
1: 3분의 1이 버려진다니 네. 이거는 좀
0: 벌써 생활구단, 주부구단 우리 성령아 씨께서 너무 아까워하고 계세요.
1: 아니 100%지
0: 나를 주지.
1: 그러니까요. 100%지 물건을 샀는데 식품을 샀는데 그중에서 30%지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33%지가.
0: 근데 이 통계가 네. 무려 지금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유엔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냉장고에 사다 놓은 거를 네. 저희가 이만큼이나 못 먹고 또 먹다가 버리고 예, 남아서 아, 이렇게 되는 게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네요.
1: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0: 네.
1: 저는 이렇게 뭐 뷔페나 아니면 어떤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쫙 차려놓고 손님들이 그렇죠. 다 소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거.
0: 네.
1: 요런 음식물일 줄 알았더니
0: 그런 것도 포함이죠.
1: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0: 우리 집에서도
1: 거예요.
0: 냉장고 안에서 네. 3분의 1 정도는 버림받고 있다는 거.
1: 야, 3분의 1은 좀 심각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우리 알뜰살뜰 우리 주부님들은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냉파에 갖고 다 먹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2%에 안 들어가시는
1: 맞아요.
0: 거죠.
1: 아니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네. 남기고 이러면은 정말 땡 하고 혼났잖아요.
0: 그 얘기 들어봤어요?
1: 무슨 말이요?
0: 나중에 지옥 가면은 그거 먹는다고?
1: 맞아요. 저도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0: 그동안 남긴 그게 다 있어서 다 그걸 먹어요. 그래서 지옥이야 시키더라 막 이러면서 막 안 먹어? 남기지 마 이러면서 시키더라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요.
0: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는데
1: 네. 그리고 뭐 쌀 한 톨도 이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어른들한테 정말
0: 그러니까,
1: 남기면
0: 그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1: 네. 혼났어.
0: 네가 농사를 아냐? 네가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요.
0: 그 밥 흘리고 막 이러면은 예, 밥상머리라 그러죠. 밥상머리 문화가 네네. 굉장히 엄격했다 우리 집이라.
1: 맞습니다. 예. 근데 3분의 1이라니 정말 가히 충격적이라고 네, 네. 할 수 있겠어요.
0: 오늘은 냉팔해야 되나요?
1: 아니 정말 냉장고 한번 구석구석 뒤져보시면요.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를 꽝꽝 얼어있는
0: 뜻밖의 뜻밖이면
1: 반가운데 네. 뭔지를 몰라.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먹을 수도 돼요?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바로 이 3분의 1에 들겠죠.
0: 그런 거는 저희 네. 캐라디오 성훈이 앞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일단 먹어보고 괜찮은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1: 여러분 네 보내주세요. 성훈 씨가 먹어치워드릴 때요.
0: 자 하루의 중심 네, 한시의 음악대방. 오늘 첫 번째 곡은 중심을 잡아주는 익스트림의 가을곡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More than words. 에이, 말뿐이야. 말뿐이라고, 너는 말뿐이야.

0: 말뿐이야. 말뿐이라고. 네, 정훈이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죠.
1: 왜 이렇게 찔려요?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약속하고 말하면은 지키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저희 방송인들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적어도 성훈이는 말뿐입니다. 자, 말로나마 사랑하는 우리 단골손님들, 네,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가을이 되면 외로워지는, 이유도 없이 그냥 우울하다. 그 나뭇가지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고, 또 그 유명한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오헨리의. 그런 것처럼 좀 쓸쓸해지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어주는 그런 전화가 있어요.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인데요. 정신건강 그리고 정보 기관도 필요하면은 여러분께 무료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는 800-713-9336, 800-713-9336번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해서 동충하초, 산삼을 더해서 더 깊은 효능을, 신비한 효능을 보이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2: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혹시 의료보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NIC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필요한 의료기기 또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NIC케어 가입 또 갱신을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718-939-6137로 문의하시면 KCS가 여러분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 성령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사람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루의 중심 바로 1시의 음악다방이 하루의 중심을 예,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볼륨 올리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성훈 씨는 어떻게 가을 하면은 추남의 계절, 이 가을 남자들.
0: 추남 하니까 굉장히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아요.
1: 성훈 씨 왜 가을 남자 추남이잖아요.
0: 그런데 네. 하여튼 나보고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추남 막 이러면 매기는 것 같고.
1: 어떻게 성훈 씨는 가을 좀 타십니까?
0: 그렇죠. 제가 또 굉장히 네. 오랜 동안 바바리맨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을만 되면 옷깃을 절어 올리고
1: 네.
0: 여기저기 이렇게 배회를 많이 했었죠.
1: 걸어다니면서.
0: 네, 물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잡한 네, 그런 바바리 코트 아니고
1: 바바리 코트를 열어 제끼면서
0: 열긴 열어요. 더우니까. 네. 네, 그 안에 잘 입고 있습니다. 저는.
1: 네. 아니 가을 되면은 며느리들이 집을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전어를 구우면 또 그 냄새 맡고 온다고?
0: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을 타

0: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목이 메네요.
0: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1: 갑자기 질문이요?
0: 네.
1: 네, 이번 주 주제는 네. 아,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맞아요.
1: 지난번에 내 인생 영화.
0: 네, 그래서 송영화가 나왔는데
1: 네, 네, 이번 주는 내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네. 아.
0: 살면서 우리 모두 드라마 한 편쯤은 다 찍잖아요.
1: 안 보신 분 계세요? 드라마 난 한 편도 본 적이 없다. 드라마는 계신가요?
0: 아, 저는 지금 우리 삶이 다 드라마라서 한두 편쯤은 다 찍어 보셨을 아, 것이다.
1: 있죠, 있죠. 네. 책으로 해도 또 수건이 나올 만큼.
0: 맞아요.
1: 장편 대하소설이야, 나는.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아마도 정말 장편 드라마 몇 편씩은 다 뭐 10대에도 한번 첫사랑 때문에 드라마 또 한번 그렇죠. 찍어 보셨을 거고요. 네. 멜로드라마. 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싸움, 의견 충돌 뭐 이런 거 찍으면서. 네. 네. 또 그런 드라마는 뭐라고 하나요?
1: 하이틴 스타. 그 하이틴물이라고 하죠.
0: 네, 이런저런 스릴러. 이런 것도 찍어 보셨을 거고. 네. 네, 드라마들 찍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도 괜찮지만 텔레비전이나 또 뭐 요즘에는 OTT 보면서 봤는데 나 이 영화 보고 진짜 감동 먹었어 맞아요. 하는 네.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네. 드라마들 왜 기억에 남았는지 네. 또 나의 지나간 기억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네. 아 내가 이럴 때였는데 이 드라마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
1: 맞아요.
0: 이런 사연도 좋고요. 네. 네.
1: 그 누군가 불쑥 질문해가지고 근데 우리 성우 씨는 인생 드라마가 뭐예요? 가끔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0: 네네.
1: 그럴 때 대답할 그런 드라마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0: 네.
1: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무엇인지 이번 주에 그것들을 저희 K라디오 US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아마 비디오 가게에서도 드라마 많이들 보셨을 네. 거예요. 빌려다가.
1: 자, 그리고 이제 10월달이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가을을 맞아서 한번 파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을
0: 네.
1: 뭐 선물을 좀 많이 드려보시겠다고. 네.
0: 네, 저희 주간 베스트 사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주간베스트 장원에 뽑히신 분들께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보내드렸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 장원을 하신 분께 무려 H마트 상품권 두 장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묶어 더블로.
0: 맞아요.
1: 아, 사연이 안 와서 그런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0: 10월이니까 좀 네. 풍성한. 이 추석도 지났고 네. 풍성한 계절을 맞아서
1: 방송가족 여러분께 어떻게 좀 사랑의 보답을 드릴까 하다가
0: 맞아요.
1: 한 달 정도만 저희가 여건이 만약에 허락이 되면 이렇게 두 장씩 한번 드려보자.
0: 네. 네 H마트 상품권을 장원분께는 두 장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부장원분께는 한 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갈갈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화요일 추억 박물관 여러분과 함께 추억으로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or of the Water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특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뉴 택시?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0: 번째 쌓인 다락방 구석, 낡은 앨범을 넘기듯 옛 추억의 향기를 소환하는 그런 시간, 추억 박물관 시간입니다.
1: 오늘의 박물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쟁여져 있을까요?
0: 그렇죠.
1: 네.
0: 네, 우리 큐레이터죠. 성명아 씨. 추억박물관 전 시간을 여러분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빵 모자 쓴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깃발 따라오세요.
1: 여기입니다, 자, 여기. 네.
0: 오세요.
1: 한국 드라마. 네. 저희가 오늘의 추억박물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부터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까지 이렇게 싹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그렇죠. 네. 자, 1코스. 뒤에 밀지 마시고요.
1: 네.
0: 천천히 따라오세요.
1: 주소세요.
0: 네. 아, 천천히 따라오세요. 뒤에. 그냥 가만히 따라오시면 돼요. 가끔씩 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나면 거기서 사진 찍는다가 길을 잃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아 씨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의 또 어떤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1: 네.
0: 이런 걸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0: 아, 정말. 지금 들어도. 뭔가 최불안 선생님이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맞아 하면서
1: 네, 네.
0: 맞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최불안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대사가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그 안에 대본이 있답니다.
1: 서랍을 한번 열면서 네. 뭐 찾는 척하면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또 방영이 됐어요. 저희가 네. 조금 있다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이 또 있는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에 한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송이 된 그런 프로그램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에 시작해가지고
1: 네?
0: 1989년까지 18 years
1: 이렇게 오래 했다고요?
0: 네, 방송을 했어요.
1: 아, 이렇게나 오래 방송이 됐군요.
0: 근데 이거를 넘는 작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혹시 저기
0: 있어요. 대한민국에 저거, 있습니다.
1: 그렇죠.
0: 22년을 방송한 거, 방송이 또 있어요.
1: 제가 기억하는 거가 아마 그게 네. 맞을 것 같네요.
0: 그럴까요?
1: 네, 같은 주인공 맞죠?
0: 그럴까요? 그분이 주인공이었나요?
1: 아니 근데 이 당시에 이 수사반장을 네. 보시고 초기에 물론 나중에는 안 그러셨겠지만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인기였는지 이 수사반장이 정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도
0: 계셨다고 할 정도로 네. 네. 뭐 김상순 씨, 조경환 씨, 남성훈 씨 지금 다 유명을 달리하셨네요. 여순경, 노경주 씨까지 종로경찰서 형사계 하면 진짜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얼마나 리얼하게 드라마를 네, 잘 찍으셨으면
1: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1989년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영된지는 네. 몰랐네요.
0: 얼마 전에 그 이 프로그램을 기리면서
1: 네.
0: 다시 프로그램을 이재훈 씨가 최불암 씨 역을 맡으면서 다시 또 나왔었어요. 잠깐.
1: 아 그랬군요.
0: 미니 시리즈로 수사반장이 네. 또 나왔었습니다.
1: 아하. 근데 그만큼의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나 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모르는 거 보니까.
0: 아주 최불암을 넘기는 어렵죠.
1: 힘들다.
0: 아무리 힘들죠. 이재훈이라도 그렇죠. 어렵다.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요 드라마.
1: 이거는 정말
0: 이게 영화!
1: 아니 영화!
0: 아 잘한다. 아 저거를 학군에 미역국을 먹었어 막 이러면서
1: 네. 맞아요. 김수미 선생님의 그 3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0: 대단하죠.
1: 네.
0: 우리 전부 다 그때 이제 김수미 선생님을 눈도장을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1: 맞아요.
0: 할머니인 줄 알았던
1: 근데 네, 영원히 그 계속 젊으셔.
0: 네.
1: 네 맞아요.
0: 그렇죠. 정도로 정말 대단한
1: 정말
0: 연기를 선보이고
1: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0: 그 몸빼가 정말 대한민국을 강타했었죠. 그 꼬부랑 나면서 그 몸빼
1: 맞아요. 아들인 그 박은수 씨가 김수미 씨보다 나이가 더 많 타고
0: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1: 네.
0: 아니 들으셔서 자, 이 전화일기가 네, 기록을 또 갖고 있는데
1: 네.
0: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0: 몽글몽글해지죠.
1: 네, 이 음악이 주는 네. 아, 저런 얘기 보고 싶다. 오랜만에.
0: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한 50-60% 이상이 한 80년대 90년대는 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일을 하시는 그 직장인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먹먹한 마음들을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또 다독거려줬던 그런 드라마, 국민 드라마입니다.
1: 네. 이게 보면서 이렇게 자주 열심히 보지는 않지만 왠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매일 챙겨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굉장히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그런 정도의 대단한 드라마였죠?
1: 맞아요.
0: 자, 먼저 주간베스트 주제가 또 인생 드라마기도 한데 이거 전원 얘기가 또 인생 드라마인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반대편에 K가 들어가는 방송국에서 그 비슷한 시간쯤에 했던 방송인데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라는 방송이 또 있었어요.
1: 이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0: 17년 정도를 했어요.
1: 야, 이 드라마도 굉장히 오래 했군요.
0: 네. 그러니까 전원일기가 그 전부터 단연간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후발주자로
1: 그렇죠.
0: 왔었는데 여기도 김인문 씨도 나오고 김혜경 씨요. 굉장히 젊었을 때 표정이에요. 네. 초호화 배역입니다.
1: 아, 제 기억에 고현정 씨도 이 드라마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0: 젊은 역할로. 그렇죠? 네. 네. 황놀부라고 역을 맡았던 그 김상순 씨의 구수한 입담. 그리고 여름밤만 되면 입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던 또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1: 아. 어렸을 때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이불을 정말 뒤집어쓰고
1: 그렇죠. 보고는 싶은데 무섭긴 하고 이렇게 눈만 빼꼼히 내놓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0: 엄마나 아빠에게 이제 귀신이 딱 나오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갔어?
1: 가면은 말해달라고
0: 갔어?
1: 하고.
0: 귀신은 말해줘.
1: 맞아요.
0: 꼭 또 짓궂은 아빠들 막 됐다 딱 열면은 귀신이 확 얼굴도 있는 거 아시게 또 울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만들었던
1: 아, 왜 이렇게 내 다리를 가져가는지
0: 내 다리 내놔 그 유명한 시리즈
1: 내 다리 내놔
0: 그 부모님이 병원이 깊어서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다리를 무덤을 파서 그 다리를 그
1: 아니죠.
0: 삶아가지고.
1: 아니죠. 산삼을 캐야 되는데 그 산삼인 줄 알고 캐왔던 게
0: 그랬어요?
1: 예, 어떤 사람의 다리 아니었나요? 그래서 내 다리 내놓으라고 나는 산삼을 분명히 캐서 나왔는데
0: 근데 그 산삼이 효심에 얽힌
1: 그렇죠.
0: 그 산삼이었는데 그 산삼이 사람이었군요.
1: 아, 지금 생각해도 네. 이 전설의 고향은 진짜 이렇게 어린 시절 남양 특집으로 딱 어울리는
0: 항상 그런 많이 했었죠?
1: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0: 귀곡산정이라고 또 있었고 거기 그 안에 시리즈에서 나오면서 그게 또 이만웅 씨가 가져다가 오랫동안 또 코미디 소재로 쓸 정도로
1: 맞아요.
0: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단 굉장히 허름한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무섭잖아요.
1: 아, 정말 이런 드라마들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내 인생의 드라마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0: 궁금해집니다.
1: 지금 이렇게 몇 개만 꼽아도
0: 네
1: 정말 야 이거 이 드라마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
0: 맞잖아요. 1992년도에 최수종 최진희 씨가 또 질주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게 또 그 마지막 씬에서 카메라 360도 회전하는 장면이 또 처음 나오면서 이게 또 장안에 큰 화제가 됐었던
1: 맞습니다. 빙글 돌면서 네. 이 노래 아주 다들 부르고 다녔죠.
0: 네, 그런 드라마가 또 있었죠.
1: 리어카에서 이 노래 정말 계속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0: 잠깐 듣고 또 드라마 이야기 계속 여러분과 함께 추억밤을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범
1: 질투

0: 네,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가격, 좋은 상품,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이죠. 제니의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 그리고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까지 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합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놓치지 마시고 피부의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646-765-5117번입니다.
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우승 상금은 현금 5,000불이고요. 네, 준우승 홀인원, 또 그 밖에 풍성한 이벤트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 비에는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불의 주인공 제1회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의 우승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929-766-0088, 929-766-0088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1: 축구 팬 여러분, 꼭 축구만이 아니라 뭐 손흥민 선수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잖아요. 축구 팬들 아니라도요.
0: 그렇죠.
1: 이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을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티필드에서 만나서 다 함께 응원을 하자고요. 티켓과 단체 관람 문의는 908-461-11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0: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3: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4: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 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 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3: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드라마가 또 기록들을 갖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또 꽤 많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그 기록 뒤에는 어떤 그 연예인들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1: 네. 어떤 후폭풍이 이어지나요?
0: 뭐
1: 네.
0: 많은 일들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마약이라든지 아이고.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네. 또 당대에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예를 들어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1: 네.
0: 그 정말
1: 예진아 씨.
0: 예진아 씨.
1: 네, 예진아 씨.
0: 아유야 우리 며느리 삶을 딱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했는데
1: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고.
0: 음의 환장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됐었죠.
1: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0: 깜짝 놀랐었고 네.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뭐 일진설 또. 폭이 터지면서 아, 또
1: 네, 요즘에는 정말 연예계로 진출하기 네. 전에 그 어렸을 때부터
0: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든지
1: 맞아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0: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온라인이.
1: 그럼요. 네. 그래서 앨범도 그 어렸을 때 찍었던 그 네. 앨범들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올라오면 그것도 낭패라서
0: 그렇습니다.
1: 좀 얼굴 관리를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0: 뭐 가장 흔히들 이제 갖고 있는 기록들 이 시청률하면은 대체로 뭐가 높았을까? 저도 얼마 전까지 네. 오래 시기간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1: 근데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대박아!
0: 아 이것도 대단했죠.
1: 그러니까요. 네.
0: 대단했죠.
1: 사랑이 뭐. 뭐길래.
0: 네. 네. 뭐 거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배역들 포함해서 심지어. 잠자고 있던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또 장안의 화제가 돼서 그해 가수왕을
1: 네, 가수왕을 했었죠.
0: 대단하죠.
1: 저는 사랑이 뭐길래가 1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대박아 에이씨 남자 시키가 뭐냐 하면서
1: 맞아요.
0: 그 완전 전형적인 조선의 아빠와 정말 순정하면서 지에서 부셔부셔거리는 우리 김혜자 어머니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의 모길레가 1위가 아니었다고요?
0: 네 아니에요.
1: 네, 1위는 어떤 드라마가 1위였어요?
0: 첫사랑이에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 제가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못 봐서 그런지 아니 이게 1위라고?
0: 본인이 첫사랑을 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그랬나 봐요.
0: 왜 안 봤어요? 65.5%인데
1: 아, 1997년이면 아마도 그랬나 봐요.
0: 첫사랑 하느라고 바빠갖고 첫사랑을 못 봤대요.
1: 아니 이 드라마가요 무려 네. 시청률이 65.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0: 이거는 아직도 앞으로도 지금은 OTT가 많고 방송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1: 깨질 수 없죠.
0: 깨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징어 게임 아니라 무슨 오징어를 뒤집어 구워 게임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니 자그마치 10집 중에서 7집 가까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깨겠어요.
0: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시청률 65.8%라는 거는
1: 네.
0: 주무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1: 빼놓고는
0: 다 네. 봤다.
1: 운전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0: 다 봤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청률이랍니다. 이게.
1: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이때 당대에 그 내노라는 배우들이 다 출연했어요. 지금 네. 보면은 네. 배용주 씨, 이승현 씨, 뭐 최수종 씨,
0: 송창환 씨,
1: 맞아요.
0: 박상원 씨, 아 저 개인적으로 박상원 씨가 이게 팬인데, 네. 차태현 씨 젊은 시절까지. 와 이게 65.8%를 찍었답니다.
1: 아, 이 드라마가 나갈 때는요 대한민국 거리에 차가 많이 그렇죠. 안 다녔다고 합니다.
0: 거의 안 다녔던.
1: 그렇죠. 네. 10분 중에 7분이 이 드라마를 보고 계셨으면 거리에 누가 있겠어요?
0: 그러니까. 자, 이렇게 또 1위를 살짝 알아봤고요.
1: 네.
0: 그러면 가장 오랫동안 방송했던 방송은 무엇이냐?
1: 네, 아까부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했는데 어떤 드라마인가요?
0: 이 드라마는 1980년 10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1: 네.
0: 아마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배우들도 몰랐대요.
1: 아, 정말 배우들이 시작하긴 네. 몰랐겠네요.
0: 2002년도 12월 29일. 예, 네. 까지
1: 80년부터 2002년까지 네.
0: 22년
1: 네.
0: 2개월 동안 방송이 됐고요.
1: 네.
0: 총 방송 회차는 1088회.
1: 1088회. 야.
0: 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1: 그러니까 30대 이거를 시작을 같이 했다고 치면
0: 같이 늙어갔대요.
1: 52살이 돼서야 네. 이 드라마를 종영을 한 거니까.
0: 그렇죠.
1: 정말 배우들이 같이 늙어간 거 맞네요.
0: 실제로 그 나이에서 20년이 더 가는.
1: 그렇죠.
0: 네, 이렇게 되는.
1: 아, 5살에 아역으로 네. 나왔다가 27살에.
0: 시집
1: 그렇죠?
0: 가는 거가 되고.
1: 그러네요.
0: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1: 맞아요. 네.
0: 이 드라마는 전원일기였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0: 자, 여러분들 또 드라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휴.
1: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리네요.
0: 순삭이 됐네요. 자, 저희는 한 주에 딱 한가운데. 수요일 내일 또 수요민담. 아, 그 시급 업적한 또 수요민담이 있는 날이네요.
1: 맞습니다.
0: 저희들 또 민담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막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제42회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일 토요일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국일보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3일 낮 12시 6 에비뉴를 따라 38가부터 27가까지 화려하게 장식한 12대의 꽃차들과 한복, 전통 의상, 유니폼을 입은 1,5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퍼레이드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멋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야외 장터 및 무대 공연으로 꾸며지는 페스티벌 행사는 브로드웨이 32가 코리아타운에서 10월 3일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 최대의 뷰티 네일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2가 코리안타운 입구에서 부스 8개를 마련, 6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개당 35달러가 넘는 네일, 뷰티 선물백 2만 개를 무료 증정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낮 12시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제42회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요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연일 내렸었죠. 비가 오면 괜히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고 또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간만에 이렇게 햇살이 조금 비춰주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초록이었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노랗게 빨갛게 주황빛으로 물들어서 알록달록 아주 화려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주변을 보면요. 더 추워지기 전에 바베큐 한번 가자. 단풍 보면서 야외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이런 이야기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다 햇살 아래서 지글지글 고기 굽고 좋은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바베큐를 가지고 세계 기록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많이 구운 게 아니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동시에 바베큐를 하는 기록을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요. 아주 까다로운 기네스 기록 조건들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바베큐를 어떻게 해야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벌써 9월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 참으로 빠릅니다. 자,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나른한 오후 2시를 깨우는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오늘도 가볍고 산뜻하게 재밌는 이야기와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대요.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바베큐를 준비를 해서 세계 기록에 도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사람 많이 모아놓고 자 고기 구워 드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모두가 동시에 바베큐를 해야 하고 또 최소 5분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또 중간에 친구 만나러 슬쩍 자리를 뜨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저쪽에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요 사람이 무려 2,412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기존 기록이 있어요. 2,220명. 일본의 기록이에요. 일본의 기록. 좀 의외죠. 숫자로는 이미 이번 9월 24일 날 행해졌던 이 행사에서 넘어섰는데 그런데도 기록 인정은 못 받았다고 해요. 왜냐? 사람들이 바베큐를 하다가 친구를 만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니 남아공에서 바베큐를 한다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고기만 굽고 있다면 그게 또 무슨 바베큐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베큐 그 이제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좀 이 기록이 뭐가 이렇게 멋이중한데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정말 단단히 여기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며칠 전이었어요. 9월 24일이었고 이번에는 2,436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로 잡았던 3,000명에는 못 미쳤지만 기존 기록 일본의 2,220명보다는 훨씬 많았죠.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규정대로 자기 자리에서 동시에 5분 동안 바베큐를 했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번에는 성공이냐? 또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고요. 기네스 측이 현장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록지에 불일치가 발견됐고요. 무슨 불일치일까요? 주최 측은 드론 영상 같은 추가 자료까지 제출을 하면서 최종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고기 한번 구워서 먹으려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계 기록을 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네스에 올리려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이 좀 중요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 일이 좀 어마어마하네요. 뭐 사람도 모아야 되죠. 자리도 지켜야 되죠. 시간도 재야 되고 또 마지막에 서류와 영상까지 챙겨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 기록 도전이라는 게 고기만 잘 구우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기네스 기록이 무시중한디 싶다가도 또 뭐 그들에게는 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거리가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저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은 거죠. 막 먹다가 그 볼 가득 한 쌈 다 맛있게 해가지고 볼에다가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행복한 모습의 인증샷 찍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를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이런 날 신청곡도 많으실 거예요.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씹으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다 갔네요.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화요일.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입을

0: 6월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유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피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가디언스 화장품이 4주년을 맞아서 최대 50% 세일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을 뉴욕과 뉴저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박학기 씨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따님들과 함께 부른 노래죠. 비타민

요즘 정말 비가 왔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34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오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날씨처럼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없죠. 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또 옆에서 계속 밝은 사람이 웃으면은 나도 모르고 좀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잘 챙기는 사람을 보면 나도 오늘 이것 하나 해야겠다 싶은 그런 동기부여, 좋은 건강한 동기부여를 서로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이제 서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 거창한 것보다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좋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 먹고 또 날씨에 구애받지 않게 기분 관리 잘해주고 내 얼굴에 크림 한 번 더 발라주고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는 거. 그렇게 소소한 건강함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밝은,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주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끔은 좋은 사람 한 명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래, 나도 조금 더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은 그런 기분 좋은 동기부여를 야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2시에 비타민, 잠시 후 야엘 대표님과 함께 건강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 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요,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기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6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의 댁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이 뉴욕에 옵니다. 언제인가요?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티켓 및 단체 관람 문의는요, 908-461-1178 212-255-6969번입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뭘 먹느냐, 뭘 바르느냐,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일상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그런 건강한 에너지와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건강한 아름다움 그리고 꾸준한 자기관리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주실 우리 아리따운 야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가 또 몇 주 만에 또 뵙네요.
1: 네, 네. 오랜만입니다.
0: 그러니까요. 뵐 때마다 신제품.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세요. 미모가.
1: 네, 아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크림 새로 나와가지고 네. 그 32mm 대용량이에요.
0: 오.
1: 네, 나오자마자 신제품으로 저희가 네. 또 세일 들어가거든요.
0: 네. 나오자마자.
1: 네, 나오자마자 세일 들어가고 네. 또 이제 또 제품 두 개 사면 하나 무료로 드리는 거.
0: 아, 네. 2플러스 1인가요?
1: 네. 세일하고 또 제품 하나 살 때도 또 세일해서 네. 네, 특별가로 해드리는데요.
0: 네.
1: 바르는 즉시 정말 콜라겐하고 네. 그 피부 안에 엘라스틴이 이렇게 합성되면서 즉각적으로 리프팅이 딱 되는데
0: 네.
1: 이 원료 자체도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라든지 네. 또 줄기세포 뭐 우리 항상 쓰는 것처럼
0: 네.
1: 요즘에 뭐 연어 PDRN 많이 하잖아요.
0: 연어 DNA. 그 주사도 네.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1: 아 근데 그거는
0: 많이 아플 것 같아요.
1: 네, 영양크림 아이크림에 넣으면 네.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되면요 생선 비린내가 나요. 저희는 아. 장미 PDRN
0: 장미.
1: 네, 저희는 장미 줄기 세포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장미 피디안으로 했는데 제 얼굴 반짝반짝하죠.
0: 네, 화가 네네네. 나요.
1: 우리 뭐 요번에 이제 제품 설명할 때
0: 네?
1: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그때로 되돌리자.
0: 진짜요?
1: 네, 그럼
0: 돌아가고 싶어요.
1: 네. 일단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0: 네.
1: 락토바실레스 엑소좀이라고 줄기 세포나 미생물을 분비하는 핵심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0: 어려워요, 대표님.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1: 네네네.
0: 이뻐지는 거죠?
1: 그렇죠. 이뻐지는 거고, 나노공법으로 네. 피부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얼굴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0: 네. 네
1: 발효공법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줄기세포 DNA, PDRN 통해서 그리고 펩타이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제품 설명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크림도 있고 또
0: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사진
1: 예, 또 3종 세트 또 구입하면은
0: 네.
1: 400불 이상 또 선물 들어가는 게 있고 예, 주에 3종 세트 사시면 네. 400불 이상 선물 드리고요.
0: 네.
1: 예, 그리고 또 이제 골드 3종 세트 사시면은
0: 네.
1: 500불 이상 상당히 또 선물을 드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0: 아, 10월부터요?
1: 네네네.
0: 프로모션 언제까지인가요?
1: 10월 말까지.
0: 10월 말까지 네, 네. 한 달간.
1: 네네. 그래서 여기 아이크림도 그렇고
0: 네.
1: 저 요벨 리들샷
0: 네.
1: 보스도 굉장히 인기 많은데요. 그것도 무료로 같이 껴서
0: 아,
1: 이것저것 많이 껴가지고 많이 드려서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좀
0: 네.
1: 네, 시간대라고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일단은 가성비 좋고
1: 네.
0: 가격이 착하면서 그쵸, 뭘 그쵸. 많이 주시면 굉장히 좋아 하시거든요.
1: 뭐 그러면 뭐 한 세트에 뭐 네. 저희 사실은 고가 제품이지만 200불도 안 될 정도로 선물 다 받고 계산해 보면은 아, 정말 너무너무 착한 가격, 너무 싼 제품인데, 고가 제품,
0: 네.
1: 한 보따리 주는 프로모션입니다.
0: 그러게요. 그 프로모션을 한 보따리 주는 프로모션이 10월 한 달간.
1: 네, 10월 한 달간 합니다.
0: 10월, 11월에는 다시 이제 프로모션이 없어지고 정상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알다시피 뭐, 네. 피부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경피독을 통해서,
0: 네.
1: 뭐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 많이 걸리잖아요.
0: 맞아요.
1: 좋은 재료 쓰는 그렇죠. 게 중요해요. 뭐,
0: 그렇죠.
1: 뭐 비싼 거, 뭐 광고 많은 거, 뭐 유명한 네. 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0: 네.
1: 어떤 재료로, 네. 어떤 공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내 피부로 들어가서
0: 그렇죠.
1: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0: 그렇죠.
1: 그걸 맞아요. 해결한 게 야엘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야엘 제품이다.
1: 네네네.
0: 대표님 그 사진 보니까 그 아이크림이란 말이죠.
1: 네네.
0: 아이크림은
1: 대용량 32mm예요.
0: 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크림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네. 작은 공병이 네. 들어있는데 네. 아 이거는 아이와 립크림이네요.
1: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0: 네.
1: 우리 나이 들수록 말 많이 하니까 눈도 그렇죠. 입지에 엄청 줄이 많이 생기거든요.
0: 입술이 좀 얇아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1: 네, 지금부터 네. 이제 입주에
0: 네.
1: 바르셔야 돼요. 눈주위도.
0: 슬프도다.
1: 예, 예, 바르시면
0: 네.
1: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효과가 봅니다.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0: 제가 네. 알기로는 대표님 이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자외선과 약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 잘 때 발라야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르면
1: 좋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침 저녁 쓸 수 있고요.
0: 아침 저녁 쓸 수 있어요.
1: 네, 네, 안전하고.
0: 낮에도.
1: 네네. 그리고 일주일하고 눈시에 쓰시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드라이 되고 얼굴을 또 드라마틱하게 빨리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이거 대용량 32ml잖아요.
0: 네.
1: 얇게 해서 얼굴 전체 쫙 펴면요. 제가 아침 저녁 바르고 있는데
0: 네.
1: 지금 쓴 지 일주일 정도 되는데 얼굴이 어때요?
0: 반짝반짝해요.
1: 네네네. 촉촉하고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1: 쓰신 분들 피드백이 와 진짜 이런 아이크림 진짜 너무너무 좋다 놀랬다 하면서
0: 네.
1: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쓰고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0: 네.
1: 주름이 정말 쫙 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 하시네요.
1: 네네네.
0: 어떻게 이렇게 바르시나요? 뭐부터 쭉 한번 읊어주세요.
1: 네, 저는 처음에는 네. 저희 클렌징으로 저녁에 세안하고요.
0: 그쵸.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죠.
1: 그쵸.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네. 올게닉 클렌저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저분자로 만들어가지고 발효시켰잖아요.
0: 그거죠. 그 가루.
1: 네. 네네. 네네. 저분자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콜라겐 거기다 넣고도 ECF랑요.
0: 네.
1: 그러니까 상피 조직 자체를 아주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고 있어요.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재생되게 만들었고
0: 네.
1: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천연 재료들이에요. 방부제 없고 케미컬 없고 몸에 유해한 성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네,
1: 어린이부터
0: 그러네요.
1: 어른까지 쓰는데 어른들은 그걸 쓰면 노폐물 네. 빠지면서 콜라겐이 채워져서 젊어지고요.
0: 네.
1: 청소년 아이들은 여드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노폐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는
0: 피지.
1: 네, 피지.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제품 자체를 발효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피부 깊숙이 노폐물을 다 빼내니까 정말 이거하고 저희 네. 세럼만 써도요 여드름이 치료가 돼요.
0: 그러니까 그 엔자임 클렌저를 네. 하고 나서
1: 네.
0: 세럼을 하고 네. 그다음 아이크림.
1: 네.
0: 지금
1: 세럼하고 그 전에 요벨 크림 바르고 요벨
0: 네.
1: 부스트 미스트 세럼 크림 저희 영양 크림 그리고 요벨 부스트. 왜냐면 그 따끔따끔거리는 니르샷이 복구시키잖아요. 그러고
0: 네.
1: 나서 마지막에 저희 아이크림 딱 쓰시면요. 그렇게 한 3일만 써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바뀝니다.
0: 아, 니들샷 크림을 바른 후에 아이크림을 바른다.
1: 네네네.
0: 저 니들샷 크림 써봤는데 조금 이제 따끔따끔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0: 그 안에 어떤 뭐가 들어있다고.
1: 니들샷, 예예예. 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재생을.
1: 예. 주소 같은 거 이제 바다의 천연 네.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건데 굉장히
0: 네.
1: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1: 그렇게 쓰고 나서
0: 네.
1: 주무시고 아침에는 그렇게 쓰고 축축하잖아요.
0: 네.
1: 그게 흡수될 때까지 10분만 기다리고 메이크업하고 외출하면 됩니다.
0: 아, 네네. 그러시구나. 또 여전히 또 공복 또 올리브 오일 루틴도
1: 네.
0: 지키고
1: 네네.
0: 계시죠.
1: 아, 올리브 오일 욕창 나신 분이 한국에서 하루 바르고 그 욕창이 하루만에.
0: 욕창이요?
1: 네. 막 밑에 이제 우리 항문 질환 그쪽에 이제 염증 난 부분인데
0: 네.
1: 먹고 발랐는데 정말 놀랍게 하루 만에 그 치료가 됐다고 연락이 오시고.
0: 아, 그 부위에다 직접 발랐다고요?
1: 네네. 그리고 저 한국에 뭐 그 대표 약사들이
0: 네.
1: 이제 온 내용들인데 지금 약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지금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제라 사실은 일반 슈퍼마켓이 아니라 약국이나 한의원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의원이나 뭐 약국 이런 데 물건이 잘 들어가서
0: 네.
1: 그분들이 치료제로 쓰는데 뭐 두 달 정도만 지나도 뭐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0: 네.
1: 다 잡았다고 연락 오시는데요.
0: 네.
1: 치매 진짜 좋기 때문에 치매 증후 뭐 예예 예.
0: 네.
1: 피가 탁해지는 거를 다 예, 클린시켜
0: 네.
1: 예, 클린시켜 켜주시니까요. 요거 지금 올리브오일 딱 빛에 놨다가
0: 네.
1: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숟갈 딱 드시면은 세포막, 염증막, 암막을 만든 걸 다 깨거든요.
0: 네.
1: 그 올리브오일 한 스푼 드시고요. 또 혹시 관절에도 되게 좋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실 때 눈 관절 다 좋아요. 관절이 안 좋으면은 관절 부분에 바르시고 먹으면요 세포가
0: 진짜요?
1: 통과되고 좋죠. 네.
0: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1: 네.
0: 바르는
1: 네.
0: 것도.
1: 그리고 요즘에 뭐 잇몸 안 좋으셔서 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나이 들어서 잇몸 수술을 크게 돈 들이시지 마시고요.
0: 네.
1: 아침 저녁 이빨 닦으시고 나서
0: 네.
1: 올리브 오일 좀 머금고 있다가
0: 가글링 한다는 얘기
1: 예,
0: 들었어요.
1: 입에 머금고 있다가
0: 네.
1: 한 5분 정도 있다 뱉으면요. 이 내 몸에 있는 이 윗몸에 있는 염증을요.
0: 네.
1: 올리브 오일과 다 흡수되고 좋은 올리브 오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올리브 오일 클리어 있던 올리브 오일이
0: 네.
1: 정말 하얀 빛 나는 올리브 오일 싹 바뀌면서 그렇게 한 2, 3일만 해도요. 내 윗몸에 벗던 분이 염증이
0: 네.
1: 싹 다 가라앉아요.
0: 오, 하얗게 변했다는 거는 세균을 쫙 흡수했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윗몸이 아파서 약들 먹는데
0: 네.
1: 사이드 이펙트도 너무 많고
0: 네.
1: 이건 천연 식물성 바로 따서
0: 그렇죠.
1: 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잇몸 치료로
0: 네.
1: 쓰시고 또 저녁에도 드셔서 안막 염증만 다 깨시고 아침에는 또 빈속에 드시면은 아시다시피 간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간에 있는 지방 같은 거 태우니까
2: 네.
1: 또 좋고 뭐 아. 그렇게 안 드시고 샐러드나 네. 음식이나 나물이나 드셔도 네. 충분히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2: 아 올리브오일 맞아요. 진짜.
1: 올리브오일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네. 지금 새로 나온 이걸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들어왔는데
2: 말씀해 주세요. 네.
1: 이게 동충하초 흑삼 파우더인데
2: 아, 파우더가 그때
1: 네, 사양공진단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이 네. 출시가 돼서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공진단 한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네. 이제 리퀴드식으로 먹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젓가루 먹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서
2: 네.
1: 미지근한 물에다가
2: 미지근한 물에다가
1: 네, 여기 안에 스푼이 들었는데 1g짜리를
2: 네.
1: 저어서 물에다 섞어서 미온수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 섞어서 공복에 한번 드시고 저녁 아침 네. 저녁으로 두 번 드시면은 한 달치고 한 스푼씩 먹으면 네. 두 달인데요.
2: 한 스푼씩 먹으면은
1: 두 달 드세요.
2: 두 달.
1: 네, 근데 이제 빨리 효과 보고 싶다 하면 네. 아침 저녁 드시는데요.
2: 아침, 저녁으로.
1: 이게 500불인데 지금 출시점으로 299불에.
2: 500불짜리가 299불이요.
1: 네, 10월에. 네,
2: 근데 이거 10월 한 달간.
1: 네, 이거 드신 분이 몇 분이 피드백이 있는데요. 너무 좋다 그러는데 네. 오늘 어떤 분은 전화 오셔서 제가 아침하고 저녁 오늘 아침 세 번 먹었는데. 뼈가 후끈후끈 걸어가지고 챗지피티에다 물어봤대요. 동충하초 흑삼 공진단 네. 저기 파우더 먹었는데 뼈가 후끈후끈 걸는데 왜 그러냐고
2: 어째서요?
1: 무슨 문제가 있는지 했더니 네. 혈류가 다 이 안에 혈류가 다
2: 네.
1: 클린돼서 그렇다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2: 그랬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건가요?
1: 네네네. 항암 항염에도 좋고 네. 항산화에도 좋고 심장 심혈관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2: 네.
1: 면역력 관리나 콜레스테롤도 좋습니다.
2: 네, 네.
1: 이번에 동충하초 흑삼 파우더가 그리고 혈당 관리하는 거
2: 네.
1: 특별히 이 동충하초 파우더가 당뇨에 좋아요.
2: 아 당뇨에 좋아요.
1: 예,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것들이
2: 네.
1: 정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효능이 진짜 없어요.
2: 정품과 정품이 아닌 거는 어떻게 구분하는
1: 거예요? 아 이게 원래
2: 건가요?
1: 진짜 좋은 원료는요. 애니멀 동물 베이스가 돼야 돼요. 겨울에는 네. 벌레. 여름에는
2: 네.
1: 버섯. 근데 애니멀 베이스가 아니라 식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1: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한
2: 네.
1: 전 세계 동충하초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중에 제일 좋은 품종을 가지고
2: 네.
1: 써도 코디세핀이나 베타글루탄 그 함량이 약해요. 저희가 그래서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2: 네.
1: 압축시켜서 여러 배를 압축시켜 놨으니까 효능이 엄청 세죠. 근데 효능이 세면 뭐예요?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240시간 처음 발효했습니다.
2: 네. 네,
1: 그래서 몸에 들어가니까
2: 네.
1: 당뇨 환자라든지 뭐 심혈관, 뭐 콜레스테롤, 뭐 많은 각종 병들이 있는 분들한테 네. 적극 추천을 하죠.
2: 근데 동충하초가 이제 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파우더로
1: 사양도 들어갔지만
2: 있어요.
1: 사양 같은 건 안 들어가고 이제 사양 같은 거 들어 사양이나 신당기 뭐 산수 이런 각종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2: 네.
1: 원가가 높아서 아무리 싸게 드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프로모션 할 때 원 플러스 원 하고 있는데
2: 네.
1: 그 진짜 파격적인 건데
2: 그거는 개수가 좀 작죠.
1: 네네네.
2: 크다 보니까
1: 네네. 근데 그렇게 원 플러스 원 해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2: 네네. 네.
1: 누구나 좀 먹을 수 있도록. 예.
2: 맛은 좀 어떤가요? 쓴가요?
1: 맛은 아무 맛도 안 나고 원래 동충하초가 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근데 240시간 자원 발효하다 보니까
2: 네.
1: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많이 발효하다 보니까 그
2: 네.
1: 안에 독소라든지 비린 냄새를 다 잡아가지고
2: 네.
1: 너무 맛있다고 순하다고 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이 동충하초 흑삼 파우더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지혜와 첨단 바이오 기술이 만나는 프리미엄 웰니스 솔루션 건강 솔루션 식품입니다.
2: 네.
1: 네.
2: 야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1: 네, 지난번에 네. 올리브오일 올겐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2: 올리브오일 올가닉.
1: 네, 올가닉으로 써 있는 그러면은 야엘에서는 올가닉인데 다른
2: 네.
1: 걸 이렇게 올가닉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90% 이상이 가짜라고. 근데 거기에
2: 네.
1: 진짜 100%라고 둔갑하고 나온다고 지금.
2: 어떻게 우리가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또 분별력 네. 있게 좋은 거를 추려서 쓸 수 있을까요?
1: 좋은 거 추리는 건 야일 거 한번 한두 달 드셔보시면은 병원 가서 체크해보시면은 몸이 바뀌어 있습니다.
2: 네. 네.
1: 아무리 좋다고 광고해도 발라보고 먹어봐야 알잖아요. 다, 뭐, 결과는
2: 네.
1: 진실은 제품력이 있잖아요.
2: 네. 그 궁금한은요. 요즘에 올리브오일 참 좋은 거 많이 나왔다가 하고 좀 남녀노소 많이 드세요. 이제 아이들도 괜찮나요? 올리브오일?
1: 그렇죠. 올리브오일은 뭐 천연 재료고 고시다도 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여기다 첨가물이라든지 뭐 방부제라든지 네. 각성제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 올 내추럴이기 때문에 아. 애들부터 다 괜찮습니다.
2: 그럼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냉장고 보관을 해야 될까요?
1: 아니요. 실내 오일이잖아요. 예. 밀복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픈되지 않으면 오픈해서 한 6개월 안에 먹으면 되는데
2: 아, 6개월
1: 오픈하면
2: 안에?
1: 6개월 안에 먹겠습니다. 빠르게 드시죠.
2: 동충하초는 어떤가요?
1: 동충하초는 방부제를 넣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습기 차지 않는 습기 제거제가 있어요. 그 안에요. 그 안에 잘 뚜껑 잘 덮어가지고 보관하면은 오픈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2: 상온에서?
1: 네.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2: 아, 그래요. 네. 네네. 또 좋은 제품 또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1: 저희 요번에
2: 지금 저희가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1: 네, 요번에 허브티 요번에 나왔거든요.
2: 네네, 막 저
1: 치매.
2: 치매? 네,
1: 중풍. 예, 정말 큰 사이즈로 A4용지 정말 박스로 큰 사이즈인데요. 네. 선물하기도 좋고 이제는 선물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땡스기빙. 그래서 이제 선물 시즌에 참 좋겠다 했는데 박스에 저희가 공중화초도 그렇고 허브티도 그렇고 영어하고 한국말로 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화장품도 그래서.
2: 티백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 티백처럼 그렇게 해서 우려 먹는 건가요?
1: 네네. 근데 그 티백 자체가 요즘에는 알다시피 굉장히 화학 성분이 들어서 빨리 빼라고 그러잖아요.
2: 그렇죠. 그 용기 자체도 그
1: 네네네. 네.
2: 저희 어떤 걸
1: 파우치 자체를 네. 옥수수 껍질로 짜가지고 천연 소재로 만들었어요.
2: 네, 좋네요. 네,
1: 저희 야엘은 모든 게 다 천연 재료입니다. 네, 천연 소재고 정말 이번에 좋은 제품들을 너무 많이 출시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 주변에 너무 아픈 분들이 이거 드시고 아픈 분들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야엘은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좋은 기회에 좋은 시간에 좋은 제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날씨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 좋은 제품 먹으시면서 이 제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야엘 대표가 만들었는데 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제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의 병이 굉장히
2: 그렇죠.
1: 중요하잖아요.
2: 마음을 건강해야지 네, 몸도 건강하고 그렇죠.
1: 네, 한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2: 한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1: 예.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정말 하나님 계신데 마음속에 누굴 의지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도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가서도 예수님의 사건 다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요 제품 드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좋은 가격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모두가 예수님의 그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요. 정말 좋은 제품, 내추럴한 제품을 여러분의 식탁에 드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모션 10월 한 달 동안이고요. 전화번호 한번 더 안내해
1: 드릴게요. 올리브오일 지금 2 플러스 1인데 10월 달부터는 3 플러스 2입니다.
2: 진짜 3 플러스 2요?
1: 네.
2: 5병을 주신다고요?
1: 네네.
2: 들으셨죠 여러분?
1: 네.
2: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두시아 비타민데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케이팝 더먼 헌터스가 한국 문화 고증을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거리에 누구는 반팔, 누구는 후드티, 누구는 가벼운 패딩. 다들 제각각이거든요. 딱 요즘처럼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이 벌어지면서 하루에 두 계절을 사는 기분입니다.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아, 저 사람 오늘 몇 시쯤 집에서 나왔겠구나 예측이 가능하고요.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늘의 옷.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시아입니다.

0: 저는 오늘 목까지 오는 반팔 터틀넥을 입고 자켓을 입었는데요. 아침에 나오는데 어이구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크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와 은근히 덥네요. 결국 차 안에서 에어컨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휴 내가 이러다 감기 걸리지 싶다 하더라고요. 사실 여름에도 덥다고 반팔만 입고 나오면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에어컨이 엄청 빵빵하잖아요. 자칫 냉방병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되레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덥고 이곳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도 한겨울에 반팔 티 입고 나가길래 아이고 얘 너 안 추워? 하고 물으면은 학교는 너무 덥대요. 처음에 못 모르고 목 폴라까지 사줬는데 기겁을 하더라니까요. 뭐 기겁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살짝 더운 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우 저 지금 너무 더운 거 있죠. 근데요 오늘과 같은 날씨는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부터 한낮에요 80도를 웃도는 더운 하루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치 베이비 인디언 썸머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데요.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89도 거의 90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다가 토요일부터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 소개할 때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늘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9: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10: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9: Nuh-uh.
10: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날씨 이야기. 25호 태풍 뒤지안의 영향으로 일본 지바현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장어 양식장이 양만장이 침수가 돼 장어 약 5만 마리가 떠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어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양만장이 제방 붕괴로 침수가 됐는데 이곳에서는 지바현 구주쿠리 해안 등에서 잡은 장어 치어를 지하수로 길러왔었습니다. 한때 물이 약 2m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장어 사육장은 물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와 수온을 28도로 유지하는 온도 조절 장치까지 모두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어업협동조합은 어업관계자 약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산 장어가 많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산을 고집하며 양만장 인근 직영식당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이 식당에는 수입산과는 맛이 다르다며 지바현 안팎에서 많은 미식가가 찾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떠내려간 장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깨끗한 물에서 길러왔기 때문에 진흙이 섞인 물에서는 금방 죽어버린다며 전멸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침수된 인근 주차장에서는 장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조합장 말에 따르면은 이곳의 장어는 다른 곳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기뻐해 주시는 것이 좋았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지만 도망친 장어들이 물에 빠진 뒤에도 어딘가에 용수로에서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 못지않게 태국에서도 계속된 폭우로 수도 방콕과 전국 25개 주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해 8명이 숨지고 22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국 재난예방경감국은 전날 기준 전국 25개 주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17만 4,803 가구, 약 54만 5천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방콕에서도 약 5만 2천 가구가 피해를 입어 전국 피해 가구는 22만여 가구에 달했으며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8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방콕에서는 어제부터 비가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200여 곳이 넘는 임시 대피소를 설치했으며 이날 기준 약 3천 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동식 배수 펌프를 계속 투입해 물을 빼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된 물이 완전히 빠지는데 수일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홍수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방콕과 주변 지역에 임시 휴일을 선포하기까지 했는데요. 태국 총리 또한 해외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귀국을 해 홍수 피해 현장을 점검했는데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이동식 화장실, 구호 물품 등 신속하게 공급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됐다고 합니다. 미 동부도 지난 주말 강타한 강력한 폭풍으로 한 명이 숨지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시속 50마일, 약 8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됐으며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56세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뉴저지 등 해안 지역에서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주말 동안 주택과 사업체 등 20여만 곳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뉴욕시에서는 쓰러진 나무와 관련한 신고가 1,000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폭풍의 세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강우와 해안 침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지나가는 북동풍, 폭풍의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최고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은 비가 오진 않겠지만 곳곳에 약한 비가 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떨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최고 기온은 80도 안팎에서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90도 가까이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일 대부분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지만 금요일 늦은 오후 한랭전선이 접근하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한랭전선은 이번 주말 워싱턴 DC 남쪽 지역에 정체가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구름이 많아지며 간헐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날 최고 기온은 60도대로 떨어질 수 있고요. 늦은 오후에는 예보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 오후 6시 55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선균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득히 먼 곳.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블루벨스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이 노래의 원 제목은 스페인어로 루나 예나인데 영어로 직역을 하면 풀 문, 우리나라 말로는 보름달이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에 멕시코 출신 3인조 그룹인 로스 트레스 디아메테스가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라틴 음악의 고전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멜로디가 아름다운 데다가 리드 보컬의 보이 소프라노 같은 음색, 여기에 포근하게 어우러지는 코러스 화음과의 앙상블, 그리고 간주 부분의 휘파람과 여우 울음소리 허밍이 주는 약간의 몽환적인 느낌까지. 그래서 이 곡을 듣는 동안은 마치 편안한 마취에 빠져들거나 쓸쓸한 추억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라틴 음악의 전성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라틴 음악 하면은 떠오르는 전설의 3인방이 있죠. 로스 트레스 디아만테스, 또 로스 인디오스 타바하라스, 그리고 트리오 로스 반초스가 있습니다. 이들 멕시코 그룹은 일단 챙이 엄청 크고 장식이 화려한 솜브레로라는 모자를 쓰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특히 트리오 로스 판초스는 라틴 계열이지만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 트리오였고요. 히트곡으로는 우리나라 가수 조용남이 불러 한층 더 유명해진 곡 라콜론드리나라는 제비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싱어 한 명과 기타리스트 두 명으로 구성이 된 로스 트레스 디아만테스는 일본에서 발행한 그들의 CD에도 뭐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948년 10월 멕시코 시티에서 결성한 다음 멤버를 바꾸지 않고 50년간을 활동했다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중 RCA 빅터 레코드사와는 1949년부터 1984년까지 무려 35년 동안이나 계약을 하며 활동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공연하며 히트곡을 불러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이 곡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정서에 맞는 새로운 노랫말을 붙인 것으로 스페인어 원문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가사는 밤이 찾아오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신비롭고 낭만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결국은 해가 비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가사 속에서 보름달이 뜨는 밤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세상이 푸른 망토를 입은 특별한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스름한 정적, 황혼의 푸른빛 같은 표현은 일상적인 낮의 세계가 끝나고 환상적이고 감성적인 밤의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데요. 라틴 볼레로 음악 특유의 감성이 녹아있는 이 곡에서 달은 종종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보름달의 등장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를 달빛으로 채우려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깨어나기 위한 햇빛을 찾아 달려갈 거예요 라는 구절은 매우 시적인 은유로 밤의 정점인 보름달 아래에서 역설적으로 그림자들은 다시 빛을 아침 햇살을 갈구하는데, 현재는 어둡고 쓸쓸하지만 어둠이 지나면 밝고 맑은 사랑의 시간이 온다는 희망찬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곡은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움과 낭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라틴 볼레로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감미로운 미성과 정교한 기타 하모니가 특징인 로스 트레스 디아멘테스. 트리오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이 보름달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노래,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로스 트레스 디아멘테스의 노래 루나 예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한국에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번안이 돼 블루벨스에 의해 불려졌는데 원곡 루나예나 만월이라는 밤의 풍경을 지우고 한국 특유의 과거 지향적인 한과 미련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안이 됐습니다. 원곡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푸른 달빛과 밤의 정취를 노래하는 현재 진행형의 낭만인 반면 한국어로 번안이 된 곡은 제목부터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상실감과 아련함을 강조했는데 원곡이 가진 라틴 특유의 감미롭고 풍성한 울림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훨씬 더 애처롭고 고독한 정서로 탈바꿈이 된 셈입니다. 아마도 당시 한국 음반 시장에서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원 제목보다는 감상적인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 곡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긴 했지만 음악의 본질적인 미학은 온전히 전달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는 제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도 있습니다. 블루벨스 4중 장단은 작곡가 손석우가 주도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4중 장단입니다. 미국의 중창단 에임스 브라더스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초중반 밝고 명랑한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블루벨스는 사업상 이후로 1974년에 해체되긴 했지만 1960년대 초 검은 장갑과 이별의 종착역 등 가수 손시양이 불렀던 곡들을 사중창으로 편곡해 부르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부름입니다. 1963년에는 독집 앨범 블루벨스의 걸작집을 발표했고 여기 수록이 된 즐거운 잔칫날이 널리 알려졌는데 1960년대 전반기 민간 방송국이 개국을 하고 TV쇼가 새로운 가족 연예로 성립할 시점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명랑하고 다소 도회적이고 또 건전한 노래들을 멋진 화음으로 불러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개성과 전체적 협력을 조화시켜 형제 애와 우위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일단 1974년에 해체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몇 차례 재결성이 돼서 음반을 발표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요 무대 등의 방송 프로그램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한국 최초의 남성 사중창단 이후 봉봉사 중창단, 쟈니 브라더스, 멜로톤 사 중창단 등의 1960년대 대중음악계에 붙었던 이 중창단 붐을 선도하기도 했던 블루벨스의 번안곡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들어보시겠습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과의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3대1로 승리하며 5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일부 일본 언론은 프로선수로 구성이 된 한국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을 상대로 접전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면서도 일본의 선전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고 분석했는데 류지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7일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일본을 3대1로 꺾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2022년 항저우에 이어 아시안게임 야구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는 한국에 1대3으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면서도 일본 대표팀이 선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승전을 서로의 자존심이 맞부딪힌 빗속의 한일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회인으로 구성이 된 일본은 국내 프로 선수들로 구성이 된 한국의 1대3으로 접전 끝에 패해 32년 만에 금메달 획득이 무산됐다고 전했는데 특히 한국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승에 정점을 맞춘 한국의 집념과 기세에 일본은 무릎을 꿇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아니, 누가 사회인으로 구성해서 내 보내랴? 이? 아니, 쳤으면 깨까지 인정을 할 것이지. 뭔 뒤에서 구구절절 핑계요? 이? 처음부터 우습게 본 너그들의 실수지. 하여간 얘널 우기는 덴 세계 둘자가라면 서러울교. 다음부터 최정예 부대로 보내. 사회인으로는 탱!

빙그레가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멕시코 주요 유통업체에 입점을 시키면서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빙그레는 현재 시간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시리에서 열린 2026년 K-Expo 멕시코에 참가를 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유통업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약 2만 5천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나나 맛 우유와 메로나 등 주요 수출 제품을 선보이고 시식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11월 멕시코 대표 유통업체인 소리아나에 메로나를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빙그레는 현재 소리아나와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K-Expo 멕시코를 계기로 메로나, 바나나 맛 우유 등 멕시코 현지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멕시코를 거점 삼아 중남미 시장의 유통망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예돌이 바나나 맛 우유에 맛들이면 이 대체급죠. 이 맞아요. 이 그리고 메로나는 말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히트친 아이스 깨끼인데 히스패닉까지 섭렵하면 아이고 빙그레는 그야말로 대박 나는 게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유서 깊은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미국인 관광객 등 6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구조당국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아크로폴리스 인근 플라카 지구에서 붕괴한 건물 잔해를 수색한 결과 현재까지 총 4명의 시신을 수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2층짜리 주택에서는 대규모 가스 유출로 추정이 되는 폭발이 일어나 당국은 소방관 30명과 구조견 3마리, 열화상 카메라 등을 투입해 실종자 구조 수색에 나섰는데 당국은 이번 사고로 1층을 빌려 체류하던 미국인 관광객 4명, 2층에 거주하던 영국인과 그리스인 커플 등 총 6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추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에는 거리 곳곳에 잔해가 흩어져 있고 파편에 맞아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된 모습이 담겼는데 아테네 상당수 지역에 폭음이 들릴 만큼 강력했던 폭발 충격에 인근 건물들도 피해를 입어 일부 건물은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히는 플라카 지구에서는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가스 유출이나 합선 위험을 시 당국과 전력 가스 업체들에 경고하면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하네요. 아니 유명 관광지라면서 우어지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대요. 아이고 이젠 여행도 조사를 좀 하고 댕겨야지 여행 갔다가 흥청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심하소 조심하소. 반정부 시위와 정치적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 총사령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시위대의 헌정 파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볼리비아 무장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비상사태가 선언이 된 상태인 볼리비아는 새로운 시위 확산과 야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군중 동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 총사령관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안군이 나서서 법을 집행할 것이며 국가 비상사태 선언도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6일 로드리고 파스 신임 대통령 정부를 향해 성명을 발표해 10월 3일까지 그동안 폐지했던 대국민 유류 보조금과 기타 경제 지원책들을 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0월 13일부터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볼리비아 국방장관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그의 주장과 발언이 앞뒤가 안 맞는 억지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리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도
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 역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고 따른다면 평화로운 시위는 조직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법 위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하지만서도 그 법을 누가 맹그렸쇼? 이? 지가 맹굴고 그 위에 설 수 없다는 건 또 뭔 소리여? 이? 요새 본 게 개나 소나 다 그 위에 서더만 이 미국 봐요. 한국도 그렇고 참나 다들 약들을 잡섰나. 이? 중국의 쓰레기 수거장에서 일하던 20세 여성이 빼어난 외모와 큰 키로 주목받아 패션쇼 런어웨이에 서게 된 황당한 소식입니다. 슈퍼맨 렁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중국 저장성에서 남자친구 가족의 쓰레기 수거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 쓰레기 수거장에서 일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흙과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과 키 181cm 키에 몸무게 50kg의 늘씬한 체형, 뚜렷한 이목구비가 대조를 이루며 화제를 모았는데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본 사람은 중국의 유명 남성 모델입니다. 농촌 출신으로 독학을 해 모델이 된 그는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며 워킹을 지도하고 모델 일자리까지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선전에서 열린 2026 SS 패션 소스에서 처음으로 런웨이에 선 그녀는 주황색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많은 박수를 받으며 이후 각종 브랜드와도 협업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여러 모델 에이전시에 전속 계약 제안을 거절했고 남자친구 가족이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보답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장 일을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녀는 15세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 노동자와 계산원 등으로 일하다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 가족의 지원으로 중등 교육을 마치고 대학 입학 시험까지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은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고 모델은 꿈이다. 이 두 가지 길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모델로 활동할 기회가 드물긴 하지만 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키 큰 사람 싱겁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니는 아주 당차구만. 지금 그 맨보도 변하지 말이야 하는데 에이그 근데 어디 사람 맴이 그런가.

프랑스 문학상 시즌을 앞두고 수상 후보에 줄줄이 오른 IT 출신 작가의 작품을 인공지능이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랑스통 클로드라는 이름의 X 계정에 지난 21일 38살의 텔리송 오렐리앵의 소설 그것 아니면 죽음이었다가 대부분 AI로 쓰였다는 주장이 올라온 것입니다. AI 텍스트 탐지 프로그램 팬그램에 작품의 여러 부분을 돌려보니 거의 대부분 100% AI가 썼다는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는데 글 작성자는 팬그램에 따르면 이 소설은 거의 전부 인공지능으로 썼다며 미국 스타트업의 이 프로그램이 AI 텍스트를 잘못 걸러낼 확률은 0.0041%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작품은 IT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작가 오렐리앵의 장편 소설 데뷔작으로 오늘 11월 초 수상작을 발표하는 콩쿠르상, 페미나상, 메디시스상 등 프랑스 주요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의혹 제기 글이 올라온 날에는 서점체인 프나크가 주는 프나크상까지 받았는데 이 작품을 펴낸 그라스의 출판사는 AI를 탐지한다는 도구들 자체가 성경마저 AI로 썼다는 망상하는 AI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시를 써온 오렐리앵은 자신의 작품이 지적받는 반복적 문제가 IT와 카리브해 문학 정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내 문체를 두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기법을 AI의 근거로 삼는 건 문학 비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준 프랑스어를 학습한 AI 텍스트 탐지 도구가 현지 언어의 영향으로 변형이 된 프랑스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나지리의 작품 역시 특정한 구조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해서 AI가 썼다는 의심을 받았는데 작가는 건강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의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쓰지만은 AI로 작품을 생성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고 하네요. 아니 AI가 뭔디 죄 대다들 야한테 물어본디야. 이? 아닌 말로 교수한테 물어봐서 교수가 말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고 AI한테 물어봐서 하면 그것은 안 되고 이? 뭐요? 말이요 말방구요. 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한다는 연구자들의 위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교황이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사기극이자 역겨운 음모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교황은 프랑스 방문 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제기한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며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또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해온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비판했는데 황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해왔으며 최근 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공포가 사이버 보안 업계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가 언급한 사기극이란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교황은 지난 5월 인공지능에 대한 첫 번째 회칙을 발표했는데 회칙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하며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등 여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을 하면서 AI 업계에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나 AI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개발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는 가운데 최근 제이콥 콕슨 앤드로픽 연구원의 사임은 통제불능의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부각한 것입니다. 콕슨은 AI가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인류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개발자들이 있다고 자신의 X에 올렸는데 이들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면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심지어 인구의 50에서 99%가 사망하는 사태에 대비해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를 매입하고 벙커와 대피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메모에 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거 이러다 진짜 영화처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놈은 벙커인가 보식인가 뜨겁다고 서로들 죽이고 말여 단체 우측에 돌아가는 심판인지 10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래는 AI가 잘하더만. 바람에 AI가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물러났다가 안내 들으시고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이 시간에는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 저 말입니까? 네, 우리 앤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신데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돈 주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 특별히 드리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늘 아껴주시고 들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루 두 시간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방송을 잘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방송 사고를 내거나 또 말을 좀 이렇게 버벅버벅 대면은 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도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앤디님께서 오랜만에 전화 주셨는데 김현식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했어요.

오늘은 추억의 팝송을 소환하려 합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곡 I've been away too long. 가을밤 늦은 저녁 시간이면 음악방송에서 흘러나왔던 이 곡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와, 이거 우리 골드님, 제가 성함을 말할 뻔했어요. 예, 골드님, 저 이 곡을 내일 수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팝송이고, 아, 이거는 언젠가 또 내가 틀을 기회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다른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와, 마음이 통했네. 조지 베이커 셀렉션, 야, 곡 너무 좋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연배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 같아요. 음악 신청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 폭별님도 그렇고 우리 연민님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골든님께서 좋은 글도 또 보내주셨는데 이 글 소개해드리고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라. 그리 무심히 대하진 마세요. 세월 앞에는 무엇도 영원할 수 없기에 드릴 수 있을 때 마음도 사랑도 흠뻑 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요. 다음을 기약하는 사랑은 하나마나 하는 사랑이며, 이 다음 형편이 되면 이란 핑계는 안하니만 못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세월이 모셔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을 드나들지요. 사랑 나눔에 아까워 말아요. 사랑함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함에 다시는 보지 못할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다해 후회 없는 사랑을 해요. 영원한 이별이 와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면 당신이 드린 사랑의 깊이 그만큼 아픔도 적을 거예요.

그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은 바람이 손짓을 하면 나도 잘 익은 과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 손 안에 호수에 하늘이 뜨면 흐르는 더운 피로 유서처럼 간절한 시를 씁니다. 당신의 크신 손이 우주에 불을 놓아 타는 단풍잎, 흰 무명 옷의 슬픔들을 다림질하는 가을, 은총의 배틀 앞에 긴 밤을 밝히며 결고운 사랑을 짜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옛적부터 타던 사랑, 오늘도 빨갛게 익어 터질 듯한 감, 홍시. 참 고마운 아픔이요. 이름 없이 떠난 이들의 이름 없는 꿈들이 들국화로 피어난 가을 무덤가. 흙의 향기에 취해 가만히 눈을 감는 가을. 이름 없이 행복한 당신의 내가 가난하게 떨어져 누울 날은 언제입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이요. 호수에 가득 하늘이 차듯 가을엔 새파란 바람이고 싶음을, 휘파람 부는 바람이고 싶음을 감사합니다. 당신 한 분 뵈었기 위해 수 없는 이별을 고하며 걸어온 길. 가을은 언제나 이별을 가르치는 친구입니다. 이별의 창을 또 하나 열면 가까운 당신. 가을에 혼자서 비치는 낙엽빛 기도. 삶의 전부를 은총이게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의 매일을 기쁨의 은방울로 쩔렁이는 당신.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가을엔 들꽃이고 싶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사랑에 몸을 떠는 꽃. 빈마음 가득히 하늘을 채워 이웃과 나누면 기도가 되는,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파란 들꽃이고 싶습니다. 유리처럼 잘 닦인 마음 밖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가을엔 내가 당신을 위해 부서진 진주빛 눈물. 당신의 이름 하나 가슴에 꽂고 전부를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손잡기 어려운 이어 나는 이제 당신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끼 낀 바위처럼 정답고 든든한 나의 사랑이요. 당신 이름이 묻어오는 가을 기슭엔 수만 개의 흰 국화가 떨고 있습니다. 화려한 슬픔에 꽃술을 달고 하나의 꽃으로 내가 흔들립니다. 피었다 지고 싶은 누구나 한 번은 수의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날을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낙엽 타는 밤마다 죽음이 향기로운 가을. 당신을 위하여 연기로 피는 남은 생에 살펴주십시오. 죽은 이들이 나에게 정다운 말을 건네는 가을엔 당신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아직은 마지막이 아닌 편지를 쓰겠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긴 하지만 구절구절 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19가니였나 싶습니다. 예, 김윤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최영숙입니다.

0: 최양숙의 가을 편지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친절한 폴리시 플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자, 오늘도 정복을 하시고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로이체 보안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확 지나가 버렸네요.
0: 글쎄요, 금세금세 가요.
1: 네, 요즘에 너무 빨리 가요.
0: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나 했는데 또 이렇게 차를 파킹하고 스튜디오로 들어오는데 비가 또 이렇게 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하고.
1: 비가 계속 지금 뭐 왔다 안 왔다 막 이래가지고. 아유, 뭐 저도 지금 어떻게 일할 때 보면은 가끔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나.
0: 아, 진짜.
1: 뭐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데 경찰들은 대수에서 우산 안 써요.
0: 그러니까. 예. 왜 안 써요?
1: 그냥 막고 있는 게 더 낫죠.
0: 네.
1: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은 손 하나가 적이 되잖아요.
0: 많이. 저는 그거보다는 경찰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뭔가 그림이.
1: 아, 뭐 그것도 그렇죠. 예. 뭐 아니 뭐 맞으면 맞는 거지 이러고서는 그냥 막고 일을 해요.
0: 글쎄 말이에요. 특히 이 사이카라 그러나요?
1: 예예. 모터사이클 타는.
0: 예예예. 그런 분들은 비 오고 막 눈 오고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1: 힘들죠. 왜냐하면 모터사이클 타는 애들은 여름엔 되게 덥고.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엔진이 또 바로 앞에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엄청 덥고 겨울엔 또 엄청 춥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런데 한여름 굉장히 더울 때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추울 때는 그 모터사이클을 안 타고 일반 이제 그 경찰차를 타고 그냥 아메거사 같이 엄마워크 타고 그리고 이제 교통 위반하는 사람들 딱지 주고 이러는데 아 정말 그거는 자기가 정말 오토바이를 좋아해야 그 저 모터사이클 유닛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 그거는 선택인가요?
1: 예, 아 선택도 선택이지만 제가 원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0: 아하.
1: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0: 네.
1: 얘가 정말 오토바이를 잘 타는지 못 타는지 이런 거 테스트 다 합니다.
0: 그럼 오토바이를 사실은 못 타는데 그걸 하고 싶어.
1: 예.
0: 그러면 가르쳐도 주나요?
1: 거기서도 가르쳐 주지만 그런 유닛엔 갈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잘 탈 때까지는 자기가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0: 네네.
1: 그래야죠.
0: 그러면 그 모터사이클 타시는 경찰분들은 대개가 개인으로도 오토바이 하나씩은 갖고 계시겠는데?
1: 당연하죠. 예, 원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자기네가 일을 안 할 때는 뭐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나간다든지
0: 아하.
1: 예, 아니면 이제 뭐 일할 때는 정말 잘 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는 일이 거의 그 교통 딱지도 딱지지만 그 디테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 할 때 그 뭐 그 에스코트도 해주고
0: 네,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그거 거의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면 그거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이렇게 장례할 때 그 뭐 에스코트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페어팩스 카운티에다가 신청하면은 그 사람들 스케줄에 따라서 나와주기도 합니다.
0: 저는 이렇게 장례 행렬 가끔 가다 보면 어쩔 때는 진짜 사이카 두 대가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걸 보면 아 저분은 무슨 경찰 쪽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네요.
1: 예, 그렇죠. 만약에 경찰 쪽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사이카들이 더 많이 나가겠죠. 경찰차들이 그러고 그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해주는 거고 만약에 아닌 사람들도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은 그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신호도 그러고 또
1: 예, 그렇죠.
0: 행렬이 길게 되면 좀 보호를 받을 필요가
1: 그럼요, 있겠습니다. 그럼요. 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그러는 거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나가서 해줍니다.
0: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1: 예.
0: 스타스키와 허치.
1: 아, 예. 그거 오래된 건데.
0: 예.
1: 아, 이거 뭐 우리 연식 드러나요.
0: 아니,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게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하와이 5 같은 거.
0: 예.
1: 그건 더 오래된 거지만.
0: 네네.
1: 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 말하자면 이제 뭐 코잭 같은 거.
0: 그 처음 듣는데요.
1: 아 코잭이라고 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탐정 같은 건데.
0: 네.
1: 예, 이렇게 저같이.
0: 물불이나처럼.
1: 예, 맞아요. 그러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차라고 표시가 없잖아요.
0: 네.
1: 그거는 이제 왜 그 형광등 같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0: 네네.
1: 그거 왜 그 차 위에다 얹어놓고.
0: 그렇죠.
1: 그러고 달리는 거. 예. 뭐 그때 나온 영화 그런 뭐 이렇게 시리즈 같은 건데 경찰에 관한 거는 여러 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수사반장 같은 것도.
0: 그렇죠.
1: 오래됐지 않습니까?
0: 아, 근데 우리 수사반장은 좀 구려.
1: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0: 재밌었죠.
1: 그래도. 예, 맞아요.
0: 예. 오늘 날씨도 이런데,
1: 네.
0: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날씨가 좀 구질구질하면 선생님 수업하지 말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예, 예.
0: 오늘 뭐 스타스키와 허치, 뭐 하와이안 파이브 뭐 이런 거 다 나왔는데, 그런 경찰 차들과 관련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아니, 뭐 경찰 차들도 저희,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기는 그렇고,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0: 네.
1: 아, 그게 지금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뭐 은퇴를 했고, 미국 친구인데, 아, 옛날에 일하다가 그 친구가 그 학교, SRO라고 학교 네. 경찰이었어서요.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와이프랑,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자기 경찰차를 집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0: 예.
1: 왜냐하면 이제 휴가를 가니까.
0: 그쵸, 그쵸.
1: 근데 이거를 그 아들이 밤에 아 이거 아빠 경찰차가 여기 있네. 한번 타볼까? 이래가지고.
0: 예. 가지.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0: 네.
1: 또 그 옆에다 자기 여자친구까지 이제 태운 거예요.
0: 아.
1: 그러고서는 열심히 멋있게 다녔죠.
0: 네.
1: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스테이트 폴리스라고 또 다른 그 우리 스테이트에서 관할하는 그 네. 경찰들이 저 차가 경찰차인데 좀 빨리 달리는 것 같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0: 네.
1: 내가 백업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딱 뒤로 붙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뒤에 경찰이 붙으니까 이제 놀란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러고 그 경찰차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간다고 이게 도망가집니까?
0: 그럼요.
1: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주차장에다 얼렁 드라이버에다 놓고 집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0: 그래도 사고 안 나길 다행이네요.
1: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거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0: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1: 감옥에 들어갔고.
0: 아, 아들이?
1: 예. 예. 왜냐하면은 경찰차는 카운이 물건이거든요.
0: 아하.
1: 예, 그거를 남용해서 쓰면 안 되고 또 특히 그게 경찰차이기 때문에 또 안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얘는 베케이션 있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다 취소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학교 경찰들이
0: 네.
1: 이제 집에 경찰차를 못 가져간다.
0: 아이고.
1: 예.
0: 봄날은 그걸로 끝났네.
1: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0: 아하.
1: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페어팩스 카운티는 경찰차를 집에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0: 아, 그 예. 이후로?
1: 뭐 아니요. 그 전부터 그랬고 근데 SRO나 이런 스페셜 팀 유닛 같은 경우는 가져가는데
0: 네.
1: 일반 이제 패트롤 하는 친구들은 그걸 못 가져가고 항상 자기가 자기 차로 가서 경찰차를 타고 그다음에 끝날 때는 또 바깥 타고 집에 오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이 차를 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쉬는 날은
0: 네.
1: 또 B번인 친구가 그 차를 같이 그 쉐어를 하기 때문에
0: 예, 예.
1: 예. 어쩔 때는 뭐 솔직히 어떤 친구는 완전히 뭐 쓰레기통 같이 쓰는 친구도 있고
0: 아 진짜 그런 친구라는 예.
1: 걸리면 예.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해야죠. 뭐 아니면 맨날 자기 이제 쉬었다가 오는데 막 그냥 쓰레기 차를 갖다 탈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지.
1: 그리고 또 냄새도 또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타기 전에 다 한 번씩 닦아요. 예, 닦고 타고 이러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라우든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쉐어를 안 합니다.
0: 절대.
1: 예, 그냥 그 차를 받으면
0: 네.
1: 그 차가 제 차예요.
0: 와.
1: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차를 제가 카운티 안에 살면
0: 예.
1: 그 차를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0: 라우든 카운티는.
1: 라우든 카운티는요. 집에 가져가고 또 일 안 하는 날도
0: 네네.
1: 내가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0: 너무 좋은데요.
1: 좋죠. 예, 네. 우선 이렇게 가스값 오를 때는 너무 좋고.
0: 아, 가스는 어떻게?
1: 가스는 이제 그 우리 카운에서
0: 예.
1: 그 가스 스테이션이 펌프 있는 데가 있어요.
0: 아, 지정된 곳이군요.
1: 예. 거기 가서 넣고.
0: 네.
1: 예.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0: 와.
1: 그러니까 내 그 차를 이제 내가 쉬는 날 뭐 쇼핑 볼 수도 있고
0: 예, 예.
1: 또 운동할 때 가져갈 수도 있고.
0: 너무 좋네요.
1: 예,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갈 때도 가져갈 수 있고.
0: 와.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죠.
0: 자, 경찰 대결 원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라우든 카운티에 가서 경찰 하시는 게 여러분 좋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제가 리크링 할 때 이게 하나의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이런 걸 얘기해서 약간 꼬시는 경우도
0: 야,
1: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러면은 라우든 카운티에서 경찰 근무를 쓰고 싶으신 분이 또 기승전결 결국은 또 리크루스로 갔는데 그렇다면은 다른데 살지만은 라우든 카운티에서도 일을 할 수
1: 있다.
0: 있다.
1: 다른 주에 살지만
0: 네?
1: 또 우리 쪽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대신
0: 네?
1: 이사를 와야 된다.
0: 아, 단 이사를 와야 됩니까?
1: 그렇죠. 너무 오니까 안 멀면 안 되잖아요.
0: 아.
1: 지금 말하자면은 저희 카운티가 라우든이지만
0: 네네.
1: 가까운 데서는 웨스트 버지니아,
0: 예?
1: 그 저 찰스타운이나 이런 데는 우리 카운티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0: 예?
1: 그런 데는 살아도 돼요.
0: 아하.
1: 그렇지만은 뭐 뉴욕이나 뉴저지 사는 사람이 나 여기 라우든 카운티 일한다. 근데 집은 나 거기서 다닐게.
0: 이거
1: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일단 출퇴근이 안 되죠.
1: 그렇죠. 그러니까는 출퇴근할 거리만큼의 거리는 돼야 되니까 이사를 와야 된다.
0: 아, 아무래도 또 주법이 다르고.
1: 네, 다 달라요.
0: 예.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의 첫사랑을 듣듯 경찰관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죠.
1: 네, 그럴게요.
0: 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즈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요. 공통된 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이번 주 퀴즈는 우리의 뽀드 현더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잘 듣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번 주 퀴즈 쉬운가 봐요. 지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한 네 분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이필원의 곡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곡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허겁지겁 인사를 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도 있고 또 우리 복별님은 기도문은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을 뒤늦게 보내주셔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시간이 안 돼갖고 탐존스의 I have a nothing. Nothing.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맞아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라라랜드 재방송합니다. 놓치신 분들 새벽에 들으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이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 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마다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든든한 주의 교회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첫 곡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찬송을 김용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정은숙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강무림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찬양 나무엔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 후 주일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이라고요. 고향 생각하면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박영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크로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추석 명절 재난이 9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도가 세 달밖에 안 남았네요. 엊그저께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해놓은 것 없이 한 해가 저물어져 갈 것만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뭔가 이루어서 담겨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이 뭔가가 뭘까가 참 궁금해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라베리떼 301님, 주님 감기 코로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장두보라님께서는 무르익는 가을 정취만큼이나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무르익게 하셔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꾸준한 인내함으로 끈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모르데이 최정원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소프라노 최정원의 곡으로는 정식 음원으로 등록된 곡이 없어서요.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다른 분이 부른 곡으로 2부에 전해드려도 될까요? 레오님, 항상 새벽 출근길에 이 방송 듣는데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치님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노석봉님,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프티드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종님께서 청하신 피아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함께합니다.

0: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1: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0: 포기를 선택하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엠마오의 두 제자, 노래하는 순례자가 부른 엠마오 마을로 보내드릴게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2001년 9월 11일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2001년 9월 11일 저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막 그 유학 가서 처음 어학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TV를 보고 영화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10월 어느 날 이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복구 작업이 엄청난 잔해더미 속에서 복구 작업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한 잔해 속에서 뜻밖의 생존자를 10월 어느 날 찾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투게더 통신을 통해 보내줬던 사진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던 게 아니라 빌딩의 잔에 중앙에 깊이 박혀있던 나무였습니다. 뿌리가 끊어졌습니다. 가지들은 곳곳이 부러졌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나무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나무를 잔해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에 담지 않았습니다. 가져와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는 월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Survivor Tree, 생존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옛날 줄기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참상을 그 나무는 마치 기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새로운 가지가 자랍니다. 상처와 생명이 한 나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제게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보통 그 나무 앞에 가면 이 사람들의 댓글이나 리스판스가 야, 나무 정말 신기하다. 정말 생명이 질기다, 강하다, 뭐 이런 반응을 한다는데 제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익명의 그 사람, 잔해가 가득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자세히 본 거고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살릴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옮겨 심었겠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잔뜩 퍼붓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완고함, 그 표독스러운 완고함, 그거를 9장 10장에 꽉 채워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로부터 말씀을 세상 전 인류보다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오늘 그 전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서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려가지고 펼쳤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특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등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버릴 거냐? 버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등을 돌리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에 마땅한 리스판스가 하나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등을 돌리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인간과 하나님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잔해를 보고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 설명도 해주시면서 찬양하던데 딱 그 가사인데 우리는 잔해들을 보고 그건 내 삶의 잔해든 내가 잔해든 내 주변의 환경의 잔해든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잔해든 그 잔해들을 보면 It's over,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내지 않은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그라운드 제로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의 그라운드 제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신앙이 바닥을 칠 때도 있겠죠. 가정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오늘의 마음?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무너진 관계, 숱한 종목으로 다양하게 우리 삶에는 그라운드 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왔는데, 열심히 빌드업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잔해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로마서 11장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러면 버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증거는 바울이 내민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내놓은 증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가? 날 보라. 나는 그럼 완벽하게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에 위배된다고 확실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 했습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분명하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바울이 이건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던 지식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세웠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자체가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버릴 수 있냐 없냐? 버릴 수 없다. 저들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보라. 그럼 나는 처들보다 처들의 무리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는 버림이 확정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에비던스다. 은혜 에비던스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를 주로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기도했고 또 어디 교회 다녔고 몇 년 다녔고 나 뭘로 섬겼고 충성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담이 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숱한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그 영웅의 품성과 영웅의 자질과 영웅의 기질과 뛰어남을 우린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런 스토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리라고 하는 도그마가 우리를 그런 생각에서 아예 그냥 벗어나게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그냥 숨만 꼴딱꼴딱 잘 쉬고 오늘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강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데도 아 그래도 난 교회 가야지라는 선택만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많고 많은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아 나는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정체는 뭡니까? 대체 우리는 여기 어떻게 왜 앉아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실망스러운 우리 각자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자리의 여백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약속을 잊지만 우리는 내 관심사대로 가거든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거리적으로 멀어져 갈 때는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범주에 어떤 거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깁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뀝니다. 계획도 바뀝니다. 때로는 믿음조차도 한 주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의 결말까지 결정하려는 이상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다음의 챕터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우려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지인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누가 그 어마어마 박해했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맞이할 때 놀랐습니다. 그가 회심한 뒤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한 직후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응한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나니아가 먼저 있었고 다메스쿠스로 가서 만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적대자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있는데 모두 다 두려워하고 또 공모하여 죽이기를 바라니 두려워 떨고 믿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울을 향해서 박해자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박해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도로 보신 겁니다. 사도로 보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어떤 근거와 가치로? 자꾸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방향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타협을 자꾸 좋은 쪽으로 굴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지만 세상은 또 나는 우리 각자 자신을 실패자로 기억할 수 있고 실패자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박해자로 보지 않고 사도로 보셨다는 것. 놀라운 희망의 근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쓰여지지 않는 챕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만 보고 내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3절에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걸 우리는 압니다. 바알의 850예언자들과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걸 실제로 가장 정중앙에서 체험하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강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믿음이 강하다 해서 지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신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어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에 동굴에 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 여기 있느냐? 왜 동굴에 숨어 있느냐? 두 번에 걸쳐 묻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은 진짜였습니다. 모든 게 팩트입니다. 무너진 제단도 사실입니다. 죽임당한 선지자들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칠 때 이런 생각하죠. 한 번의 실패가 내 미래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건데 난 이제 끝났구나. 한 번의 거절이 한 번 거절당한 건데 세상 전체가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관계 아픔이 사랑 자체가 실패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에 맞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내 모든 속 다 꺼내놓고 그렇게 기대에 맞춰줬는데 어느 순간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 뉘앙스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강탈하려고 쫓아옵니다 라고 엘리야가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시 답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한 명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는 7천명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걸 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들을 봤습니다. 서바이벌 추리도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구 작업자들이 잔해만 봤다면 거기 쌓여있는 그 잔해를 빨리 치워야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이 트라우마에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뉴욕시 당국의 방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복구 작업자들이 잔해만 보았다면 그 나무는 영락없이 쓰레기와 함께 사라졌을 겁니다. 이건 백발백중 쓰레기로 가야 되었던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만져봤습니다. 누군가 생명의 흔적을 봤겠죠.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잔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 의지에 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1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사람들의 의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완벽히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서 생존한 사람들의 생존기가 성경입니다.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모세도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도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이라는 허허벌판에서 만나줄 줄이야 야곱도 몰랐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도망한 모세를 그 앞에 사라지지 않는 불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거를 생각도 모세도 못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다시 먹여 일으켜줄 줄을 엘리야 자신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의 길을 막아 사울을 붙잡아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0: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지쳤다고, 내가 지쳤다고 은혜까지 지칠 수 없는 법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삶에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앞쪽의 문이 닫히면 뒤쪽의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세대 안에서 이 다음 제너레이션, 이 줄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난리입니다. 선진국에 포함된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아 이젠 안 되나 보다. 그런 제너레이션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간이란 작자는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 도망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역사의 가장 거대한 잔해처럼 보여지는 게 십자가의 그날의 풍경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포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느니라.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덤조차도 마침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저 남쪽의 어떤 미국 목사님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닙니다. 낙관적으로 세상을 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거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없습니다. 우리 희망은 이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게 잔해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바이버 추리에는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건 세상의 수준보다도 낮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는 희망 고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서바이버 추리에는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줄기는 거칠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우리 국경선 평화 순례할 때 우리 청소년 데리고 가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자랍니다. 과거가 지워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언제나 우리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때론 흉터가 남습니다. 아주 그 흉터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 배에도 수술했던 흉터가 있습니다. 늘 봅니다. 기억도 남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난 자리에서도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싹을, 새로운 길을 자라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새 것을 자라게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잔해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잔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때론 더한 것은 내가 잔해처럼 보일 때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쓰레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생명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생존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전우들이 모여있는 동문회입니다. 내가 손 놓을 때도 하나님 붙들어주십니다. 내가 남은 것은 내가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잔해만 보일 때에도 그 안에 남은 생명을 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친 마음에 너무 빨리 끝이라고 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를 내신 주님, 작은 씨앗 하나도 다시 자라게 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신만이 정석훈의 천중살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정보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장석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생산삼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1: 그럼요. 그 1년 내내 요것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요맘때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평소하고는 이제 좀 매출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0: 네. 아직도 우리 장 사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산삼 캐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지금, 아마 이번 주에는 뉴욕에 계셨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아마 또 다음 주쯤에 이동하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뭐 간혹 LA나 이런 주요 도시들에 못 보던 매장들이 가끔씩 생기는데요. 네. 천중산삼 판매하시는 분이 꽤 늘고 있구나. 뭐 이거는 결국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좀 믿을 수 있는 곳, 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뜨내기들이나 계절마다 나타나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이제 구매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도 뉴욕 매장에 그 농장에서 왔다고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저희 산삼 좀 구매해 주세요 이러고 뉴욕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농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캐가지고 이런 공장이나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값보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값이 조금 더 높게 가격을 책정을 받으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가방에다가 산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농장에서 인삼처럼 대신에 인삼보다는 조금 더 자연적인 상태에서 재배하는 한국의 산양삼이나 이런 그 개념으로 재배되는 삼이니까 자연산 삼하고는 아무래도 좀 품질이나 또 사포닌이나 뭐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거는 천중산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거는
0: 키운삼.
1: 이제 천중산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여기 미국에서도 산삼을 분류할 때 시뮬레이트 진생이라고 표기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시뮬레이트 진생은 생육 조건 자체를 자연 상태와 가장 비슷하게 해서 재배한 산삼. 그러니까 재배한 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저희 산삼은 서티피케이트에 보시면 와일드 진생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와일드 내추럴 진생이라고 표기가 되는 거는 저희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 그 받을 수 있는 그 명칭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도 분류가 된다는 점을 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렇게 산에 직접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천중산삼을 채취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고 또 그 양이 얼마가 되고 이것이 자연산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구분해주고 이런 역할을 어디에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1: 네. 저희가 매주 산삼을 캐면
0: 네.
1: 일주일 동안 캔 산삼을 그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그 농림부에 들어가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요.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농림부에 저희가 캔 산삼을 직접 들고 가서 이만큼을 어느 지역에서 채취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받는 거고요.
0: 네.
1: 그렇게 검사를 받으면 우리가 채취한 지역과 상태, 양 등을 기록해서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저희 LA나 뉴욕이나 산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네. 이렇게 농림부의 관할 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진짜 천정산삼인지 장례삼인지 뭐 산양삼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판매하고 있는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 농림부의 그 승인서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그 보시면 네. 서티피케이션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시뮬레이트 진생인지 와일드 진생인지 표기를 할 수 있게끔 또 드라이 진생인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할 수 있는 공란이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0: 네.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천정산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어떤 유효성, 우리의 몸에 어느 정도의 좋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1: 네. 저희 같은 이제 저는 아직까지 뭐 조금 미숙하지만 저희 사장님처럼 전문적으로 20년 이상 산삼을 캐 오신 분들은 산삼의 모양, 형태 등을 보면 거의 95% 이상 이게 자연산삼인지 또는 시뮬레이트 된 그러니까 키워진 산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진 않는다고 봐야 돼요.
0: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천정산삼을 구입하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곳. 그 믿을 수 있는 곳은 농림부의 허가를 받고 채취한 삶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프로모션 소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네, 이번 주 프로모션은 저희가 생산삼 위주로 네 가지 생산삼 그 세트를 준비했고요. 200불짜리 15년에서 20년 된 산삼, 25년 된 산삼, 15뿌리가 들어있는 200불짜리 패키지를 160불에 그리고 300불짜리 30년근 10뿌리 들어있는 300불짜리 산삼 240불에 그리고 500불짜리 두 달 드실 수 있는 500불짜리 산삼 400불에 그리고 1000불짜리 산삼은 55년 60년 정도 되는 산삼이고요. 16뿌리 요거 오늘 800불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예약 주문하시고요. 또 상담하실 내용,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교차에 매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산삼차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산삼은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1: 생산삼을 드시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식을 하시는 방법이 있죠. 생식을 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200불짜리나 300불짜리 정도 이 정도 사이즈를 생식으로 하루에 한 뿌리씩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200불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160불이니까 요거를 아침에 한 뿌리 또는 저녁에 한 뿌리 이런 식으로 주무시기 전에 한 뿌리씩 드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또 500불짜리 이상 같으면은 생식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는 조금 비추천한다고 보시면 500불짜리 이상은 그게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약간 그 부작용이나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세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가능하시면 300불 이하 정도 되는 걸로 생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로 우려서 드시는 방법이 있죠. 차로 우려서 드시는 방법은 300불 정도가 이제 한 달 분 분량인데요. 300불짜리를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잘 말리시고 한 일주일 정도 잘 마르면 그 후에 이제 저희 그 매장에서 안내해드리는 차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차를 우려가지고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두 잔 정도 드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산삼을 꿀에다가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생산삼 자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슬라이스로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가지고 꿀하고 2:1 그러니까 꿀 2, 산삼 1 정도의 배율로 섞어서 잘 그 재워서 놔두시면 한 3주나 4주 정도 지나면 이게 발효가 어느 정도 다 끝납니다. 그러면 스푼으로 한 스푼씩 덜어서 뜨거운 물에 이제 차로 타서 드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생삼을 드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0: 네네. 이제 연말 되면 많이 초대도 받고 또 초대도 하고 하면서 파티들을 크고 작은 파티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럴 때 와인도 가져가고 선물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연말을 위해서 지금쯤 산삼주를 담아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조금 아쉽긴 하죠. 지금 시간이
0: 너무 짧아요.
1: 네네. 보통 저희가 산삼주를 담으면 드라이된 산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말려서 술을 담는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숙성을 시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0: 네네.
1: 그래서 산삼주를 많이 담그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생산삼을 판매를 하는 시기가 되는 그러니까 4월, 5월 이때 이제 그 산삼주를 많이 담그셔요. 그래서 연말에 또 지인들하고 뭐 파티를 하실 때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선물용으로도 하시고 보통 그렇게 하시죠.
0: 네.
1: 지금 생산삼을 구매하시면 깨끗이 씻어서 드라이하고 술 담그고 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0: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1: 올해 담궈서 내년에 쓰시면 괜찮아요. 1년 이상 두시면 6개월 정도 놔뒀던 산삼주보다 1년 이상 숙성된 그 산삼주가 훨씬 더 향기롭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산삼주가 예전에는 왜 딸 시집 보낼 때 함제비들이 오면은 그날 산삼주 푼다 막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근데 원래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1: 그럼요. 산삼주는 그러니까 인삼주는 뭐 한국에서 저도 가끔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해봤던 기억이 있지만 산삼주는 그렇게 먹으면 한 이틀? 3일? 뭐 푹 주무시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그 산삼주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잔 정도 그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수면 효과도 좋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사포닌들이 이제 알코올과 반응해서 훨씬 더 이제 속도력 있게 훨씬 더 이 손끝이나 발끝의 모세혈관까지 사포닌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혈관 확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노폐물도 많이 걸러주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랑 간 기능이랑 술을 드시면 간 기능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산삼주를 한 잔 정도씩 드시면 혈액순환이나 피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간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몸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어요.
0: 네네. 이 산삼주는 그야말로 약으로 드셔야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약주로. 네. 산삼주 미리미리 좀 담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또 프로모션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1: 네. 그 200불짜리 오늘 그 15불이 산삼 요거 오늘 160불에 해드렸고요. 300불짜리 240불에 해드렸고 500불짜리 400불에 해드렸고요. 1000불짜리 요거 800불에 해드렸습니다. 매장 주소가요. 159-25 노던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번입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예약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보통 재고가 쌓였을 때 세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갓 산에서 캐온 생산삼을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는 저는 네 여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1: 그 생산삼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네. 생식으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1년 내내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을 내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추석도 지났는데 좀 선물 아직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청 사항이 많아요. 손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니까 요청에 의해서 이제 세일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 지금 한가위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추석 때 왜 한인장에 나가보면요. 마켓에서도 그 삼인지 인삼인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해요. 근데 그런 삼들은 그냥 인삼, 제대로.
1: 인삼입니다, 거죠? 인삼.
0: 네, 네, 네.
1: 그 100% 인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 인삼 구매하시려면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LA 같은 경우에도 마켓에 가시면 인삼은 상시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생인삼.
0: 근데 그거는 우리 몸의 어떤 효용 가치 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천정살상관이요.
1: 아, 그 인삼이 네. 몸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0: 네, 네.
1: 몸의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산삼은 6배, 12배 이상 그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고
0: 네.
1: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인삼에 비해서 넓다. 그래서 인삼을 드시는 비용이나 산삼을 드시는 비용이 사실 지금 마켓 프라이스로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건강을 위해서는 산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0: 네. 한국처럼 이 천정산삼이 너무 귀하고 비싸서 네.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1: 그렇죠.
0: 그나마 감사하게도, 아, 정말 이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아주 부담 없는 가격 구입하실 수 있는데, 효용은 훨씬 높은 천정산삼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같은 그 비용을 두고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천정산삼 비자고 몸에 좋게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마켓에 파는 인삼은 글쎄요 그 삼계탕 끓일 때 좀 많이 넣으시는
1: 네,
0: 것 같더라고요.
1: 네, 보통 삼계탕용으로 인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0: 네, 네.
1: 뭐 또 다른 용도로는 뭐 술도 담그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시다고요.
0: 네, 네.
1: 그 정도로 인삼은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0: 네. 그런데 같은 산삼주를 담가도요, 천정산삼으로 담근 산삼주와 인삼으로 단 산삼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1: 맛이 다릅니다.
0: 맛이 달라요? 맛보다 달라요?
1: 맛도 다르고,
0: 네.
1: 효능 자체가 다릅니다. 인삼주는 사포닌 함유량 자체가, 사포닌을 가지고 있는 함유량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생인삼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거를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사포닌이 함유량도 높아지고 몸에 좋은 성분도 많아지거든요.
0: 네.
1: 근데 산삼은 드라이에만 식혀도 홍삼보다 훨씬 더 많은 사포닌과 무기질의 함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건강하게 술을 드시려면 산삼주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 네. 제가 추천드립니다.
0: 네, 네. 이 사포닌의 사포닌의 함량 자체도 다르고 사포닌의 종류도 그 종류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산삼주는 역시 천정산삼으로 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에 그 주변에 보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초로의 나이가 지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 질환 가운데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당뇨 혈압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항상 약봉지를 네. 달고 다니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물론 운동과 식습관의 개선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계시지만 이때 천정산삼 함께 드신다면은 훨씬 더 빠르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산삼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당뇨병을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0: 네.
1: 네, 당뇨는 아직까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다만 지금 드시는 당뇨약들은 진행을 늦추는 거죠. 그리고 진행을 늦추어야 그런 몸에 당뇨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늦추는 결과를 낳는 거죠.
0: 네.
1: 산삼을 드시면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면역력이 당뇨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과 당뇨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산삼을 드시면 그런 기저질환 합병증들을 많이 예방이 되니까 좀 더 당뇨 관리에 쉬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0: 네. 혈압은 어떤 거예요? 혈압 조정에 도움이 돼. 똑같은 메커니즘.
1: 혈압에도 그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산삼은 잠깐만 자르고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삼은 기를 올려준다고 하죠.
0: 네.
1: 산삼은 기를 융화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기는 올려주고 너무 올라간 기는 내려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0: 조절 기능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 어느 정도 불안정하신 분들도 산삼을 드셔도
0: 네.
1: 심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간에서 혈액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면 혈압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인삼을 드시면 고혈압 환자분들은 인삼 드시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0: 네.
1: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인삼을 드시고 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겪죠.
0: 네. 근데
1: 산삼을 드신 분들은 정말 100분 중에 한 분 정도 그런 현상을 겪으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만큼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적다.
0: 네.
1: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네. 물론, 이제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1: 그럼요.
0: 후에 천정산삼을 섭취하셔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라고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여러분께 권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천정산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직접 먹어보고 겪어본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면에 있어서요.
1: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허브들, 그러니까 허브라고 영어명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산삼도 또 인삼도 다 허브의 한 종류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묶여 있습니다. 그 허브들은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던 시절부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먹어보고 발라보고 그렇게 임상을 스스로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독초와 약초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산삼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허브들 중에 가장 건강과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허브들 중에 가장 건강에 유익한 그런 허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삼은 인삼이나 다른 어떤 약초보다 여러 가지 효능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네.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임상을 거쳐서 확실히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고 또 드시는 분들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산삼은 내년 3월까지 판매하시나요?
1: 네, 3월 말까지 저희가 판매합니다.
0: 네. 지금 갓 채취한 아주 프레쉬한 생산삼이 있을 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할인까지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기회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장에 직접 오시면요. 이 건삼, 생삼뿐만이 아니라 천정산삼이 들어가 네. 매장에 오시면 이 삼뿐만이 아니라 천정산삼이 들어간 많은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 훨씬 편리하네. 이것도 천정산삼이네 하실 만한 제품들 많거든요. 꼭 오셔서 구경해보시고 또 문의하시고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10만인 정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은요, 유튜브 채널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제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카타르 중재로 다시 물밑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문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번 중재가 교착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달러화가 유로화의 스위스 프랑화 대비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금리 격차 확대가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등한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경유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수출 제한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석유업계는 국내 가격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면서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상한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인구의 34%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과 폭염 등으로 발생한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오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부각한 광고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비자 제한 여파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 예정이던 연차 총회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예산과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5천 명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다만 대규모 증원 과정에서 신입 요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선거운동 스타일 광고 비용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처음 알려진 후 주요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머리 의원과 국토안보부 예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머피 의원은 이날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면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해당 예산이 작년 7월에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관세 국경보호청에 배정됐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칭송하는 선거 광고를 방영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방영된 것과 같은 정치 광고를 제작하거나 송출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며 납세자의 돈을 충격적일 정도로 부패하게 오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정부에 의해 비용이 지불됨이라는 표기가 있는 해당 광고들은 지난주 대학, 프로풋볼 경기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전후에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광고들이 트럼프 재임 기간의 이미지와 함께 공화당의 중간선거 구호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새로 공개된 대통령 홍보 흑백 광고는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쓰였던 것과 거의 똑같은 흑백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트럼프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것은 최후의 전투라며 세계주의자들, 전쟁광들, 마르크스주의자들, 가짜주의 매체에 맞서 싸우고 이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가운데 미 정부에 의해 비용이 지불됨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납니다. 광고 추적 서비스 애드 임팩트는 최근 7일간 광고 3편을 방영하는 데 든 광고비 합계가 250만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자 덜로로 의원은 내년에 민주당이 의회 통제권을 다시 얻으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와 같은 납세자 돈의 오용을 파헤치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9월 19일에 관세국경보호청의 기념 홍보사업 및 행사 항목 예산을 2천만 달러 증액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원들은 이 돈이 광고에 투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메릴랜드주 소재 LMD 에이전시라는 업체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전국 미디어 캠페인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토안보부는 해당 광고가 선거운동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였다고 주장하는 백악관 입장문을 참고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이 나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트럼프 광고를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가 사용했던 광고에 비유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슌 의원은 이 광고에 대해 납세자 돈으로 비용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세출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의원은 해당 예산이 세출위원회 관할은 아니라며 관세국경보호청에 배정됐던 예산에서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각종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2만 9천 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사이트의 정보를 통합해 여권 갱신과 메디케어 신청, 학자금 대출 확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9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연방정부의 챗봇 웹사이트 america.gov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오늘 우리가 출시한 것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라며 이는 미국의 건국 약속을 복원하는 것이며 21세기와 그 이후를 위한 여러분의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2만 9천 개나 되는 미 연방정보기관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서비스 및 민원 정보를 한 곳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기존 AI의 챗봇 서비스와 사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여권갱신이나 메디케어 가입신청, 연방운영 캠핑장 예약, 연방학자금 대출 현황 확인 등 모든 연방민원 서비스를 이 웹사이트에서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민원을 가진 시민이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이를 담당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스페이스 XAI의 그룹과 구글의 세미나이 등 두 개의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시 행사에서 정부의 이러한 혁신은 슈퍼지능, 즉 SI로 가능한 것들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기술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거대한 정부에 익숙해져 왔지만 America.gov를 통해 미 정부 전체가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웹사이트 출시로 20세기 거대 정부의 관료주의 시스템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후 모든 연방정보기관이 기존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 이 웹사이트와 직접 연동토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America.gov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 등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주장과는 다른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챗봇은 공식 연방 자료는 2020년 대선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3선 도전을 암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대통령으로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뉴욕시가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반유대주의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단체와 시의원들은 반유대주의의 정의와 주요 쟁점이 빠졌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K-라디오입니다.
3: 조란밤단이 뉴욕시장이 증오범죄 예방국과 관련 사업에 총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종교시설 안전보강과 학교 내 반유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33페이지 분량의 반유대주의 대응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초중고교의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당관 지정과 유대인 유산 박물관 견학 지원, 그리고 종교시설 주변에 사단봉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유대계 커뮤니티와 유대계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유대인 증오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이니즘이나 반자이니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대인 교사연합 United Jewish Teachers의 모세스펀 회장은 유대계 학교와 회당이 요구해온 것은 증오의 명확한 정의와 반자이니즘에 대한 진솔한 직시였다며 자이니즘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번 발표는 전략이 아니라 깊은 실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유대계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에릭 디노위츠 시 의원 역시 자이니즘을 공격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를 정치적 의견 차이로 위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모독 동맹, ADL 등 주요 유대계 단체들은 시당국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공식 정의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없이 2분 30초짜리 영상과 함께 보고서를 기습 공개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관련 발언과 시위 문제로 유대계와 대립해온 맘다니 행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커플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돕는 일본의 결혼상담소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483쌍을 기록하며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한 한일 결혼 전문 상담소의 경우 올해 여성 회원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가입 계기는 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되며 번역 앱의 발전으로 언어의 장벽이 낮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한국 남성의 자상한 배려와 섬세한 애정 표현의 매력을 느끼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에게는 일본 여성의 따뜻하고 상냥한 이미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 준비 부담 등 엄격한 결혼 조건 문화에서 벗어나 성격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점도 매력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의 유명 상가에서 2억엔, 한화로 약 17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칠레 국적의 외국인 절도단이 체포되면서 국제 원정 절도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도쿄경시청은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에서 고급 시계 4점을 훔치고 고급 주택가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유럽 전역을 돌며 하루 3건에서 4건씩 절도를 저지른 뒤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안당국은 이들을 관광비자로 입국해 훔친 물품을 현금화한 뒤 신속히 출국하는 남미계 원정절도단의 일원으로 보고 작물 처분과 항공권 확보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모로코 왕실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신뢰 현대당 PAM 소속의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 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만수리 신임 총리는 마라케시 시장과 국토계획 담당 장관을 거친 인물로 사상 첫 여성 정부 수반으로서 새 내각 구성에 나서게 됩니다. 신임 정부는 높은 청년 실무율과 경제적 불만 등 산적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오는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준비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콕콕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신청 수수료가 오는 11월 30일부터 2배 이상 오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단독 투자자 청원서 수수료를 현재 $3,675에서 $7,615로 올리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수수료도 $5,0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미 이민서비스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의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합니다. USCIS는 새 수수료가 오는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부터 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단독 투자자 청원서 IO 이육 수수료는 $3,675에서 $7,615로 오르고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자는 $7,850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청원서 최초 접수 시 $75의 기술 수수료가 새로 추가됩니다. 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I-829 수수료도 $3,750에서 $5,000로 인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서는 청원서 수수료가 $9,625로 제시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리저널 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존 투자자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양식 IO27이 도입되며 수수료는 $1,330입니다. USCIS는 이번 인상이 EB-5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 목표를 맞추며 감사와 현장 실사 같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CIS는 예산 대부분을 세금이 아닌 신청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어 심사와 신원 조회, 사기 방지에 드는 비용을 이민제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B-5는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제도로 1990년 의회가 도입했습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 K 라디오

0: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예산과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신규 요원에 대한 사전 검증 등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관련 계획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CE가 연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면 ICE 인력은 지금보다 약 17%가량 증가합니다. ICE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력을 8,000명 늘려 지난 7월 기준 직원 수가 2만 9,000명에 달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대부분 이민자 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추방 담당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E는 지난 몇 달간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일부 요원들은 주 7일 근무라는 업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ICE가 지난해 대규모 채용 때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적절한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채용 때 기본적인 지문과 신원, 신용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대상이 됐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과거 채용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조사를 거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채용 인력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축소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지난 7월 단속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더욱 불거졌습니다. 당시 단속에 참여했던 신임 요원 데이비드 블루예트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2024년 지역 경찰에 지원했다가 위험 신호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올해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단시간 내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국제 MNST도 ICE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ICE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더브롱스에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229가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0가구는 현재 뉴욕시 주택공사의 모리스 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와 뉴욕시 주택공사 그리고 민간 개발업체들이 더 브롱스 모리스 하우스 주택단지에서 시니어를 위한 229세대 규모의 저렴한 주택개발 사업 솔온파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솔온파크는 전체 229세대가 100%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니어 주거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80가구는 현재 모리스 하우스에 거주하는 뉴욕시 주택공사 주민들에게 배정됩니다. 또 69가구 가구는 과거 노숙을 경험한 시니어들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79가구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추첨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18층 규모로 건설되는 건물에는 8,0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커뮤니티 공간과 보행자 광장, 건강과 복지 관련 시설이 마련됩니다. 모리스 하우스 주민 협회가 이용할 수 있는 새 공간과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공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공공 토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트랜스퍼 오브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적용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 유니온 커뮤니티 헬스 센터와 그린 더 브롱스 머신의 내셔널 헬스 앤 웰니스 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시작됐으며 사전 임대 계약과 초기 입주는 2029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6: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5: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며 큰 비 소식 없이 한낮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하늘이 개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오르면서 한층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뉴욕 일원 오늘과 내일 모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낮과 기온차가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걱정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초가을치고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오늘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상당히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초가을 날씨답지 않게 따뜻할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awy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2: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1: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2: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1: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2: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1: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2: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1: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로펌.
1: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2: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1: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2: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웃도는 가운데 달러화가 29일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화에 대해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장중 1유로당 1.131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과 유럽의 정치적 위험 증가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 가치도 0.17% 하락해 1달러당 0.834프랑으로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요 6개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0.41% 뛴 101.61까지 올라 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전날보다 0.17% 오른 101.37에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30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20분 101.42로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물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를 웃도는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스팟지수도 9월 들어 1.9% 올라 6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지수는 두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칼 샤모타 코페이 수석시장 전략가는 금리 격차 확대가 외환시장을 지배하며 달러를 모든 주요 통화 대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올해 하반기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연말 시점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0월 연준의회 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 70%에서 약 50%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향후 12개월간 연준이 1%포인트 가까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엔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에 힘입어 달러당 157엔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이 장성 20% 감축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29일 밝혀졌습니다. 성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군 전력 현황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 장성 20% 감축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초 6해 공군 전반에 해당하는 감축안을 승인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 감축을 완료하라는 지시도 전군에 하달됐습니다. 기존의 감축 목표를 갑절로 늘린 것으로 헤그세스 장군은 지난해 군 고위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장성 10% 감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장성 감축을 포함해 향후 1년간의 미군 운영과 관련한 주요 방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소식통은 폭스뉴스에 감축이 직책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성급 인사 20%가 일괄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장성급이 맡던 일부 직책은 대령급이 맡도록 하향 조정됩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국방부는 각 지휘관에게 흠잡을 데 없는 용모를 지닌 장병을 참석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년 전 전군 지휘관을 퀀티코 기지로 소집해 미군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자신의 개혁 방향에 부응하지 않는 이들은 물러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해 좌파 이념 척결을 주제로 현역 장성 800여 명 앞에서 1시간 넘게 연설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정치적이거나 지역적인 소재로 1시간 넘게 연설해 예비군 중대장 소령 출신인 장관이 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장성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1: 뉴욕타임스의 트랜스젠더 임원이 캘리포니아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70대 장인과 장모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행동을 둘러싼 갈등과 극심한 가정 불화가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0: 사건은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의 한 스포츠 공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게임 부문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조나선 맥킨시 씨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맥킨지 씨의 장인인 77세 쇼영 쟁 씨와 장모 77세 시리 첸 씨를 체포했습니다.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 가정에는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맥킨지 씨는 2023년 장모 첸 씨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중 아들 와이엇 씨 여동생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자 장모가 아이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킨지 씨가 이를 말리자 장모 첸 씨는 아이가 드레스를 입으려는 것은 트랜스젠더인 내 탓이라며 맥킨지 씨에게도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맥킨지 씨와 그의 아내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이 상호 신청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맥킨지 씨는 아내로부터 성정체성과 관련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아내 측은 맥킨지 씨가 자신과 부모를 위협하고 아동을 학대했다며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체포된 70대 장인 장모 부부는 현재 1급 살인 및 공모, 아동 위험 방치 등의 혐의로 알라메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1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30 Ideas for Fixing U.S. Schools Ranked by Experts. 바로 미국 학교 교육을 살릴 30가지 아이디어 전문가 평가 순위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수학과 일지 성적이 10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돈을 더 써야 할지 시험을 늘려야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교육학자와 연구자 37명에게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높은지 물었습니다. 미국 교육의 대전환을 다룬 이번 연구 결과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Math and reading scores are in a decade-long slump. We asked 3 dozen experts, what could turn things around? 수학과 읽기 성적이 10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3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In a decade-long slump, 10년째 하락세에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decade-long은 10년간 지속된다는 뜻이고 slump는 침체, 불황, 말 그대로 slump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second는 초단위, minute는 분단위, hour는 시간 단위, day는 하루, week은 일주일, month는 1개월이죠. 그리고 quarter는 3개월을 뜻하고요. year는 1년, biennium은 2년, triennium은 3년 단위, quinquennium은 5년, 그리고 decade는 10년, century는 100년이고, millennium은 1000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Turn things around. 상황을 호전시키다, 반전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악화하던 성적이나 경영 실적, 경기 흐름을 180도 바꾸어 놓을 때 자주 쓰입니다. Two ideas surfaced as most effective. Frequent small group tutoring during the school day for students who need it and the science of reading.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힌 두 가지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자주 소그룹 지도를 실시하는 것과 읽기 과학, Science of Reading이었습니다. Two ideas surfaced as most effective. 여기서 surface는 드러나다, 부각되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이고요. 기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두드러졌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frequent small group tutoring. Frequent는 자주, 빈번한 이란 의미이고요. Small group tutoring, 소그룹 지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규모 그룹으로 자주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cience of reading, 최근 미국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읽기의 과학을 뜻하는데요. Phonics라고 해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기사는 전문가 평가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소그룹 튜터링, small group tutoring이 6점, 읽기의 과학, science of reading이 5.3점을 받아 가장 효과적인 교육 개혁안 1, 2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Some politically popular ideas ranked as both costly and less effective. Private school vouchers come with minimal academic benefits, particularly compared with the cost.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몇몇 정책들은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효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는 특히 비용에 비해 학업 성과 측면에서 얻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me politically popular ideas.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몇몇 정책들이란 의미인데요. 여기서 ideas는 단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정책 방안이란 의미입니다. Ranked as both costly and less effective.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Ranked as는 순위를 매겼다 라고 직역하기보다 low 평가됐다, 분류됐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nimal academic benefits. 여기서 minimal은 최소한의, 미미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책 중 가성비가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대표적 사례가 바로 사립학교 바우처, Private School Vouchers와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Smaller Class Sizes 였는데요. 사립학교 학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는 학업 상승 효과가 미미하고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은 교사 수급 문제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비용 대비 효과, cost effectiveness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In practice, simply doing anything well may matter more than any handful of interventions. Implementation is everything. 실제로는 몇 가지 특정한 교육 개입 방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제대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In practice,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란 의미입니다. Simply doing anything well may matter more than 어떤 방법이든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죠. Doing anything well,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anything을 그저 아무거나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Handful of interventions. A handful of는 손에 쥘 정도의 적은 수, 몇몇 해 라는 뜻이고 intervention은 교육정책이나 개혁조치, 중재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mplementation is everything. Implementation은 이행, 실행, 현장 적용이라는 뜻인데요. 조지타운 대학교 마고립 로자 교수의 이 한마디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얼마나 밀도 있게 실행되느냐, implementation과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학교 교육을 살리는 열쇠는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읽기의 과학이나 맞춤형 소그룹 튜터링처럼 검증된 정책을 현장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개선하고 제대로 실행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대종사 큰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뉴욕 유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SBI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카타르 중재로 다시 물밑접촉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문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번 중재가 교착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달러화가 유로화의 스위스 프랑화 대비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금리 격차 확대가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등한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경유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수출 제한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석유업계는 국내 가격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면서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상한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인구의 34%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과 폭염 등으로 발생한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오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부각한 광고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비자 제한 여파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 예정이던 연차 총회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예산과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5,000명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다만 대규모 증원 과정에서 신입 요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9일 미 정부가 과잉 산업 생산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조사를 할 때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 상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주요 20개국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과잉 생산 조사 보고서와 제안될 조치를 섣불리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무역협정을 중시하며 보고서 결론을 검토할 때도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교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대상은 주요 교역 대상국이지만 중국이 핵심 대상입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 조치가 거론됐는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G20 회원국이 미국의 이런 정책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큰 유럽연합이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려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사에서 중국 이외의 협정국에는 관세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공조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미국의 과잉 생산 능력 조사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통상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의 미흡한 이행을 문제 삼아 60개 경제권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하고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 역시 중국이 주요 표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브루클린에 새로운 주거 지원 시설을 열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주민들이 쉼터나 거리로 돌아가는 대신 최대 1년 동안 머물면서 치료와 주택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와 뉴욕시 공공의료기관이 브루클린의 브릿지2홈 시설을 새롭게 개소했습니다. 브릿지2홈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 퇴원할 준비가 됐지만 마땅한 거처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들이 곧바로 쉼터나 거리로 돌아가는 대신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계속받고 연구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브루클린 시설은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입주자에게 개인실이 제공됩니다. 입주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또는 영구적인 지원주택에 연결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 물질 사용장애 치료를 비롯해서 개별 그룹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24시간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입주자의 주택 신청을 돕고 영구적인 지원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릿지2홈 첫 번째 시설은 지난해 9월 맨해튼 미드타운의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시 공공의료기관에 따르면 첫 시설 이용자 가운데 약 80%가 매주 임상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70%는 주택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영구지원주택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약 7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브루클린 시설 개소로 브릿지2홈 프로그램은 뉴욕시에서 한 번에 약 1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8만 2천 명이 넘는 환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쉼터 의존과 노숙을 줄이고 주민들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 위협을 받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덜란드에서 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ICC는 전날 오는 11월 30일에서 12월 7일 개최하는 연차 총회의 장소를 미국 뉴욕에서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는 ICC가 모든 가맹국과 협의한 뒤 체결국 회의를 통해 개최지 변경을 결정했다며 여러 ICC 관계자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참석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등을 문제 삼아 ICC 인사들에 잇따라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8월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이 세이의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지금까지 재판관 9명과 검사 4명을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내 입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이 ICC의 달러화 결제를 금지하는 등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해 미국의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ICC는 총회에서 예산과 운영 방침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미국의 압력으로 가맹국에서 탈퇴 표명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의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 기관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티켓 7만 장을 뉴욕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오페라 포 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최근 맷 오페라 관람 이력이 없는 뉴욕시 거주자입니다. 전체 7만 장 가운데 2026-27 시즌에 우선 만 장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맷 오페라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 한 편당 한 사람이 최대 두 장까지 추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 신청은 공연 전날 오전 7시 45분까지이며 당첨 여부는 같은 날 오전 8시 발표됩니다. 이번 시즌 무료 티켓 추첨에 참여하려면 2019년 이후 맷 오페라 티켓을 구매한 기록이 없는 뉴욕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뉴욕시는 티켓 가격 때문에 오페라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 인사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민선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장은 지난 28일 한국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뉴욕 한인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 건립과 뉴욕주 유관순 관련 결의안 및 유관순 날 재정을 지원하는 등 한인 사회와 한인 이민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최영수 변호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20년 넘게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변론, 세미나, 한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한인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거주 지역의 세금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는 주정부가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카운티와 시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해서 시니어와 영구, 완전 장애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어팩스 카운티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세무국 문의 전화는 703-222-8234번입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703-792-6780, 라우든 카운티는 703-737-85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운티마다 소득과 자산 기준, 감면 범위와 신청 마감일이 다릅니다. 또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세금 감면 제도를 세무 담당관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 전에 세금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한 와중에 종전협상 복원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물밑 중재가 뉴욕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가 바닥난 상황에서 합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막판 대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폐기 후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협의가 교착 상태를 깰 분수령이 될지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립니다. 29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협상단은 전날 미국과 이란 양측 사이를 오가며 중재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잠정 합의안의 최신 수정 초안을 이란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두 명의 관료를 인용해 이처럼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양측 간 간접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 중인 잠정 합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대화를 보고받은 한 관료는 협상의 진전은 있지만 합의안의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미국 이란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행 순서를 논의 중인 쟁점 사안에는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복원, 이란의 해외 자산 일부 동결 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사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관료는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제재 완화나 동결 자금 해제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했을 때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 해제를 합의했다가 미국 내에서 항복이나 다름없는 MOU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나마 승리했다는 모양새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주 미국 측에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제재 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 행위 중단 등의 요구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0: 국가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협상의 창이 닫히지 않았음을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체결했던 종전 MOU를 복구하진 않을 것이며 핵 문제 관련 이란의 약속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의 7일 계획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을 넘나들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괴멸 중 양자 택일해야 한다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는 중간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에 부담을 안기는 요인입니다. 이란 역시 경제난 가중으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경제의 숨통을 틔울 돌파구 모색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한편 카타르를 필두로 한 중재자들은 교착 상태를 깨고 종전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강력한 중재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란사리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국 간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으며 공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갈등의 파장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1년과 2년 리스 갱신 모두 인상률 0%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보도합니다.
1: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정 공방 속에서도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맨해튼 뉴욕주 법원의 브랜던 렌트리 판사는 지난 24일 건물주 측이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결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렌트리 판사는 동결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연말까지 최종 판단하겠다며 그때까지 현재 결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되는 1년과 2년 리스 갱신 계약에는 인상률 0%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내고 있는 렌트가 내려가거나 과거 인상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약 10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1년과 2년 계약을 모두 동결한 것은 뉴욕시에서 처음입니다. 건물주 측은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조럼맘단이 뉴욕시장의 선거 공약에 맞춰 동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청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맘단이 시장을 포함한 시장실 관계자 13명과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관계자 13명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시는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제출 기한이었던 9월 23일을 넘기자 법원은 29일까지 스크린샷을 먼저 내고 30일 안에 전체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동결 시행을 막기 위한 긴급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시행 일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유제품, 오토바이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잇따라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가운데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 오토바이, 주류, 유제품을 포함한 일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하면서 이미 긴장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미 동부 시간 2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유제품, 자동차, 주류 생산업체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공황기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올여름 연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의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즉각 맞대응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15%, 25%,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자신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 이번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 자체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받는 상품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양국 간의 연간 양방향 교역액 8,80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당 품목들은 이미 50% 관세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미 정부 통상당국에서 일한 경력에 있는 무역 전문 변호사 패트릭 차일드리스는 이들 상품 중에 다수는 50%

0: 10% 관세만으로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게 돼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행동포럼의 무역정책 담당 국장 제이컵 젠스는 2025년 기준으로 이번에 수입 금지 대상이 된 캐나다산 수입품의 규모를 9억 6,7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87%는 주류가 차지했습니다. 우유 부산물인 유청을 포함한 일부 유제품, 그리고 퀘벡 소재, BRP가 생산하는 캐남 스파이더와 캐넌, 삼륜 오토바이 등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북아메리카 영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를 갱신하려는 노력도 위협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 발효 전날인 28일 기자들에게 캐나다 측이 와서 각하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을 아주 나쁘게 대했다며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 국방부는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6 국방전략 이행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모든 영내 위협에 대응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 총생산의 3.5%를 할당하는 새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나토 동맹국이 됐으며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 추진 현황을 정리해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징병제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며 큰 비 소식 없이 한낮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하늘이 개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오르면서 한층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뉴욕 일원 오늘과 내일 모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낮과 기온차가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걱정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초가을치고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상당히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초가을 날씨답지 않게 따뜻할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저희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다음 소식입니다.
1: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산불과 폭염 등으로 오존 오염이 발생해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FP통신은 30일 발표된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대기 감시 서비스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됐습니다. 이는 올해 오존 농도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노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가 설명한 8시간 평균 오존 노출 최대 허용치는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열과 햇빛이 산불과 차량, 산업시설 등에서 나온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 오존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는 폐조직 손상과 호흡곤란, 천식발작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사람들 이외에도 전 세계 인구의 17%는 매우 나쁜 공기를 마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수준의 대기질을 누린 인구는 5%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대기 감시 서비스의 책임자인 로런스 루일은 대기오염은 국경을 넘어 확산한다. 대륙과 대양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존오염 노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인구의 53%는 극도로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고 22%는 매우 나쁜 수준의 오존에 노출됐습니다. 오존 수치가 극도로 나쁜 도시로는 인도 뉴델리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중국의 충칭, 파키스탄의 라호르 등이 꼽혔습니다. 북미 인구의 3분의 2와 유럽 인구의 45%도 매우 나쁘거나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인구의 8%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됐고 19%는 매우 나쁘거나 나쁜 수준의 대기질을 겪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의 66%가 좋은 수준의 대기질을 누렸습니다. 지난 9일 버지니아주 펠팩스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전자자전거를 타던 13세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청소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페이펙스 카운티 내에서만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던 학생 3명이 잇따라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등하굣길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페이펙스 카운티 경찰은 프로스트 중학교 프로스트 미들스쿨 인근 피켓 로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포트 워싱턴 출신의 46세 청소 트럭 운전자 로렌스 언니를 부주의한 운전 및 취약도로 사용자 위해 사망 유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학교 방과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13세 피해 학생은 보도를 따라 페달 보조형 전자자전거 e-바이크를 타다가 횡단보도로 진입했으며 쇼핑센터에서 나오던 청소 트럭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쇼핑센터 출구에 멈춰서서 왼쪽을 살핀 뒤 차를 앞으로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학생을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뺑소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자는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1,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는 자전거나 스쿠터를 탄 학생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무려 3건이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18분경 샹틸리의 브룩필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타던 11세 여학생이 차에 치였으나 다행히 몸을 피하며 부상을 면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0분경에는 애난데일 지역 토라우스 로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13세 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루 동안 연이어 발생한 비극에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미셸 리드 교육감은 전체 학부모에게 긴급 메시지를 발송하고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드 교육감은 자녀들이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지도해 줄 것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지역사회 안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스트 중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린 학생들의 등하윗길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1: 뉴욕시가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반유대주의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단체와 시의원들은 반유대주의의 정의와 주요 쟁점이 빠졌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K라디오입니다.
0: 조란밤단이 뉴욕시장이 증오범죄 예방국과 관련 사업에 총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종교시설 안전보강과 학교 내 반유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33페이지 분량의 반유대주의 대응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초중고교의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당관 지정과 유대인 유산 박물관 견학 지원, 그리고 종교시설 주변에 차단봉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유대계 커뮤니티와 유대계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유대인 증오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이니즘이나 반자이니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대인 교사연합 United Jewish Teachers의 모세스펀 회장은 유대계 학교와 회당이 요구해온 것은 증오의 명확한 정의와 반자이니즘에 대한 진솔한 직시였다며 자이니즘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번 발표는 전략이 아니라 깊은 실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유대계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에릭 디노위츠 시 의원 역시 자이니즘을 공개했습니다.

0: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매우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는 내가 이란으로 짧은 소풍을 떠나기 전과 동일하게 급락할 것이라면서 7개월째 이어진 이란전을 소풍이라고 거듭 표현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사람들은 책을 쓰고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명칭을 SI, 슈퍼지능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는 내가 만든 훌륭한 용어 중 하나지만 이제부터 인공뉴스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AI와 관련해 대화했지만 많이 하진 않았다면서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왜 내가 먼저 하려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하자 중국과 협력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나 그 누군가가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비밀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S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며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고 아마 2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모든 국가보다 앞서 있고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 국토안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선거운동 스타일 광고 비용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처음 알려진 후 주요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과 국토안보부 예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머피 의원은 이날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면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해당 예산이 작년 7월에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관세 국경보호청에 배정됐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칭송하는 선거 광고를 방영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방영된 것과 같은 정치 광고를 제작하거나 송출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며 납세자의 돈을 충격적일 정도로 부패하게 오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정부에 의해 비용이 지불됨이라는 표기가 있는 해당 광고들은 지난주 대학, 프로풋볼 경기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전후에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광고들이 트럼프 재임 기간의 이미지와 함께 공화당의 중간선거 구호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새로 공개된 대통령 홍보 흑백 광고는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쓰였던 것과 거의 똑같은 흑백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트럼프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것은 최후의 전투라며 세계주의자들, 전쟁광들, 마르크스주의자들, 가짜주의 매체에 맞서 싸우고 이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가운데 미 정부에 의해 비용이 지불됨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납니다. 광고 추적 서비스 애드 임팩트는 최근 7일간 광고 3편을 방영하는 데 든 광고비 합계가 250만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자 덜로로 의원은 내년에 민주당이 의회 통제권을 다시 얻으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와 같은 납세자 돈의 오용을 파헤치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9월 19일에 관세국경보호청의 기념 홍보사업 및 행사 항목 예산을 2천만 달러 증액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원들은 이 돈이 광고에 투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메릴랜드주 소재 LMD 에이전시라는 업체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전국 미디어 캠페인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토안보부는 해당 광고가 선거운동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였다고 주장하는 백악관 입장문을 참고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이 나옵니다. 에피통신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트럼프 광고를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가 사용했던 광고에 비유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슌 의원은 이 광고에 대해 납세자 돈으로 비용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면. 세출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의원은 해당 예산이 세출위원회 관할은 아니라며 관세국경보호청에 배정됐던 예산에서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예산과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신규 요원에 대한 사전 검증 등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관련 계획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CE가 연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면 ICE 인력은 지금보다 약 17%가량 증가합니다. ICE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력을 8,000명 늘려 지난 7월 기준 직원 수가 2만 9,000명에 달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대부분 이민자 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추방 담당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E는 지난 몇 달간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일부 요원들은 주 7일 근무라는 업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ICE가 지난해 대규모 채용 때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적절한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채용 때 기본적인 지문과 신원, 신용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대상이 됐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과거 채용되는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조사를 거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채용 인력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축소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지난 7월 단속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더욱 불거졌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K-Radio 뉴스를 떠납니다. 돌아보면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사함과 설렘이었습니다. 한인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신속 정확한 진실 보도, 이 말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K-Radio 보도국 기자와 앵커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앵커의 더 깊어진 모닝뉴스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고 마지막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당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사실 SK하이닉스는 진짜 그랬어요. 너무 내부사정이긴 하지만 ACBM 같은 경우가 그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4: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 난리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오늘은 이 두 회사와 관련 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뭐 투자 전문가냐고요? 아닙니다. 이 두 회사의 직원들을 이분이 교육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 교육계의 블루칩 강사이자 이번에 이타적 성장이라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자, 우명원 작가님 소개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명훈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좀 구매하고 싶었는데 많이는 못했고 소량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5: 있긴 있군요.
6: 아, 그럼요.
5: 축하드립니다.
6: 9만 원일 때.
5: 근데 이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쪽의 직원들, 그죠? 그쪽의 리더들을 교육시킨 분 사실이잖아요.
6: 네, 그렇죠. 교육을 꽤 그러니까 오래
5: 내가 이 두 회사를 키웠다.
6: 아, 이 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좀 아니군요. 과장되고 예. 네. 다만 팀장님들이 이제 한 1200분 정도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 교육을 이제 디자인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SK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좀 만들지라고 하는 그 가치들을 같이 좀 교육팀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5: 그렇다면 그 회사의 내부 사정과 성장 가능성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6: 아, 네.
5: 아쉽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주제는 주식이 아니라.
6: 그렇죠. 자,
5: 이타적 성장이라는 아주 뭐랄까요. 그, 조금 동의가 안 되는 이름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죠? 이타적 성장. 자, 타인을 돕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한다는 말. 이 현실에서는 잘 안 믿겨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자, 28년 기업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해오신 분으로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었고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타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성장하던가요?
6: 이게 360도 평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5: 그렇죠. 다면평가.
6: 다면평가.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 아, 그렇지, 상사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의 팀원들이 그를 평가할 때 이기적인 분들은 좋은 평가가 나오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리더가 된다는 건 그 다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내는 팀들을 좀 살펴보니까 성과하는 팀들의 특징은 그게 이기적인 사일로라고 하죠. 각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약간 융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거 좀 퍼주고 조금 더 나눠주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해주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타적 성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타적 성장을 하려면 개인 역량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5: 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
6: 맞아요.
5: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6: 그렇죠, 그렇죠.
5: 누가 나의 도움을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면 이타적 성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시작, 출발선에는 나의 역량이 좀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개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6: 네. 사실은 리더를 선방할 때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 임원들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뽑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점수가 다 비슷하면 이 역량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자기인지라고 합니다.
5: 자기인지.
6: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그 점수를 좀 책정했을 때 그걸 높은 분을 뽑는다는 거죠.
5: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을 그렇죠. 임원으로 뽑는다?
6: 네.
5: 자기를 잘 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6: 자기를 잘 안다는 건 역시나 평가의 요소들이 있고요. 아. 그분이 살아왔던 히스토리들과 그분의 어떤 퍼포먼스들과
5: 그렇구나.
6: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나를 평가했던 글들, 자기를 체크했던 게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거든요.
5: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6: 좋은 리더는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디테일한 거 신경 안 써. 그러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리더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시는 분들. 제가 아는 한 분이 본인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경청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근데 회의에 80% 혼자 얘기하시거든요.
5: 난 경청만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80% 점유율이 있군요. 발언 네. 점유율이야.
6: 그런 분을 어떻게 리더로 좋은 사람으로 함께 일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타적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 나의 강점이 뭐지, 또 나의 약점은 뭐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5: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 이타적 성장이라는 그 지금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 개발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6: 똑같습니다.
5: 똑같습니까?
6: 일단 자기 개발과 똑같은데.
5: 질문을 괜히 했네.
6: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전 좀 더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자기 개발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 집중하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중하는 자기 개발은 이타적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6: 네. 예를 들어 저는 기업 이제 18년 동안 기업 교육하고 컨설팅하면서 기업에서 이제 가끔 뭐 프로젝트 매니징 교육 혹은 프레젠테이션 교육 뭐 다양한 교육 의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먹고 살아야 돼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5: 그렇죠.
6: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역량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그냥 전달하면 사실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타적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 자기개발서들은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고민해라고 한다면 그치. 그들에 맞추어서 그들이 필요한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봐. 아, 그러면 그게 나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나의 영역을 넘어가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성장의 폭이 속도가 넓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 아, 그럼 이해가 되는 게 자기 개발은 나만 있는 거고
6: 그쵸.
5: 이타적 성장적 자기 개발은 남도 있는 거네요.
6: 그렇죠.
5: 남도 있는 거죠. 남도 있을 때 훨씬 더 자기 개발의 효율, 효과 그게 더
6: 그렇죠.
5: 높다.
6: 네. 왜냐하면 통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주변의 압박들이 기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은 기한 안에 무언가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5: 아, 그럼 흡사 이타적 성장과 자기 개발의 차이점이 마치 내가 이거를 의뢰를 받고 하는 일이냐.
6: 그렇죠.
5: 의뢰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냐. 이거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6: 네, 의뢰를
5: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타적 성장을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6: 일을 벌려야죠.
5: 자기가 일을 벌린다?
6: 네. 그러니까 영어로 내가 언제까지 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어를 내가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가르쳐볼 거야 라고 얘기해보면
5: 그게
6: 그때부터는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해지거든요. 내가 한 달 뒤에 영어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면.
5: 아, 그게 무료든 유료든 그렇죠. 네. 그 사람과 약속이 있으니까.
6: 그렇죠. 네. 그게 유료면 이제 더 큰 행복감과 함께
5: 그렇죠. 또 하나 더 벌리면서. 그렇죠.
6: 그게 중요한 거죠.
5: 아, 그 확실한 차이네요.
6: 네네.
5: 그런데 효과는 어쨌든 남이 포함된 성장이 훨씬 더 내 네. 성장에 도움이 된다.
6: 그렇죠. 왜냐하면 영역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 그걸 그 이 책에서는 심층 동기화?
6: 네,
5: 심층동기지. 낯선 네. 용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심층 동기화라는 거.
6: 동기화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층 동기화는 뭐냐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니즈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사실 심층 동기화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그럴 것 같아요.
6: 네. 왜냐하면 현상적인 건 대부분 다 현상적인 문제로 해결되는데 문제를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5: 문제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6: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여기 다쳤어요. 근데 다쳤는데 얘가 계속 다쳐요. 그런데 다친 것만 치료해주고 다친 것만 치료해주면 사실 그냥 이 사람은 계속 여기 다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쳤는지를 이해하고 안 부딪히게 해줘야 되고
5: 그치, 안 다치게 하는
6: 그렇죠.
5: 게
6: 그렇죠. 이 가드를 만들어줘야 네.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에 있다 보면 내가 내 문제를 잘 못 보거든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고 매일매일 쳐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다친 거 치료하고 다친 거 치료하고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내가 이타적 성장을 발휘하면 다친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교육들을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게 심층 동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내부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문제를 외부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바라보는 게 심층 동기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그럼 뭐 기업과 교육 강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6: 그렇죠.
5: 뭐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도
6: 네.
5: 흡사 약간 코칭과 비슷한 느낌인가요?
6: 네.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저는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심층 동기화의 핵심은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5: 호기심,
6: 네,
5: 관심과 호기심.
6: 네, 진짜 이게 문제인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해결되면 정말 더 좋아지나? 근데 이거 해결돼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럼 진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루트코즈라고 하는 진짜 문제가 뭐지? 를 고민해보게 만드는 게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공감하게 만드는 게 심층 동기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 그럼 심층 동기화라는 좀 낯선 용어를 써서 그게 저는 궁금한데 우리가 심층 동기화를 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6: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금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첫 번째는.
6: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혹은 이 기업을 너무 사랑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두 번째 관점으로 심층 동기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의뢰를 오면 네 알겠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문제가 맞나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는 뭐가 있나요? 혹시 그런 배경이 있었나요?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혹시 더 얘기해 주실 사건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전문성이죠.
5: 그렇죠.
6: 네.
5: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이게 약간 좀 붕 떴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걸 듣는 시청자 입장, 즉 개인의 입장에서는
6: 네.
5: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5: 그런데 나만 열심히 하고 내 실력을 쌓고 그거를 한번 연구하고 실습해보고 공부를 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거 이제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남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더 잘 된다. 지금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6: 네네.
5: 그런 거 맞죠?
6: 네 맞습니다.
5: 근데 사실은 기업과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의뢰를 받고 일을 이제 부탁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수까지 받으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설명하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굳이 왜 남을 돕냐는 거죠.
6: 저는...
5: 죽겠는데.
6: 바빠 죽겠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판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보여주는 상품은 좋은 상품일 거야. 저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 맞는 말일 거야. 라고 하는 신뢰 자본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가 성장을 가지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관점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함께하고 싶진 않아. 저분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있지 나랑 같이 하진 않을 거야. 저 사람한테 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 기회다.
6: 네, 그럼
5: 기회다.
6: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아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씨 나 혼자 실력 쌓기도 시간 부족하고 막 내가 갖고 있는 일도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돼? 하면 기회를 잃는 거고.
6: 그렇죠.
5: 바쁘지만 내가 저분을 도우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한번 해봐야겠어. 그러면 기회가 생기는 거고 예기치 않게
6: 그럼요.
5: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6: 네.
5: 우리 우명훈 작가님은 어떤 경험을 좀 하셨나요?
6: 저는 누군가의 컨텐츠를 그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5: 맞아요.
6: 전문성은 있어요.
5: 맞아요.
6: 근데 전달력이 꽤나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5: 그렇죠.
6: 네, 말씀이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졸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가끔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쓱 가요 그분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뭘 얘기하다가 전달 방법을 제가 막 바꿔서 도와드리고 심지어 강의 PT도 막 바꿔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도 막 바꿔드리고 만들어드리고 하면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다가 그리고 본인만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 바꾸는 걸 좀 두려워하세요. 근데 한두 번 잘 먹히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고마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그렇게 몇 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마다 저에게 컨설팅비를 주면서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기업에 저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좋은 강사다라고 하는 영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제가 팔리는 저를 필요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이고 저는 그렇게 제 영업과 제 역량을 높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점은 그분들의 새로운 전문성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5: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6: 네네네.
5: 특히 그걸 연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구하다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네. 많아지더라.
6: 네.
5: 그걸 또 내 강의에
6: 당연히 녹여 들어가야죠. 네.
5: 그럴 수 있겠네요.
6: 네, 그러면 제가 완전히 횡전환하고 너무너무 커지더라고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아니 근데 뭐 사실 제가 우리 우명원 작가님은 저랑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운 분. 모르는 척하고 인터뷰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알잖아요. 우리 영상 드셔보면 아시지만 우리 세바시 청소년 캠프의 담임 선생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세바시 컨텐츠의 뭐 연구 디렉터이기도
6: 네.
5: 하고 그래서 제가 곁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묻고 싶은 거는
6: 네.
5: 그 대가가 엄청난 성장을 제가 했어요.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6: 예.
5: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충분한 뭐 보수나 이런 예. 보상을 통해서 주지 못했는데 본인이 성장을 했다더라 이 과정에서
6: 네.
5: 정말 그런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6: 아 저는 인간관계가 막 되게 넓지 않아요. 저는 좁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특히 세바시라는 컨텐츠와 또 구범준 대표님, PD님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랑 친한 관계다. 믿고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잘 되는 게 저는 좋아요. 저는 원래 어떤 성향이냐면 무대에서 사람들이 뛰어노는 걸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래 제가 공연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전공이 공연 영상 쪽이었으니까 음향 감독하고 뒤에서 음악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일단 누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분이 하는 일이 세상을 돕는 일이면 제가 사실 못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게 못하는 일인데 그걸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이 되고 내가 그 큰 기여에 한몫했다라는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성장하죠. 당연히 성장하고 사실 PD님 쉬운 분 아니거든요.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고
5: 듣는 사람이 오해하겠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6: 잘 들으셔야 돼요. 디테일하고 꼼꼼하시고 그리고 기준이 되게 높아요. 세바시 컨텐츠 보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맞추는 것에 너무 편하게 제가 적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셈법이 어떤 것이구나. 대중에게 전달. 저는 그런 것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5: 그렇군요.
6: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세바시도 좋아하고 피디님도 좋아하고.
5: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6: 그럼요. 네네. 100% 되고 있습니다.
5: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6: 네네. 계속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근데 우리가 이타적 성장을 이 도모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질문이 또 도와주다가 또 상처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6: 그렇죠.
5: 나는 진짜 진심으로 내 시간 쓰고 시간과 노력을 써서 도와줬는데 또 받는 사람은 또 뭐 그게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6: 네.
5: 또 그걸 또 상처 주는 다른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6: 맞아요.
5: 어떻습니까? 이 건강한 이타
6: 네.
5: 자기 희생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6: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5: 아 그냥 묻지 않고 도우면
6: 안 돼요.
5: 내가 손해볼 수 있다.
6: 네, 도움이 필요한가?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를 정해놔야 돼요. 두 번까지, 세 번까지.
5: 아,
6: 그러니까 무료로 두 번까지는 가능해.
5: 아하.
6: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돈이 됐든 혹은 다른 뭔가의 인정의 가치가 됐든 뭔가 지위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몇 번까지 내가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할 수 있는가를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상은 안 돼. 내 삶을 무너뜨리는 선에서는 안 돼.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강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몇 번까지 가능한가를 막 저는 숫자를 좀 정해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즉 저만의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5: 그렇죠. 뭐
6: 당연하게
5: 당연한 여기니까. 걸로 여기.
6: 네. 그래서 생색을 좀 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잖아. 나 이거 하고 있잖아. 난 다 괜찮지만 그래도 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라는 말을 저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막 제가 막 죄송해서 아, 이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한 파트너로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 그럼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건 질문은 이타적 성장이라는 그 성장의 원리를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체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도 좀 목격하고
6: 그렇죠.
5: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목격했을 것 같아요. 그죠?
6: 네.
5: 이 둘의 특징들이 공통점들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약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6: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5: 기준이 명확하다.
6: 네. 난 여기까지 도울 수 있어. 난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지만 이 이상은 어려워. 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5: 그냥 무한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6: 네네네.
5: 기준이 명확하다.
6: 네.
5: 근데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6: 그렇죠.
5: 그러려면은 기준이 명확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명확해야 되는 거죠.
6: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5: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자기 욕구를
6: 네.
5: 가짜로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
6: 맞아요.
5: 이 욕구가 나로부터 네. 기인한 게 아니야.
6: 예. 네.
5: 뭐 세상이 그걸 좋다고 해서 내가 그 욕구를 가진 경우도 많잖아요.
6: 네.
5: 그러니까 이게 내 진짜 욕구인지 아니면 세상이 타인이 나에게 원하는 욕구였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6: 일단 어릴 때는 아주 어린 시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인이 만들어준 세상 속에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뭐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관점이 내 욕구인 것처럼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조금씩 어른이 되면서 내 욕구가 무엇이지라고 고민해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 욕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지금 어른들은 내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시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5: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6: 그렇죠.
5: 내가 뭘 하고 싶지 아니고 뭐가 되고 싶지가 아니라 몇 점을 받아야 그렇죠. 되기 위해서 네. 몇 시간을 공부해잖아요.
6: 네 맞습니다.
5: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 욕구를
6: 네.
5: 직면하는 시간 혹은 훈련 이런 게 없는 거죠.
6: 네.
5: 그렇죠?
6: 그래서
5: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6: 일단 세바치 청소년 캠프에 보내시고요.
5: 세바치 청소년 캠프. 8월부터 시작합니다.
6: 네, 그리고
5: 곧 시작합니다.
6: 그 어른들은 세바치 스피치 과정 듣다 보면 사실 스피치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분들이 글로 적고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맞아요.
6: 네,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셔야 됩니다.
5: 나에 대해서, 네. 나의 욕구에 대해서.
6: 네. 내가 뭘 원하지에 대해서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을 위한 저는 좀 사회보장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개비어라든지 뭐 이런 1년 정도를 비워놓고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요상한데 빠져나가는 비용과 에너지가 저는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가 되게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행동 패턴들은 남들이 더 잘하는데 내 욕구는 대부분 내 행동 패턴에서 오거든요. 저는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전에는.
5: 아, 그래요?
6: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나만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남들이 넌 누가 너 칭찬만 해주면 열심히 움직이잖아. 넌 누가 괜찮다고만 해주면 너 되게 모든 인생을 걸어서 열심히 하던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에이 난 안 그래. 난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 저를 삶의 궤적들을 지켜보니까 전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준 내용들 즉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 두 가지를 좀 스스로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 좀 듣고 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과 에너지가 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
6: 네.
5: 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고
6: 네.
5: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이타적 성장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결정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청소년 캠프나
6: 네.
5: 뭐 다른 우리 세바시 구성원들 대상으로 우리 강의할 때
6: 네.
5: 이제 그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6: 그렇죠.
5: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6: 인간은 행동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한 행동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힐링하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힐링. 따뜻한 사람들. 그 문만 열고 들어와도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이타적이다. 따뜻하다. 어떤 분들은 문 열자마자 그럴 때 있거든요. 킬링 에너지. 되게 죽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말 걸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주눅 들고. 그게 저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힐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선 위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삶을 돕고 또 내 삶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저는 above the line, 선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자예요.
5: 피해자?
6: 네, 난 피해자야.
5: 아, 피해의 의식이 있는
6: 사람들. 네네네.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 다 게으른데 나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난 그냥 이대로 살래. 나만 피해자야. 아, 세상이 불공평해. 라고 계속적으로 환경 탓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 아래에 있는 사람. below the lin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물론 매일 왔다 갔다 하죠. 늘 위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선 위에 있는 것이 이타적 성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6: 네.
5: 경향적으로 위에 있다거나
6: 네,
5: 경향적으로
6: 그렇죠.
5: 아래에 있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날 때 오케이 내가 오늘 좀 잘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것과 별개로 오늘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혹은 적어도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저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5: 오늘 내가 하는 일, 내 행동들은 네. 의미가 있을 것이다.
6: 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우리가 라인 위에서 살고 있는 태도를 네. 갖고 있는 거고.
6: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난 잘할 수 있다라고
5: 그렇죠.
6: 믿는 것. 저는 그게 첫
5: 자기
6: 번째.
5: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
6: 그렇죠. 그게 선 위에 있는 사람. 선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해자.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분들이 남 탓이에요.
5: 아, 그 김 부장 때문에
6: 네, 그렇죠, 그렇죠.
5: 아, 그렇군요.
6: 네, 그 한 기업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한 기업에서 그 조직 전체가 약간 빌로우 더 라인에 있었던 조직이었어요.
5: 아, 그러기도 하겠군요.
6: 네, 완전 그 패배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뭔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 우린 딴 데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팀은 우리 홍보팀이 너무 못해. 라고 얘기하고 홍보팀은 제품이 그지 같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인사 제도가 문제야 사람을 좀 잘 뽑았어야지 그리고 이런 게 계속 팽배해 있었던 조직이었어요.
5: 낯설지 않아 낯설지 않아.
6: 그 조직
5: 마치 나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야.
6: 그렇죠. 그 조직에 그런데 한 리더가 바뀌었어요. 리더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 경험을 심어주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그러니까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들, 막 선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성장을 위해서 올라와라. 근데 이게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무조건 해내라. 당신의 목표는 여기까지다.
5: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와 지시일 수도 있고.
6: 네, 그 평가를 계속 하고, 하고 높여주고 하면서 또 잘한 사람에게는 엄청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한 9년 정도가 계속 매출이 떨어졌던 회사였는데 그분이 오고 6, 7개월 있다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바뀌냐면 남 탓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5: 아, 첫 번째 징후는 남 탓을 안 한다.
6: 그리고 다 뭐라고 하냐면 저 팀도 우리만큼 힘들어. 각자
5: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6: 예.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기 시작해요.
5: 서로.
6: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는데 저기 홍보팀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우리 제품에서 이쪽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 좋겠어. 라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 오지랖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조직 전체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리더에 대한 코칭도 하지만 조직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기술을 알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팀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5: 그래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
6: 사실 SK 하이닉스는 진짜 그랬어요.
5: 아, 진짜?
6: 정말로 그랬어요. 원래 거기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 라는 회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원팀이야. 하나의 팀으로 누가 아래 있거나 누가 힘들면 도와줘야 돼. 사실 HBM 같은 경우가 너무 내부사정이긴 하지만 HBM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찬밥 신세였어요.
5: 아 그래요?
6: 네. 왜냐하면 그게 D램이 축적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개발할 수 있을까? 처음에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고 다운턴이라고 해서 연구 개발비를 줄였던 시기에 나왔던 게 HBM이에요. 어...
5: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 네.
6: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HBM이 올라가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성과도 안 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이 나중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정말 서로 간에 긍정적인 아하. 이미지가 좀 생겼고 우리는 원팀이니까 우리의 소스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게 반도체 공정이 점점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더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했던 사람들한테 기록을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 개발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실패했으니까 너는 꼭 성공해라. 어. 내 자료를 너한테 다 줄게.
5: 실패 데이터를 주는 거죠.
6: 실패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 열매를 맺어서 딱 성과를 내줬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거다.
5: 어, 와, 너무 아름다운 얘기다.
6: 네, 그런 거를 하이닉스가 계속하면서 그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5: 다 이유가 있었군요.
6: 네, 하이닉스는 어. 정말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 네. 내가 아래에 있는지. 네.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갑니까?
6: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5: 그렇지. 내가 아래에 있다는 게 네. 일단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6: 그럼요.
5: 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싶어. 어떻게 네. 해야 돼요?
6: 일단 첫 번째는 알기 위해서 저녁에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내가 오늘 하루 어땠지? 나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 내가 위에 있었나? 아래에 있었나?
5: 그거를 하는 사람은 이미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6: 그렇죠. 그게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을 하려면
5: 그러니까 안 하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야.
6: 그렇죠.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인지가 좀 되실 텐데 하긴 네. 중요한 건 그다음은 저는 그냥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건강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뭐 기본이고 두 번째는 자기한테 좋은 말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87%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잣말로 내가 되겠냐? 아 이게 그렇죠. 힘들어. 어차피 안 돼.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저는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냥 의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냥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데 항상 뭐 할 수 있다 이거 붙여놓잖아요. 그게 되게 별거 아니지만 그 리처가 사람들을 저는 힘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나 지금 아래에 있어.
5: 그래, 도움을 요청하는 거.
6: 네, 아래에 있어.
5: 나 좀 끌어올려줘.
6: 네. 나한테 칭찬 좀 해봐. 내 강점이 뭔지 좀 얘기해봐.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사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 너 계속 밑에 있으라고 받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호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5: 들어요.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
6: 세바시를
5: 세바시.
6: 그렇죠.
5: 세바시 많이 보면 좀 그런 아, 그럼요. 그죠? 자극이 되기도 하고.
6: 너무 중요하죠. 네. 세바시 많이 보는 분들은 그 아래에 있어도 빨리 위로 올라옵니다.
5: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이제 이 네. 행동의 변화도 네. 생기는 걸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책 읽으면 네.
6: 감사합니다.
5: 하셨습니다. 네. 자, 우명은 저. 이따가 네. 통장 읽으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그 AI 시대.
6: 그렇죠.
5: 모든 네. 관심이 AI.
6: 하, 정말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5: 근데 AI 시대의 핵심적 특성은 이제 AI가 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보다 잘하는 거, 사람을 대체하는 거.
6: 네.
5: AI의 도움이 사람의 도움보다 나은 거.
6: 그럴 수 있죠.
5: 이런 시대잖아요.
6: 네, 그럴 수 있죠. 그렇...
5: 내가 좀 이타적 성장을 하고 싶은데 AI가 더 잘 도와줘.
6: 아, 그렇죠.
5: 내가 도울 여지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 우 작가님이 주장하는 이타적 성장도 AI 시대에는 어쩌면 무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맞습니까?
6: AI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오면 이타적 성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답은 결국은 AI 시대가 와도 인간의 연결이 전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AI를 만들고 AI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내가 혼자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은 저는 큰 성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직이 큰 성과를 만들려면 개인의 연대가 되게 중요한데 개인이 AI를 동료로 활용해서 함께 돕기 위해서 뭉쳐진다면 그때는 더 폭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 성장이 AI 시대엔 더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사례가 있잖아요. 내 프롬프트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난 하고 싶지 않다. 이 프롬프트는 내 자산이다. 저는 단언컨대 그 친구는 물론 그게 자기의 자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한계성에 성장밖에 못 이룬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싶으면 저는 프롬프트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 연대를 만들려면 저는 신뢰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 했고 저 사람 날 돕고자 해 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저는 AI 시대에 결국은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 고과 기준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프롬프트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평가가 되고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보너스를 받고 누군가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내 걸 안 나누면 결국은 내가 이득이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전 되게 단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자꾸 하이닉스 얘기하는데
5: 그게 하이닉스의 오늘날의 주가를 만든
6: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회사를 이제 컨설팅할 때 핵심 인재들이 있으셨어요. 그 핵심 인재들은 본인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직은 그걸 자산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노하우가 좀 직원들한테 가르쳐줘. 진짜 싫어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내 영업 비밀을 왜 가르쳐주냐.
5: 그랬군요.
6: 내 생산 비밀을 왜 가르쳐주냐.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조직에서 너무 압박을 하고 해내야 되니까 결국은 가르쳐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셨어요. 그걸 제가 구조화시키고 정리하면서 함께 해나가고 일주일 정도 그 과정을 진행했는데 끝나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진짜 강의를 하셨는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승진하셨어요. 다 성과를 더 많이 내셨고.
5: 더 많이 내고.
6: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알겠다는 거예요. 구조를. 그리고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는데요. 전문성이 더 확장되고 그리고 팀 전체가 성과가 올라가니까 그 성과의 원인이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전문적인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성장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AI 시대에도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핵심 원리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AI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네, 그렇죠. 달라지지 않을 네.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의 성장 핵심 원리. 네. 오명원 작가의 이타적 성장 꼭을 읽고 싶어요.
6: 감사합니다.
5: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 자 이타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 프로그램을 듣는 시청자들이 오늘부터 꼭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6: 네 일단 세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 그 50개 챕터의 뒤쪽에 하나씩 질문을 다뤄놨거든요. 그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큰 도움은 아니어도 작게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생각하지 말고 해보는 것. 전 그게 이타적 성장을 만드는 첫 번째 성공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이타적 성장의 저자, 우명훈 강사님이죠. 저에겐 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명훈 작가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6: 네. 네.
5: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9: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스터디했는데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빅테크 인사들마저 그의 채널에 앞다투어 출연한 15살부터 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마커스 브라운리의 목표는 단 한 번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고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저절로 풀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 유튜버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사문의 윤서원입니다. 저는 2012년 한 방송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컨텐츠와 미디어 그리고 스타트업 시내에서 활동했는데요. 여러 회사를 다녔고 혼자서 사업을 시작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만 저의 모든 커리어를 관통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컨텐츠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어쩌다가 저는 이 이상한 질문에 제 인생을 걸게 된 걸까요? 어찌 보면 시작은 참 순진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고 컨텐츠와 미디어 업계에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신문은 곧 망한다. 앞으로 대세는 디지털이다.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제 모바일이 대세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미디어 생태계를 집어삼킬 것이다. 미디어 스타트업이 뜬다. 당시 저는 이 문장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으려면 당연히 앞으로 대세가 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디지털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보니 현실은 그와 많이 달랐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로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콘텐츠 비즈니스가 어려운 이유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영역에 있는 일인데요. 이 불확실한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를 건설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콘텐츠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아직은 정답은 모르지만 여러 실험과 관찰, 스터디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과 계산을 하는 공간이 바로 프로젝트 서먼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스터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찾은 몇 가지 키워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금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요즘은 AI마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콘텐츠의 홍수입니다. 이 넘쳐나는 콘텐츠들 속에서 내 콘텐츠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인 미스트비스트가 찾은 답은 심플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볼 수밖에 없는 보랏빛소를 만들라고요. 사실 보랏빛소는 마케팅 구루라고 불리는 세스 고딘이 인터넷 초창기에 제안한 개념인데요. 미스트비스트는 이를 컨텐츠 세계에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미스트비스트의 컨텐츠는 꽤 자극적이지만 대체로 보랏빛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스트비스트만 그럴까요? 이는 전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네일 크리에이터인 크리스틴 로텐버그는 차 전체를 네일 폴리시로 칠하는 전에는 그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보랏빛소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한때 미스트비스트의 롤모델이라고도 불렸던 주드 퍼펙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기상천외한 도전 콘텐츠를 만들면서 초반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콜롬비아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농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은 저마다 한 마리씩 보랏빛소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콘텐츠가 넘쳐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그리고 AI로 인해서 더 혼탁해질 콘텐츠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로 살아남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가 바로 자신만의 보랏빛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넘쳐나는 컨텐츠 속에서도 내 컨텐츠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랏빛소리를 한 마리 키워내면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그랬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컨텐츠를 하나만 만들고 사라진다면 비즈니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컨텐츠로 살아남으려면 그런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저는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컨텐츠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제1원칙이 보랏빛소라면 컨텐츠 비즈니스의 제1원칙은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토대 위에 비즈니스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리 과거 컨텐츠가 천만 뷰, 1억 뷰가 나왔다고 해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지나간 트래픽은 비즈니스적으로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어도 컨텐츠 발행을 멈춘다면 그 채널의 비즈니스 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순응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 미스트비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미스트비스트는 지금까지 온갖 구설수와 논란에 휩싸였지만 컨텐츠 업로드는 절대 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과나 해명은 게시글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발행했죠. 저는 이건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스트비스트는 초기 5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테크 분야 원탑 크리에이터인 마커스 브라운이도 마찬가지인데요. IT 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30대 초반인 마커스 브라운이는 테크 업계에서 VVIP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전 세계를 주름잡는 빅테크 인사들마저 그의 채널에 앞다투어 출연할 정도죠. 그렇다면 15살부터 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마커스 브라운리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니는 전 세계 테크 원탑 크리에이터가 된 이후에도 BBC 등 레거시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것에 욕심 있는 동료들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그나마 확실한 것이 생산성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꾸준함과 생산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컨텐츠는 한번 경험하면 그 가치가 급락하는 경험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도 계속 비슷비슷한 컨텐츠를 만들면 독자들은 익숙해지고 질리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때 늘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아니,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개선하는 사람이 롱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미스트비스트인데요. 미스트비스트는 초창기 게임 유튜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컨텐츠를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이런 개선과 변화에 가장 극적인 아이콘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로건폴입니다. 운동과 격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로건폴이나 그의 동생 제이크 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로건폴의 시작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재다능했던 로건폴은 한국으로 치면 관종으로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관종이었지만 그는 어느새 WWE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로건폴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컨텐츠는 패턴이 반복되면 쉽게 익숙해지고 금방 식상해지기 때문에 컨텐츠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세계에서 이러한 개선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저절로 풀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창작자들 사이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비즈니스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슬프게도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컨텐츠는 내가 찍어낼 수 있지만 돈은 아무리 위대한 창작자라도 스스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컨텐츠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업인 셈이죠. 이처럼 비즈니스가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비즈니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탐구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면 돈을 벌기도 어렵고 번 돈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는 언론 주진대단의 요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망한 이유를 분석한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요. 한때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주목받았던 전 세계 주요 미디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전, 5년 전에 인기 있었던 크리에이터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고 비즈니스까지 잘 구축해서 좋은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귀한 사례들을 모아서 분석한 것이 최근에 나온 책 슈퍼 유튜버인데요. 슈퍼 유튜버들의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는 그게 본능적으로든 아니면 실패와 학습의 결과든 콘텐츠로 조금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오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1위 크리에이터의 미스트비스트는 콘텐츠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본인이 주도하지만 회사의 운영과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두두 퍼펙트 역시 MBA에서 활동한 바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 앤드류 야페를 CEO로 영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네일 크리에이터로 주목받았던 크리스틴 로텐버그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네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저는 더 이상 유튜버가 아니에요 라고 선언한 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메인 채널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창작이 아니라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틴 로텐버그는 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라이브로 소통하지만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은 접고 사업가로서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콘텐츠를 만들고 인기를 얻으면 쏟아지는 각종 비즈니스 제안에 본인의 에너지는 최소화돼 돈은 많이 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미스트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첫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 비즈니스는 초창기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운영상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소송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 이후 미스트비스는 초콜릿 사업을 진행할 때

0: 그 분야의 전문가를 경영자로 영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제프리 하우젠볼드라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출신의 비즈니스맨에게 회사 전체 경영을 맡겨놓은 상태이고요. 이처럼 저는 컨텐츠가 잘 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에고와 오만을 내려놓고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비즈니스를 세팅할 수 있어야 험난한 컨텐츠 생태계에서 옥론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를 창작과 경영의 분리라는 다소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롤모델로 삼는 디즈니 역시 컨텐츠를 잘 이해하는 두 명의 비즈니스맨이 회사를 이끌면서 100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관련해 책 슈퍼 유튜브에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창작자에서 기업가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는 자세다. 컨텐츠의 성공으로 비대해진 에고를 내려놓고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겸손하게 공부하는 태도만이 사소한 실수로 공중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현재 비즈니스 쪽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바로 오프라인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대규모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디즈니 퍼펙트는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후 자신들만의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는 것이 디즈니 퍼펙트의 목표이고 NBA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NBA의 출신을 사장으로 영입한 것이고요. 현재 전 세계 비디오 팟캐스트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티브 바틀렛 역시 토크 콘서트 등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브 바틀렛은 마치 K-POP 아이돌처럼 토크 콘서트로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라는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퀼트 전문 유튜브 채널 미주리스타는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퀼트 업계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스트비스트조차 중동의 비스트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오프라인으로 향하는 걸까요? 디지털에서 콘텐츠로 발생한 트래픽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큰 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에서의 트래픽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래성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더 많은 트래픽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트래픽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좋은 경우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뢰로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컨텐츠 비즈니스의 본질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디즈니가 수십 년 전에 완성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컨텐츠를 공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컨텐츠를 즐겁게 본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도 와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지금도 디즈니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TMI지만 저는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악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공개하지만 한국 엔터사들은 콘서트와 팬사인회 등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구축하며 K-POP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K-POP 아티스트만큼 월드 투어를 많이 하는 아티스트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넷플릭스마저 오프라인 경험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가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에서 콘텐츠로 만들어진 트래픽은 콘텐츠를 경험하고 나면 거의 모래알처럼 사라지지만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신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관계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사라질 트래픽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한들 그걸로 단단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트래픽을 관계로, 관계를 신뢰로 만들어야 옥론한다고 믿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오래 살아남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CS, 댓글 관리 등등 말이죠. 설령 직원이나 편집자를 뽑았다고 해도 사실 거의 모든 책임은 크리에이터가 다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번아웃이 오거나 슬럼프가 오면 모든 게 멈추거나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뜻밖의 사실 중 하나가 이들에게는 3F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벤처 시내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3F라고 부르는데요. 3F는 친구, 가족, 바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망할 확률이 99%에 달하는 극도로 위험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바보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3F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실제로 혼자 시작한 사람보다는 옆에 친구나 가족이나 응원해주는 동료가 있었던 크리에이터들이 잘 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두두 퍼펙트는 처음부터 대학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고요. 이들에게 영감을 받은 미스트비스트는 혼자 시작했지만 자신만의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10대 농부 크리에이터로 주목받고 있는 카를로스 디아즈는 가족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사업과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즈리스타는 회사의 가족만 30명이 넘을 정도로 가족 기업에서 시작해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킬트 업계 신성이 되었습니다. 와인 장소에서 시작해 전 세계 주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가 된 게리 베이너척은 동생이 처음부터 형을 도왔습니다. 즉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3F라도 주변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는 게 의외로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처하면 아 내가 문제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 문제야 라고 네트워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TMI지만 전 세계 탑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구축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한 슈퍼 유튜버 프로젝트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관계나 우정, 신뢰, 다정함이 의외로 콘텐츠 창작자들 사이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진화학자들이 다정한 개체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혀 뜻밖의 조언일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작자로서 자신만의 우아한 도전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여러분께서는 자신만의 보랏빛 소를 만들고 이를 꾸준히 키우고 개선하는 동시에 비즈니스가 전문의역임을 인지하고 탐구하되 오프라인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 다정한 우정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책 슈퍼 유튜버에는 더 많은 사례와 내용이 담겨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지금까지 컨텐츠에 매료되었고 인생 대부분을 왜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투자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의 본질은 성장이더라고요. 영화와 드라마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고 아이돌은 그 자체로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의 서사입니다. 저 또한 부족함이 많지만 컨텐츠 업계에서 그나마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콘텐츠를 통해 성장하고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만의 슈퍼파워를 구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슈퍼 유튜버의 저자이자 프로젝트 서먼을 운영하는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라디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책상 서랍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쓰다만 메모를 발견하는 적 있으신지요? 몇 줄 쓰다가 멈춘 편지도 있을 수 있고 앞부분만 적어놓은 계획, 제목만 써놓고 비어있는 노트 한 장, 그런 것들을 혹시 마주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잠깐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걸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왜 이렇게 끝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읽다가 덮어놓은 책도 있고, 배우겠다고 시작했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뭐 운동도 그렇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꼭 해야지 했는데 어쩌면 아직 손도 못 댄 일도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결국 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저도 아주 많습니다. 오늘이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가 9월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일이면 10월로 달력을 한 장 넘겨야 하는 날입니다. 아, 아직 9월이라서 할 일이 좀 남았는데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참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끝내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앞으로 가지 못할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한 달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할 일을 모두 끝내고 마음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계획했던 것도 전부 이루고, 자, 이제 아무 미련이 없다 하면서 다음 달로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8월에서 9월로 왔고 이제 또 9월에서 10월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9월을 멋지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 하나쯤 들고 가도 되고, 끝내지 못한 일 하나쯤 그대로 가지고 10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지요. 오히려 어쩌면 그런 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아직 궁금한 것이 있다는 것, 아직 내 이야기에 다음 문장이 남아있다는 것.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9월에게 잘 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썼다. 나머지는 10월에 계속 쓰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다면 아직 다음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끝나지 못한 것들 너무 아쉬워하시기보다 여기까지 온 우리 자신에게 그래 잘 왔다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9월과 작별을 해야 할 오늘인데요. Time to say goodbye.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 함께 불러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곡이죠. 그런데 이 노래 원래 이탈리아어 제목이 콘테 파르티로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그대와 함께 떠나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안녕하고 헤어지는 노래라기보다는 익숙했던 곳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9월에게는 이제 작별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으로 떠나는 것이니까요. 한 달 동안 좋았던 기억도 조금 아쉬웠던 일도 모두 우리의 이야기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굿바이 September 그리고 이제 10월을 향해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입니다.

네, 오늘 미국 소식 워싱턴의 정치 공방보다는 우리 생활과 프로에 미국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움직임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지요 29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주요 AI 테크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서 새로운 자율 규제 협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 메타, 엔비디아, 엔트로픽, 오픈 AI, 일론 머스크의 XAI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핵심은 정부가 처음부터 세세하게 규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강력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고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받고 각 회사 이사회가 그 결과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법적인 강제보다는 일종의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으로 설명을 했고요. 다만 협약 자체도 앞으로 필요하면 일부 내용을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이 AI를 바라보는 방향을 좀 바라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AI 발전을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AI 업계 내부에서도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경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AI 기업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운 모델 출시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안전 규정을 스스로 정하도록 맡길 수 있을까? 은행이 금융안전 기준을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와 개인정보,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어디까지 기업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규제가 너무 많으면 미국의 혁신을 막을 수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에 규제를 만드는 것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과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기업들은 AI, 주요 AI 테크 기업들은 고심을 하겠지요. 이 가운데 서로의 또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또 커져서 어떻게 협약을 이어나갈지 그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이야기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버지니아 퀀티코에서 미군의 장군과 제독 보직을 전체적으로 20% 줄이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와 AP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미군에는 약 800개의 장성급 보직이 있는데 지난해 제시했던 최소 10% 감축보다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겁니다. 모든 장교를 해고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부 보직 자체를 없애고 일부는 앞으로 더 낮은 계급의 장교가 맡도록 한다는 방식입니다. 국방부는 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군사관학교에서 민간 교수에게 새롭게 종신재직권, 이른바 테뉴어를 주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네요. 헤그세스 장관은 사관학교 교육의 중심을 다시 전투 수행 능력에 맞추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일반 기업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뭐 군대라고 다를 이유는 없겠지요. 실제 전투 부대보다 본부와 지휘 조직이 비대해졌다면 줄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요. 특별히 또 현대전, 드론과 사이버전, AI처럼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가볍게, 명령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일반 기업과는 좀 군조직은 다르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지휘 경험과 전문성을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할 수만도 없고 또 지나치게 급하게 빠른 인사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장군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보다 감축한 조직이 실제로 전투력을 높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지요. 앞으로도 군에서도 좀 더 오래 계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좀 일찍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침에 눈을 뜨고 운전을 하시고 기름을 채우실 때마다 주유소 가격, 그 기름값에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네,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SPR에서 최대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원유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이란과의 전쟁 이후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약 30개 나라가 모두 4억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약속한 물량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자체도 상당히 줄었다는 건데요. 현재 비축량이 2억 8,400만 배럴, 그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4달러 45센트, 디젤은 약 6달러 50센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비축유라는 것이 원래 전쟁이나 대규모 공급 중단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이 전략 비축유죠. 지금처럼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목적과 맞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계속 꺼내 써다 보면은 정말 더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할 여유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 같고 괜히 좀 걱정이 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들이 주유소에서 겪는 부담을 낮춰야 하고 또 반대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더구나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은 국제적인 비축유 방출 약속을 상당 부분 이행을 했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약속했던 물량 가운데 일부만 내놓았다고 미국 에너지 장관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안보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더 부담해야 하느냐는 오래된 문제가 이 에너지 문제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 유럽 측에 나토에도 더 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세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유럽이 협력하는 것이 생각대로 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이 비축유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12년 반 만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살기가 어떠세요? 경제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경영이 되시나요?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좋아요라는 답변보다는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1.9로 8월에 88.6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2014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특히 정당 지지층만 어떤 특정 정당 지지층에서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과 연령,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죠. 왜 그런가를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3.6%로 떨어졌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21.9%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자료에서도 8월 미국의 고인 건수는 약 708만 건으로 한 달 동안 25만 6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규모 해고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굉장히 여러 기업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해고 자체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업들이 새로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은 아직 괜찮을지 모르지만 새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대학생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해서 이제 취업이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일자리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신규 직원들을 뽑는 그 툴이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집값과 이자 부담도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평균 7.03%까지 올라갔지요. 집값도 1년 전보다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집값은 충분히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돈을 빌리는 비용은 더 비싸진 거죠. 이 또한 처음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조합인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의 마이클 바 이사는 물가가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사실 여러 경제 매체들이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또 물가가 아직 잡혔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전망을 지금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요. 얼만큼 더 올릴지가 그 주요 이슈인 것 같아요. 중동의 높은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첨단 장비의 전력 등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단기적으로는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 볼 때 이런 숫자가 주가 지수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지요. 국민들이 경제를 경험하는 곳,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주유소이고 식료품점이고 자동차 할부금과 모기지 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불안하다는 것만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대규모 해고도 지금 예전처럼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 경제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요. 경제 전체의 성장과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생활경제 사이에 거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부담이 실제로 좀 가벼워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DMV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주민들은 물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겠다는 소식인데요. WSSC 워터의 포토맥 정수시설의 전력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약 190만 명의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식수의 약 75%를 담당하는 이 곳이죠. 그런데 이 곳에 물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전력은 다시 복구가 현재 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물 생산과 공급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절수 요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은 안전하고 물을 끓여 마시라는 경고도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샤워 시간을 줄이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사용을 미루고 잔디, 물주기나 세차 같은 불필요한 물 사용은 하지 말아달라고 WSCC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들 제한이 해제됐다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소식입니다. 네, 사고 소식인데요. 지난 27일 오후에 브룩필드 플라자에 있는 두바이 보석상에서 대담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남성 용의자 4명이 검은색 아쿠라 승용차를 타고 와서 유리문을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명이 직원에게 총을 겨누는 동안 다른 용의자들이 진열장을 부수고 보석을 가져갔는데 피해액이 약 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를 했고 주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밤 늦은 시간이 아니라 오후 3시 반,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브룩필드 플라자와 스프링필드 일대는 한인들도 사실 많이 오가는 지역인 만큼 상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주변 상황에 조금 더 주의를 앞으로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395번 도로에서 도난 차량을 타고 가던 청소년들이 경찰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사고가 나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지니아 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차량을 세우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났고 약 2분 동안 5마일 정도를 달리다가 셜링턴 로드 출구에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숨진 청소년들 이제 정말 16살, 17살이었고 병원에 지금 현재 16살 여학생은 중상이지만 다행히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숨진 청소년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차량은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고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도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청소년들이 모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3명의 생명이 한꺼번에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서 청소년 차량 절도와 또 이 무모한 운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지요. 우리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조마조마하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청소년 차량 사고로 또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들도 많이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아이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하고 또 이렇게 운전면허 없이 무모하게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않도록 청소년들도 굉장히 또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어른들도 좀 부모님들도 또 주변 함께 좀 청소년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조금 따뜻한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에는 지금 특별한 집 한 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퍼플 하트 홈즈라는 단체가 9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죠. 10월 5일까지 7th Street와 Madison Avenue 인근에서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를 위한 주택을 직접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전시용 주택이 아니라 완성된 뒤 실제로 버지니아 글래스고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에게 전달될 집입니다.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모듈형 주택으로 시민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 과정도 볼 수 있고 또 자원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퍼플 하트를 통해서 아마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뭐 옷이나 또 집안에서 또 가지고 계시던 분들 나누고 싶은 물품들이 있으면은 퍼플 하트를 통해서 많이 좀 기부를 하시기도 하시죠. 물론 금전적으로도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퍼플 하트 홈즈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두 명의 참전 용사가 2008년에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장애 또는 고령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1,800건이 넘는 주택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감사 표현이 될 수 있겠지요. 혹시 내셔널몰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10월 5일까지 이 특별한 건축 현장을 직접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시청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의 킹스트리트의 알렉산드리아 시청은 역사적인 1871년 건물을 보존을 하면서 1960년대에 추가된 부분을 철거를 하고 현대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성면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작업이 약 10주 늦어진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는 문제가 된 성면과 유해물질 제거 작업은 이미 마쳤고 현재 진행되는 철거 작업에는 해당 위험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사는 2028년 가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드타운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보행로가 일부 변경이 되고 또 공사 차량과 소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할 소식인데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계획위원회가 DMB Moves의 새로운 지역 버스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메트로 버스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커넥터, 메릴랜드의 라이드온 같은 지역 버스들이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을 계획할 때 보다 통일된 지역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워싱턴 지역은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매일 넘나드는 사람이 많지만 행정구역에 따라서 버스 운영 체계가 달라져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지요. 이번 계획은 DMB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만들자는 장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버스 시간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메트로버스와 또 페어팩스 커넥터, 라이드온 등의 서비스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DMB 지역에서는 메릴랜드 일부 지역의 물 사용 제한처럼 당장 생활에 필요한 소식부터 스프링필드의 치안 문제, 북버지니아 청소년 교통사고, 그리고 내셔널몰에서 진행되는 참전용사 주택 건축까지 여러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DMB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안보 상황인데요. 최근에 지금 가장 큰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한국군 장병들이 주례 폭발로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장 조사 결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인 지뢰가 추가로 발견이 됐다면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목함 지뢰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국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를 이유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 등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소행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지시를 했습니다. 여야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지만 정부와 군의 초기 조사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는 공방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협작을 통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바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보복까지 언급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리고 DMZ 주례는 남북 군인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도 위협적인 언사부터 내놓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협조를 하고 지뢰가 북한 측에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재발 방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통해야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언제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네, 한국 경제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지표도 나왔습니다. 8월 한국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를 했는데요. 국가 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세 가지 지표가 한꺼번에 감소한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제를 볼 때 주식시장이나 수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는 것은 아직 내수와 기업 활동의 회복세가 충분히 탄탄하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달의 지표만으로 전체 경기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 소비와 투자 흐름이 반등하는지를 지켜봐야겠지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에서 또 상당히 큰 소식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오늘 빠르면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래스카 에카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에 대한 약 5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구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이미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의 텍사스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국회에 보고를 했지만 알래스카 LNG와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투자 내용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경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투자 규모와 수익성 그리고 한국 기업과 국민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지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측에서 어떤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MB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좀 제법 쌀쌀했고 선선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또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옷을 좀 자켓을 잘 챙겨서 입고 나왔는데 낮에는 지금 기온이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재 워싱턴 이런 체감온도는 74도, 기온은 현재 68도이지만 체감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무려 78도까지 올라가고요. 최저기온은 57도입니다. 습도는 80%로 좀 습한 날씨지요. 네. 그리고 얇은 옷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저녁 때는 또 좀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또 조금 두꺼운 옷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바람도 크게 그렇게 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한낮에 그리고 밤과의 기온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실 때 옷차림 조절 잘 하시고 특히 이른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얇은 자켓 하나 더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이 6시 53분입니다. 점점 더 해가 빨리 지지요. 이제 정말 내일이면은 이제 가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1부 순서는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이 보험이 협상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른길 보험 조종사이신데요. 보험을 좀 더 실질적으로 자,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 2부 순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태춘의 부릅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살다 보면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화재나 폭풍 피해를 입어서 보험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피해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보험 클레임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 약관과 실제 피해 내용을 근거로 보험사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험 클레임은 협상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주실 수 있는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님을 모시고 보험 가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김민영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젊고 굉장히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런 일을 하시면 좀 연륜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젊어 보이시는 거죠?
1: 네.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요즘은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뭐 그만큼 아름답고 아, 멋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른길 보험조정사 법인명은 라이트페이 솔루션의 대표 김민영입니다. 저는 현재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뉴저지, 또 테네시주에서 퍼블릭 어저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방금 퍼블릭 어저스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직업을 지금 들으면서 처음 듣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도대체 이 보통 이제 보험 조정사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험을 네.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런데 이 퍼블릭 어저스터가 어떤 직업입니까?
1: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이 제도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를 알아서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험 가입자도 이 보험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디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험사에 설명해야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피해 원인이나 범위, 수리비 등을 정확히 정리해서 보험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어저스터는 별도로 우리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선임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 그런 퍼블릭 어저스터가 제도가 있고요. 집이나 가게 이런 데 화재나 누수와 같은 보험 사고가 나면 퍼블릭 어저스터를 고용하셔서 사업주나 집주인을 대신해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또 보험 약관상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손해액을 정리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협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직업이 네. 보험 가입자를 위한
1: 맞습니다.
0: 분이시네요. 마치
1: 네,
0: 이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1: 네.
0: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보통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그렇죠. 어렵고요.
1: 네.
0: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1: 대부분이 네.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게 커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험사의 결정을 그대로
0: 그렇죠.
1: 믿는 경우가
0: 네.
1: 많고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못 그런 조사로 인해서 사실은 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0: 네.
1: 있고 혹은 보상액이 더 커야 하는데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들을 그런 보험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이제 사고가 나면 네. 어저스터가 나오시잖아요.
1: 네. 네.
0: 나오고 보험회사에서는 또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1: 그렇죠.
0: 하겠죠.
1: 네.
0: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약관들을 우리가 네. 알 수도 없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의 어저스트와 퍼블릭 어저스트는 완전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다르니까.
1: 네, 보험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커버가 되는 보험인지 혹은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보험회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저스터를 네. 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직접 직원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혹은 네. 보험회사가 외부 업체에 맡긴 인디펜던트 어저스터일 수도 네. 있어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의 요청을 받아서 클레임을 조사하고 네. 보험사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요.
0: 네.
1: 반면 저와 같은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선임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신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피해 범위나 손해액 같은 경우를 정리하고 이런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네.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 어저스터는 보험회사를 대표해서 클레임을 핸들링하고
0: 네.
1: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 가입자를 대표해서 클레임을 준비하고 협상해서 같은 사고를 담당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업무를 네. 수행하는지가 네.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정말 이게 협상을 통해서 네.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조건을 들고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고 손해를 낼 수 있는 거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1: 맞습니다.
0: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 퍼블릭 어저스터가 한인으로서는 저는 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 네, 네. 제가 아마 동부 지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러면 그만큼 이제 한인들은 좀 생소할 네.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네. 네.
0: 그럼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네.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1: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0: 아, 네. 네.
1: 미국에 와서 제가 바로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0: 네.
1: 미국에 대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네. 아, 그럼 미국의 보험 제도는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0: 네.
1: 주변에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보험 보상이 되는지 혹은 이게 맞는지를 몰라서
0: 네.
1: 보험 클레임을 아예 안 하시거나
0: 네.
1: 혹은 사비로 수리하는 그런 네.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워커힐 호텔이라는 곳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 호텔이라는 곳 자체가 다양한 고객의 이런 이야기나 니즈를 듣고 파악하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15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0: 네.
1: 거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보험 공부를 하다가 이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0: 아,
1: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제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아, 대단합니다.
1: 네.
0: 호텔리어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을 고객들을
1: 네.
0: 이제 만남을
1: 네.
0: 이어가셨고
1: 네.
0: 거기에서 정말 그 노하우가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경력들이 고스란히 이 직업에서
1: 네.
0: 적용이 되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과거가 미국에 오셔가지고도 더 빛을 발하시거든요. 네. 아, 오늘도 이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 아시고 또 아마 또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도
1: 네.
0: 생기실 것 같아요.
1: 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0: 네. 아, 저도 굉장히
1: 네.
0: 관심이 가는데.
1: 네. 네.
0: 아, 너무 멋진 직업인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잡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인 동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1: 네.
0: 지금까지는 대변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1: 네,
0: 네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많이 네, 알려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모셨고요.
1: 네.
0: 네. 보통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1: 네.
0: 보통 이제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이 파손이 되면은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거나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이죠.
0: 안전,
1: 저희
0: 네.
1: 사람의 이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누수가 생겼거나 혹은 나무가 쓰러져서 화재로 이어지거나 전기로 이어지거나 이런 붕괴 위험이 있으면 먼저 대피하고 911이나 뭐 필요한 응급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둘째로 누수의 경우는 그 누수가 더 그 커지지 않게 메인 수도 밸브를 잠그거나 혹은 플러머를 부르고 또 만약에 나무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나무를 치울 수 있는 업체를 부르고
0: 네.
1: 나무를 치우고 방수포를 덮는 등 추가 피해를 일단 막아야 하는데요.
0: 네.
1: 이는 저희가 가입한 보험 내에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0: 먼저 해야 되는군요.
1: 네, 그 네. 의무를 긴급 의무 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보험 클레임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0: 오히려 그렇군요.
1: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네. 네. 보험사가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통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보험사에 바로 전화를 해서 네.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먼저 긴급 의무를 해야 할 책임을 네. 먼저 해야 되는 거군요.
1: 네.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 네. 노력하는 것도 네. 이런 노력을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그렇죠.
1: 네.
0: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피해액도 커지는
1: 그렇죠.
0: 거고 또 보험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1: 맞습니다.
0: 없으니까
1: 네.
0: 보험사로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이런 절차가 있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현장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피해 물건들을 철거하기 전에
0: 네.
1: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피해 직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놔야 합니다.
0: 사진과 동영상요?
1: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넓게 촬영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손상된 부위를 가까이 찍어야 하고 만약에 누수라면 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원인 장소,
0: 네.
1: 피해가 이어진 공간 이런 걸 순서대로 기록해놓으면 아주 많은
0: 네.
1: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클레임을 바로 보고하고 이런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클레임을 하기 전에 확인된 사실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사고를 발견한 시간과 경위, 현재 보이는 피해, 또 물을 만약에 잠갔거나 긴급 업체를 불렀다면 그런 내역,
0: 네.
1: 그리고 그런 관련된 사진, 혹은
0: 네.
1: 그리고 나의 보험 증권, 보험 약관,
0: 네.
1: 이거를 준비하고 보험사나 에이전트에게 신속하게 사고를
0: 네.
1: 알리면 됩니다.
0: 우선은 가장 안전 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부터 좀 먼저
1: 맞습니다.
0: 처리하기 전에 먼저 찍어야 되겠네요.
1: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셔야
0: 아,
1: 최대한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당시 피해 당시에 피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0: 네.
1: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0: 아,
1: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네
0: 사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에서는
1: 맞습니다.
0: 증거가 없으면
1: 맞습니다. 증거 싸움입니다.
0: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든지 사진이 가장
1: 네.
0: 동영상 같은 것이 가장
1: 네.
0: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급하게 좀 막 찍으시고
1: 네네.
0: 해서
1: 네네.
0: 찍어놓은 후에 이제 뭐 쓰는 거는 나중에
1: 네네.
0: 쓰셔도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1: 네네.
0: 네.
1: 그리고 이제 클레임을 진행할 경우에도 내가 생각한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말하기보다는
0: 네.
1: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왜냐하면 처음 보험 클레임을 할 때부터 보험사에는 모든 기록이 남기
0: 네.
1: 때문에 추측성으로 오래돼서 된 것 같다 이러면 바로 보험은 거절되고 이래서 이런 것 같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보험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면
0: 네.
1: 그걸로 인해서 거절되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바로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의무이긴 하지만
0: 네.
1: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0: 네.
1: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1: 맞습니다.
0: 약간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딱 말을 하는 상대랑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라면서
1: 그렇죠.
0: 얼버무리면은
1: 네.
0: 이쪽에서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딱 거절을
1: 네.
0: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 것이 당당하게
1: 네,
0: 뭐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1: 네.
0: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그렇지만 네. 그 확고한 것은 사실에 기반하여.
0: 증거가
1: 정확한
0: 있어야 하는데.
1: 증거에 기반하여.
0: 네, 네, 네.
1: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분들을 보면 말을 잘못해서 너가 맨 처음 클레임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0: 네.
1: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지?
0: 아,
1: 이렇게 되면은
0: 네.
1: 클레임에 혼동이 크게
0: 네.
1: 생길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1: 네.
0: 때 심지어 뭐 교통
1: 네.
0: 그 약간 차가 부딪히는
1: 네, 네.
0: 경우에도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1: 네.
0: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무엇이 이게 법적으로
1: 그렇죠.
0: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 네.
0: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퍼블릭 어저스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1: 제일 전문가가 보는 게 제일 안전하죠.
0: 제일 좋군요. 네. 일단 말을 하지 마시고 기록만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1: 네.
0: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1: 네.
0: 보험사에서 나와서 보험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 좀 적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1: 그쵸.
0: 훨씬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면 좋겠죠.
1: 네.
0: 그런데 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이 금액이 최종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0: 네.
1: 반드시 최종 결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이 처음 지급되는 보험 금액은 보험사가 현장 조사 당시 확인한 피해와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금액만 보고 많다거나 적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먼저 보험사가 제시한 세부 견적서를 확인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혹은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이 면적이나 수량은 정확한지 그리고 기존 우리가 갖고 있던 자재들과 비슷한 동급으로 적용이 됐는지 그 보험 처리를 위해서 네. 이 철거나 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0: 네.
1: 또 보험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그 보상금이 제시돼도 그 액철 캐시별로라고 해서 처음에만 지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리커버블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공사가 마무리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1: 공사가 다 마무리하고 얼마가 준다라고까지 그 견적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험사에서 받은 체크 금액을 보고 이게 전체 보상금이 확정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의 견적 그리고 내가 받은 지급 내역을 네.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럼 본인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시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도 보통 이제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그러면 이 최종 결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주신 이 보험사에서 준 금액이 실제로 수리를 하기 어렵다. 그 정도 금액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에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물론입니다.
0: 아, 네. 네. 그러면 그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그러니까 보험사의 견적만으로는 실제 공사나 이런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0: 네.
1: 혹은 처음 현장 조사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피해가 실제 공사 중에 발견되면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요.
0: 네.
1: 이거를 보험 클레임에서는 서플리멘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1: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천장에 물이 샌 정도거나 그러니까 벽에 물이 샌 정도로 보였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느라 철거해보니 벽 안에 단열재나 뭐 목재까지 젖어있거나 바닥재를 드러내보니 하부 바닥까지 손상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피해는 철거를 해보지 않으면 최초 현장 조사 당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견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피해가 발견되면 바로 수리를 계속하기보다는 먼저 작업을 잠시 멈추고 그 현장 사진과 영상을 또 한 번 더 남기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수분의 문제라면 수분 측정값이나 손상된 자료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서 보험사에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재검사, 재인스펙션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제시한 그런 제 요청한 자료를 그 기반으로 추가 승인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서플리멘탈 그 펀드가 나오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 수리 업체의 설명이나 추가 견적 이런 거를 함께 제출하면 그거를 보험사에서는 추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네.
0: 처음에는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 네.
0: 공사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벽 안이나 바닥까지 손상이 된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고
1: 네. 네.
0: 그리고 처음 클레임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가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이제 청구를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다만 네. 이제 공사 중 발견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보상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이런 새로 발견한 손상이 우리가 지금 접수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보험 약관상 그 부분이
0: 네.
1: 보험 대상인지 그리고 보험사에 적절한 시점에 통보하고 보험사가 확인할 기회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0: 네.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간단하진 않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를 밝힌다는 게
1: 네.
0: 개인으로
1: 네.
0: 이거를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을
1: 어렵죠.
0: 것 같은데.
1: 네, 어렵죠.
0: 그러면
1: 네.
0: 이제 퍼블릭 어저스터로서는
1: 네.
0: 이거를 증명을 더 잘하실 수 있으신 거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저의 이제 최대한의 목표는 현장 맨 처음에 현장 이니셜 인스펙션 때
0: 네.
1: 추가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많은 부위를 제가 인스펙션을 함께 하면서
0: 네.
1: 이 부분도 피해가 보인다, 이 부분도 피해가 보인다라고 했지만 막상 공사를 하거나 혹은 견적의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공사를 담당하시는 제너럴 컨트랙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그런 자료를 더 준비해서
0: 네.
1: 그렇게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요. 앞서 말씀하신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것도 기본으로 챙겨야 하지만은 영수증, 수리 견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자료들을 가장 좀 잘 챙겨둬야 할까요?
1: 근데 사실 보험 클레임에서는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역할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진과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당시 상태와 범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영수증 같은 경우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부분, 혹은 임시 거주가 필요할 경우 임시 거주에 대한 네. 영수증, 장비가 필요할 경우 장비 대여비, 임시 영업장을 사용해야 되면 임시 영업장에 대한 실제 지출 이런 거를 네. 입증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런 수리 견적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얼마나 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네. 배관공이나 혹은 지붕업체,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의 보고서는 사고 원인과 필요한 공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아, 참 챙겨야 될 것들이 많네요. 네. 전 좀 반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들으면서 그냥 보험사에 클레임하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면
1: 그렇죠.
0: 네, 그러면 끝났구나 생각을 네. 하는데 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험사에 다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해야 할 네. 일이 있고 또 보험 조정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네. 것을 알고요. 또 참 많이 배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잘 몰라서 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언뜻 잘 몰라서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데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말,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들,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가장 큰 실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장 피해 당시에 찍은 사진이나 혹은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누수나 이런 경우에 젖은 자재나 혹은 고장난 부품 혹은 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고장난 물건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0: 버리고
1: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0: 그렇죠.
1: 네, 제거를 해야 하긴 네. 하지만 제거하기 전에는 충분히 촬영하고 기록을 남겨놓고 가능하면 샘플이나 부품 등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아, 이게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중요하군요.
1: 네,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도 그 어저스터가 와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그 어저스터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거를 기록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저분한 걸 못 참으시기 때문에 네. 그냥 다 버려버리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0: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네. 흔히 홍수가 났을 때 네. 지하가 새는 경우에
1: 다 버려버리죠.
0: 우선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쌓아두는 거니까 네. 또 이제 곰팡이가 그렇죠. 또 이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우선은 청소차 오면 네. 그냥 다 버려버리는데 네.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증거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꼭 잘 어디 뭐 차고 한쪽편에다 모아두셔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외부 뒤에다가 좀 놔두셔도
1: 네, 괜찮죠. 그 전문 업체를 부르면 전문 업체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거나 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혹은 만약에 네. 꼭 버려야 한다면 사진을 충분히 현장 사진을 충분히 찍어 놓으신 후에 왜 버렸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0: 네. 그렇죠? 네. 방금 네. 전문 업체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물건을 또 치워주는 전문 업체가 있군요.
1: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누수 같은 경우 혹은 화재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할 때는 미리게이션, 미리게이트 혹은 네. 그러니까 피해 미리게이트
0: 네.
1: 하거나
0: 네. 중재자라는
1: 네.
0: 거죠.
1: 혹은 네. 레스토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네. 이런 복구 서비스를 네. 하는 긴급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업체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내줄 수도 있고 네. 혹은 내가 로컬에서 급하게 중요하게 필요해서 하면 네. 그 업체를 쓰셔도 되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네. 말리시고 뜯으시고 이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0: 그렇군요.
1: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긴급 조치는 그저 그냥 물을 끄고 네. 혹은 플러머를 부르는 정도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문 업체가 네. 직접 뭐 젖은 물 그 자재를 뜯거나 말리거나 이런 네. 거는 전문 업체에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다 보험 커버가 되는 거죠.
0: 이런 것도 네. 보험 커버가 되니까.
1: 네, 같은 피해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런데 힘들게 청소를 하고
1: 네, 많이 하세요.
0: 말리고. 아니요, 그냥 많이가 아니라 대다수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홍수가 났다면 지하가 샌다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막 함께 가서 치워주기도 하고.
1: 그래서 다들 끝나고 네. 막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 너무 많이 맞아요. 봤어요. 저도 네 그걸 아니, 밤새 막 치우셔가지고.
0: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발 치우지 마시고
1: 네.
0: 네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셔서 직접 더 깔끔하게 네. 곰팡이가 또 생기지 않을
1: 네.
0: 수 있도록
1: 드라이아웃 하시는
0: 분이니까 네.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보험회사에 네. 연락하셔서 이분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우선 급하면은 먼저 그냥
1: 네. 부르셔도
0: 네 부르셔서 긴급, 서비스이기 긴급 서비스로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0: 네.
1: 피해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을 약간 사실처럼
0: 네.
1: 이래서 된 것 같아요라고
0: 네.
1: 그래서 발견한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전문가 판단과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고 표현했을 경우에
0: 네, 네.
1: 이런 경우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고요.
0: 네.
1: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배관 파열이라는 그런 서든 이벤트라면
0: 네.
1: 이거는 보험의 이런 커버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첫 표현이 불필요한 클레임 혼산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방금 제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긴급 조치 서비스와
0: 네.
1: 이런 조치와 수리를 혼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리를 네. 해버리면 뭐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하는 것은
0: 네,
1: 크게
0: 네.
1: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험사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하면 이거를 다시 파악하는 네.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아, 청소는 이해가 되는데 네. 수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1: 맞습니다.
0: 많으세요?
1: 네. 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현장 조사를 처음 한번 하고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고 수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데
0: 그렇죠.
1: 이미 수리를 끝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입증하는 게 오롯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보험
0: 그러네요.
1: 가입자의 몫이고 네. 이미 공사를 해버렸으니까.
0: 보험사의 네. 일을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밝히기가 어려워요.
0: 네.
1: 그래서 이왕이면 좀 현장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현장 보존은 이 사건 사고의 기본이지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데 우리 너무 부지런하시고
1: 네.
0: 또 굉장히 또 뭐 한국 분들이 급하시잖아요.
1: 네,
0: 못 기다리시고
1: 네.
0: 난 해버리고
1: 네.
0: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런 거 같아요. 못걸이라는
1: 네.
0: 말을 이제 하시면은 네. 보상을 그만큼 못 받으신다는 거 알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제도들이 잘 되어 있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아시기만 하면은
1: 네.
0: 정말 편하게.
1: 네.
0: 고칠 수도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우리 김인영 퍼블릭 어저스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네, 잠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저는 G.O.D의 길을 듣고 싶습니다.
0: G.O.D의
1: 너무 옛날 노래, 제 이제 나이가
0: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G.O.D가 요즘 다시 또 활동을
1: 네.
0: 또 모여서 하더라고요.
1: 네.
0: 멋있는
1: 네.
0: 우리 한국의 남성분들이죠.
1: 네.
0: 그 지금은 이제 이 G.O.D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되시고 아저씨들이
1: 네.
0: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네, G.O.D의 길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대표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번 좀 연락처를 한번 주십시오.
1: 네,
0: 네.
1: 저는 제 전화번호 제가 바로
0: 네.
1: 드리겠습니다. 240-659-9286.
0: 네, 240-659-9286. 240-659-9286. 바른길 보험 조정사이시고요. 회사 이름이
1: 네.
0: Right Path Solutions입니다.
1: 네.
0: 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우선은 240-659-9286 우리 김인영 대표님의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요. 네. GOD의 길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바른길 보험조종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좀 더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팁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것이 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약관을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사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인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충분히 읽을 시간을 주시지도 않고 사인하라고 하면 그냥 네. 사인하고 뭐 병원에서도 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아마 보험약관을 다 읽으시고 사인을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거의 하고요.
1: 거의 뭐 100에서 2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네. 다 볼 수 없으실 거예요.
0: 볼 수 없다는 네. 거죠. 네. 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보험사 입장에서 쓴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 정도나 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는 퀘스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피해를 봤을 때 그 보상이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내가 계약한 이 보험이 일반 소비자로서는 어디까지가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물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네. 힘들고요. 어떻게 확인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바닥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물피해일 경우에 바닥이 뭐 젖어 있거나 벽이 젖어 있더라도 이 젖은 원인이 네. 갑작스러운 배관의 파열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누수인지 혹은 오랫동안 조금씩 반복된 누수인지 네. 혹은 지표수가 들어온 홍수인지 혹은 하수의 역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일반적으로 그런 오래된 반복된 누수 같은 경우는 웨어앤테어나 유지 관리 문제 자체로 클레임 대상 자체가 제외되고요.
0: 네.
1: 플러드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홈오너 팔리시 주택 보험하고는 별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러드 보험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하수 역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 엔도시먼트, 그러니까 특별조항으로, 특약으로
0: 그렇군요.
1: 들어가 있어요.
0: 그래서 보통 네. 플러머 같은 경우, 부를 네. 경우 그냥 개인이 돈을 내잖아요.
1: 네,
0: 그럼 보험이 또 다른 거군요.
1: 플러드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보면 보험 약관 주세요 하면 한 5장짜리 데코레이션 네. 페이지 네. 그냥 기본 안내서를 주는데 네. 그것만 봐서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럼 보험 본문 약관이라든지 혹은 말씀드렸던 특약, 엔돌스먼트나 혹은 제외 조항, 익스클루전, 또 혹은 디덕터블, 우리 자기 부담금이 네. 또 보험엔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리밋, 이런 조건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고 전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나의 집이나 사업장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어떻게 보장이 네.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는 게 사실 네. 중요하고 사고 후라면 실제 내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약관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사고 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 조항만 좀 찾아서 보실 네. 수 있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것들, 네. 특히 이제 워싱턴 지역에 뭐 홍수나 네. 또 폭우, 강풍, 네. 눈사태 이런 거 났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은 지붕 피해가 좀 여기는 바람 때문에 또 네. 있기도 하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은 미리 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사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싱턴 지역에서는 폭우가 많기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한 여름철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래 몇 년 전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네. 지붕이 굉장히 좀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네.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주택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폭풍이나 나무로 인한 피해,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도로도 나무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1: 네.
0: 있고요. 그럼 이런 피해는 좀 일반적으로 다른 피해들과 좀 구분이 되는지
1: 네.
0: 네, 어떤 확인을 해야 할까요?
1: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완전을 확인하는 게 네. 항상 제일 중요하고 이런 쓰러진 나무나 전선에는 접근하지 말고요.
0: 네.
1: 이 만약에 구조물에 구멍이 생겼다면은 그런 업체를 불러서 임시 방수 조치를 하고
0: 네.
1: 전후 사진을 또 남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붕이나 외벽뿐 아니라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천장 혹은 안에 단열재, 벽, 바닥, 전기 혹은 그로 인해서 개인 물품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까지 이동한 물의 경로를 확인해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나무를 제거하는 게 무조건 보험 대상에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트레일 리무벌 또 그 약관이 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잔해 제거비 그리고 만약에 울타리가 펜스나 이런 부속 구조물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 그리고 건축법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 비용 네. 뭐 집을 만약에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 집을 살 수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땐 추가 내가 다른 그런 생활할 곳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생활비 이런 것들이 어떤 한도나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0: 아, 많이 어렵고요. 네.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네. 못한 부분들까지도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그 나무가 만약에 우리의 나무인지 이웃의 나무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무가 이웃나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게 보상이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나무의 그 소유주 이게 우리 나무인지 혹은 이웃의 나무인지 아니면 퍼블릭의 나무인지 네. 이런 것도 약간 판단하는 게 네. 좋아요.
0: 나무가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네.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1: 맞아요. 나무로 구멍 뚫려서 지붕 안에 물 새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너무 많고요.
1: 네. 네.
0: 저는 이 집을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다가 네. 지금 나무들이 뭐 100년도 넘은
1: 맞아요.
0: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집 속에 나무 속에 집이 이렇게
1: 맞아요.
0: 밑에 있는 경우 보면 네.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불안한
1: 저도
0: 경우도
1: 그런
0: 있더라고요.
1: 폭풍이나 네. 비가 온다고 하면 먼저 불안해지.
0: 아, 그렇죠.
1: 네. 네. 왜냐하면 그 나무가 꼭 지붕이 아니더라도 창문을 깰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0: 네.
1: 창문을 깼는데 만약에 계속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오면 그 비가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피해까지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참 나무를 다 자를 수도 없고 네. 이게 나무가 주는 그 자연의 이로움이 네. 많이 있지요.
1: 그렇죠.
0: 그런데 또 항상 좀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
1: 네.
0: 이런 경우도 좀 미리 대비를 하셔서 아시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건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금전적으로도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보통 이제 개인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생각해서 이제 네. 질문을 할 수 있지만
1: 네.
0: 식당이나 가게 같은 비즈니스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1: 네.
0: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 며칠 또는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영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건물이나 장비 피해 외에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이런 비즈니스 레지던셜에는 커머셜 이런 사업체 클레임은 네. 시설 복구비만 보면은 보험으로 보면 안 되고요.
0: 네.
1: 대신 이제 약관을 확인해야 되는데 약관에 비즈니스 인컴 또는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0: 네.
1: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약관상 보상되는 이 손해로 운영이 중단된다면
0: 네.
1: 그거에 대해 정상 운영비나 계속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 혹은 순이익 이 부분들 검토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만약 현장이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임시 장소를 임대해야 되거나 장비를 임차해야 되거나 혹은 뭐 외주 작업을 맡겨야 되거나 고객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가 비용을 사용한다면 엑스트라 익스펜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매출 감소액 전체가 대부분 많이 오해하시는 게 매출의 감소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 보험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요.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금액을 과거 매출 이런 거하고
0: 네.
1: 비교하고 이런 거 반영 해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세금 보고서나 월별 손익 계산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또 커머셜을 네. 또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좀 이제 다르게 좀 더 보상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1: 맞습니다.
0: 부분들이 많이 있고
1: 네.
0: 개인이 좀 감당하기는 힘들
1: 어렵죠.
0: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0: 네.
1: 여러 가지 뭐 그런 필요한 서류도
0: 네,
1: 많고
0: 네. 네, 준비도 하셔야
1: 돼요. 다만 이 영업 중단 보상은 자동은 아니고요. 그
0: 네.
1: 본인이 비즈니스 그 팔리스에 들어있는 거에 이런 커버리지가 있거나 그리고 이 피해, 이 영업 중단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보상이어야
0: 네.
1: 되고 그다음에 이 기다리는 기간 뭐 또 한도 이런 것들 엑스트라 익스펜스든 어떤 것들 다 한도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비즈니스 보험도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보험사가 클레임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다시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클레임을 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거절된 클레임도 다시 또 클레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1: 네, 물론입니다. 먼저 만약에 보험사가 클레임을 거절한다면 네. 구두 설명으로 그냥 클레임 거절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반드시 디나이얼 레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거절한 것이 어떤 약관의 조항을 적용했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 보험 클레임을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사고 원인 보고서, 현장 사진, 그다음 업체의 기록, 전문가 의견, 그리고 보험사가 현장 조사 당시 했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새로운 자료나 그 근거 자료나 잘못 이해된 사실이 있다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노후로 보았던 사고가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파손이었다는 전문 업체의 근거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네. 할 수 있고요. 또 오래된 클레임 혹은 이미 클로즈된 클레임도 약관이나 사고일, 법적 기한, 기존 합의 내용, 남아있는 자료에 따라 추가 검토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뭐 일괄적으로 다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보험 약관에 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클레임인데 단순히 금액 분쟁이라면 이거는 어프레이저라는 또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프레이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제3자가 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법률 해석이나 뭐 소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 전문 변호사하고 해야 되고요. 퍼블릭 어저스터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듀리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퍼블릭 어저스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굉장히 네. 해줄 수 있는 것이 네. 많고 네. 저라면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모두가 다 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어떤 부분일까요?
1: 모든 그 보험사고에 당연히 퍼블릭 어저스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피해 범위가 작고 원인이 명확하고 네. 일단 보험사의 견적이나 실제 수리업체 견적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입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조그만 공간에 한정해서 발생했고 필요한 공상목을 보험사가 대부분 인정했고 이렇게 보험사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시간이 있다면 직접 진행해도 되고요. 특히 이제 예상 보상 금액이 디덕터블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작은 클레임은 굳이 퍼블릭 어저스터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여러 공간에 걸쳐 있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손상이 의심되거나 혹은 또 큰 건물 피해 혹은 또 사업체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복잡성이 요구되다 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퍼블릭 어저스터를 상담하시고 이제 고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네. 피해 규모가 작고 단순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크거나 복잡하거나 뭐 보험사의 결정하고 실제 손해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가입자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이제 클레임을 좀 검토받고 직접 진행할지 혹은 퍼블릭 어저스터를 선임할지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경우에 다 도움을 주실
1: 네,
0: 수 있지만
1: 일단은 전화로 네. 상담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험 가입자가 우리 집이나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미리 꼭 준비를 해놓아야 할 비상 대책 무엇일까요? 네.
1: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재 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 많은 한인분들 한번 가입하고 나면 그냥 자동 리뉴얼, 네. 자동 리뉴얼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사실 내 보험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DMB 지역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다 보니나 이런 배관이나 하수 배수 역류 같은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기본 조항이 아니라 특약 조항이 많기 때문에 워러 백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드 같은 경우 침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면 플러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평소에 뭐 좀 심심하실 때 집안이나 네. 사업체 등을 좀 사진이나 영상을 평소 남겨두시면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오늘 정말

0: 피해버리면 한 가정 또는 그 직원의 생계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순간에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퍼블릭 어더스터가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되시기도 하셨고요. 네.
0: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0: 네.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혼자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안전을 지키시고 피해 사진 영상 꼭 남기시고 그다음에 퍼블릭 어더스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해당 주의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상담한 뒤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분들이 집이나 사업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네.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김민영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보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약관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증거를 남기시고 필요한 자료 준비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보상 내용이 항상 마지막 결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빠진 피해는 없는지 추가로 확인된 손해는 없는지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클레임의 상황과 보험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은 전문가 우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면 더욱 좋겠지요. 네, 오늘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보험을 다 들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좋겠지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오늘도 무사하게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또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길 바라고 10월, 11월, 12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안전히 늘 함께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10시에 여러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K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

0: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국제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면서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상한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카타르 중재로 다시 물밑접촉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문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번 중재가 교착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달러화가 유로화의 스위스 프랑화 대비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금리 격차 확대가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등한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경유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수출 제한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석유업계는 국내 가격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인구의 34%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과 폭염 등으로 발생한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오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부각한 광고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비자 제한 여파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 예정이던 연차 총회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예산과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5,000명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다만 대규모 증원 과정에서 신입 요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경찰의 차량 유리 틴팅 단속 과정에서 법규 위반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차량을 세우거나 실제 법과 다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DC 경찰 민원감찰위원회 PCB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틴팅 단속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단속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C 법에 따르면 앞유리와 앞좌석 측면유리는 비투과율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하고 뒷유리와 뒷좌석 측면유리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5일 안에 틴팅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차량 등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단속 과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규정상 경찰관은 틴팅 측정기를 이용해 실제 비투과율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가 여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앞유리 틴팅은 아예 불법이라고 운전자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투과율을 확보하면 허용됩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틴팅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차량 안에 마약이나 무기 소지 여부를 묻거나 몸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운 뒤 곧바로 불법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앞유리 틴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틴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약 탐지견을 기다리면서 교통단속을 1시간 넘게 이어갔고 감찰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운전자를 부당하게 장시간 붙잡아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불필요한 차량 정차와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대해 측정 장비와 교육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우지 말고 경찰관 교육 자료와 내부 지침도 실제 법규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실제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적절한 통지나 서면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속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된 단속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찰 민원감찰국의 마크 크로스 국장은 차량 틴팅 단속은 법과 적절한 교육, 장비에 근거해야 한다며 명확한 지침이 불필요한 경찰 접촉을 줄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브루클린에 새로운 주거 지원 시설을 열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주민들이 쉼터나 거리로 돌아가는 대신 최대 1년 동안 머물면서 치료와 주택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와 뉴욕시 공공의료기관이 브루클린의 브릿지 투 홈 시설을 새롭게 개소했습니다. 브릿지 투 홈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 퇴원할 준비가 됐지만 마땅한 거처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들이 곧바로 쉼터나 거리로 돌아가는 대신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계속받고 영구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브루클린 시설은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입주자에게 개인실이 제공됩니다. 입주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또는 영구적인 지원주택에 연결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 물질 사용장애 치료를 비롯해서 개별 그룹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24시간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입주자의 주택 신청을 돕고 영구적인 지원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투홈의 첫 첫 번째 시설은 지난해 9월 맨해튼 미드타운에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시 공공의료기관에 따르면 첫 시설 이용자 가운데 약 80%가 매주 임상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70%는 주택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연구지원주택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약 7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브루클린 시설 개소로 브릿지 투 홈 프로그램은 뉴욕시에서 한 번에 약 1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8만 2천 명이 넘는 환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쉼터 의존과 노숙을 줄이고 주민들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가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반유대주의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단체와 시의원들은 반유대주의의 정의와 주요 쟁점이 빠졌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K-라디오입니다.
2: 조란밤단이 뉴욕시장이 증오범죄 예방국과 관련 사업에 총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종교시설 안전보강과 학교 내 반유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33페이지 분량의 반유대주의 대응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초중고교의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당관 지정과 유대인 유산 박물관 견학 지원, 그리고 종교시설 주변에 차단봉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유대계 커뮤니티와 유대계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유대인 증오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이니즘이나 반자이니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대인 교사연합 United Jewish Teachers의 모세스펀 회장은 유대계 학교와 회당이 요구해온 것은 증오의 명확한 정의와 반자이니즘에 대한 진솔한 직시였다며 자이니즘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번 발표는 전략이 아니라 깊은 실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유대계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에릭 디노위츠시 의원 역시 자이니즘을 공격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를 정치적 의견 차이로 위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모독 동맹, ADL 등 주요 유대계 단체들은 시당국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공식 정의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없이 2분 30초짜리 영상과 함께 보고서를 기습 공개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관련 발언과 시위 문제로 유대계와 대립해온 맘다니 행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입니다.
0: 보잉이 200억 달러 규모의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사업 경쟁에서 경쟁사인 노스럽 그러먼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9일 미 해군의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세대 전투기 생산 계약을 보잉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신형 전투기들은 2030년대부터 FA-18 슈퍼호넷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구체 도입 대수, 실전 배치 시점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주는 보잉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따는 두 번째 미군 대형 전투기 사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잉을 공군의 6세대 전투기 F-47 생산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방부 발표 후 보잉 방산, 우주, 안보 부문 책임자 스티브 파커는 향후 여러 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준비가 됐으며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유지 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FAXX 플랫폼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장기적인 공중전 능력을 위한 필수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투자라며 보잉과 함께 이러한 능력을 현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계약이 주력 항공기종인 737 맥스가 여러 차례 사고를 겪으며 위기를 맞은 보잉에 큰 힘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잉은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의 737 맥스 8이 추락해 189명이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최근 보잉은 737 맥스의 가장 큰 모델인 737 맥스 10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새롭게 발견된 소프트웨어 문제로 연방항공청의 인증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날 보잉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2% 상승했습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2: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박스당 21불99, 풍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신청 수수료가 오는 11월 30일부터 2배 이상 오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단독 투자자 청원서 수수료를 현재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올리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수수료도 5,00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미 이민서비스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의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합니다. USCIS는 새 수수료가 오는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부터 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단독 투자자 청원서 IO 이육 수수료는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오르고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자는 7,850달러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청원서 최초 접수 시 75달러의 기술 수수료가 새로 추가됩니다. 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I-829 수수료도 3,75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서는 청원서 수수료가 9,625달러로 제시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리저널 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존 투자자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양식 IO27이 도입되며 수수료는 1,330달러입니다. USCIS는 이번 인상이 EB5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 목표를 맞추며 감사와 현장 실사 같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CIS는 예산 대부분을 세금이 아닌 신청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어 심사와 신원 조회, 사기 방지에 드는 비용을 이민제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B5는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제도로 1990년 의회가 도입했습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 K라디오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급등한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수출 금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경유 수출 제한을 포함해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 등의 여파로 전쟁 전보다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경유는 농기계와 화물차, 산업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은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오와주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등 농업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경유 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연료비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팀 버쳇 하원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며 집권당은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업계는 수출 금지를 막기 위한 로비에 나섰습니다. 엑소모빌의 대런 우주 CEO는 전날 백악관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경유를 수출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에도 의존하는 만큼 수출 금지가 오히려 국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석유업계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수출 금지 외에도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의 세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금지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 참모진은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다. 수출 금지는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제한한다면 이미 경유 가격이 급등한 유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경유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했고 유럽 국가들에는 비축 경유를 방출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유제품, 오토바이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잇따라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가운데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 오토바이, 주류, 유제품을 포함한 일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하면서 이미 긴장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미 동부 시간 2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유제품, 자동차, 주류 생산업체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공황기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올여름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즉각 맞대응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15%, 25%,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자신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 이번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 자체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받는 상품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양국 간의 연간 양방향 교역액 8,80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당 품목들은 이미 50% 관세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미 정부 통상당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무역 전문 변호사 패트릭 차일드리스는 이들 상품 중에 다수는 50% 관세만으로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게 돼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행동포럼의 무역정책 담당 국장 제이컵 젠스는 2025년 기준으로 이번에 수입 금지 대상이 된 캐나다산 수입품의 규모를 9억 6,7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87%는 주류가 차지했습니다. 우유 부산물인 유청을 포함한 일부 유제품, 그리고 쾌백 소재, BRP가 생산하는 캐남 스파이더와 캐넌, 삼륜 오토바이 등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북아메리카 영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를 갱신하려는 노력도 위협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 발효 전날인 28일 기자들에게 캐나다 측이 와서 각하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을 아주 나쁘게 대했다며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 위협을 받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덜란드에서 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ICC는 전날 오는 11월 30일에서 12월 7일 개최하는 연차 총회의 장소를 미국 뉴욕에서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는 ICC가 모든 가맹국과 협의한 뒤 체결국 회의를 통해 개최지 변경을 결정했다며 여러 ICC 관계자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참석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등을 문제 삼아 ICC 인사들에 잇따라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8월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의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지금까지 재판관 9명과 검사 4명을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내 입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이 ICC의 달러화 결제를 금지하는 등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해 미국의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ICC는 총회에서 예산과 운영 방침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미국의 압력으로 가맹국에서 탈퇴 표명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커플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돕는 일본의 결혼상담소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1,483쌍을 기록하며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한 한일 결혼 전문 상담소의 경우 올해 여성 회원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가입 계기는 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되며 번역 앱의 발전으로 언어의 장벽이 낮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한국 남성의 자상한 배려와 섬세한 애정 표현의 매력을 느끼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에게는 일본 여성의 따뜻하고 상냥한 이미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 준비 부담 등 엄격한 결혼 조건 문화에서 벗어나 성격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점도 매력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의 유명 상가에서 2억엔, 한화로 약 17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칠레 국적의 외국인 절도단이 체포되면서 국제 원정 절도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도쿄경시청은 도쿄 나카노구의 상업시설에서 고급 시계 4점을 훔치고 고급 주택가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로 칠레 국적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유럽 전역을 돌며 하루 3건에서 4건씩 절도를 저지른 뒤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안당국은 이들을 관광비자로 입국해 훔친 물품을 현금화한 뒤 신속히 출국하는 남미계 원정절도단의 일원으로 보고 작물 처분과 항공권 확보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모로코 왕실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신뢰 현대당 PAM 소속의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 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만수리 신임 총리는 마라케시 시장과 국토계획 담당 장관을 거친 인물로 사상 첫 여성 정부 수반으로서 새 내각 구성에 나서게 됩니다. 신임 정부는 높은 청년 실무율과 경제적 불만 등 산적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오는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준비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쿠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며 큰 비 소식 없이 한낮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하늘이 개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오르면서 한층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뉴욕 일원 오늘과 내일 모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낮과 기온차가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비 걱정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초가을치고는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상당히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초가을 날씨답지 않게 따뜻할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웃도는 가운데 달러화가 29일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화에 대해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장중 1유로당 1.131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과 유럽의 정치적 위험 증가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 가치도 0.17% 하락해 1달러당 0.834프랑으로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요 6개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0.41% 뛴 101.61까지 올라 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전날보다 0.17% 오른 101.37에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30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20분 101.42로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물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를 웃도는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스팟지수도 9월 들어 1.9% 올라 6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지수는 두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칼 샤모타 코페이 수석시장 전략가는 금리 격차 확대가 외환시장을 지배하며 달러를 모든 주요 통화 대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올해 하반기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연말 시점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0월 연준 의회 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 70%에서 약 50%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향후 12개월간 연준이 1%포인트 가까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엔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에 힘입어 달러당 157엔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피텍세스 국방부 장관이 장성 20% 감축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29일 밝혀졌습니다. 성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군 전력 현황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 장성 20% 감축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초 6해 공군 전반에 해당하는 감축안을 승인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 감축을 완료하라는 지시도 전군에 하달됐습니다. 기존의 감축 목표를 갑절로 늘린 것으로 헤그세스 장군은 지난해 군 고위직 효율화를 명분으로 장성 10% 감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장성 감축을 포함해 향후 1년간의 미군 운영과 관련한 주요 방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소식통은 폭스뉴스에 감축이 직책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성급 인사 20%가 일괄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장성급이 맡던 일부 직책은 대령급이 맡도록 하향 조정됩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국방부는 각 지휘관에게 흠잡을 데 없는 용모를 지닌 장병을 참석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년 전 전군 지휘관을 퀀티코 기지로 소집해 미군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자신의 개혁 방향에 부응하지 않는 이들은 물러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해 좌파 이념 척결을 주제로 현역 장성 800여 명 앞에서 1시간 넘게 연설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정치적이거나 지역적인 소재로 1시간 넘게 연설해 예비군 중대장 소령 출신인 장관이 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장성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뉴욕타임스의 트랜스젠더 임원이 캘리포니아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70대 장인과 장모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행동을 둘러싼 갈등과 극심한 가정불화가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사건은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의 한 스포츠 공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게임 부문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조나선 맥킨스 씨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맥킨지 씨의 장인인 77세 쇼영 챙 씨와 장모 77세 시리 첸 씨를 체포했습니다.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 가정에는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맥킨지 씨는 2023년 장모 첸 씨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중 아들 와이엇이 여동생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자 장모가 아이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킨지 씨가 이를 말리자 장모 첸 씨는 아이가 드레스를 입으려는 것은 트랜스젠더인 네타띠라며 맥킨지 씨에게도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맥킨지 씨와 그의 아내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이 상호 신청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맥킨지 씨는 아내로부터 성정체성과 관련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아내 측은 맥킨지 씨가 자신과 부모를 위협하고 아동을 학대했다며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체포된 70대 장인 장모 부부는 현재 1급 살인 및 공모, 아동 위험 방치 등의 혐의로 알라메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한 와중에 종전협상 복원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물밑 중재가 뉴욕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가 바닥난 상황에서
5: 합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막판 대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폐기 후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협의가 교착 상태를 깰 분수령이 될지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립니다. 29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협상단은 전날 미국과 이란 양측 사이를 오가며 중재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잠정 합의안의 최신 수정 조안을 이란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두 명의 관료를 인용해 이처럼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양측 간 간접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 중인 잠정 합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대화를 보고받은 한 관료는 협상의 진전은 있지만 합의안의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미국 이란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행 순서를 논의 중인 쟁점 사안에는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보관, 이란의 해외 자산 일부 동결 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사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관료는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제재 완화나 동결 자금 해제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했을 때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 해제를 합의했다가 미국 내에서 항복이나 다름없는 MOU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나마 승리했다는 모양새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주 미국 측에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제재 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 행위 중단 등의 요구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및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7일 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혀 중동 지역 갈등 완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에 우려를 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합의가 아니라며 이란을 향해 무리수를 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협상의 창이 닫히지 않았음을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체결했던 종전 MOU를 복구하진 않을 것이며 핵 문제 관련 이란의 약속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의 7일 계획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을 넘나들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괴멸 중 양자 택일해야 한다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는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에 부담을 안기는 요인입니다. 이란 역시 경제난 가중으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경제의 숨통을 틔울 돌파구 모색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한편 카타르를 필두로 한 중재자들은 교착 상태를 깨고 종전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강력한 중재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란사리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국 간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으며 공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갈등의 파장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1년과 2년 리스 갱신 모두 인상률 0%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보도합니다.
6: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정 공방 속에서도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맨해튼 뉴욕주 법원의 브랜던 렌트리 판사는 지난 24일 건물주 측이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결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렌트리 판사는 동결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연말까지 최종 판단하겠다며 그때까지 현재 결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되는 1년과 2년 리스 갱신 계약에는 인상률 0%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내고 있는 렌트가 내려가거나 과거 인상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약 10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1년과 2년 계약을 모두 동결한 것은 뉴욕시에서 처음입니다. 건물주 측은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졸업맘단이 뉴욕시장의 선거 공약에 맞춰 동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청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맘단이 시장을 포함한 시장실 관계자 13명과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관계자 13명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시는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제출 기한이었던 9월 23일을 넘기자 법원은 29일까지 스크린샷을 먼저 내고 30일 안에 전체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동결 시행을 막기 위한 긴급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시행 일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5: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예산과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신규 요원에 대한 사전 검증 등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관련 계획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CE가 연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면 ICE 인력은 지금보다 약 17%가량 증가합니다. ICE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력을 8,000명 늘려 지난 7월 기준 직원 수가 2만 9,000명에 달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대부분 이민자 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추방 담당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E는 지난 몇 달간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일부 요원들은 주 7일 근무라는 업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ICE가 지난해 대규모 채용 때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적절한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채용 때 기본적인 지문과 신원, 신용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대상이 됐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과거 채용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조사를 거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채용 인력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축소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지난 7월 단속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더욱 불거졌습니다. 당시 단속에 참여했던 신임 요원 데이비드 블루에트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0: 뉴욕시가 더브롱스에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229가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0가구는 현재 뉴욕시 주택공사의 모리스 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와 뉴욕시 주택공사 그리고 민간 개발업체들이 더 브롱스 모리스 하우스 주택단지에서 시니어를 위한 229세대 규모의 저렴한 주택개발 사업 솔온파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솔온파크는 전체 229세대가 100%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니어 주거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80가구는 현재 모리스 하우스에 거주하는 뉴욕시 주택공사 주민들에게 배정됩니다. 또 69가구 가구는 과거 노숙을 경험한 시니어들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79가구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추첨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18층 규모로 건설되는 건물에는 8,0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커뮤니티 공간과 보행자 광장, 건강과 복지 관련 시설이 마련됩니다. 모리스 하우스 주민 협회가 이용할 수 있는 새 공간과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공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공공 토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트랜스퍼 오브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적용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 유니온 커뮤니티 헬스 센터와 그린 더 브롱스 머신의 내셔널 헬스 앤 웰니스 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시작됐으며 사전 임대 계약과 초기 입주는 2029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산불과 폭염 등으로 오존 오염이 발생해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FP 통신은 30일 발표된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대기 감시 서비스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됐습니다. 이는 올해 오존 농도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노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가 설명한 8시간 평균 오존 노출 최대 허용치는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열과 햇빛이 산불과 차량, 산업시설 등에서 나온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 오존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는 폐조직 손상과 호흡곤란, 천식발작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사람들 이외에도 전 세계 인구의 17%는 매우 나쁜 공기를 마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수준의 대기질을 누린 인구는 5%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대기 감시 서비스의 책임자인 로런스 루일은 대기오염은 국경을 넘어 확산한다. 대륙과 대양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존오염 노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인구의 53%는 극도로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고 22%는 매우 나쁜 수준의 오존에 노출됐습니다. 오존 수치가 극도로 나쁜 도시로는 인도 뉴델리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중국의 충칭, 파키스탄의 라호르 등이 꼽혔습니다. 북미 인구의 3분의 2와 유럽 인구의 45%도 매우 나쁘거나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1: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79센트, 코이모 고구마 3불 99, 이노키 버섯 200g 2불 99, 한국산 원앙배 7과 8과 박스 각각 34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9불.

9월 30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K-Radio 뉴스를 떠납니다. 돌아보면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사함과 설렘이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속 정확한 진실 보도, 이 말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K-Radio 보도국 기자와 앵커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앵커의 더 깊어진 정오 뉴스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10월 1일 가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0일 수요일 아침부터 10월 1일 목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Deceal 수 없는 잡지사 일선발 썬킴 역사 스토리들과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와 함께하는 세계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2: 하얀 삼각 모자에 저기 뭐 식탁보인지 이불인지 모를 그런 천을 뒤집어 쓴 모습인데요. 바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죠. KKK입니다. 썸문답에서는 이 기괴하고 잔혹했던 단체 KK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KKK 언제 뭐 어디서 등장한 단체인지 일단 풀어주시죠.
3: 우리 편집장님이 정말 시적절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2: 아,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3: 행사요?
2: 저를 KKK 단원으로.
3: 아니.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요.
2: 왜요?
3: 우리 편집장님께서 오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유니폼을 입고 오셨어요. 색깔이 딱 북군 유니폼이에요.
2: 이겼네.
3: 이겼죠. 와! 북군은 저 색깔, 남북군은 약간 그 주색.
2: 주색.
3: 그레이 색깔이었었죠. 아, 예. 딱 오늘 그거.
2: 주색이란 표현도 정말 이게 연배가 느껴집니다.
3: 주색이요.
2: 주색. 아. 주색, 풀색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3: 저기, 북극곰이라고 하세요? 백곰이라고 하세요?
2: 아니. 아, 백곰 세대시구나.
3: 전 몰랐는데, 예. 타 방송에서 NG 세대와 그 다음에 그 나이 든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티긋 있잖아요.
2: 티읕이죠.
3: 티읕.
2: 네, 티읕.
3: 티읕을 위에를 연결해서 티읕을 쓰는지 위에를 끊고 디귿을 쓰는지. 끊고 쓰면은 아재들이에요.
2: 아, 그게 아재구나.
3: 네.
2: 좀 아재인 거 보네요.
3: 그렇죠. 맞아요. 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도 뜨끔하실걸요?
2: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북군의 유니폼색을 입고 있다라는 건데 KKK 언제 등장한 단체입니까?
3: KKK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1865년에 끝난 미국의 유일한 내전이죠.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남북전쟁, 뭐 지난 예전에 한번 저희가 링컨 편에서 다룬 것 같이 흑인 노예 해방은 명분이었어요.
2: 아, 막 그런 얘기 하셨죠.
3: 그렇죠. 예. 흑인 노예 해방은 어쨌든 남부를 명분상으로 제압을 하기 위한 링컨의 정치적 판단이었거든요. 네. 어찌됐거나 흑인 노예가 큰 쟁점은 맞았습니다.
2: 네.
3: 그런데 뭐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왜 흑인이 노예가 문제가 됐었냐.
2: 네.
3: 북부와 남부는 한 나라라고 보기엔 너무 땅이 넓어요.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5시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에서 싱가포르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죠.
2: 네.
3: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업화가 돼가지고 뭐라고 할까 흑인 노예가 필요 없는 공업 구조였고
2: 네, 네.
3: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드넓은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야 되는 정말로 사람의 일손이 필요한 그런 산업 구조였거든요.
2: 네.
3: 그래가지고 흑인 노예를 부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거든요.
2: 네.
3: 자 이런 가운데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북부의 승리로 끝납니다.
2: 그렇죠. 예, 북부가 이겼죠.
3: 남부가 졌죠.
2: 네.
3: 그럼 남부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당시에?
2: 암울한 분위기요.
3: 최악이죠.
2: 네.
3: 일단 남부는 전쟁 직후에 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북부에서 지금 그 편집장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입고 온 북부 점령군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한 다음에 주로도 인정을 못 받고 남부 주의 시민들은 미합중국의 시민으로도 인정을 못 받던 때였거든요.
2: 그래요.
3: 반란군이니까 어쨌든 간에. 예, 예. 졌어요.
2: 네.
3: 대대로 운영하던 농장들 다 빼앗겼어요.
2: 예. 노예도 해방된 건가요?
3: 노예 해방됐어요. 심지어 당시 그 농장주들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 흑인 노예들이 내 소유가 아니면 누구 소유란 말인가.
2: 아, 그런 얘기.
3: 해방된다는 개념조차 없었죠.
2: 그러네요. 예.
3: 그리고 남북은 병사로 참전했다가 다시 돌아온 병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아와 보니 집은 다 폐허가 돼 있고 농장 숙대밭돼 있고 흑인들은 다 해방돼 있고 나는 뭐 먹고 살라고.
2: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땅에 북부군들이 점령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너희는 이제 미국 시민도 아니다라고 겁박을 하고 있고
2: 그렇죠. 예.
3: 이런 상황에서 흑인들도
2: 네네.
3: 일단 해방이 됐긴 됐지만 약간 막 뭐라고 할까 너희가 우리에게 했던 것만큼 너희에게 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특히 남부에 들어왔던 북부 병사들 가운데
2: 네.
3: 상당수가 흑인 병사들이었거든요.
2: 아, 예, 그렇군요.
3: 그러니까 북부 소속으로요.
2: 예, 예.
3: 야, 너희들이 뭐 남부에 있는 우리 동료 동포 흑인들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노예로 탄압을 했냐?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2: 어.
3: 라고 하면서 너 농장주야? 농장주야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미국판 약간 이민재판도 하고 그랬어요.
2: 아, 북부군에 속했던 흑인을 중심으로.
3: 그렇죠.
2: 야.
3: 그런 가운데 흑인들도 일단 해방이 되다 보니까 네. 뭔 놀인가 한번 누려보자.
2: 네.
3: 일단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총기 소유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됐었거든요.
2: 남부에서는.
3: 이제 그랬겠죠. 우리 흑인들도 총 한번 잡아보자.
2: 남부에서도?
3: 남부에서도. 그리고 흑인들은 애완동물을 못 키웠어요.
2: 예.
3: 우리도 큰 개 한번 키워보자.
2: 아, 반려동물을.
3: 그럼 봐보십시오. 예. 내가 남부의 백인인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노예였던 저 흑인 가족들이 갑자기 장총 들고 커다란 개 끌고 다니면서 야! 흑인 옛날 농장주 잘 지냈어? 예. 이제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
2: 못 보겠죠 그 사람들
3: 못 보겠죠.
2: 예, 그런 거. 예.
3: 야 이거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2: 아...
3: 야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그 머리를 짜매면서 한번 우리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2: 백인 농장주였던 사람들이 예, 남부에
3: 백인 농장주 플러스 참전 용사들.
2: 참전 용사들. 예.
3: 그 중에서 테네시주.
2: 네.
3: 남북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주는 버지니아주거든요.
2: 아, 네.
3: 남부 소속 버지니아주고 두 번째가 테네시주였어요.
2: 예, 예, 예.
3: 다 박살났거든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테네시주 출신 남북은 이제 전 남북은 소속 예, 예. 병사들이죠. 그렇죠. 와서 예.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여섯 명의 장교가 모여요.
2: 여섯 명이
3: 한
2: 예.
3: 폐가에 모여가지고 예. 우리끼리 한번 먹고 살 앞으로의 그 계획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해서 친목 모임을 만들어요.
2: 네.
3: 여섯 명이요. 네. 야, 근데 우리 모임 이름 한번 지어보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2: 네.
3: 이름 뭐로 하지? 똘똘이 클럽? 스머프 클럽?
2: 독수리 육형제?
3: 독수리 육형제? 하다가
2: 네.
3: 야, 뭔가 신비로운 이름 한번 지어보자. 뭐 할래? 그래, 네가 먼저 얘기해봐봐. 독수리 형제?
4: 아니야, 난 태풍 부정패서.
2: 그런 얘기 하다가.
3: 하다가, 야!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미국 대학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2: 갑자기요? 예, 대학 시스템.
3: 아, 왜냐면 약간 예.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2: 왜, 왜요?
3: 미국 대학교, 특히 이제 그 대형 명문대일수록
2: 예.
3: 학생들 동아리가 있어요. 그릭 클럽이라고 해서.
2: 그릭이요?
3: 그리스, 그리스.
2: 아, 그릭.
3: 그릭 클럽이라고 그리스. 해가지고. 예, 예. 동아리 이름을 그리스어로 지어요. 전통적으로.
2: 아, 그게 유행 전통이에요?
3: 지금도 있어요.
2: 뭐
3: 알파, 베타, 알파, 오메가 이런 식으로.
2: 예.
3: 굉장히 베타적이고 백인 중심적이거든요.
2: 예.
3: 저도 신청했는데 못 들어가요.
2: 아,
3: 알 수 없는 이유로.
2: 한국인이라서요?
3: 아니, 이유를 얘기 안 해요.
2: 아, 예, 예, 예.
3: 당시에 남부에 있던 남부 대학교에서 가장 잘 알려졌던 그리 클럽 중에 하나가 Q 플러스 애들폰이라는 클럽들이었어요.
2: 아, Q 플러스 애들폰.
3: Q 플러스 예. 애들폰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2: 네.
3: Q 플러스가 뭐 이 원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2: 아, 모임, 모임.
3: 모임. 동그라니까. 애들폰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Q 플러스 애들폰이라고 해서 형제 모임이라고 남부에 있던 대학교의 남학생들의 그릭 모임이 있었어요. 야! 그럼 우리 클럽도 대학교에 있는 그리스어로 저기 그거 이름 따서 하자.
2: 그게 유행이라던데.
3: 그게 유행이라던데.
2: 네.
3: 우리 애덜폰 우리 형진 아니기 때문에 애덜폰 떼버리고 앞에 있는 Q 클러스로 하자.
2: 네.
3: 그래 Q 클러스로 하자.
2: Q 클러스. 예.
3: 했는데 이게 약간 2%가 부족해요.
2: 예예예. 예.
3: 지금 그 KKK에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2: 네네.
3: 근데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 한 20년 전에 나온 그 They Call Themselves the KKK라는 원어 책이 있거든요.
2: 그들은 그들을 KKK라고 불렀다.
3: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저도 갖고 있어야 한 거군요.
2: 예.
3: 그 책에 나와 있는 분석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2: 거예요. 예. 궁금한데요. Q플러스까지 나왔어요.
3: Q플러스까지 나왔어요.
2: 예, Q플러스.
3: 근데 그 모임 여섯 명이 모였잖아요. 여섯
2: 예.
3: 명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존 레스터라는 사람이었어요.
2: 존 레스터?
3: 존 레스터.
2: 네.
3: 그러니까 야 그러면 Q 플러스란 이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좀 안 튀지 않냐? 그럼 뭐로 할까? 튀게 이렇게 하자.
2: 어떻게?
3: Q 플러스가 아니라 쿠 플러스라고. 아 진짜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2: 저명한 책에 의한 겁니다. 아, Q 클러스보다는 좀 튀게.
3: 한, 어. 한 음절 띄워서 쓰자.
2: 쿠 클러스.
3: 쿠 클러스.
2: 어.
3: 야, 됐다!
2: 쿠 클러스, KK잖아요, 근데.
3: 근데 하나 더, 야, 이제, 이왕 K로 시작한 거 하나 더 붙이자.
2: 예.
3: 영어에, 예. 클랜이라고 CLAN이 모임이에요. 발음은 똑같잖아요.
2: 네, 네.
3: 뭐 이거 어떡하지? 야, 그 C 빼고 네. K 집어넣자.
2: 아, 그거를 K로 쓴 거구나, 클랜을.
3: 클랜.
2: 아.
3: 그러면 음절이 맞잖아요.
2: 네, K, K, K.
3: 라임이. Q 플러스 클랜.
2: 아.
3: 그리고 누가 이거 이름이 뜻이 뭔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신비주의가 되기 때문에.
2: 아.
3: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존 레스터 등등등 여섯 명의 테네시 참전 용사들이 만든 비밀 결사, 그땐 조직이 아니라 동아리였어요.
2: 아...
3: KKKQ 플러스 클랜입니다.
2: 네. 아까 뭐 존 레스터라는 멤버도 말씀하셨지만, 나단 베드포드 포레스트라는 사람도 수장급인 것 같은데.
3: 아, 왜 그러냐면 그 예. 이제 존 레스터가 일단 그 Q, KKK를 만들었어요.
2: 예, 예, 예.
3: 그런데는 나름대로 뭐 자기들끼리 이상한 또 규칙을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야, 우리 저기 그 흑인들 쟤들 손 좀 봐야 되는데,
2: 예.
3: 얼굴 내놓고 손 좀 보면은 튀잖냐. 그 중에 한 명,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그럼 어떻게 우리 신분을 확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돌아다니다가, 네. 우리서 입을 뽀썩어 쓰자.
2: 예, 예, 예.
3: 누군지 모르게.
2: 예.
3: 그래가지고 예. 저 아이들이 하는 그 프랭크라고 하는데, 그
2: 장난.
3: 그걸 모방해서 입을 뽀를 잘라가지고 두건으로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하냐. 우리가 그러면 흑인들을
2: 네.
3: 이, 지금부터 벌 주는 것보다는
2: 네.
3: 우리가 당하기 전에
2: 네.
3: 아무리 봐도 흑인들이 우리에게 먼저 해코지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치자라고 하면서 여러 작전들을 만듭니다.
2: 아.
3: 그 서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부두교라는 건 말입니다.
2: 부두교, 예, 그렇죠.
3: 부두교는 주문을 외우면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를 네. 믿었거든요. 요걸 네. 역이용한 거예요.
2: 그럼 어떻게
3: KKK가
2: 예.
3: 두건을 쓴 다음에, 흑인에게 다가가요.
2: 예.
3: 간 다음에 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번에 남북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너의 농장주 유령이다!
2: 아, 하얀색 뒤집어 썼으니까?
3: 네. 이거를 부두교를 믿었던 흑인들은 믿은 거예요.
2: 어, 으! 트라우마죠. 저기 트라우마. 농장주였는데.
3: 우리 농장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고 도망가자!
2: 아,
3: 이걸 보고 쾌감을 느낀 거야. 야, 된다, 이거. 너도 이거 해보라고. 뒤집어 쓴 다음에 네가 유령이라고 해보라고.
2: 네.
3: 이러면서 수위가 점차 높아져요.
2: 네.
3: 그러면서 남부에 있던 하, 이 참 난 남부 출신이야 했던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2: 네.
3: KKK에 가입을 하면은 뭔가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서 다 가입을 해요.
2: 아까 포레스트를 중심으로 한 6인에서 이제 막 백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3: 존 레스터.
2: 존 레스터.
3: 점점 예. 규칙도 늘어나고,
2: 예.
3: 그다음 단원수도 늘어나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얼굴마담이 하나 필요해요.
2: 아, 네.
3: 야, 우리 너 지금 그 녹색 창에 이름 치면 썬킴처럼 나오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름이 나올 만한 좀 예. 약간 명성 있는 사람 누구 없냐? 하다가 당시 남부의 가장 유명한 전직 장군이었던 베드포드 포레스트란 장군이 있어요.
2: 아~
3: 굉장히 악랄한 장군이에요.
2: 장군 출신이야. 예.
3: 북부 군을 공격할 때
2: 예.
3: 북부의 흑인 병사들만 공격해서 다 죽여버린 그런 장군이거든요.
2: 네.
3: 연락을 하죠. 뚜루루뚜루루 KKK라고 새로운 신종 그런 단체인데요. 혹시 오셔가지고 명예회장직 좀 안 해주시겠습니까?
2: 명예회장 그렇지.
3: 그런가? 이게 남부의 부활을 위한 뭐 그런 그 모토 갖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수락을 하지.
2: 아...
3: 하면서 베드포드 포레스트가
2: 예.
3: 얼굴 마담이
2: 바지
3: 돼요.
2: 수장.
3: 바지 수장이죠.
2: 예, 예.
3: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2: 네.
3: 홍보래요. 야, 네. 우리 KKK
2: 네.
3: 대빵이 누군지 아냐고. 포레스트라고 들어봤냐?
2: 그 악명 높은 북극은 때려잡은
3: 그분이 대장이야? 우리 대표시라고.
2: 아.
3: 갑자기 새가 막 불나요.
2: 이제 권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했겠네요.
3: 그렇죠.
2: 네.
3: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 베드포드 포레스트가
2: 네.
3: 나중에 발을 뺍니다. 요거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왜 예, 그러냐면
2: 왜 발을 뺐을까요?
3: 뭐 일단 사교 모임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2: 예.
3: 하는 것이 거의 린치 수준의 흑인 공격이잖아요.
2: 아, 이미 뭐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기 시작했군요.
3: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두 가지 설이 뭐냐면 나는 이런 단체에 관여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발을 뺐다라는 네, 설도 있고 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조정을 하다가 네. 실패해서 배를 빠졌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얼굴 마담을 하다가 이 양반이 빠져버려요.
2: 그러다가 이제 일기 KKK라고 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까 일기는?
3: 일기 KKK가 망한
2: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남북전쟁 직후라면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때 아닌가요?
3: 아브라함 링컨은 재선 직후에 며칠 후에 존 부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2: 아, 이미.
3: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시 오늘 북부군 옷이 그 있네요.
2: 예, 예.
3: 링컨 대통령이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재건 사업이었어요.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남부를 다시 미 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재건 사업을 펼치겠다. 확실하게 노예제도 없애버리고 농장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하자 했는데 재선되고 며칠 후에 죽어버리잖아요.
2: 아.
3: 링컨의 실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게 있어요. 당시 에브라함 링컨이 약간 남북 통합 뭐 이래가지고 부통령을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을 앉혀요.
2: 아, 예, 예.
3: 앤드류 존슨은 남부 농장주 출신이에요.
2: 아, 남부 농장주 출신이에요?
3: 그래서 예. 남북화에 이래가지고 예. 자기는 북부 출신이고 예. 부통령은 앤드류 존슨을 앉혀버려요.
2: 아.
3: 근데 자기가 갑자기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얼떨결에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이 돼버려요.
2: 부통령이
3: 돼버려요. 예. 그래서 링컨이 추진하려고 했던 재건 사업을 에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2: 어, 그렇겠네.
3: 남부 눈치를 봐.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네,
2: 정반대죠, 둘은. 예.
3: 그래서 계속 딴지를 걸어요. 아유, 재건 사업 됐고, KKK, 아유, 그거 좀 봐주라고.
2: 아, KKK도 용인을 해줘요.
3: 잡혀온 KKK에 사면해주고 막 그래요.
2: 아.
3: 앤드류 존슨이.
2: 예, 예, 예.
3: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링컨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가.
2: 네.
3: 탄핵을 해버립니다. 앤드류 존슨을요.
2: 어.
3: 너 왜 KKK 캠페인 드냐고.
2: 예, 예, 예, 예.
3: 그래서 하원에서는 탄핵이 돼요.
2: 예.
3: 상원에서 딱 한 표 차이로 탄핵이 안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3: 미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그래서, 남부도 좀 약간 포용해주고 하자.
2: 네.
3: KKK도 살아. 야, 얘 억울하잖냐.
2: 네.
3: 어쨌거나 앤드류 존슨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 네.
3: 다음 대통령.
2: 누구죠, 다음이?
3: 율리시스 그란트 북부의 명장이죠.
2: 아, 이분은 북부의 명장 출신.
3: 북부의 명장 출신이 다음 대통령입니다.
2: 율리시스
3: 야, 남부, 뭐, KKK.
2: 그렇지. 전세역전이네.
3: 전세역전이에요. 그러면서 KKK 금지법을 빵빵빵 통과시켜요. 너! 앞으로 두 건 쓰고 KKK라고 하면 다 잡아드린다고. 그래서 이 율리시스 그란트 대통령 덕분에
2: 예, 예.
3: 1기 KKK가 망해버립니다.
2: 그런 서사가 있었군요. 1기가 망했다는 건 2기, 뭐 3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3: 굉장히 이기적이죠, 2기가.
2: 예, 그러네요, 진짜. 예. 2기는 어떻게 부활한 건가요?
3: 2기는 어떻게 부활을 했냐.
2: 예.
3: 일단 법이 금지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저는 KKK가 아니라 지지지 하겠습니다. 안 하겠죠.
2: 요새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네요.
3: 왜요?
2: 그렇게 한 다음에 라고 할 리가 없죠.
3: 라고 할 리가 없죠. 예. 영화배우 화법입니다.
2: 쏙쏙 들어옵니다.
3: 쏙쏙 들어옵니다.
2: 예.
3: 숨죽이고 있었어요. 전직 네. KKK들이.
2: 네.
3: 일단 두 건 쓰면 잡혀가니까. 그러다가 약간 반발심으로 KKK를 옹호하는 문화 작품들이 등장을 해요.
2: 문화 작품이요?
3: 네. 1915년에 클란스맨이라는 소설이 등장을 해요. 큐클락스 클란.
2: 그렇죠.
3: 클란스맨.
2: 네.
3: 부제가 KKK의 영웅 역사적 로맨스예요. 정말로 KKK를 미화한 소설이 등장합니다.
2: 예, 예.
3: 남부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2: 그래요.
3: 예. 우리의 아픔을 대변해줬다. 이거를 1915년에 D.W. 그리피스라는 영화 감독이 영화화를 해버려요.
2: 영화로 또 만들어요. 예.
3: The Birth of, The Birth of the Nation이라고 해서 국가의 탄생.
2: 국가의 탄생.
3: 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2: 예.
3: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부에 있던 전직 농장주들을 전직 농장주들을 이제 권력을 잡은 흑인들이 성폭행하고 린치하고 이런 다 이런 거를 KKK라는 백인의 흑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응징을 해준다.
2: 프레임을 고약하게 짰네 진짜.
3: 고약하게 짰죠.
2: 예, 진짜. 예.
3: 이렇게 내용은 엉망진창이에요.
2: 예.
3: 쓰레기예요 내용은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요 이 영화가.
2: 흥행을 했군요. 예.
3: 아, 거의 뭐, 우리 아빠 좀비와 같은 대박이 되어버리거든.
2: 아,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3: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진짜.
2: 아, 네. 우리 아빠 좀비급이야.
3: 우리 아빠 좀비급이면, 네.
2: 예.
3: 어쨌든 이 영화가 대박 나고 난 다음에 예. 숨죽이고 있던 KKK가 예. 야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이거 보고 하니까 예. 이제 우리 세상이다.
2: 우리 세상이다.
3: 야. 하면서 이 영화가 1915년에 개봉했거든요.
2: 예예예. 예, 예.
3: 같은 해 조지아주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란 산이 있습니다.
2: 아, 네.
3: 지금도 남부의 성지예요.
2: 아 그렇군요. 예.
3: 스톤 마운틴 가면은 네. 앞에 절벽이거든요. 절벽에 북부에는 북부 대통령 마운트 러시모,
2: 마운트 러시모,
3: 링컨 등등등의 그런 상이 있다면,
2: 예.
3: 우리 남부에는 조지아주니까
2: 예.
3: 남부 스톤 마운틴에 남부의 영웅들을 돌에 새겨 넣겠다.
2: 어, 진짜.
3: 하면서 예. 로버트 리 장군 등등 남부 영웅들을 돌로 쪼아서 새겨요.
2: 아 그래요?
3: 아, 지금도 있어요. 아... 저거.
2: 조금 북부 쪽보다는 조금 예 완성도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
3: 약간 쥐파 먹었죠.
2: 예.
3: 저 스톤 마운틴 위에 정상에서
2: 예.
3: 윌리엄 시몬스 침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아, 예.
3: 윌리엄 시몬스란 사람이 다 다시 흰 두건 뒤집어 쓰고
2: 아
3: 선언을 해요. KKK는 오늘부로 부활했다.
2: 아.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네요.
3: 그렇죠. 예. 그리고 KKK 함은 떠오르는 그 장면. 불타는 십자가를 처음으로 그 스톤 마운틴 위에서 십자가를 불타.
2: 남부의 성지라는 저곳에서 한 거예요.
3: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가의 탄생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2: 아, 그 영화 때문에 완전 기가 완전히 살았네.
3: D.W. 그리피스 감독.
2: 아니, 대통령도 보고 이러니까.
3: 그러니까요.
2: 아.
3: 그래서 제 2기 KKK가 시작되는데
2: 네.
3: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는 2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2: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 당시에 KKK 회원 수가 이미 500만 명 정도 이르렀다고.
3: 남부뿐만 아니라 뭐 오레곤까지 서부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시골 동네 모임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가입을 하려고 하고.
2: 아, 세율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불리죠?
3: 예. 왜냐면 약간 그 웃겨요.
2: 예.
3: 전체 국가를 미국 전체를 다스리는 KKK의 대장은
2: 예.
3: 그랜드 위저드.
2: 당시에 예, 그랜드 위저드.
3: 대 마법사.
2: 아, 그랜드 위저드 그 약간 직함 같은 거예요. 직함. 예.
3: 대 마법사.
2: 예, 대 마법사.
3: 각 주를 다 통제하는 담당자는 그랜드 드래곤.
2: 이거 약간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형
3: 딱 그거예요. 딱
2: 약간 그거예요. 다이아몬드 직급 막 이런 거잖아.
3: 돈 얼마 내면은
2: 예.
3: 너는
2: 골드 뭐
3: 너는 그분 그 불 뿜는 용해 뭐 그래. 이런 식으로
2: 그렇죠
3: 약간 신비주의를 한 거예요. 아. 예전에 그 사이언톨로지 같이
2: 아 예
3: 연 회원비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20만 원을 내야 돼요.
2: 아 비싸네.
3: 굉장히 비쌌죠. 예. 근데 돈 내면은 야 그 유명한 KKK 내가 멤버가 된 것이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뭐라고 할까 대놓고 흑인들을 사적 사형을 해버립니다.
2: 사적 사형.
3: 이른바 린치라고.
2: 아.
3: 남부에서 어마무시한 그 사적 사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2: 네.
3: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도덕적으로 KKK가 이제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 흑인들이 성적 욕구를 그 컨트롤 못 해가지고 걔들이 뭐 해코질 한다. 백인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걸 막 소문을 낸 거예요.
2: 아.
3: 그러면 잡아와요.
2: 예.
3: 잡아와가지고, 동네 경찰, 뭐, 검사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얘가 흑인 여성에게 추파 던지고, 뭐, 성희롱 했다. 우리가 그럼 처벌하겠다. 해요.
2: 네.
3: 그러면 백인 경찰서 서장도 그렇고, 뭐 알아서 하라고 해요.
2: 네.
3: 그러면서 뭐 하냐면, 신문에 공고를 내요.
2: 네.
3: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 흑인을 네. 우리가 림치하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2: 네.
3: 그런 다음에, 특별 열차도 배정을 해요.
2: 네.
3: 타고 오라고.
2: 네.
3: 그날 학교 휴교 와서 보라고. 그리고 단에 올려요.
2: 네.
3: 사람들 다 보고 있죠.
2: 네.
3: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굉장히 진짜, 잔인하게 죽이고.
2: 진짜 목숨을 사적 사형이네 진짜.
3: 죽여요.
2: 네.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 여성을 이제 추파 던지고 뭐 겁탈했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네.
3: 서서히 죽인 다음에
2: 네.
3: 기념 사진을 찍는데 시신 앞에서
2: 기념사진을 찍어요.
3: 다 웃고 있어요.
2: 아, 뭔가 축제 온 사람들
3: 축제였어요. 아. 이게 KKK 2기 때 발생을 했던 어마무시한 사적 처형. 그래가지고 기소를 해도
2: 예.
3: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배심원단 검사도 판사도 다 백인이고 배심원단도 그렇죠. 백인이다 보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잔혹함의 시대였죠.
2: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이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예,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2: LAR이랑과 쓰리랑 부부를 보고 자란 역사 작가 박광일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음매 기죽어.
3: 음매 기사로.
2: 야, 급조된 호흡이 티가 나네요.
8: 그렇죠. 네. 그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아우라와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였잖아요.
2: 음매 기사로.
8: 음매 기죽어. 예.
2: 전 그 세대도 아닌데.
8: 방망이나 기 들고 쫓아다니고 막 이래요.
2: 김미화 선생님.
8: 네. 예.
2: 자, 오늘은 말이죠. 선생님께서 아리랑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8: 이 아리랑 하면 이제 주변에 뭐 아미들, 주변에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2: 엄청 많죠.
8: 그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한테.
2: What is 아리랑?
8: 아, 아리랑이 예, 뭐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아리랑은 한국 전통의 음악이야. 어, 그 다음은? 어,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음악이야.
2: 아, 그렇지.
8: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더 이상 아는 게 없어, 나도.
8: 그래서 네. 그 아리랑을 왜 BTS가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리랑이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8: 더불어서 이 아리랑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올해가 아리랑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 올해가요? 100주년밖에 안 됐다.
8: 말이 안 된다. 아리랑이
2: 1000주년 간 거
8: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없다라고 네. 아마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그 수많은 관심을 가져줄 아미를 대표해서 닉네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맨들 아미님께서요. 예. 저희 인별그램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요청을 마침 주셨습니다.
8: 네.
2: 저는 아미인데요. BTS의 오랜 팬인데 새 앨범 소식을 듣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팬들의 관심도 많겠지만 해외 팬들은 정말 손수 자료를 찾아가면서 지금 아리랑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팬들의 관심과 애정이 늘 상상 초월인지라 언젠가 잡지사에서 아리랑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을 마침 주셨기에 저희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아리랑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아리랑은 다 듣고 자라지만 아리랑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 제가. 일단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8: 맞습니다. 그 아리랑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또는 민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2012년,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유산에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2: 아, 남북이 다.
8: 남북이 각각. 그러니까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가장 대표적인 음악으로서 아리랑을 꼽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2: 네.
8: 더불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뭐 익숙한 음악 들어본 적이 있느냐. 현재 K-POP을 제외하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리랑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 네.
8: 더불어서 그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에 3대 아리랑이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3대 아리랑.
2: 3대 아리랑. 미량아리랑.
8: 미량아리랑. 그 다음에 진도아리랑.
2: 진도아리랑.
8: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2: 정선아리랑까지.
8: 보통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 예.
8: 조금 더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라면은 헐버트 박사가 예전에 아리랑을 체록을 했다. 당신은 아라룽이라고 체록을 했었, 그러니까 문경세제 가사가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체록을 했다.
2: 또 당신입니까?
8: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2: 헐버트 박사님.
8: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아리랑은 무슨 뜻입니까?
2: 그냥 의성어인가 뜻없는?
8: 라고 이제 네.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답을 하는 처지에서도 답답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8: 예.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2: 예.
8: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라 왕비의 알령에서 나온 말이다.
2: 알령이 뭡니까?
8: 알령이 이제 박혁거세 왕비였거든요.
2: 아, 왕비 이름이.
8: 근데 알령 부인인데 그 발음이 알령, 아리랑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밀양의 전설 속 인물이었던 비극의 인물 아랑.
2: 아랑에서
8: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2: 네.
8: 또 한편으로는 백제의 옛 노래로 알려진 사실은 이제 부여지방의 그 노동요로 알려진 산유화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2: 네.
8: 그게 옛 이름이 메나리입니다.
2: 메나리.
8: 그러니까 이것도 아라리,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2: 아, 메나리, 아라리.
8: 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2: 네.
8: 심지어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리랑 근대에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아.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다리미를 예전에 아이롱 이렇게 불렀는데
2: 아이언.
8: 네, 아이언.
2: 아이롱, 아이롱.
8: 아이론. 네.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불렸는데 네. 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주장이
2: 아, 근데 네. 아이롱에서 왔다고요?
8: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2: 네.
8: 한편으론 이거를 전국적으로 여기도 아리랑, 저기도 아리랑. 우리나라 아리랑이 60개 정도의 바탕에서 한 3천 곡 정도가 있거든요.
2: 3천 곡이 있어요?
8: 그러면은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쓸 수가 없는 예를 들어 밀양 아랑 얘기가 저쪽 항해도 평안도까지 가기가 쉽지가
2: 어렵죠,
8: 않잖아요.
2: 어렵죠, 예전에는.
8: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 아리랑의 의미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후렴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2: 네.
8: 여기에는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 네.
8: 그다음에 이 어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한 이유는 예전에 아리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고려 때부터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에 보면은 만수산 그래서 개경에 있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2: 아~
8: 그러니까 이 고려의 어떤 역성혁명으로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숨어들어서
2: 그러네요.
8: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다라고
2: 네.
8: 알려지면서
2: 네.
8: 그럼 요게 이 정도면은
2: 네.
8: 전국의 아리랑도 뭐 한 4, 500년은 되지 않았겠어?
2: 네.
8: 라고
2: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요.
8: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자료를 막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까 정선 아리랑을 제외하고
2: 네.
8: 거의 대부분의 아리랑이 근대 체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2: 근대 체록이 됐어요.
8: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리랑은 있었을 것 같지만
2: 뭐 지역별로 불리긴 불렸겠지만
8: 했지만 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랑은 1900년 전후에
2: 와.
8: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2: 의외네요.
8: 의외로 오래된 노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요.
2: 네.
8: 그렇기 때문에 민요를 바탕으로 했던 것들은 오래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민요 자체는
2: 네.
8: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특히 3대 아리랑으로 불렀던 것들 지금 우리가 불렀던 아리랑 이런 것들은
2: 네.
8: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와.
8: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 그 근대에 체록됐다는 게 아까 헐버트 박사가 체록한 겁니까?
8: 네. 최초의 기록으로는 헐버트 박사가 이제 1896년에 그 아라룽이라고 체록을 했어요.
2: 네.
8: 그래서 아라룽이라고 체력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코멘트를 달아놨냐면
2: 네.
8: 이 노래가 한 1883년 정도부터 유행을 한 것 같다.
2: 1883년. 83년? 오.
8: 그것도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사이가 되는 거니까.
2: 그렇죠.
8: 예. 이제 이렇게 불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속설로 알고 있는 게, 그 아리랑이 네. 경복궁 중건 당시에 일꾼으로 왔던 사람들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네. 야, 너 니네 동네 아리랑 한번 불러봐.
2: 아, 노동요로?
8: 어, 니네 동네 아리랑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 팔도 아리랑 자랑 대회.
8: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경복궁 중건 네. 하면은 1860년대를 그렇지. 생각하는데 근대인데. 이것도 잘못된 기록입니다.
2: 어, 그렇습니까?
8: 네. 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 기록으로는 매천야로 황현이 있었던 아, 네. 여기에 남아있는데 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임금은 밤마다 전등을 켜놓고 광대들을 불러 신성의 염곡을 연주했는데 네. 아리랑 타령이라고 한다.
2: 아, 그런 기록이 있어요?
8: 네. 예. 그리고 광대들의 실력을 평가해 상방궁에서 금운을 내어 상으로 주도록 했다가 매천야록에 실려
2: 그러니까
8: 있습니다.
2: 경복궁 중건하는 와중에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8: 그런데 문제는 이 기록이 1894년 기록이에요.
2: 아, 좀 이후의 기록인가요?
8: 그렇죠. 우리가 네. 경복궁은 그러니까 최초로 중건한 건 1860년대가 맞지만 네네. 경복궁에 70년대, 80년대 계속 불이 납니다.
2: 오래 걸렸구나.
8: 네, 그러니까 다시 부분 중건을 계속했었어요.
2: 네, 네.
8: 그러니까 매천야록에서 얘기했던 이 중건은 1894년의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등.
2: 전등 우리 전등.
8: 네, 우리 1887년에 네. 처음 네, 전등이 네.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유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 그러네요.
8: 이 장소도 아마 창덕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복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 예, 예.
8: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신성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2: 아까 신성의 염곡이라는
8: 염곡은
2: 표현이
8: 사랑 노래거든요.
2: 아, 사랑 노래의 염곡이?
8: 예.
2: 아.
8: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사랑 노래라고 황현을 중심으로 지배층은 봤던 거죠. 야, 이거 요즘에 새로 등장한 노래야? 신곡이야?
2: 신곡이야. 아니, 이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지금처럼 아리랑이 뭐 전 국민이 알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8: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역설적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 그 아리랑을 잘 불렀던 사람한테 상을 줬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2: 예, 그렇죠, 그렇죠. 예.
8: 그건 모르냐면 잘 부르는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2: 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8: 민간에서는 계속 불러왔고
2: 아, 오래전부터.
8: 그게 지배층 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는 1894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2: 특이하네요.
8: 네, 그래서 사실은 경복궁 중건 때 흥선대원군 때는 판소리가 전국적에서 모였었고요.
2: 네.
8: 이때 1890년대는 아리랑이 모였었는데 이 아리랑의 파급 효과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민중들에게는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 네.
8: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아리랑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네. 야 이걸 세련되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진도하고 밀양해서 하게 된 거예요.
2: 아 거기서 변주가 이루어졌다.
8: 네, 그렇게 해서 언뜻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예전에 민요하고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이 좀 원형을 많이 갖고 있는 아리랑인데요.
2: 정선 아리랑이 엄청 느리고 구슬프죠.
8: 그렇죠. 네.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 네.
8: 진도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이렇게 가잖아요.
2: 에잉 이거죠.
8: 아라리가 났네. 이 서편제 나올 때
2: 아, 그렇죠. 이게 진도.
8: 그 다음에 밀양 아리랑은 보통 우리가 영화 속에 등장할
2: 날 좀 벗어.
8: 그렇죠.
2: 날 좀 벗어.
8: 장례식장에 잘못 이렇게 예전에 음악 소리로 벨 소리를 해놨다가 그 뭔가 아, 이렇게
2: 시트콤 같은 데서
8: 시트콤
2: 많이
8: 같은
2: 나오죠.
8: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 예. 날 좀 벗어 날 좀 이러면서 쫙 올라가거든요.
2: 언제서 딸 굿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 이렇게 가죠.
8: 아. 그러니까 이 노래들은 1910년, 20년 또는 20년, 30년 연구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각각 작곡자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2: 아, 그래요?
8: 네.
2: 아, 그래요?
8: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리랑 자체는 오래된 노래지만 네.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아리랑은 상당 부분 근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야.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8: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아리랑이 18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민중 속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시면 아리랑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탄생 100주년일 수 있다라고
8: 네.
2: 하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아리랑이 참 와닿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8: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정선 밀양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의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아리랑 한번 불러봐. 라고 부르면 딱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2: 아리랑아
8: 약간 슬픈
2: 아리랑아라.
8: 그 늦은
2: 그렇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하는
8: 네,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하는
2: 그 버전
8: 가사도 짧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곡조도 쉽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아리랑 불러봐 하면은 날 좀 보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아리랑 아리랑 요렇게 가잖아요.
2: 제가 예전에 너튜브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네킹 콜이 아리랑 부르는 영상을 봤거든요.
8: 네.
2: 아, 근데 아세요 그 영상?
8: 아니요.
2: 네킹 콜이 아리랑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근데 그 버전을 부르는데 네. 되게 그 재즈하게.
8: 맞아요.
2: 에레리어 약간
8: 재즈풍의 아리랑.
2: 찾아보세요. 진짜,
8: 재즈풍의 아리랑은
2: 진짜
8: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2: 아,
8: 만들어 불렀어요.
2: 어울리더라고.
8: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톤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왜 이 아리랑으로 다 집중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3대 아리랑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2: 네.
8: 정선, 진도, 미량 아리랑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이
2: 아리랑이에요?
8: 포함이 안 돼 있어요.
2: 네.
8: 그런데 사람들은 아리랑이라고 하면 이 노래를 가리키거든요.
2: 네.
8: 그렇다면은 이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2: 네.
8: 지금 얘기하신 일제강점기 1926년 10월 1일 종로의 단성사에서
2: 네.
8: 영화 하나가 개봉을 합니다. 그 유명한
2: 아리랑.
8: 나홍규의 아리랑.
2: 나홍규의 아리랑.
8: 그리고 이 나홍규의 아리랑에 딸려서 일종의 OST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 덧붙여지는데 그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2: 그 아리랑. 아, 확 유명해졌겠네요.
8: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다 아리랑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동네마다 알고 있는데
2: 네.
8: 그런데 갑자기 이 영화가 지금 뭐 천만 관객을 부르는 그런 영화들처럼 퍼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K-pop 데몬 헌터스 보면 이제 싱얼롱 버전이 있잖아요.
2: 있죠, 있죠.
8: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이면서 거기에 딸려간 음악이니까
2: 그 아리랑이 전국구 대표 아리랑이 되겠네요.
8: 전국구 대표 아리랑이
2: 예,
8: 되는 거죠.
2: 예, 예.
8: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영화가 무성 영화예요.
2: 아,
8: 변사,
2: 26년.
8: 변사가 그러니까 유성기가 28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키를 썼던 유성 영화는 조금 더 뒤에 나오거든요.
2: 예, 예.
8: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변사가 부르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면서 막 이런 내용으로 가는
2: 네,
8: 건데
2: 네.
8: 이 막바지 클라이막스의 이 영화가 끝날 때
2: 네.
8: 악단하고 가수가 등장을 하면서
2: 네.
8: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관객들이
2: 네.
8: 다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다면
2: 네.
8: 전부 다 이제 블로그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2: 네.
8: 1926년에.
2: 그렇죠.
8: 그러면 검색하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 그 가수가 부르고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니까 당시 이 유성기가 1928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2: 네.
8: 그러니까 소리를 직접 공연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있는 게 극장밖에 없는데
2: 그러네요.
8: 근데 여기에서 이 음악이 나오니까
2: 네.
8: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2: 네.
8: 그리고 당시 기록을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 영화를 네. 정말 좋아했대요.
2: 아, 그래요?
8: 1926년보다 훨씬 더 이전인 1922년
2: 네.
8: 경기도 경찰부에서 당시 이제 서울이 경찰 경기도에 포함됐었거든요.
2: 네.
8: 보면은 서울 시민 한 명이 연간 네 번에 다섯 번 활동 사진을 본다.
2: 연간 네 번 다섯 번 정도 본다고요?
8: 네.
2: 영화를?
8: 네.
2: 그거, 지금이랑 비슷하네.
8: 근데 그건 네. 26년이면 그 횟수가 더 늘어났을 거거든요.
2: 예.
8: 그리고 당시에 이 그 아리랑 굉장한 상업 영화라서 마케팅에 성공을 해서 막 무료표도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2: 네, 네.
8: 그러니까 이 극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야, 그 영화 봤어?
2: 아. 백미는
8: 그 노래 들어봤어?
2: 그렇죠.
8: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리랑이 퍼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1926년 이후에 한국에서 아리랑은
2: 네.
8: 이 나온규가 영화에 썼던 아리랑을 가리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랑을 다른 아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본조 아리랑.
2: 아.
8: 그러니까 본곡조는 이게 근본이 된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널리 퍼진.
2: 아, 본조 아리랑. 예.
8: 본조 아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조 아리랑 붙이는 게 불편하니까
2: 네.
8: 그래서 1926년 이후에는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전통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가리키는지
2: 네.
8: 나온규가 영화에서 썼던 음악인 아리랑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해야 되지만
2: 네.
8: 외국에 나간 외국인이 알고 있는 아리랑은 전부 다 이 아리랑입니다.
2: 그렇겠네요.
8: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한편으로는 아리랑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1926년이니까 2026년.
2: 맞네.
8: 그리고 지금의 아리랑이고 그걸 어떻게 또 BTS가
2: 알았나?
8: 알고 가져왔을 거예요.
2: 알았으면
8: 이 집은 알고
2: 훌륭하다.
8: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2: 예.
8: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리랑을 다시 부활은 시키되 또 아리랑의 묘미는 변주거든요. 변조고.
2: 네.
8: 그러니까 그때는 애환이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2: 기대가 되는 거죠.
8: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2: 참고로 그 나온규의 아리랑이 개봉한 1926년 10월 1일이 아리랑의 날이기도 하다. 라고 합니다.
8: 네.
2: 아리랑. 이 날이 그거잖아요. 조선 총독부 준공식이
8: 그렇죠.
2: 네, 지척거리에서
8: 그래서 저쪽에서는
2: 같은 날에
8: 총독부가
2: 그렇죠.
8: 그 준공식을 하고 여기서는 아리랑을 네. 그 개봉을 하고
2: 그렇죠. 네.
8: 이랬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아니 나은규 선생이 뭐 BTS의 새 앨범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다면
8: 네.
2: 엄청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8: 그렇습니다.
2: 드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럼 이제 현대에 와서 아리랑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8: 네,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 즉흥성, 모방성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근대 186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함경도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 연해주, 만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멀리 간 사람들은 하와이로 가고 또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네. 힘들지만 네. 또 사람들이 어울려서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아리랑인 거예요.
2: 향수도 달래주고.
8: 그렇죠. 다만 이제 가사도 바뀌어 있었을 것 같고 그 지역 정서를 맞추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동네의 곡조를 좀 끌어들이는 그런 아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리랑을 연구를 해보면은 뭐 자이니치라고 하는 제일동포,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이 전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아리랑을 불렀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군도 아리랑을, 그래서 독립군 아리랑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 독립군 아리랑도 있어서 결국은 당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일제강점기에 당신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리랑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에서 아, 저 사람들은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2: 네. 더 현대로 와서는 역시 서편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8: 그렇죠.
2: 영화.
8: 그렇죠. 한동안 잊혔던 아리랑을 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각인시켰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도 아리랑에서 그런 어떤 음률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거기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으로 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선 아리랑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예를 들어 터키 군과의 인연을 담았던 아일라라는 영화에서도 아리랑을 다루기도
2: 아, 그 실화 기반인 거
8: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다루기도 했었고 네. 또 예전에 이제 그 장지락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님 웨일즈가 그 인터뷰를 해서 네. 쓰죠.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김산으로 나오는데 네. 그 책 이름이 아리랑.
2: 아, 그렇습니까?
8: 님 웨일즈의 아리랑.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아리랑은 좀 이렇게 슬픈 걸로 그렇죠. 예. 다가왔어요.
2: 우리 슬픈 역사를 대변하는 키워드였는데.
8: 네. 예. 그런데 이 아리랑을 2002년에.
2: 2002년?
8: 누가 바꿔버리죠.
2: 윤도현 밴드.
8: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랑 다른 락이야.
2: 메가폰을 들고 불러, 아리랑을.
8: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데 되게 신난. 사실은 다른 아리랑 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이 압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리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면에 흘렀던 아리랑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남북이 하나로 모여야 될 때 그때 아리랑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96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게 수십 년의 노력 끝에 특히 이제 1989년, 9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1991년에 네. 지바에서 열렸던 남북 단일팀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대 탁구 선수권대
2: 탁구
8: 예. 선수권대 단일팀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일팀 나갈 때 굉장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뭘 벌어지냐면 단일팀 이름은 뭐로 해야 할 거냐?
2: 저 뭐라고 해야 돼?
8: 여기는 지금 한국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2: 어떻게 해야 되죠? 예.
8: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니네 사우스 코리아고 우리 노스 코리아니까 예. 그러면은 코리아.
2: 아, 그렇죠. 코리아 하면.
8: 그래서 팀명은 그래, 코리아예요. 네. 그 다음에, 깃발은 어떻게 할까?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저거.
2: 인공기.
8: 인공기 있는데, 네. 이 둘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 한반도기.
2: 그렇죠. 한반도를 그냥 그린 거. 네. 똑똑까지. 네. 예.
8: 그런데 만약에 시상대 올라가면 음악 연주해야 되잖아요.
2: 어떻게 했었지? 예.
8: 그럴 때 선택했던

0: 아리랑이 연주가 됐어요.
1: 이제
0: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남과 북을 또 갈라놓는 게 아리랑이기도 합니다.
1: 오, 그게 무슨 말씀이죠?
0: 우리는 아리랑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노래로서의 아리랑을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아마 지금 북한 사람 보고 아리랑 뭐가 생각납니까?
1: 어? 뭐가 생각나나요?
0: 그러면 축전.
1: 축전?
0: 아리랑 축전.
1: 아, 뭐, 이렇게.
0: 그 굉장히 수만 명에서 나오는 그 매스게임 같은 거 하는 그런 네, 축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북한에서 아리랑은 혁명의 노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정서, 애환,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노래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1: 그런 게 가사에도 들어가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가사에도 들어가고, 곡조에도 들어가고, 분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결국은 이 아리랑이가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아리랑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붙으려고 했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아, 좀 영어 자막을 달아야 되나, 이번 편은?
0: 이번에는 아리랑 TV처럼 영어를 다.
1: 아리랑 TV네요, 진짜로.
0: 네, 네, 그렇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네.
1: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민요죠. 아리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MDA 이남에서 북한의 지뢰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임명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마음대로 대법관을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의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를 이제 바다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물줄기를 싸도 상어 북항이가 공원 밖으로 안 나가면서 구조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상어 박사인 최윤 군산대 명예교수를 연결해 북항에게 가장 좋은 마음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노컷대론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 금태섭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자,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오늘 갑자기 모셨는데 개인 스케줄을 취소하고 와주셨습니다. 의외의 예. 김태섭이다.
5: 예, 집에서 저 키우는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어항 청소를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 이 핑계로 그냥 왔습니다.
1: 아, 어항 청소를 미루고 오셨구나.
5: 예.
1: 대신 저희가 북항의 얘기를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1: 야, 우리 거북이를 또 열심히 키우는 김태섭 의원님 재밌습니다. 자, DMZ 지뢰 폭발 사고 후속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엔사가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렸군요.
3: 네. 그러니까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뢰폭발 사고 관련해 유엔사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합동 현장 조사를 했는데 어제 군사분계선이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발견을 했고 유엔사는 그래서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1: 예.
3: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인 유엔사가 이번 북한 지뢰가 MDL 남쪽에 있었던 사실과 정전협정 위반을 함께 공식화한 겁니다.
1: 북한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김여정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가 벌인 자작극이다. 우리가 자작극을 했다고요?
3: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명백한 자작극, 서울의 자작 광대극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 역시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라고 했고요.
1: 예.
3: 여기에 좀 강도 높은 위협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을 향해 실제 사격을 할 경우에는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다 라고 했고 동부전선 21사단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예,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3: 강현우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북한이 이번에 지뢰를 매설하며 추진하는 국경선 요새화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1: 예, 일단 여야 모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건 한 목소리긴 한데 지금 북한의 반응이 좀 적반하장인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김유정 의원님부터.
4: 말이나 말지. 자작극이라고 덮어씌우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1: 그러니까
4: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고 났을 때도
1: 예?
4: 그때도 적반하장격이었죠. 오히려
1: 그러니까.
4: 그 북쪽에서 이 준 전시 상황 선포하면서 오히려 더 막 군인들이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뭐 시인할리는 만무한데 뭐 시인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니까
1: 예?
4: 적반하장은 예상했던 어떤 반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1: 예.
4: 그래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 말이라도 좀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아.
4: 북한에 김유정을 있다면 남한에는 김유정이 있다.
1: 남한에. 괜찮다. 남한에 김유정이 한번 그냥 그냥 예.
4: 이 뭐 하는 짓이니 이 오리발 말이야. 아,
1: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자 금태섭 의원님.
5: 예, 북한은 늘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뭐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뭐 멀리는 칼기 폭파 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일본 해안에 침투해가지고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이런 사건들도 다 부인하다가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인정하고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데 다만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에 맞는 시나리오가 마련됐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있을 때 저쪽에서 부인하면 우리는 어떤 뭐 위력을 보인다든가 저쪽에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부터 뭐 저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이런 일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참 북한 태도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준비 자세가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1: 예, 김여정 부장이 한 발만 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고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인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갖다 놔야 된다. 방송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 접경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김여정이.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5년 사례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2004년 이래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했거든요.
1: 예.
4: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1: 예.
4: 제발 멈춰달라라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3주 만에 아마 6개 항을 합의하면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1: 예, 예.
4: 그때 아마 최초로 유감 표명도 하고 이상하자고 상봉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이 대북 심리전의 그 효과가 그때만큼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제야 발 뻗고 잔다라고 그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 맞아요. 기억들도 나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발 뻗고 자는데 그분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거를 재개해서 그만큼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도 사실 고민할 지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범주 안에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옵션 중에 하나일 수 네. 있다라는 네. 말씀. 김태석 의원님.
5: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위력인지는 모르겠는데
1: 예.
5: 뭐 정부 측 입장에서는 접경 지역 주민들 사정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사실은 또 대북 확성기 전부 철거해놨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5: 이거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뭘 할지 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1: 예.
5: 그게 뭘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2015년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을 때 북한에서 제발 그만둬 달라고 했다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 예.
5: 그렇게 북한의 반응이 나올 만큼 어떤 저 이 타격을 줄 만한 거 아프게 할 만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1: 예.
5: 이 뭐 상응하는 조치가 도대체 뭔지 저부터도 좀 묻고 싶네요.
1: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 만나지 마세요.
5: 북한이 말...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을걸요.
1: 아, 그런가요? 오히려 트럼프가 화낼 수 있나?
5: 예. 예.
1: 자, 근데 우리 금태섭 의원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대법관 임명 제재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비판을 했어요.
6: 네, 성기영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네. 어제 MBC 라디오 조성은 뉴스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꽤 좀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 예.
6: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거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예.
6: 또 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는 이제 문서를 통한 절차를 강조했고 부서도 강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재제청 거부는 문서로 전달을 또 안 했다. 이것도 논란이네요.
6: 네, 뭐 복기해보자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에 이 제재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 또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1: 예.
6: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조항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별도의 공식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6: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대법원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공문을 보낼 건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1: 예.
6: 발표 당일에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발표해야겠다라는 말을 들은 뒤 청와대 측에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면 공문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 요즘은 전자 이메일 보내면 되는, 틱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만나는 게 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아, 제 상식은 그래. 금태수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5: 아니, 저기, 저, 뭐,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문제는, 대통령 쪽에서는 말하자면 이 대법원에다가 의사 전달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거 국회에 안 보낼 테니까 다시 제청을 해라.
1: 그렇죠.
5: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지금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우린 안 한다. 아. 그런 거니까 사실 이게 효력 문제가 생길 거는 없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거고요. 이게 그 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1: 아, 차분하게?
5: 예, 저는 이 뭐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 회복에 방해가 되는 거고 이 시장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예. 다만 지금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대법원 쪽에서 양보를 물러서서 누구를 임명하는 경우에 예, 예. 그게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대법원은 원래 힘이 없는 기관이잖아요. 예.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봤을 예, 때 사법은 예. 입법이나 행정에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말하자면 저 홍보수석 비서관 아닙니까? 예. 홍보수석 비서관이 대법원장을 직접 비판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만약에 그에 응해서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청을 하겠다. 이러면 아주 안 좋은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1: 오히려.
5: 예, 저는 이거는 아주 좀 청와대에서 만약에 좀 지고 화가 나더라도 이거는 좀 더 큰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4: 저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모습이 예.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행위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예. 나 재재청 거부한다라는 얘기가 예. 나왔을 때 말입니다.
1: 예.
4: 그런데 다시 이 얘기까지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1: 공보관으로 해.
4: 너무 예,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아,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대법원장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역대 이렇게 대법원장 뉴스를 이렇게 많이 다는 건 처음 아니에요, 사실은?
4: 이게 정치권 뉴스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예.
4: 그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고 정말 비정상적인 지금 예, 모습이고 그런 행태다라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대법원장 이름을 이렇게 제대로 세 글자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 모든 상황이 노만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조금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 오히려 이렇게 청와대 이렇게 해도 대법원장이 버티고 대법원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삼권분립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4: 그게 고민의 지점, 예, 고민의 지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갈등의 양상이 예, 결국엔 예. 올 시시비비를 떠나서 예.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이게 불리한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정권에게 아주 유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1: 길게 갈수록.
4: 이제 그게 그럼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5: 아니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이 정치인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죠. 정치를 하는데 네. 그 대법원장이 정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뭐 선진국에서는 다 들으려고도 안 할 거고 다만 일반 정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1: 고도의 그래서 정치.
5: 고도의 정치. 이 사법부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파기환송하고 예. 이런 거를 보면
1: 예.
5: 이게 뭐 우리 같이 법률가들은 뭐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지만
1: 예.
5: 사실은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거냐고 보면은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1: 아, 좋은 지적이네요.
5: 네, 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유시민 씨하고 한번 토론 프로에서 만났는데
1: 맞아요.
5: 그분 말씀이 제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1: 네.
5: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대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거를 힘과 힘의 대결은 정치로 보는데
1: 당해야 된다.
5: 아, 그래가지고 이 법원은 무릎을 꿇리면
1: 네.
5: 이재명 대통령 5년 하시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는 큰 타격을 준다고 봅니다.
1: 대법원이 야당 아니잖아요. 아니 무릎 꿇리게 여기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대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6: 네, 이게 이제 어젯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선 발언입니다.
1: 예.
6: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조희재 대법원장이 예. 밝혔는데 이거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6: 그래서 최근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 뺨치는 서초동 정치다, 사법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 예.
6: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객관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1: 예, 자, 박지원 의원을 잘 아시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 자, 이 판단이 맞습니까?
4: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와요.
1: 아, 흘러나와요?
4: 예, 김영진 의원도 사법부 윤석열을 꿈꾸나?
1: 아.
4: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4: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대법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뭐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1: 장도영 당대표의 마음에 달려있죠.
4: 장도영 대표에게 달려있는 거죠. 네. 거기에 물어봐야 돼요. 장도영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요. 용병으로, 용병으로 어떻게 쓰실 겁니까?
1: 아유, 근데 장도영 대표도 대선 주자로서 꿈이 크신데.
4: 그렇죠.
1: 위협할 수 있는 주자는 영입 쉽게 안 하실 것 같아요.
4: 그래서 쉽지 않다.
1: 아,
4: 결론은.
1: 네. 역시 잘 보시네. 금대소 의원님.
5: 아, 박지원 의원님도 뭐 약간은 농담조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법원장이 저 대선으로 나온다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법원 내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거고.
1: 아, 그래요?
5: 옛날 검찰에서 이, 저기 저 윤석열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조국 사태를 거치고 또 추윤대전이 있고 하면서 이게 발전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대법원장이 대선에 나오려 그러냐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오가는 것 자체가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고
1: 예?
5: 대법원도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 여기까지.
5: 예.
1: 자, 그러면 부산의 북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 전문가가 연결이 됐는데요. 북한이가 지금 북한에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에서 물 쏘면서 여러 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어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상어를 30년째 연구하고 계신 전문가세요. 전화 인터뷰니까 헤드폰을 쓰시면 세 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상어를 30년째 연구하고 계시는 전문가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일단 북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먼 바다로 이제 보내려고 하거든요.
7: 예,
1: 근데
7: 예.
1: 실패를 했단 말이죠. 우리
7: 예.
1: 교수님께 상황 보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7: 예.
1: 뭘까요?
7: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2004년에 그 예. 미국 매사추세츠 바닷가 그 호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1: 예예.
7: 그 당시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또 상어를 내보내는데 이렇게 성공을 한 사례로 벤치마킹을 했던 방법이라서
1: 예예.
7: 제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1: 어제 실패한 거 보고 교수님도 밤잠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7: 아,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예, 예.
1: 아, 우리 교수님도 이입이 되셨나 보다, 그죠?
7: 네네.
1: 예. 근데 이제 물줄기 작전이 이제 미국의 사례랑 비슷한 건데, 왜 실패했을까? 미국 사례는 상어가 백상아리였다. 이번 북항이는 예, 그렇죠. 흉상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7: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 백상어를 있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1: 예.
7: 우리 한국 그 북항의 경우는 흉상어였던 거 그 차이가 그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뭐 어떤 방법이 잘못된 것보다는
1: 예예.
7: 그래서 이게 백상어의 경우는 주로 그 먹이가 포유류 돌고래나 그 바다 표범
1: 예.
7: 그 전장 4m는 굉장히 큰 어미였거든요.
1: 예예.
7: 그래서 그런 그 먹이를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 표층에서 돌고래나 이런 것들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생활해도 밖에 나가 숨을 쉬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고
1: 예.
7: 어떤 돌발 상황에 닥쳤을 때도 표층에서 이렇게 주로 움직입니다. 등기를 눌러놓고 흉상어, 무태상어 종류는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보다 더 당했을 때 그 먹이도 그 바다 열대지방 그 산호초나 그 바닥 부근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제주도 주변이나 그 남해안에서 방어나 고등어 이렇게 무리 짓는 어류를 사냥을 하거든요.
1: 예, 예.
7: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에 이렇게 위험에 닥쳤을 때는 그 아래쪽으로
1: 물 깊이 들어가거든요. 심해로
7: 예, 예. 숨는 가라 이렇게 숨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1: 예.
7: 이번 경우에도 게 물대포가, 물 펌프가,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위협적인 그 상황이 되니까 바닥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1: 이게 오히려.
7: 보이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오히려 물대포 쓰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7: 그렇죠. 아. 그래서 수면화로 몸을 숨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근데 북한이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언론이 너무 관심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네네. 조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의 그 백상아리도 그렇게 해서 물대포 쏴서 2주 걸렸다면서요?
7: 그렇죠. 그 바닷가에 이제 호수인데 예. 호수에서 내보냈는데 그 바닷가 가장자리에서 또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1: 예.
7: 거기서 내보내도 일주일 걸려서 한 2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1: 아.
7: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1: 그러니까요.
7: 예, 다음에 시도할 때는 숨으면 그 아래로 가라앉으면은 조금 떠오르길 기다렸다가 서서히 예. 지금 현장에서 바깥쪽 그 바다가 한 500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1: 예.
7: 한 50 내지 100m 이렇게 내보냈는데 확인이 되면 좀 어두워지면은 좀 멈췄다가 다시 한다거나 뭐 숨었다가 수속 올라오면 한 50m 정도 10m 바깥쪽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이렇게 밀고 나가는 안 보이는데 그물 이렇게 싹 물고 나가서 뭐 하루 일정으로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1: 예.
7: 뭐 충분히 뭐 시간이 2, 3일 걸리더라도
1: 예.
7: 서서히 밀고 나가는 그 방법을 취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북한이가 이제 저희가 이 유튜브로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그 물 쏘는데 옆에 북한이가 또 옆에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어요.
7: 예, 아직까지도 뭐 건강하더라고요. 보니까.
1: 건강하고
7: 예.
1: 이 친구도 뭐랄까 약간 이제 약간 쇼맨십이라고 하나? 이게 좀 네. 이렇게 그래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7: 예, 뭐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적응이 좀 됐겠죠.
1: 적응이 된 것 같아요.
7: 예.
1: 사람들에게. 아.
7: 예.
1: 근데 이틀부터 이제 그물을 쓴다고 하는데.
7: 예.
1: 그물을 쓰다가 또 북한이 혹시 그물에 걸리면 이 친구가 네.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좋은 방법일까요?
7: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방법이 예, 실패를 했고
1: 물줄기.
7: 두 번째 방법이 뭐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 그물이
7: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물 사용은 그 물펌프와 비교해서 딱 장단점이 있거든요.
1: 예예.
7: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물펌프에 비해서 확실히 성공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1: 예.
7: 물리적으로 상어와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있고 또 그물에 감길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1: 예.
7: 그렇기 때문에 상어에게 위험 부담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 지나면 겨울도 오고 수온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가 알아서 이제 따뜻한 물을 찾아서 떠날 거다. 예측하는 그렇죠. 분도 있는데 교수님 판단은 예. 어떠신가요?
7: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북한 인공수로를 보면 바다에 비해서 이렇게 수심이 훨씬 낮고 좁았기 때문에 그 바다에 비해서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1: 예.
7: 그 바다보다 수온이 훨씬 더 차가워요. 그래서 수온이 한 2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막 11월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무태상어 무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수온 자체가.
1: 예.
7: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따뜻한 바다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먹이 활동이 거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넓은 예. 바다에서 빨리 헤엄쳐가지고 방어물이 고등어물을 그 사냥하는 상어인데
1: 예.
7: 이 수로에서는 현재 먹이 먹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 퇴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놔둬서 이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보내는 게 좋죠. 그런데 스스로 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좀 요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1: 그러니까 북한에게 장애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만
7: 그렇죠.
1: 아는.
7: 예. 스스로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기력 떨어지기 전에 폐사 위험도 있으니까 내보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제 옆에 지금 거북이를 30년간 키우신 금태서 의원이 계시는데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세요.
5: 상황은 전혀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수온이 오르면서 북한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닷가에 상어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7: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북한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동해안의 경우는 그 청상아리가 이렇게 큰 개체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1: 예,
7: 그러니까
1: 예.
7: 어민들이나 이쪽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은 이제 과거에 백상아리 출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서 어떤 그물을 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1: 예.
7: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그런 과다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는 단계이지만은
1: 예.
7: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1: 김유정인 혹시
4: 아니 저는 그냥 여기 살면 안 되나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1: 맞아요. 답을, 여기 네. 그냥 북한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본인이 배고프면 뛰어나가서 네. 뭡니까 방어든 고등어든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4: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뭐 답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1: 회사하실까?
4: 네, 네, 그래서 조금
7: 네, 그런 네. 저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대로 살게 놔도 어떠냐. 그렇지만 그 네. 국물 보호나 그 환경 보호 측면에서
1: 예, 예.
7: 원래 살던 대로 일단 사람이 어느 산속에 갇혀 있는데
1: 그렇죠.
7: 거기에 좀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풀뿌리도 파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1: 예,
7: 원래 살던
1: 예.
7: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1: 예.
7: 그 환경 보호, 뭐 동물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것이죠.
1: 그물 실패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이제 이안이 그물로 하는 건데 사마는 네네. 뭐예요?
7: 실패할 경우에
1: 예 그물도 피하버리면
7: 다른 방법이 이제 외국에 사용하는 것 그 상어의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1: 센서
7: 그 위치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1: 예.
7: 현재 이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수의학적인 그런 그 기술이나
1: 예.
7: 그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예.
7: 아직 그 단시일 내 그런 기술을 도입하기가 힘들어요.
1: 예.
7: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적용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마취총을 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7: 어떤 방법?
1: 마취총.
7: 아, 그것은 사실 그 예전에 그 사슴피를 이렇게 먹을 때 상어를 이렇게 총으로 쏴서 마취 아니 상어가 아니라 그 사슴
1: 예.
7: 마취시켜가지고 그 피를 뺀 다음에 다시 이제 마취가 깨어나면은 네, 그런 방법을 생각했던 건데 그것은 상당히 그 불가능한 방법인
1: 그렇군요.
7: 것 같아요. 제가 더 알아보니까
1: 꼬리를
7: 쓴지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고 사실 이렇게 어떤 잡아가지고 그 태깅 그 몸에 어떤 그 발신기를 부착한다거나
1: 예.
7: 그런 방법이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지금 촉박하고 북한이에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물로 이 작업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미국 매사추세츠 호수의 백상아리도 2주 걸렸으니까 북한에도 좀
7: 네네.
1: 여유를 갖고 우리가
7: 예.
1: 또 지켜보고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7: 가능하고 충분히 그 성공할 걸로 생각이 돼요.
1: 예, 알겠습니다.
7: 예.
1: 교수님 깊이 있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1: 해윤 군산대 해양생물전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자, 우리 과구신 기자 물고름이 들으셨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근데 저는 이거 북한이 한 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것도 생각해봤는데.
1: 아, 예, 깊이 있게.
8: 아쿠아리움에 고래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많은데,
1: 네.
8: 사실 상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많죠.
8: 그래서 저는, 그럼 아쿠아리움에 사는 상어들은 괜찮은 건가? 그 상어들을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
1: 그렇죠.
8: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그래서
8: 이번에 많이 관심 가져주신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같이 관심 나눠주시면 조금 더 공존하는 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예, 공존. 또 환경운동 차원에서. 우리 금 의원님, 우리 고복이 아버님 추가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9: 예, 뭐 다른 것은 없고 이 스쿠버를 하면서 보니까 원래 조스 보고 할 땐 상어가 진짜 무서웠는데 막상 바닷속에서 보면 그냥 귀여워요.
1: 아, 스킨스쿠버를 하니까.
9: 정말 저 시민들이 좋아하는 북한이 같은 애들이 많이 나와도 좋은데 좀 하여튼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전문가도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마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과보신 기자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박정현 판사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고향에 오셨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 최근에 굉장히 활약이 활발하시던데요.
3: 한판 승부에 나오지 않는 한 어떤 활력도 할 수 없죠. 제가 딴 데서 한 것은 저는 활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 배우가 제대로 된 무대에 섰을 때 배우가 배우이지 그 한판 승부 같은 급의 배우 무대가 아니라면
2: 질문을 네. 했어요.
1: 왜
2: 전환만 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김태현의 정치쇼든지 또 네. 조아이브 유튜브 채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2: 되게 재밌으시고 네. 그 말의 양이 네. 절대적으로 많아요.
3: 제가 유일하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한판 승부 이외에 무대로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 이외에는 한 번 정도. 네,
1: 구독도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네, 자, 네, 그럼 현안을 바로 맥을 네. 줘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DMZ 관련 이제 폭발 사고,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유엔사에서도 오늘 정전협정 위반이다. 아, 북한 지뢰가 발견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맥 소장님, 맥을 네. 짚어주세요.
2: 일단 뭐, 김여정의 이 발언, 뭐, 우리 서울의 자작극이다. 그 다음에 동부전선에서의 어떤 21사단의 어떤 그런 충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입이 달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되는데, 예. 북한은 사실상 현재 이게 적국으로서 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예요.
1: 예.
2: 저는 강력한 정부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됐다. 다만 이제 지금 중간 수사 결과 조사 결과 발표했고
1: 예.
2: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엔사에서도 이거는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했으면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고 봤을 때는
1: 예.
2: 여기에 상응하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준비 태세를 조금 강화를 해서
1: 예.
2: 좀 위협을 하고. 근데 뭐 저희도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1: 예.
2: 예를 들면 그 북한에서 제일 조금 위협적으로 느끼는 대북확성기를 다시 얘기하느냐라는 것들은 또 우리도 그만큼 피해를 감내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1: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
2: 그렇죠, 주민들.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지금 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만 안보 라인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김여정에 대한 좀 그에 상응하는 메시지가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1: 메시지를 좀 강하게.
2: 네, 왜 그러냐면, 뭐, 나경원 의원처럼, 네. 뭐, 김정은 참수, 뭐, 훈련하자, 뭐, 이 정도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1: 네.
2: 조금 더 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강력한 좀 메시지가 한번 나가고 나서,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의 어떤 대안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야당도 비판하지 말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그 안보라는 게 저 진보 보수가 없잖아요. 여야가 따로 없고
1: 예, 예.
2: 여기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근데 다 떠나가지고 제가 듣다가 생각났는데
1: 예.
4: 이 북한에서는 어쨌든 우리 국토에 영토에 들어 뭐 서로 뭐 적대국이라고 각각 국가라고 하면 영토에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해가지고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은 거잖아요.
1: 예.
4: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강한 메시지나 무슨 확성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1: 예.
4: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얘기하면 눈에는 눈으로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약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당해도 북한에서도 이제 이거를 지뢰 매설하거나 무슨 이런 도발을 할 때마다
1: 예.
4: 남한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할 텐데
1: 예.
4: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세게 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말 세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그 저쪽에서도 깜짝 놀래고 다시는 생각을 못할 정도의 일을 해야지. 오늘 대통령께서 가서 이 부상당한 장병들 위문도 하고 하셨는데 그 장병들 입장에서는 복수라면은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뭐 접경지역 주민들 생각도 해야 돼서 확성기도 이러고 이러면은 북한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응사를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연평도라든지 과거 백령도라든지 하면은 같이 이렇게 포사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이게 지금 비무장지대이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옵션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강철호 위원님.
3: 우선 그 강력한 대북 저 규탄과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대북 지원 아직도 지금 당장 오늘 저는 너무나 놀란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네. 북한 입건 사태에 대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금 저 이제 통과시킬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검토한다. 이거는 벌써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불발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에 대북 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땅한 지금 군사적인 어떤 대응 수단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마당에 그런데 이 마당에 도저 우리가 북한에 지금 돈을 주고 물품을 줘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지금 발상을 할 수 있죠? 이거 민주당이 저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막 이제 이런 상황 나면 뻔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전쟁하자는 말이냐. 어? 우리가 당하긴 했지만 이거 갖고 그래, 뭐 포스를 사격할 것이며 우리가 그럼 북한 가서 지뢰 터뜨릴 것이냐. 뭐 지금 우리 군이나 주민들 생각은 안 하냐. 그 민주당 뻔한 레퍼토리인데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마 이것만큼은 저는 정말 용납을 못 하겠어요. 다 알겠는데 네. 최소한 지금 대북 인도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좀 재검토하자. 이런 말인데도 지금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이 현재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넣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예. 없긴 왜 없어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평양 강동군 병원에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166종 1431개 100억 원 규모 사업 추진 중이다. 지금 이거 이렇게 지금 추진 중 하고 있어. 액체가 구체적인 물품과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부터 당장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당장 우리 저 지뢰로 희생된 우리 군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의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이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1: 간단하지
3: 이거,
1: 않습니다. 네,
3: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 이미 간단하지 않아요.
3: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지금 지뢰 매설이 상당히 됐다고 봐요.
1: 예, 북한
3: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땅에 적어도 매설된 지뢰는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지뢰 지뢰를 처리하는 큰 장비 차가 있습니다.
1: 예, 맞아요.
3: 이거를 동원하고 하여간 군인들 많이 동원해서 이 지뢰 다 터뜨려 버려야 됩니다. 지뢰를 다 터뜨려 버려서 걷고 그 폭음 소리라도 북한군 네. 인민군을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예.
5: 저도 뭐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그래요. 지금 학성기가 어렵기 때문에.
5: 왜냐하면 김여정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네. 발뺌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 있는 지뢰 제거라도
3: 우리 땅에 있는 건 북한의 네. 지뢰는 당연히 제거해야 이건 네. 의무입니다.
5: 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거. 네. 근데 사실 뾰족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없다는 거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잖아요.
1: 예.
5: 용산 상공에 무인기 떴을 때 뭐 한 거 없잖아요. 말만 했지. 근데 계엄 정당화하기 위한 무인기 보내가지고 북한 무력 도발 꾀하는 그런 거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으며 머리를 맞댈 생각을 해야지
1: 예.
5: 무조건적 비판해서 되겠느냐 이런 거죠. 음모론이나 얘기하고.
3: 다른 사안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배제하고 다 그냥 단독으로 법안 밀어붙이더니 왜 이것만큼은 국민의힘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말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안보의 여야없다. 안보의 여야없다.
4: 어디세요? 저는 네, 이 점을 네, 꼭 네, 지적하고 네.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지뢰 매설이 언제 됐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예. 지금 크게 보면은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린 없잖아요.
1: 예.
4: 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핵이 있는 쪽에서 도발을 하면 아. 상대방이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4: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뢰가 더 발견된다. 앞으로 만약에 10개, 20개가 발견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쪽은 핵이 있는데 북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한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일단 집권한 쪽에서 이 국정의 책임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아. 야당이 얘기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4: 북한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아주
3: 최고예요.
4: 더 밀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좋은
4: 지금 와가지고 여기저기다 뭐 저 지금이라도 지뢰를 더 심어놔도 아니 그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정말로 약간 저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밀릴 거예요.
5: 아니 강신철 장관이 네. 사성장군 출신인데 국방장관이 네.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 아.
5: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 예.
5: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아, 군사작전.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제 강찬호 의원께서 얘기했었는데 15년 그 북한 목함질의 사건 때도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이제 군사적 압박, 비군사적 압박이었죠, 확성기.
1: 예.
2: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군사적인 도발이 있었어요.
1: 아.
2: 응대 사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 남북 그 지휘부가 만나서 우리 협상을 하자.
1: 아.
2: 그러니까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고 사과를 받아냈던 것이에요.
1: 예.
2: 저는 그게 이제 우선되는 압박용이 어떤 게 우리에게도 좀 득이 되면서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다. 근데 대북 지원은 끊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1: 예, 예.
2: 왜냐하면 대북 지원 자체는 하나의 카드로 두면서
1: 아.
2: 박근혜 정부조차도 북한의 대화의 물꼬는 대북 지원에 뒀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대북 지원을 가지고 비판할 건 아니다. 다만 제가 담화 메시지를 한 번쯤은 낼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대통령의 꼭 입이 아니더라도 예. 안보실 차원에서는 한 번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런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굴복시키는 그런
1: 입장에서는
3: 그러니까 제가 주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박근혜 정부조차도 그 대북 지원 카드 끊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요 그때 단호하게 예. 확성기 틀고 북한을 엄청 압박했습니다. 그때 예. 확성기 때문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 황병서 군 정치부 국장이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판문점에서 꼬박 사흘을 밤을 새가면서 협상을 하면서 제발 확성기 꺼달라 나 큰일 난다 하고 하던 외교를 했는데 예. 당신네들 그저 뭐냐 도발 나쁘지 않고 인정하고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게 먼저다 했는데. 황경서가 계속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확성기 튼다 하니까 예. 어떻게 되느냐 김전진 실장이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배를 꽉 깠습니다. 여기 수술 자국이 보이는데 나 지금 수술하고 지금 여기 내려왔다. 근데 확성기 끄는 거 보장 안 받고 나 평안 가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김관진 실장이 웃으면서 예. 우리나라 의료시설 좋으니까 수술 시켜드리겠다. 대신에 약속해라. 이제 저 뭐냐 도발한 거 인정 사과 요거 약속해라. 그렇게 해서 그게 딜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이 사과하고 그저 인정하고 유감 표명했고 도발 인정하고 우리에서 확성기 3주 만에 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단호하게 확성기를 키고 압박을 해서 예. 북한한테 고통을 줘가지고 아. 실제로 그저 도발을 인정하고 유감을 끌어낸 다음 뒤에 대북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카드를 갖고 있었던 거지. 지금 뭐 이런 거 들은 것도 안 하면서 대북 지원 카드는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2: 그때는 북한의 소행을 규정한 뒤에 그런 쪽으로 확성기로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런 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급하세요?
3: 아, 그래 아, 급하 이게 급하지 않아요.
2: 급하 아니, 급한데.
5: 원래 급해요.
2: 아니, 절차가 아니, 급한 아니 절차가 지금, 있는 거라니까.
3: 상관이요. 하루 이틀이면 나올 결과를 지금 8일간 끈 거부터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2: 그럼 또 다시 원점으로 네. 돌아가면 네, 네, 목함재래가 네. 일어났던 GOP 그 환경과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GOP도 아니라 숲으로 우거져서 네, 모르는 참. 밀림 같은 곳에서의 참. 어떤 그 원인 규명은 아예 좀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네. 일단 조금 지금 규명을 확정 도장 찍고 나서
3: 밀림 숲을 다 파헤치는데 여덟에 걸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조사 개시하고요.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일단 규명이 됐잖아요. 이틀 만에.
5: 어찌됐건 네. 유엔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최종 네. 결론 나오면 네.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엔 스텝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3: 보시죠. 네, 그럼 저도 규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 그러시죠. 네. 예, 네. 그 남이아님이 귀에서 피가 나도록 팩트체크하는 강천호 기자님 정말 좋아요. 라고
3: 아, 진짜. 아, 예. 유일한 선풀을 읽어주신 거 아닌가?
2: 여기는 선풀만 읽어.
1: 진짜 2만원 네, 보내주셨어. 네, 2만원. 뭐지?
3: 유튜브. CBS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1: 예, 강찬호가 복귀했다라는 예. 점.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김여정 총무부장이 이제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강력한 규탄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를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가능할 것이냐. 좀 이게 북한은 이게 좀 메시지하면 너무 험한 말을 막 하잖아요.
2: 험한 말을 하는데 또 예. 험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호한 메시지들은 저 같으면 좀 정신 좀 차려라. 제정신이냐. 너희들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는 못할 망정.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예.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뭐 북한을 이제 불바다로 만들겠다. 아, 불바다? 너희 최고 존엄을 이제 참수하는 우리 훈련에 돌입하겠다. 아...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이제 협상으로 끌어내기에는 네. 저쪽은 사실 사과하라고 북한 쪽은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정상적인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예. 그렇기 아니, 때문에
4: 그게 북한의 전술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2: 그러니까
4: 우리 국민이 지금 저 발목이 그렇게 절단되고 했는데 예. 저쪽에서는 뭐 이런 막 욕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쟤네는 원래 저래서 그런 국민들 마음에서 우리는 왜 맨날 당하고 있나.

0: 야, 국민이
1: 느끼실 것 같고. 국민이, 강찬호 위원회 국민이 느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사실상 야당에서 이거를, 땔감 삼아서 정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더러.
2: 예,
1: 그러니까
2: 예.
1: 거기에서 좀 저는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2: 예.
1: 또 화가 나는 국민들 저는 있다고 봐요.
2: 예.
1: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그래도 그 정도의 화를 누그뜨릴 수 있는 조금 톤이 좀 있는 단어 메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시지 일단 내놓고 나서. 저쪽을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게 정상적으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해서 비정상적이었던 지난 정부처럼 그러면 드론을 날려서 한번 위협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포를 먼저 한번 쏠까요?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은 가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2: 관리를 해야 된다.
1: 결국에 무릎 꿇는 쪽은 북한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그런 방안들을 저는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2: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또 메시지 하면 또 강찬호 위원 아닙니까? 그럼 네. 북한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메시지,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2: 행동?
3: 맞고,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 그 확성기?
3: 아니, 그리고 메시지를 해갖고 지금 말한 대로, 뭐, 최용주 의원 말씀한 대로 깡패가 욕설을 퍼붓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 욕설에 욕설로 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시를 하는 것이고, 저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대북 지원이니 뭐니, 이런 거 일단 당연히 지금 끊고 중단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확성기를 포함한 모든 이제 그 가용한, 북한이 실질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확성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건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예. 실제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우선 일단은 대북 지원하겠다는 거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무산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0: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그냥 생각해본 아이디어지만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아까 저 서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무마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잡혀가지고 우리한테 송환됐다는 포로를 내세운다거나
2: 예.
0: 북한을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든지 예.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긴다는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지고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지금 이거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걸 해도 우리는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성기 키자니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은데 어떻게 싸워. 이러면서 야금야금 먹히는 거거든요.
3: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로 지금 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전 지뢰 매설된 거 다 쳐서 빵빵빵 터뜨려야 됩니다. 그거 터뜨리면 소리가 엄청날 것이고
2: 예.
3: 북한군 입장 그쪽으로 하면 파편도 날아갈 것이고 아주 접경에 있는 것들은 북한군 입장에서도 간담회 선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같은 이제 도발은 정말 앞으로 무용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확성기가 만약 어렵다면
2: 예.
3: 대북 단파 방송 등 다시 이제 그 북한 내부에
2: 예.
3: 어떤 우리의 그 저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송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저 뭐냐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저 이 북한에 대해서 어 저 이 저 다시 현 그 도발 인정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하는 끌어내는 걸 목표로
2: 예,
3: 그런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대북 지원이니 대화라는 건 그런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저희가 큰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거는 민주당, 만약 민주당 하면 늘 우리 국민이 이미 저 아주 상수로 여기게 된 이 대북 저자세. 대북 눈치 보기. 무슨 도대체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 나만에는 김유정이 네. 있습니다.
3: 네,
2: 김유정이.
3: 네, 그러니까.
2: 김여정에 대응해서.
3: 저도 아까.
2: 북한의 김여정에 대응한 나만의 김유정.
3: 그 마인드 자체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 좀 나올 거 왜 모르겠지만 지금 이준석 역에서 좀 저는 정말 오늘 그래도 눈에 띄고 잘했다고 보는 게 그 저 두 부상 저 장병 저 위문하러 갔잖아요.
4: 제가 말할까봐 네. 더 빨리 하시는 거 봐.
3: 그러니까 그건 잘했는데.
4: 아니 그래서
3: 왜 사진을 안 찍었나?
4: 그래서 대북 고자세로 일관했던.
3: 잠깐요.
4: 국민의힘에서는
3: 고자세라 그런 고자세라 그런 아니,
4: 그러니까,
3: 게 아니라
4: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어요?
3: 반대로 그럼 민주당에서
4: 남북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고요?
3: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도
4: 그러니까,
3: 아닌데 물을 필요는 없고.
4: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왜 자꾸 민주당 얘기를 하십니까?
3: 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제가 언론으로서 비판하는 것이죠.
4: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권당일 때 뭘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3: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판한
4: 거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회부하는 것도 북한이 그렇게 뭐 충격받을 것 같지도 않지만 실효성도 예. 없고 안보를 예. 해보는 것도 있고요. 유엔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면 국제적인 규탄도 함께 해야죠.
2: 예.
4: 대북 제재도 뭐 전쟁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3: 네. 네.
4: 그리고 사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죠.
2: 여기까지.
4: 규탄을 해야죠.
2: 정말 노코샷이에요. 마이크가 하나도 안 비었어.
1: 저 귀에 휴지를 좀 꽂아놔야 될 것 같아요.
2: 딱 하세요.
4: 숨을 쉬고 하신 거죠?
2: 네, 여기까지.
3: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2: 예, 한판 승부 오늘 방송.

0: 여기까지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10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6불 99,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2: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1: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1: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창립 기념 이벤트로 5병 구매 시 작은 병 1병 추가, 10병 구매 시 1병 추가 및 작은 병 2병 무료 증정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윗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윗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이 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인가 싶더니 오늘은 계절이 잠시 뒷걸음질이라도 친 듯 갑작스레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옷장 속 깊이 넣으려던 가벼운 옷을 다시 꺼내 입으며 어쩌면 떠나는 9월이 남기고 간 작은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계절에 예기치 못한 온기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 끝자락도 생각지도 못한 따스한 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들은 지나간 달에 살며시 내려놓고요. 다가올 10월의 설레임을 품으며 라라랜드 문을 열겠습니다. 패티김입니다. 9월의 노래.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0: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 한 장 넘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지만 막상 9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아, 9월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데요. 9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진 분도 계실 거고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마음고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너무 마음 안 쓰셨으면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아유 왜 마음이 안 쓰여요? 쓰이지 두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9월을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참 감사한 일이죠. 9월의 마지막 오후 아쉬움보다는 수고했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요? 2026년 9월 30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송은경이고요.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한경같이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N&L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백,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기후 위기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떠올리게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환경심리학 제9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를 발표했는데,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표된 기후 커뮤니케이션 관련 실험 연구를 비롯해 총 21만 명을 대상으로 메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각 실험은 참가자에게 기후 관련 메시지를 한 차례 보여준 뒤 이후 행동 의도나 실제 행동, 정책에 대한 태도가 통제 집단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분석 결과 기후 메시지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적 호소였는데 메시지의 종류마다 효과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도덕적 의무나 윤리에 호소하는 메시지였는데,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기대 환경 보호를 촉구하거나 동물이 겪는 고통을 윤리적 문제로 제시한 실험들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강조한 메시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가 컸습니다. 의외로 권위를 빌린 메시지도 상위권 안에 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다룬 뉴스를 활용한 것으로 종교 지도자의 말이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성공한 기후활동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형식의 메시지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두 방식 모두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목소리나 이야기를 빌려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상기후나 생태계 피해를 부각한 메시지, 기후행동이 경제나 건강에 주는 부수적 이익을 알린 메시지, 주변 사람들이 이미 친환경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메시지도 나름의 효과를 냈지만 앞선 상위권 메시지들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단순히 과학적 근거나 통계를 나열한 메시지는 오히려 효과가 낮은 쪽에 속했는데, 감정이나 권위,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 사실 자체만 전달한 방식이 가장 힘이 약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기후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글로만 전달했을 때보다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크긴 했지만, 연구 책임자 말에 의하면은 기후 메시지 하나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책 수단이나 제도적 변화와 함께 꾸준히 사용될 경우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DMB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후변화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뉴욕, 뉴저지 말고는 다른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이곳 버지니아 지역의 날씨가 제일 무난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50개 주의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미국이 왜 수도를 워싱턴 DC로 했는지 날씨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상관없이 오늘도 DMB 지역의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이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맑은 하늘과 따뜻한 기온으로 최고 기온이 78도, 섭씨 26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약 5도 높은 수치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더 건조하고 더 따뜻하고 습도는 적당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0도대에서 떨어져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 아래 60도, 섭씨 16도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10월 1일 월 초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는 매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10월 초 평균 최고 기온치고는 꽤 높은 기온인데요. 바람 또한 따뜻한 남풍으로 불면서 습도도 적당히 높아져 더욱 여름 같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62도, 섭씨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저녁에 소나기 내릴 찬스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는 후덥지근한 불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매우 덥고 습한 날씨로 마무리되며 이슬점은 6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중후반에 달하고 체감온도도 90도에 육박하거나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찬 공기가 접근하면서 여름 같은 날씨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녁에는 간간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천둥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심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 찬 공기가 접근하면서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역시 소나기 내릴 찬스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7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며 10월 첫 주말은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박지윤입니다. 하늘색 꿈.

세상의 모든 음악.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차가운 세상의 벽에 부딪혀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무기력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소개해드릴 곡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삶의 숭고함을 노래한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전설적인 포크 듀오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입니다.

이 곡은 1969년에 발표한 곡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5집 앨범 Bridge Over Troubled Water 수록곡으로 1962년 베티 버렛이라는 쿠바 출신의 권투 선수가 경기 중 수차례 타격을 당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열흘 만에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슴 아픈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폴 사이먼이 만든 곡입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냉혹한 도시로 찾아온 한 가난하고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일자리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거리에서 희망을 잃고 추운 겨울 뉴욕 슬램가의 외로운 방 한 구석에서 방황하죠. 이 노래의 가사 중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터에는 한 권투 선수 박서가 서 있네. 직업이 싸움꾼인 한 사내가. 그리고 그는 자신을 쓰러뜨린 모든 장갑의 상처를 훈장처럼 간직하고 있다네. 노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막서는 단순히 권투 선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상처, 그리고 세월의 매들을 맞으면서도 링 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링 위에 남아서 버텨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신세, 상처받는 막서로 모두가 거짓과 조롱이었을 뿐 난 그저 불쌍한 녀석, 분노와 수치심으로 울부짖는 막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들으셨던 후렴구죠. 라이라라이, 라이라라이, 라이라라이, 라이라라이 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한 언어나 뜻이 담겨 있지는 않은 이 웅장한 코러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날로그 녹음 시절 이 곡의 후렴구에 나오는 특유의 웅장한 드럼 소리를 만들기 위해 에이블턴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대성당의 에코를 활용하거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녹음을 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비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트 가펑클의 맑고 투명한 미성과 폴 사이먼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어우러져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링 위로 올라가는 박서처럼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꿋꿋하게 견뎌낸 우리들. 이 노래는 단순히 슬픈 패배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리를 지켜낸 당신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노래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줄 음악.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솔직히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곡은 명곡 중에 명곡이지만 저는 이 앨범에서는 이 박서가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박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먼저 오리지널 버전은 폴 사이먼의 이 핑거피링, 어쿠스틱 기타와 철저하게 계산이 된 스튜디오 섹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특히 스네어 드럼의 잔향 효과를 강하게 넣어 절제되고 섬세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센트럴팍 라이브 버전은 다릅니다. 일단 밴드 세션, 그러니까 드럼, 베이스, 키보드, 페달 스틸 기타 등이 전면에 배치돼서 규모감 있고 역동적인 락, 폭 밴드 사운드를 선보였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악기 레이더가 쌓이며 라이브 특유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품어냅니다.
또 후렴구인 Lie to Lie 이 오리지널 버전은 오버 더빙된 웅장한 코러스와 스튜디오 효과음이 조화를 이루며 정갈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센트럴 팍에서 부른 라이브에서는 후렴구 중간중간 드럼 사운드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이 소리가 정말 압권이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관객이 다 함께 Lie to Lie 후렴구를 끝까지 같이 부르는 장면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천 번을 들어도 또 듣게 되는 코끝이 찡해지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센트럴 팍에서 부른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헬스장 공용 드라이어기로 머리뿐 아니라 중요 부위와 발가락까지 말리는 이용자들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늘 헬스장 탈의실에서 멘붕이 왔다며 목격담을 전했는데, 샤워를 마친 중년 남성이 드라이어기로 머리를 말린 뒤 중요 부위와 옮겨가더니 평상에 발을 올리고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더라라는 겁니다. 이어 매일 저럴 텐데 평상에 앉아서 양말 신고 옷 갈아입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다라고 올렸는데, 이 이용자는 150일이나 남았다며 정남이가 떨어져 여길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갈등이 커진 경험을 털어놨는데, 탈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며, 드라이기로 온몸을 말리는 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눈치를 줘도 상대는 오히려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이용자는 트레이너에게 사정을 전했고, 탈의실에는 안내문까지 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더러워 죽겠다, 대장균이 탈의실을 떠다니는 것 같다 라고 한마디를 하자 상황은 험악해졌으며,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이고 몸 좀 말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이 이용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머리 말리라고 있는 드라이기로 하루 종일 엉덩이와 겨드랑이를 말려서 손잡이 잡기도 싫다며, 탈의실에 대장균이 떠다니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도 싫다고 똑같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머리를 말리는 용도가 아닌 드라이기를 쓰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탈의실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드라이기를 너무 오래 쓰면 고장이 나니 적당히 쓰고 특히 세탁물이나 샤워볼 등은 말리지 말라는 내용이 크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드라이기를 켜둔 채 바닥에 내려놓고 샤워볼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용객들의 민폐 행동에 안내문을 붙이는 헬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행동은 나이를 불문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멀리 갈 것도 없죠. 한국뿐만 아니라 내가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여그 라이프 타임 있죠? 지가 그걸 세 번이나 트라이 허다 허다 이젠 아예 안 가요. 일단 몸 씻지도 않고 사우나에 들어오는 인간서부터 땀이 많이 났는데도 그 땀 닦지도 않고 수영장에 그냥 풍덩 들어가는 인간들이나, 샤워장에서도 물 시게 나오는 곳 미리 수건 걸어놓고 물 틀어놓고 단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이것뿐이요? 덜덜이 이 수영복 말리는 곳에 신발가장 집어넣어서 말리는 옆에 애들, 수건 못 쓰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 수건을 서너 장씩 그것도 발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라서서 머리 말리고 지랄 연병을 빠는 아줌니들, 몸뚱아리에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닌데 뭔 오일을 그렇게 쳐 바르는지, 그 오일 바르고 사우나 들어가는 미친 옆에 애들, 여기에 라카룸에서 담배 피다 걸린 여자도 있었슈. 한모름 빨았기로 손이 뭐가 문제냐고 대드는디, 아이고 그 노랑머리 한국 여자 내가 기가 차 지명에 못 죽겠다 싶어 관도슈. 물어본 게 여자니 그렇더만 어쩌고슈. 중이 절실하면 중이 떠나야지. 그 꼴 보면서 댕기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나? 라는 질의에, 왜 그런지 아나? 그건 그때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로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지 아나?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면서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거듭 밝혔다고 하네요. 참나 이 믿을로 물 보고 믿으라고 해야지.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요? 하유 뭘 물어요? 둘 다지.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형사재판소 총회 개최지가 네덜란드로 변경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 지휘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예정이 된 2026년 연례 총회 개최지를 미국 뉴욕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개최지 변경 결정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에서 열리는 총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모코 소장 등 13명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왔는데 그는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카림 칸 전 검사장 압둘라예서의 수석 법률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아칸의 소장에 대한 제재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수준의 추가 압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달러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예산 배정 및 운영 방침 등이 공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미국의 각 회원국 탈퇴 압박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니 인인은 참 유복하게 자란 분이 말이오. 뭔 화가 이렇게 많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봐도 죄다 그냥 망가뜨리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오.

미국에서 아침 식사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가 아닌 새로운 사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저녁 외식 부담이 커진 데다 건강과 가성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리면서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아침 약속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아침 식사 전문점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들 수 있는데 미국 브런치 체인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외식을 원하지만 예산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아침 식사는 지금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외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서 계란과 통곡물, 과일 등을 활용한 아침 메뉴가 건강한 한 끼로 주목받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침 식사를 통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조사업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변화는 아침 식사가 새로운 만남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과 직장을 잇는 제3의 공간 역할을 하게 된 셈인데 저녁 술자리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점심 비즈니스 미팅처럼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아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과 아침 식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독형 서비스 더 브렉퍼스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회원 수는 6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용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아침 식사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커피뿐만이 아니라 무알코올 칵테일과 버블티 등 다양한 음료를 앞세운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아침 식사가 식사 시간을 넘어 새로운 소비와 사교 문화를 이끄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침이면 이 맑은 정신에 많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고 보면 뭐 이지가지로 좋겠네요. 아이 뉴욕 뉴저지 같은 지역은 다이너라고 해서 은근히 맛도 좋고 가격도 나름 괜찮고 하는데 아 여기 버지니아는 다이너가 많지 않더라고요. 좀 비스무리한데를 굳이 꼽으라면 뭐 아이압 정도? 요새는 퍼스트 와치도 있던디 아이고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술도 팔고 아이고 오늘 오도도도를 너무 많이 하네. 볼리비아 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골키퍼가 이색적인 방법으로 심판에게 항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고 항의를 받은 문제의 심판은 결국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색적인 항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28살의 골키퍼 구스타보 텔소노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너무 억울했고 화가 났다. 절대 반칙이 없었다. 나와 동료 선수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심판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어필하기 위해선 다른 도리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제의 항의 사건은 볼리비아에서 최근 열린 볼리바르컵 대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위 리그 클럽의 프로 리그 승격 여부가 달린 이번 대회에서 테스노테가 골키퍼로 뛰고 있는 팀은 원정 경기였다고 합니다. 팽팽하게 진행이 된 경기는 2-2 동점으로 후반 정규 시간을 넘겼고 추가 시간 3분이 경과했을 때 아르헨티나 골키퍼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대를 향해 무섭게 파고드는 상대편 공격수를 1-1로 막아서는 우위를 맞았지만 실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쓰러진 상대편 공격수였는데 심판은 곧바로 휘슬을 불었고 심판은 골키퍼가 공격수를 쓰러뜨렸다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입니다. 골키퍼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서 상대편 공격수의 헐리우드 액션이었다고 항의했지만 심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필드에서 뛰고 있던 동료 선수는 물론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우르르 몰려나와 항의에 가서야 했지만 심판은 완강했습니다. 집단 항의는 장장 19분 동안 계속됐으며 현지 언론은 최장 시간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기 부분이 기네스에 있다면 세계 기록으로 등재될 만한 항의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심판이 계속 항의를 외면하자 골키퍼 테소노테는 포기했다는 듯 골대를 향해

홈팀은 결국 3대2로 이겼다고 합니다. 골키퍼 테서 노테는 당시의 심정에 대해 그렇게도 홈팀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봐라 라는 마음이었다며 부당한 페널티킥을 막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항의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논란이 된 경기를 분석한 볼리비아 축구협회는 문제의 심판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으며 현지 언론은 축구협회가 결국 독특한 항의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단연 골키퍼가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자고로 게임은 일단 이기고 보는 것이 맞는데 참 이렇게 이기면 쪽팔리지 않나? 흑이사 뭐 쪽팔림은 잠시지만 우승은 영원하니까. 근데 후세에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는 쪽팔리고는 못 살겠던디. 아이고.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고교생들의 거리 시위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 수백 개 학교의 고교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유혈 충돌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프랑스 교육부는 전국 약 3,700개 학교 중 400개 학교가 시위나 수업 방해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440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분의 2는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투척물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파리에서 시작이 된 시위는 이후 격화되며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북부 릴 지역의 고교생들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병, 보도블록 등을 던지고 버스 정류장과 광고판을 파손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부 낭트 지역에서는 고교생들이 쓰레기통 수십 개를 쌓아올려 학교 진입로를 봉쇄했으며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등에서도 같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고교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열악한 공교육과 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과밀 학습과 교사 부족, 낙후된 학교 시설과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교실, 여기에 지역 간 교육 불평등까지 겹쳐 있으며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은 변두리 교외 지역 학생들은 우리는 방치되고 버려졌다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수업 시간도 시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파리 북부의 라마르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플랜카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라고 적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교육 당국은 이번 시위를 폭력 사태로 규정을 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 갈등도 극에 달해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말요. 어른들이 하도 시위하고 전쟁하고 오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슈. 무조건 애들만 뭐라 할 수도 없는겨. 이? 근데 아 얘들도 그려. 이? 우리 옛날에는 에어컨이 무엇이소. 더우면 바깥에 나가서 수돗물에 세수하고 책받침으로 부채질하고 였는디. 그리고 지가 강남서 핵교 댕겼거든요. 청담동 엄북국민학교로 입학을 여서 나중엔 도곡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때도 우리 반의 학생이 100명이 넘었쇼. 책상 놀 자리가 없었으니까 결국 반 하나가 생기더만 그래도 한 반에 7,80명이 되어갖고 콩나물 실어 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야자는 없잖아 야자. 이? 우린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등교여서 밤 10시에 집에 갔소. 이것들이 한국서 핵교를 한번 댕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리오? 공부야, 공부야, 공부여서 놈주남. 핵교 댕길 때 그래도 공부한 것들이 사회에 나와선 잘 풀리더만. 할 수 있을 때야.

라라랜드 1부 순서 윤신혜의 공부합시다 들으시면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홈 스위트홈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금 모금 런천을 준비합니다. 아픔과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이 평안과 소속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주제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엔나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목회자 상담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존 허 박사님이 키노트 스피커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티켓은 $150이며 자세한 내용은 703-761-2225 또는 event@fccgw.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홈 스위트 홈, 더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퀴즈 정답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선균의 아직도 먼 곳이라는 거 들으니 마음이 살짝 센치해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좀 길기도 하고 또 이 곡은 또 호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제가 선곡하기가 좀 그랬는데 요미님이 어제 마침 신청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싹 끼면서 분위기를 맞춰주는데요. 라이브 앨범입니다. 프로콜 하람의 곡 Wider Shade of Pale.

듣고 계시는 While a Shade of Pale 이 노래는 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사가 가장 난해해서 몽환적인 곡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하의 선율을 차용한 오르간 연주와 서정적인 분위기 뒤로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가사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가사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리듬과 이 프로크 하롬의 이 목소리에 취해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사는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노래 신청해주신 연민님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자연산 송이버섯 2파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6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백진미채 기획상품 개당 10불 99 푸드셀 공중당면 개당 3불 49 케이타운 떡국떡 떡볶이떡 개당 2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완스 N 단박 교통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나뭘 거리며
0: 요새 환절기로 참 이 목감기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수지 씨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난주에 털컥 목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그 시절을 넘어갔어요. 한 주를 스킵했더니 참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자, 먼저 수지 씨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니,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2: 아이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넘어갈 걸 넘어가야지, 시상에.
0: 아유, 글쎄 말이야, 시상에. 그거를 못 넘어가시고 그냥 덜컥 걸리셨어.
2: 죄송합니다.
0: 예, 자, 이제부터는 수지 씨는 네. 수지 씨만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DMB 지역, 또 우리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할 것 없이 모든 청취자분들의 몸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곡 제가 쫙 준비했는데 오히려 네. 오늘 들어서 더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소개해 주실 분이
2: 가요계의 노신사 한상일 씨.
0: 아, 이니 너무 잘생겼더라.
2: 근데 이분이 예. 누가 이 사람을 리퀘스트 했어요. 자기 친구 사촌 오빠래요.
0: 오.
2: 그래서 이 사람 좀 해주세요. 그래서
0: 아니 그러면 좀 못 씹겠네.
2: 아니 씹을 게 거의 없어.
0: 그냥 뭐 오늘은 잔잔하게 가지요 뭐. 예.
2: 그래야죠 뭐. 네네. 생기는 걸 보세요. 씹을 게 있나 없나.
0: 번듯하게 네. 생기셨어요. 진짜.
2: 네. 한상일 씨는 1970년대 히트곡 웨딩드레스를 부른 원로 가수. 한상일의 나이는 만 85세. 1941년생이에요. 5남 2녀 중 3남으로 그러니까 7남매 중에 태어나서 개성 만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천으로 피난 온 그는 인천 서림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인천 중학교와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2 때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고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인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며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대요.
0: 아니 보육원에서요?
2: 예, 식구들은 다 서울로 이사가고 뭔 일인지 나도 몰라.
0: 아유 시상에 그 잘생긴 놈을 놓고 가셨을 때 그 애미 마음이 오죽하면 여보겠을까.
2: 그러니까 유년 시절 노래도 잘하고 학업도 줄곧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이분의 꿈은 의사였지만 서울대 공대 건축과에 진학을 했어요. 어린 시절 골수염을 앓아서 오른쪽 발목을 잘라낼 위기를 겪었지만 공부와 노래를 잘하는 영재로 통했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팝송에 심취해서 대학 시절 친구들과 사중창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을 만큼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특히 마리오란자, 앤디 윌리엄스 등에 열광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대요. 1965년 대학 졸업 후 은사 김희춘 씨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 기사로 일을 시작을 했지만 노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 8군 장교 클럽인 유썸 클럽에서 전속 가수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팝송 악보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탠다드 팝송을 300여 곡 정도 부를 수 있었대요.
0: 이야, 대단한데?
2: 게다가 영어 발음도 원어민 발음처럼 소리를 낼 수가 있었대요.
0: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발음도 좋더라고. 그 긴 건 뭐 봐요. 팝송 발음이. 아유.
2: 아니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너무 영국 발음이요.
0: 그건 그래 또. 아유.
2: 작곡가 손석우 선생의 신곡을 취입했는데 가거라 저 멀리 그를 이제 그게 히트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0: 네.
2: 1966년 KBS TV 전속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 가거라 저 멀리가 없더라고요. 암을 찾아봤. 예, 미 8군 장교 클럽 유썸 클럽의 하우스 싱어가 된 그는 그곳에서 음악 내공을 쌓아서 1966년 KBS 전속 가수가 되었어요. 처음엔 본명인 한재상으로 활동한 그는 1967년 데뷔곡 내 마음의 월츠를 발표하면서 한상일이라는 그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렴풋이 그 한재상 이름을 기억을 해요.
0: 아, 그래. 처음에는 본 이름으로 나왔군요.
2: 네네네. 아. 그 내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도 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져서 왜 이름이 바뀌었나 그랬어요.
0: 그 싸이의 본명도 박재상이잖아요.
2: 그렇죠?
0: 네. 내가 어디서 재상 이름을 들어봤나 했더니 싸이더라고.
2: 머리도 좋아. 부드러운 미성의 음색으로 여성 팬들이 많았던 그는 1960년 말에 주로 팝송 본안곡으로 활동을 했어요. 황유철이 작사를 하고 안길웅이 작곡한 애모의 노래는 부드러운 미성의 그 귀에 착 감기는 곡으로 1969년 초연한 그 뮤지컬 카니발의 수첩이라는 거기에 주제가였대요. 한상일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노래에 대해서 당시 모 여대에서는 캠퍼스 여기저기 앉아 이 노래를 부르는 여대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가와 다름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있었대요. 애모의 노래 들어보죠.

0: 아, 노래도 너무 부드럽게 잘해요.
1: 그쵸? 그래서 약간 세미 클래식하죠, 이 사람 노래가. 네. 그 앨범의 공동 타이틀곡 웨딩드레스는 1970년 개봉한 정희적 감독의 영화 먼 데서 온 여자가 주제가였었어요. 이 영화의 원제는 주제가 제목과 동일한 웨딩드레스였지만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작사 측에서 제목을 먼 데서 온 여자로 바꿨대요. 근데 이는 평범한 원 제목보다 다소 야릇하고 원색적인 느낌을 앞세워 흥행을 노린 영화 제작사의 의도로 보이는데 네. 당대 최고의 배우 신성일과 윤정희가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대요.
0: 어머, 그래요?
1: 근데 너무 흔하고 평범한 통성물이었대요. 근데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주제가 웨딩드레스는 크게 히트를 한 거죠.
0: 글쎄요.
1: 그냥 이 웨딩드레스가 히트하면서 결혼 축가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미성으로 노래한 한상일의 그 웨딩드레스는 지금도 결혼 시즌이면 어김없이 불리는 최고의 결혼 시즌송이라고 해요. 한상일은 과거 결혼 40년 만인 2007년경 전 아내와 황혼 이혼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어요. 네, 현재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가와 처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 4년째부터 불화와 갈등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 40년 중 30년을 같이 살고 10년을 별거를 했다며 결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한상일은 황혼 이혼을 자녀들이 이해했느냐는 질문에 네. 우리 애들은 이해하지를 않았다며 그래서 손자도 10년 넘게 보지 못했다며 아이고. 철륜이 끊어졌다. 지금도 연락이 없다. 아이고. 하지만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0: 굉장히 궁금하네.
1: 그렇죠. 2007년 결혼 40년 만에 전 부인과 황혼 이혼을 한 거죠.
0: 아니 오죽하면 황혼 이혼을 하셨을까? 그것도 남자분이.
1: 근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0: 예?
1: 지금도 그가 노래하는 모습은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KBS 가요 무대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원로 가수라는 용어가 여전히 생소하리만치 전성기 때의 가창력 그대로고 인물도 그 나이답지 않게 너무나 준수해요.
0: 네.
1: 노래와 전공이라는 그 두 가지 길을 오간 탓에 오랫동안 그 가요계를 떠나 있었던 인물 한상일 씨의 노래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가요계의 신사, 아리따운 신부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웨딩드레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흔히들 노래엔 인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신사의 멋이 물씬 풍기는 한상일 씨의 분위기의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처음에 작곡가 기록윤 씨와 정풍송 씨에 의해서 각각 만들어진 노래인데 말하자면 같은 노랫말의 멜로디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노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공교롭게 두 작곡가의 각기 다른 노래는 모두 한상일 씨에 의해서 취입이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일주일 정도의 차이로 같은 시기의 노래를 각각 다른 멜로디로 연습을 해야 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음반이 나왔는데
0: 네.
1: 방송국 측에서는 신청 엽서를 받으면 어느 곡을 틀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맸고 그리고 가수 역시 웨딩드레스를 요청을 받으면 무대에 따라 두 곡을 번갈아 부르기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곡이 정풍송 씨 곡이에요. 웨딩드레스는 발표 시 영화 제목을 따서 먼 데서 온 여자라는 별도의 부제를 달고 출시가 됐어요. 근데 가수 한상일 씨는 그 명성에 비해서 많은 곡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가수로서의 활동 기간도 길지 않았는데 1965년 손석구 작곡의 추억의 아카시아, 나의 사랑 기타를 발표하며 데뷔한 그는 70년대 말 가요계를 훌쩍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전공을 찾아 건설 분야의 직종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그러다가 30여 년 뒤에 2005년 작곡가 선석우 노래 55주년 헌정 음반을 통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 이름 등을 발표하며 돌아왔어요. 오랜 동안 가요계를 떠나 있었음에도 가창력은 여전했어요. 본명 한재상을 손석우 선생이 한상일이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글자 그대로 늘 어디서든 1등이 되라는 이름이래요. 이 이름이.
0: 아, 한상일. 항상 1등이 네. 되라. 예.
1: 근데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근데 기록연 씨 곡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 한상일 씨의 목소리로 라노비아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0: 네.

0: 참 이 곡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는 게 음작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1: 그렇죠. 은근히 성량도 굉장히 그러게요. 넓고
0: 아주 부드럽게. 네. 네.
1: 화면 테스트까지 거친 TV 전속 가수였기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는 물론 율동까지 소화해내야 했는데 어린 시절 골수암으로 오른쪽 발목을 잘라낼 위기를 넘겼던 터라 다리가 불편해서 무대에서의 율동은 어려웠대요.
0: 아, 그러셨구나.
1: 이 사람이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0: 오, 그러게.
1: 그의 발성법은 이미 단전 호흡하듯 노래는 탄탄한 가창력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 무렵 그는 문화공보부 재정방송대상 남자 가수상, 서울신문사 재정서울문화대상 남자 가수상, MBC 10대 가수상을 휩쓸었어요. TV 전속 가수로 출발했듯 엔터테이너적 재능을 보였던 그는 이내 예그린 악단으로부터 뮤지컬 대춘향전에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그는 한사코 거절, 눈에 잘 띄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무대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 좀 나서지는 않았는데 가수 패티킹과 함께 이도령역과 춘향역을 각각 맡아 음반만 취입을 했대요. 인기 TV 드라마 MBC 수사반장 등에도 출연을 했대요, 이분이.
0: 어, 그래요?
1: 그랬대요. 탤런트 고은아 씨와 사랑 행각을 벌이며 위장 결혼을 해서 파티장에서의 그 살인 협박을 받는 범인의 시골 친구인 가수로 출연을 했는데 이때 그는 건축가 출신답게 치밀한 성격을 드러내 담당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대요. 가령 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대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드라마 상황에 비해 세트장이 너무 작다고 지적, 세트장을 모두 다시 제작하게 만든 에피소드가 있대요.
0: 아,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잃을 게 없어.
1: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딱 느낀 게 이런 성격 때문에 이혼?
0: 그렇지.
1: 이런 게 꽤 오래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든.
0: 맞아요.
1: 네. 노래는 물론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에게 주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를 했지만 정작 그는 연예인으로서 집안의 내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서울공대 건축과 출신이라는 최고 학부의 꼬리표는 늘 그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해서 수시로 족쇄가 되어서 발목을 잡았대요.
0: 아, 그게 또 족쇄가 된다는 얘기는 참 행복의 게 없다 그래야 되나. 또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1: 그래서 또 그래서 또 느낀 거. 그러잖아도 발목이 시원찮은데.
0: 그러니까 또 발목을 잡네. 그러나 뭐 발목은
1: 그러니까. 예. 결국 집안의 반대로 연예 활동을 접고 1978년 전공을 찾아서 건설 분야로 유턴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37살.
0: 아유 젊다. 젊다. 네.
1: 현대건설 입사 초기엔 그동안 연예인이기에 받았던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셔서 되레 짙은 그늘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미국 JM으로 연수를 떠났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LA에 설립된 세계적인 글로벌 건축 엔지니어링 기업이래요. 이어 사우디 현대 건설 현장에 외국 감독관으로 파견돼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뒤 현대 종합 목재에서 가구 판매 영업을 익혔으며 86년에는 아예 미주 종합 목재라는 가구 공장까지 차렸대요.
0: 어이구.
1: 파라다이스 투자 개발 건설 회사에 근무할 당시 제주 서귀포 허니문 하우스 호텔 건설에도 관여를 했대요. 가구 회사, 투자 개발 회사 등을 거쳐 98년 퇴임할 때까지 20여 년간 가요계를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공식 가수 활동은 접었지만 CF를 통해서는 대중들과 이따금씩 만났어요. 뭐 포도주, 커피, 비타민, 양복 등등등.
0: 네.
1: 좋은 건 다 했어요.
0: 네.
1: 98년 퇴직한 그는 진흙계 황혼 이혼 후 2007년 말 제주도 조천에 전원주택을 사들여 전원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대지 300평에 건평 120평,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집. 뒷뜰에 오리, 기러기, 토종닭과 또 리트비아 강아지 두 마리, 인기척 만나도 몰려드는 잉어 40여 마리가 헤엄치는 연못, 한마디로 그림 같은 집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 온 뒤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3층 구조의 방이 9개, 혼자 사는 집 치고는 너무 커서 관리가 쉽지 않겠냐고 하자 할 일이 많은 것이 오히려 전원 생활의 매력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0: 아유,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
1: 네. 네. 그러다가 네네. 2014년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천당 밑에 분당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럼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신데요.
1: 네네네. 예,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곡은 그 유명한 웨딩드레스로 끝마치겠습니다.
0: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목소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조리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그날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맥가난 세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복별님, 병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병든 자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 하루에 주어진 생명의 삶을 감사하며 무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소망하며 세상 모두가 평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미래의 삶도 마음과 몸의 희망찬 꿈으로 연결시켜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탐 존스의 I know 신청해 주셨네요.

은경 씨, 너무 바쁜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수요일에 좋은 글, 짧은 시 보내드립니다. 우리 윌리엄 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길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고마운 사람과 좋은 순간을 하나씩 마음에 담아보세요. 수요일의 마음이라는 짧은 시도 보내주셨습니다. 반쯤 온 한 주의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날을 바라봅니다. 잘한 일도 아쉬운 일도 모두 나의 하루였으니 오늘은 나에게 참 잘 살아왔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입니다. 조금 지쳤다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남은 날들도 분명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윌리엄 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윌리엄 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마음속에 담고 읽는다면은 일주일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조금 쉬는 마음으로 옛 생각을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이문세의 소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세입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이번 주 퀴즈 너무 쉽죠? 정답자를 고르기가 이번 주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이번 주 랄랄라 퀴즈는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를 내주신 분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김범수의 곡,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은경의 라라랜드, 여러분의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

0: 싶기도 하고 남양집, 서양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낫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낫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낫이 가장 좋은 낫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낫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낫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양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양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낫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
2: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발 헬아비브행 플라이 두바이 소속 여객기 사건과 관련해서 한 명의 조종사가 동료를 찌르고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들과 갈등을 빚어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 넘게 카리브해 일대에서 마약선의 공습을 가하는 가운데 마약 퇴치 작전을 지상으로까지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한 540억 달러를 포함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기대감에 국내 철강 관 이음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자산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집중되면서 최상위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서도 학비 마련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명과 임시 보호 신분, 인도적 체류 허가 등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가 다음 달 16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를 강타한 로리스터로 8개 카운티에 선포됐던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메릴랜드 지역 한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42회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이 차량 유리 틴팅, 즉 썬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세우거나 과도한 수색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대표해서 약 30년 동안 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캐롤린 J.B. 하워드 전 의원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발 테라비브행 플라이 두바이 소속 여객기 사건과 관련해서 한 명의 조종사가 동료를 찌르고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서 오늘 오전 매우 심각한 안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여객기가 이스라엘에 접근했을 때 조종사 중에 한 명이 다른 조종사를 찌르고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고의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여객기 탑승객의 거의 전원이 이스라엘인이었다면서 군인이 직접 통화한 이스라엘인 승객에 따르면 기내 승무원 한 명과 함께 조종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체의 시스템을 훼손하려던 문제의 조종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승객들의 지속적인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당국 역시 정기적인 상황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용의자를 신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들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약 180명의 승객을 태운 플라이 두바이 소속 여객기는 이날 오전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가던 도중에 기체 결함, 엔진 고장, 화재, 탑승객의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 등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보내는 코드 7700을 발신했습니다. 또 잠시 후 항공기는 피랍이나 불법적인 간섭을 의미하는 코드 7500으로 신호를 변경해 송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해당 여객기를 향해 긴급 출격했고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장관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으로 확인된 이 여객기는 사건 당시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고도 34,000 피트에서 약 17,000 피트로 급강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수직골이 날개에 달린 방향타가 파손됐지만 기내에 있던 예비 조종사들이 사우디로 기술을 돌려 타북 공항에 안착시켰습니다. 타북 공항 운항사에 따르면 문제의 기장과 부기장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들과 갈등을 빚어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SNS 트루스 소셜에서 왜 폭스뉴스는 항상 척슈명, 하킴 제프리스, 제시카 타블로브와 모든 민주당원을 출연시켜 공화당과 물론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게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척 슈머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이며 하킴 제프리스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타블로브는 폭스뉴스의 민주당 성향 정치 평론가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사실 그들이 친공화당 인사들보다 더 많은 방송 시간을 얻은 것 같다면서 이것이 바로 마가와 진정한 애국자들이 폭스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가 완전히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서 우리는 짧게 반박할 기회만 얻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며 반대 세력은 엄청나지만 싸움은 계속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선이 조작됐고 자신이 실제로는 승리했다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비판은 최근 주요 언론사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도 내용에 불만을 표하면서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고 이들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법원은 출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 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어온 폭스뉴스에까지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선거를 앞두고 언론 보도 흐름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 넘게 카리브해 일대에서 마약선의 공습을 가하는 가운데 마약 퇴치 작전을 지상으로까지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미군의 중남미 작전을 관할하는 프랜시스 도노번 미 남부 사령관은 29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위해 지상 공격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도노번 사령관은 지상작전 선택지로 공습, 체포, 은신처 급습 등을 거론하며 국경 검문소에서 화물 검색을 늘리는 것과 같은 일상적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목표는 마약 카르텔의 전반적 시스템에 마찰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군의 중남미 마약 소탕 작전이 급속하게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군은 에콰도르 마약 밀매 의심 세력 소탕을 위해 폭격 작전을 도왔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트렌데 아라과 갱단 지도자를 제거하는 공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8일 콜롬비아군은 미군이 제공한 적외선 센서 장착 드론의 도움을 받아 마약 갱단 두목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공급망이자 초국가적 범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중남미 현지에서 공급망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작전 지원 범위는 물자뿐 아니라 인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미군 병력과 법 집행인원 50명은 에콰도르 군인과 함께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밀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새벽 급습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전 역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적은 병력만을 유지하고 정보 공유, 훈련, 재난 지원 등에 집중해온 남부 사령부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도노번 사령관은 이날 중남미의 험준한 환경을 고려해 마약 카르텔 소탕에 더 많은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마약 밀수범은 깊은 숲 아래 자신들의 활동을 숨길 수 있다며 쿼드콥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보트를 포함해 일부 무인기를 정글 깊숙한 곳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이 이슬람 테러 단체와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와 미 의원들은 의회가 이러한 전쟁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한 540억 달러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의 이번 대미 투자에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8개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텍사스주의 6기가와트급 발전 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 이를 백악관 당국자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백악관 당국자의 전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알래스카와 원전을 포함하는 동시에 알래스카 사업에 540억 달러 투자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는 알래스카 사업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6불99, 제스프리 골드 키위박스당 21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깻잎 5번들당 3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8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6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기대감에 국내 철강, 관, 이음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에 30일 철강 및 관 이음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BI 동양철관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1,483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TCC 스틸, 하이스틸, 휴스틸 등 다른 철강 중소형주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태광과 성광밴드 등 관과 관을 이어주는 피팅 제조사 주가도 올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1일 오전 4시 30분에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는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일정 외에 백악관이 전한 내용은 없지만 직전에 나온 보도를 고려할 때 대미 투자와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이들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국에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특히 학부모 대출인 플러스 대출의 한도가 새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는 학부모는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2만 달러, 대학 재학 기간 전체로는 최대 6만 5천 달러까지만 플러스 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재정 보조를 제외한 대학의 전체 학비 또 생활비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입니다. 컬리지 보드에 따르면 2025-26학년도 기준 4년제 공립대의 평균 연간 학생 예산은 준외 학생이 약 3만 999달러, 타주 학생은 약 5만 920달러입니다. 사립 비영리 4년제 대학은 평균 6만 5,47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이나 그랜트, 학생 본인의 연방학자금 대출 등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학부생 본인의 연방 다이렉트론 한도는 이번 제도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부생은 1학년 때는 최대 5,500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2학년은 6,500달러, 3학년은 7,500달러, 학부과정 전체 한도는 3만 1,000달러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는 대학원생 연간 최대 2만 500달러, 전체 한도는 10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전문직 과정은 별도의 높은 한도가 적용되지만 일단 기존 학비가 높아 이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부족한 학비를 장학금이나 자체 재정보조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저축이나 장학금, 근로소득으로 충당하거나 민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이라면 연방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장학금과 그랜트, 대학 자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실제 부족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Backpack is the fattest of the fat bears. 바로 올해 알래스카 최고의 뚱뚱한 곰에 선정된 Backpack 이야기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겨울잠을 앞두고 살을 가장 찌운 곰을 뽑는 온라인 인기 투표 이벤트인 Fat Bear Week가 열리는데요. 2007년 치명적인 부상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89번 백팩이라는 곰이 올해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생의 생존기와 귀여운 경쟁이 담긴 이번 기사 속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annual battle of the big bears, only one can be the winner. This year, 89 Backpack was crowned the winner. 매년 열리는 거대한 곰들의 대결에서 승자는 오직 한 마리뿐입니다. 올해는 89번 백팩이 우승의 왕관을 썼습니다. Be crowned the winner. Crown은 명사 왕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왕관을 씌우다 라는 동사로 쓰여서 Be crowned the winner 라고 하면 우승자로 등극하다, 승자의 왕관을 쓰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스포츠나 경연대회 결과에 대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Everyone battle of the big bears. Annual은 매년 열리는, battle은 대결이라는 뜻으로 매년 치러지는 덩치 큰 곰들의 대결을 위트 있게 표현했네요. It was a nail biter. Backpack won by just over 5,000 votes, coming in with 103,344 over 910's tally of 98,253 votes.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었습니다. Backpack은 불과 5,000표 조금 넘는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Backpack이 103,344표를 얻어 98,253표를 얻은 910번을 제쳤습니다. Nail biter, 손톱을 깨물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 상황을 뜻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한 승부나 영화를 가리킬 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나 선거 결과가 매우 박빙이었을 때 It was a nail biter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ally, 집계, 총 득표수를 의미합니다. 910번's tally는 910번 곰의 총 득표수를 뜻하고요. 기사에서는 910번이 얻은 표가 98,253표나 많이 받았지만 백팩이 5,000표 조금 넘은 103,344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He'll stand up for himself when necessary, but he prefers to use a quiet strength to gain access to preferred fishing spots. 그는 필요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낚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조용한 방식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Stand up for oneself.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다, 당당히 나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quiet strength, 조용한 강인함, 내면의 힘을 뜻하는데요. 백팩은 다른 수컷 곰들처럼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신사다운 태도로 조용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관계자들로부터 gentleman bear, 신사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Participants vote on which bear they believe is the chunkiest chunk of them all in a sports-style bracket. 참가자들은 스포츠 토너먼트 대진표 방식으로 어떤 곰이 가장 통통하고 덩치가 큰지 투표합니다. Chunkiest chunk. Chunky는 통통한, 덩치가 큰이라는 뜻이고요. Chunk는 덩어리를 뜻하는데요. 유머러스하게 운율을 맞춰 Chunkiest chunk. 가장 통통하고 묵직한 거구의 곰이라고 재치있게 표현했습니다. Sports Style Bracket. Bracket은 토너먼트 대진표를 말합니다. 마치 월드컵이나 농구 대회처럼 1대1 대진표를 짜서 투표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결정하는 투표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알래스카의 가혹한 야생에서 겨울철 생존을 위해 살을 찌워야 하는 곰들의 치열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즐거운 축제로 sublimated, 승화된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조용한 강인함으로 우승을 차지한 백팩처럼 우리도 내면의 단단한 힘을 키워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뉴욕이란 오늘 밤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날씨 흐리며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내일도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집니다. 워싱턴 일원은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조금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흐리지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은 나쁨 상태를, 워싱턴 지역은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페리 요금이 2년 만에 다시 오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페리 요금을 11.1%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편도 요금은 현재 4달러 50센트에서 5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10회 탑승권은 2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공정 요금 할인 대상자, 학생이 이용하는 할인 요금은 1달러 45센트에서 1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특히 학생 할인 대상은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됩니다. 반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48시간 무제한 탑승권은 15달러로 가격을 유지하고 정식 운영됩니다. 새 요금은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에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택배 회사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한국으로 보낸 소포에서 위조 명품과 신용카드가 발견됐다며 통관 문제를 제기한 뒤에 명의가 범죄에 도용됐다고 속입니다. 이후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설치를 유도한 뒤에 화상통화로 장시간 취조하듯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한인 여성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지만 택배 회사와 한국 경찰에 직접 확인한 뒤에 사기임을 알아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전화나 메신저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택배나 통관 문제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절대 응하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렌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입자 보호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주택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 심사 기준이 바뀝니다. 집주인은 단순히 소득이 낮거나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또는 주택보조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불리한 신용기록만을 근거로 임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본인 부담 렌트비를 낼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렌트비를 제때 낸 기록을 신용정보회사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새 임대계약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세입자에게도 2027년 1월 1일까지 이 선택권을 알려야만 합니다. 렌트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세입자들이 신용을 쌓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만 보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전 비용과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4: 뱅크 오브 홈 모기지. Bangkok Hope Vision Equal Housing Lender.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의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초청해서 중추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중추절과 한국의 추석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가을 명절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가족과 재회, 또 전통과 공동체라는 중추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을 K라디오가 다녀왔습니다.
4: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29일 화요일 저녁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뉴욕시장 관저 그레이시 맨션에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한 중추절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계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주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뉴욕시장실도 이번 행사를 공식적인 중추절 기념행사로 소개했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정치나 시정 현안보다는 중추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을 나누며 서로의 공동체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보름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동그랗고 환한 보름달은 아시아 여러 문화에서 가족의 재회와 함께함을 상징하는데요. 맘다니 시장은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을 뉴욕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5: Good evening, everyone. It is such an honor to welcome you here to Gracie Mansion to celebrate the Mid-Autumn Festival and to honor our city's East Asian communit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Every community celebrates this night in their own way. Chinese families cut moon cakes into wedges and pass them around the table. Korean families set out songpyeon to remember the ancestors who came before them. Vietnamese families light lanterns and carry them through the streets in celebration. For many New Yorkers, this is one of the most meaningful days of the year. A rare moment of togetherness. One of the few nights that everyone gathers to sit at the same table.
4: 맘다니 시장은 또 아시아 각 지역과 커뮤니티가 저마다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월병을 나누어 먹으며 중추절을 기념하고 한국에서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조상을 기립니다. 특히 한국의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 전통도 있죠.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도 등불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으로 이 시기를 기념합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된다는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그레이시 맨션에서는 여러 아시아권의 음식과 음악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양한 커뮤니티의 문화를 소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그레이시 맨션에서 열린 아시아 커뮤니티 관련 문화 행사 가운데 하나로 뉴욕의 다양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전통과 문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추석으로 익숙한 이 시기, 뉴욕에서는 중국의 중추절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 지역의 가을 명절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커뮤니티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3: 망명과 임시 보호 신분, 인도적 체류 허가 등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가 다음 달 16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교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6: 미 이민서비스국 USCIS은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2027 회계연도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제정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 HR1으로 도입된 수수료가 대상입니다. 이 법은 2026 회계연도부터 매년 국토안보부가 일부 수수료를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36% 오르면서 법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도적 체류 허가인 패롤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릅니다. 또 망명 신청자와 패롤, 임시보호 신분 TPS 대상자의 최초 노동허가 EAD 신청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임시보호 신분 신청서 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망명 신청자의 노동허가 갱신 수수료는 법에 물가조정 규정이 없어 이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수료들이 기존 이민서비스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간 망명 수수료는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모든 신청자가 해마다 온라인으로 내야 하며 이민서비스국은 납부 대상자에게 금액과 기한, 납부 방법을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새 수수료는 10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새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월 1차 물가 조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Radio입니다.
3: 쿠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였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우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미 아이비리그 명문 쿠넬대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CBS 뉴스는 29일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남성은 먼저 여성에게 일이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어 자신의 기억이 흐릿하다면서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자리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역시 기억이 엄청 흐릿하다며 그들 모두가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이어 그날 벌어진 성적인 일들 가운데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상대 남성에게 나중에 함께 대마초를 피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 남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자들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현실을 부정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코넬대 진학을 꿈꿨고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그녀가 꿈을 이룬 순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20세였으며 사건 이후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7명 가운데 2명만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와 코넬대 학생신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상태이며 이씨 성을 지닌 한국 학생 한 명도 해당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검찰은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K-라디오 우진숙입니다.
3: 워싱턴 DC 경찰이 차량 유리 틴팅, 즉 썬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세우거나 과도한 수색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 감찰기구는 일관되고 공정한 단속을 위해서 측정 장비와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8: 워싱턴 DC 경찰의 차량 유리 틴팅 단속 과정에서 법규 위반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차량을 세우거나 실제 법과 다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DC 경찰 민원감찰위원회 PCB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틴팅 단속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단속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C 법에 따르면 앞유리와 앞좌석 측면유리는 B2가율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하고 뒷유리와 뒷좌석 측면유리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5일 안에 틴팅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차량 등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단속 과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규정상 경찰관은 틴팅 측정기를 이용해 실제 B2가율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가 여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앞유리 틴팅은 아예 불법이라고 운전자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B2가율을 확보하면 허용됩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틴팅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차량 안에 마약이나 무기 소지 여부를 묻거나 몸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운 뒤 곧바로 불법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앞유리 틴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틴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약 탐지견을 기다리면서 교통단속을 1시간 넘게 이어갔고 감찰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운전자를 부당하게 장시간 붙잡아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불필요한 차량 정차와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대해 측정

0: 정확한 지침이 불필요한 경찰 접촉을 줄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메릴랜드 지역 한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42회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지난 9월 26일 토요일 메릴랜드 저먼타운에 있는 휠로십 교회에서 제42회 메릴랜드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됐으며 약 250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의사협회 KAMA를 비롯해 휠로십 교회와 몽고메리 카운티, 비영리단체 HBIDC,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USPHS, 그리고 세이프웨이와 월그린스 약국 등이 지역사회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족부의학,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안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진과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물리치료와 초음파 검사,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도 제공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모두 743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혈액검사는 58명에게 실시됐고, 무료 초음파 검사는 18건,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1건이 진행됐습니다. 프린스 약국은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했고,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무료 혈액검사도 제공했습니다. 갑상선과 복부 초음파 검사, 치과 진료 코너에도 많은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건강검진 행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없거나 높은 디덕터블 때문에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클리닉과 치과 진료를 비롯해 영양 보조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메릴랜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그레이스 리 매니저 전화 240-683-6663 내선 105번으로 하면 됩니다. K-Radio입니다.
1: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교 게시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뉴욕 불광선원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수불 대종사 초청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뉴욕 타판에 위치한 불광선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대법회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수불 대종사 큰 스님의 축하 법문과 문희경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뉴욕 총영사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심 공양과 차량 운행도 마련했습니다. 수불 대종사 초청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845-359-5151 845-359-5151.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0: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게임에서는 마지막 순간이 한 방을 날리는 기술이고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라고 하면서 꺼내는 비장의 무기죠. 바로 필살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필살기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아무렇지 않게 농담 하나 던지는 게 필살기고, 누군가는 일이 꼬였을 때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필살기고,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결국 진심을 말해버리는 게 필살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재능일 때도 있습니다.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사람 이름을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는다든지, 싸운 친구를 5분 안에 웃게 만든다든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이죠. 오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에게도 필살기가 있을까? 없다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하나 뭐 만들어보죠. 인생이 늘 평탄만 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우리도 자 이제 갈고 닦았던 필살기를 쓸 차례다 라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죠. 어제 감동과 진심은 충분히 나눴으니까 오늘은 질척거림 1도 없이 스튜디오 떠나가라 신나게 즐겨보는 시간, 이름하여 내 인생과 퇴근길을 구원한 필살기 치트키 대방출. 나만 아는 식당에 숨겨진 치트키 조합이 있다. 이건 진짜 치트키다. 정말 기다렸다가 한 방 있잖아요. 우리가 헬스할 때도 마지막 한 방 필살기. 피곤해 찢은 내 하루를 번쩍 살려낸 나만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거다 등등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과 문자창으로 여러분의 필살기를 마구마구 써주십시오. 제이든의 K-Play D&B 필살기 편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0: 2026년 9월 30일 K-Play DMB Day 6의 예뻤어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송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필살기, 네, 필살기 옆에서 자꾸 이제 그 엘프님이 오른 눈동자를 오른쪽 위로 하면서 필살기가 도대체 뭐야? 야, 필살기가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1: 설명을 어느 때 쓰냐고.
0: 네,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어떤 거는 트럼프 카드라고 하고 어떤 데는 조커 카드. 시크릿 웨폰. 스페셜 무브.
1: 조커.
0: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한국말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1: 약간 고스톱 칠 때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맞아요. 건가요?
0: 맞아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카드 쓸 때 조커 카드 나오면 이거다 하고 안 쓰다가 네. 정말 필요할 때 뺑!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1: 필살기.
0: 네. 게임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한 방을 날리는 기술이고요.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빠바바. 캡틴 펀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1: 아, 난 그런 필살기가 있나? 모르겠네.
0: 필살기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았나.
1: 우리 제리 님은 필살기가 뭐나요?
0: 저는 필살기 그 종류별로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맛집 이런 거.
1: 그게 무슨 필살기야.
0: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1: 아, 네.
0: 이거는 좀 먹어봐야 돼. 근데 먹어봤어.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1: 아,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있죠.
0: 뭔데요?
1: 아니 그냥 먹는 거
0: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요. 없잖아. 뭐. 네, 저 있어요 저. 저는 딱 세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물론 다 알 수도 있지만 그.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제가 항상 소개시켜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1: 아.
0: 그것이 첫 번째는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였고요.
1: 파이브 가이즈.
0: 네, 근데 그 또 넣는 그게 있어요. 또 거기 바베큐 소스를 넣어줘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1: 한번 모두도 먹어봤네요.
0: 두 번째는요. 치폴레인데 여기서도 또 중요해요. 넣는 것들이.
1: 뭐가 들어가는?
0: 치킨을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소스가 중요합니다. 소스가 그 타바스코 소스가 있는데 스모크라고 은박지 써있는 거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1: 치폴레는 사우크림 꼭 들어가야죠.
0: 그렇죠. 그거 안 넣으면 싸우죠. 그래서
1: 콘하고 옥수수 콘.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스모크를 꼭 넣어줘야 된다. 이게 완성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잘 많이 모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살기이긴 해요. 세븐일레븐에 가면은. 그 핫도그가 있거든요.
1: 예.
0: 그냥 핫도그는 맛이 그냥 그래요. 그냥 핫도그야. 근데 거기 치즈 버거 핫도그가 있어요. 모르셨죠?
1: 그거 그냥 나초 치즈 이렇게 뿌린 거.
0: 아니에요. 틀렸어요.
1: 치즈 버거라니.
0: 치즈 버거 네. 소세지가 따로 있어요. 그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네네. 그거 안에 치즈 그 버거의 패티로 만든 그런 느낌의 소세지예요. 그게.
1: 아,
0: 예. 그래서 그걸로 먹으면 기가 막히다.
1: 맛있다.
0: 예, 최고입니다. 네, 네. 나중에 한번 제가.
1: 그거를 필살기라고 하는
0: 아, 그 필살기예요, 필살기.
1: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0: 같고. 아, 그거는 안 드셔보면은 잘 몰라요.
1: 네. 네.
0: 나중에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 필살기는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디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처음 만나는 자리나 회사 회식 같은 데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제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이상한 질문을 하나씩 던집니다. 아, 그런 사람 있죠. 갑자기 랜덤 질문 던진 사람.
1: 저 같은데요.
0: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할 사람, 거 같은 사람 누구예요? 이런 거. 처음에는 다들 당황했는데, 신기하게 5분 지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던져주면 또 잘 덥석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사회생활 힘들어도 모임에는 꼭 필요하다. 이러는데요. 이게 제 필살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1: 그럼 이런 것도 네. 필살기. 저는 이렇게 네.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이 다 저랑 네. 있으면 되게 편하대요.
0: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스페셜, 예, 네, 살짝. 소필살기. 대필살기.
1: 없어가지고 쥐어 짜냈어.
0: 제 외식 인생 최대의 필살기는 애는데 모 삼겹살 집에서 터집니다. 고기 다 먹고 볶음밥 시킬 때 다들 그냥 주는 대로 볶아 드시잖아요. 제 치트키는 그게 아닙니다. 고기 구울 때 나온 삼겹살 기름을 상추 뒤에 살짝 숨겼다가 볶음밥 들어갈 때 파채나 남은 구운 마늘을 가위로 잘게 조사서 같이 투하는 겁니다.
1: 아니, 또 숨기시.
0: 그리고 사장님 몰래 주머니에서 꺼내는 비밀병기, 참기름 한 바퀴, 이거 한번 돌려주시면 옆 테이블에서 냄새 맡고 수저 들고 쳐다봅니다. 이게 제 10년차 D&B 외식 필살기입니다. 저는 친구랑 그런데 그 브라질 스테이크하우스 가가지고
1: 거기 그, 가가지고 네. 참기름 갖고 가셨어요?
0: 그 친구가 그 쌈장을 가져와가지고
1: 뭔 일이
0: 브리스켓으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 또 그게 최고예요.
1: 아, 나 그거
0: 저는 어떻게 보면 또 필살기라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1: 그럼 안 돼요.
0: 미국 스시집 있잖아요. 미국 스시집.
1: 스시집은 또 뭐야?
0: 스시집. 스시집. 그냥 일본 스시집. 한국 사람 없는 스시집.
1: 네.
0: 은 중국 초장이 없어요.
1: 중국 분이 하는 아니 그러니까 네. 횟집이 아니고 네. 스시집이
0: 스시집은 초장이 없어요.
1: 없죠.
0: 고추장. 그래서 그 네. 튜브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1: 아니면 네. 무슨 뷔페를 먹으러 갔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네. 뭐 알로카르트로 시켰을 경우에 그냥 나는 내 입맛으로 이렇게 먹겠다 하는 거는 좀 이해는 가.
0: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네. 사람들이 어? 저 맛있겠다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다들 돌려서 쓰는 그런 필살기.
1: 네. 스시는 스시는
0: 근데 사람들마다 갈리긴 해요. 스시가 이제 그 간장파, 간장 와사비파, 와간장파.
1: 회는 좀 네. 초고추장이 저는 초고추장. 맛있고 네. 스시는
0: 아이 그거는
1: 간장이죠.
0: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탕수육 부먹 찍먹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0: 탕수육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1: 저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0: 다들 찍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1: 근데 뭐 있는 대로 네. 먹어요. 부어서도 먹고 저는 그 같이 먹는 사람들을 스타일. 맞추는 스타일이라서.
0: 좋습니다. 제든 제 일상 치트키는 미국 직장 생활 10년 동안 갈고 닦은 회의 방어 필살기입니다. 영어 회의 길어지거나 갑자기 저에게 의견 물어볼 것 같은 쎄한 공기가 돌 때 쓰는 비장의 기술인데요. 어? 이거 궁금하다. 미국 애들이 막 토론할 때 턱을 깨고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딱 세 단어만 던집니다. That makes totally sense. But let me double check the data. 이 한마디를 던져주면 오 프로페셔널한데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치트키 하나로 10년째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1: 네. 좀 맥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그렇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끄덕끄덕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런 느낌?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제 인생 구원 치트키는 먹는 게 많이 나오네요. 국밥집에서 발동합니다. 센터빌 거예요. 전날 야근하고 숙취로 머리 깨질 것 같을 때 설렁탕 특으로 시키고요. 밥 말기 전에 소면 먼저 건져 먹고 깍두기 국물을 대접체로. 맛있겠다, 그죠? 되게 설명을 되게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첫 숟가락 뜨는 순간 식도를 타고 내려오는 그 칼칼함의 등줄기에서 땀이 쫙 나면서 전날 야근 피로가 1초 만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게 제 영혼의 심폐소생술 치트키입니다. 아, 설렁탕 이런 거 좋아하세요? 국밥?
1: 저 국물은 네. 다 좋아해요.
0: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요.
1: 네.
0: 남자.
1: 소개팅! 첫날부터
0: 첫날에 이제 설렁탕을 가재.
1: 네.
0: 어떨 것 같아요? 정장 딱 입고 이제, 설렁탕.
1: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첫날 데이트인데. 네.
0: 소박한 거.
1: 제가 소박한 거는.
0: 둘째치고.
1: 그건 아니고.
0: 알겠습니다.
1: 예의상 네. 아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네.
1: 제가 첫 데이트 때서부터 나 설렁탕이 진짜 먹고 싶어. 하면은 그거는 뭐 괜찮은데.
0: 네.
1: 근데 약간 좀 제노맨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 첫 데이트서부터 설렁탕 집은 좀 깹니다요.
0: 아, 깨도 또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 추억은
0: 추억대로.
1: 추억은 그런 추억은 필요 없다고.
0: 미국 처음 유학 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을 때 밤 11시만 되면 그렇게 한국 생각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살려둔 치트키가 있습니다. 신라면 끓일 때 물 50ml 덜 넣고 스프 넣은 다음에 쌈장 반 스푼이랑 다진 마늘 반 스푼을 풀어 넣는 겁니다. 진짜요? 쌈장이랑 다진 마늘 반 스푼 풀어 넣고 쌈장이 라면 국물에 들어가는 순간 고깃집에서 먹던 그 진한 된장찌개 맛과 얼큰한 라면 맛이 합쳐지면서 기가 막힌 묵직한 국물이 완성됩니다. 거기다가 햇반 하나 말아 먹으면 싹싹 김치.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러면서.
1: 쩝쩝하니 네. 나름 괜찮겠네요.
0: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1: 거기다 삼겹살도 좀 구워드시고.
0: 그럼 너무 이거 프리미엄 아니야? 라면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필살기는 다들 먹는 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요리하는 능력입니다. 친구들은 냉장고에 재료가 없으면 약간 그 냉장고가 부탁해 그런 느낌.
1: 그러니까 냉장고 네. 안에 있는 걸로 뭐든지
0: 털어가지고.
1: 약간 뭘 항상 해 먹을 수는 있더라고요. 약간 있는 걸로
0: 지금
1: 있는
0: 생각,
1: 재료로
0: 지금 좀 생각을 해봐서 냉장고에 네. 냉장고를 그려보세요. 냉장고 네. 안에 있는 거 그걸로 딱 하나 요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1: 지금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0: 아까 있다면서요.
1: 또 치약이 있고요.
0: 냉장고에 치약이 있다고요?
1: 네.
0: 왜 치약을 냉장고에?
1: 한국에서 사온 거.
0: 그럼 왜 치약에 냉장고를 넣었어요?
1: 좀 싱싱하게 쓰려고.
0: 뭐라고요? 이거 맞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1: 모르겠어요. 그냥.
0: 그냥 넣었어요?
1: 아니 왜냐면 두부두부 네. 쓸 거니까.
0: 네. 냉장고를 치약을 냉장고에 넣는 거는 또 옐프님의 또 필살기네요. 필살기.
1: 필살기는 아니고 그냥. 네. 네.
0: 좀 알겠습니다.
1: 빠시하게 쓰려고.
0: 이빨 또 시원하게 닦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친구들은 냉장고에 재료가 없으면 배달을 시키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요. 계란 하나, 김치 조금, 남은 햄, 대파 반쪽. 이거 저 오늘 이거 해 먹었는데? 김치 볶음밥?
1: 이런 분은 어디 가든 네. 산대니까요.
0: 맞아.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레시피가 나와요. 김치 볶음밥 하면 되겠네. 뭐뭐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나는 이렇게 모르는 거, 안 서는 거야, 메뉴가. 경험이 없으니까. 배고픕니다. 네. 연애할 때만 발동되는 필살기. 제 필살기는 평소에 안 나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만 나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는 답장도 드리고 말도 별로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져요. 지난번에 그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오늘 바쁘다고 했는데 괜찮아?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요. 사랑이 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1: 사랑의 힘. 네.
0: 좋아하면 뭔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 다. 뭐가 제일 많이 바뀌던가요?
1: 일단 그냥 아무래도 연애하면은 좀 그냥 혼자 그냥 싱글벙글 잘 웃지 않나요?
0: 싱글벙글?
1: 모든 게 그냥 다 좋아 보이고
0: 지금은 안 좋아 보이나요?
1: 화도 잘 나오고 그냥 예. 네.
0: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 필살기는 화난 사람 웃게 만들기래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1: 그거 좋은. 그지? 좋은 네. 거네.
0: 상대방이 화난 상황에서는 거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친구끼리 싸웠거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상하게 제가 한마디 하면 웃어요. 한 번은 친구가 삐져서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혹시 대화 거부권 행사 중인가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라고 이제 깐죽거렸더니 웃더라고요. 결국 화는 풀렸습니다. 일단 내가 봤을 때 얼굴이 보통 이상이에요. 네,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잘생겼거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웃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1: 아니 뭐 웃기게 생겼다고? 수도 있죠.
0: 결국 화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싸우면 저를 부릅니다. 그럴 수 있죠. 보통 화나면 좀 오래 가는 스타일인가요? 어떻게 부르세요?
1: 저요? 네. 저 좀 약간 진짜 막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좀 잘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좀 쉽게 풀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싸우고 있는 걸 또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이제 금방 풀고 이렇게 뚝딱뚝딱. 제가
0: 뒤끝이 없는 스타일. 뒤끝이 없는 스타일.
1: 뒤끝이 앞에서. 없다고는 못하겠고, 네. 근데 또, 모르겠네요. 약간, 때 따라서 뒤끝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냥
0: 있지.
1: 쿨할 때도 있고, 그냥, 뒤끝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
0: CTV님이 조용필이 친구여 신청하셨는데, 이게 조피디 친구여랑 좀 다른 건가요?
1: 조용필님의 그 친구여는 진짜 옛날 그거 네. 아니에요?
0: 이거 틀어도 되는 건가? 다른 건가? 일단은 조피디 친구여 듣고
1: 괜찮겠습니까?
0: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세상엔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신기한 일도 많고요. 듣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도 참 많죠. 오늘 저녁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의 반전들을 모아보는 시간. 본격 현실 고발. 고발 토크. 이거 실화냐? 상식이냐? 자, 오늘 또 재밌는 또 실화? 실화냐? 소식들,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골퍼가 프로대회에 도전했다. 미국의 골퍼 토미 모리세이는 어린 시절부터 한쪽 팔이 없는 상태였지만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골프를 칠 때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 스윙을 만들어냈고 어린 나이부터 골프 실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스윙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 포인트입니다. 남들이 쓰는 필살기가 나한테도 맞는다는 법은 없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는 육상선수가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어스는 어린 시절 양쪽 다리를 절단했지만 의족을 사용해서 육상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육상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고 이후 올림픽 무대에도 출전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장애를 극복했다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특수 의족과 달리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자신만의 경기 방식을 만들어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다들 그 정말 뭔가 자기 신체 일부분을 잃었을 때 그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절망감이랑 이런 것도 엄청 클 텐데 그래도 의족을 또 사용해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1: 원래
0: 네
1: 있다가 없으면 진짜
0: 진짜
1: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0: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1: 있었는데 아예 없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네. 이게 아예 길들어진 거하고
0: 그쵸.
1: 나중에 이렇게 길들는 거 너무 참 어렵죠.
0: 맞아요.
1: 대단하시죠.
0: 마이클 조던도 처음부터 농구 천재는 아니었대요. 고등학교 시절 대표팀에서 탈락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후 조던은 훈련량을 늘렸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만들자. 역시 필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농구 선수가 경기 중 왼손을 필살기로 만들었다. 농구에서는 한쪽 손만 잘 쓰는 선수보다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수비를 상대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수들은 자신의 약한 손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경기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원래 약점이었던 것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훈련 방식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똑같잖아요. 축구에서 왼발잡이들이 가격이 더 비싼 게 아닌 거 아세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수비수가 상대하기 힘드니까. 보통 손흥민도 왼발, 양발잡이 손흥민은.
1: 근데 네. 제가 애견미용 네. 하잖아요. 네. 애견미용사들 그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 가위도 살짝 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네. 불편하긴 하겠다. 다 왼손으로 맞춰야 되니까. 네. 저희도 이제 피클볼 치는 친구들이 가끔 왼손잡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분들 막으려면 또 다르게 또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015년 테니스의 형제 로저 페더러는 신시내티 대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상대가 두 번째 서브를 넣는 순간 서비스 라인 쪽으로 돌진해서 하프 발리로 받아치는 기술이에요. 이름은 SABR, Sneak Attack by Roger. 그러니까 로저의 기습 공격입니다. 페더러의 코치진이 붙인 이름이라고요. 페더러는 이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테니스 초창기에 있던 오래된 전술을 현대 하드코드에 맞게 되살린 겁니다. 1920년대 프랑스 선수 앙리 코시에도 해프발리를 자주 구사했다고 하니까 이미 전설이던 페더러가 100년 전 기술을 꺼내든 셈이죠. 해프발리 뭔지 아세요? 저 테니스를 잘 몰라서.
1: 저도 몰라요. 네. 위에서 해본 거 빼고는 없어요.
0: 오케이. 아, 그 닌텐도 위요?
1: 네, 닌텐도 위.
0: 쉽지 않네요. 네. 반응은 뜨겁습니다. US 오픈 결승을 앞두고 보리스 베커는 이 기술을 무례하다라고 비판했고 존 맥케로도 자기 상대가 썼다면 모욕적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페더러는 무례하다는 지적을 일축했고 결승에서도 계속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늘 성공한 건 아닙니다. 2018년 호주 오픈에서 0대 40으로 몰린 순간에 이 기술을 꺼냈는데 상대의 서브가 네트 코드를 맞고 넘어오면서 렛이 선언됐어요. 그 포인트는 결국 페더러가 내줬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만의 필살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1: 그렇죠.
0: 뭐 운동하는 거 있으세요?
1: 없어요.
0: 하이킹? 하이킹밖에? 네.
1: 그거밖에 없어요.
0: 하이킹에 뭐 그 스페셜한
1: 하이킹하고 그냥 숨쉬기. 네.
0: 그것도 아마 숨쉬기나 이런 것도 좀 스페셜한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아니요.
1: 그냥 뭐 저기 네. 크게 들이실 때 코로 이렇게 크게 들이시고 그다음에 엑스하우스 입으로
0: 입으로 네. 코로 아 코리 들이 코로 그, 그게 더 호흡법이 들이시고, 좋은 네. 그런 호흡법인가요?
1: 네. 코로 들이시 크게 들이시고 이제 네. 입으로 내뱉고
0: 오 네. 좋은 또 네. 그런 필살기 또 알려주시네요.
1: 네.
0: 필살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잊힌 걸 다시 꺼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비판받고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써보는 나만의 한방 페더러가 보여준 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희도 다 항상 있거든요. 저희 그 피클볼 칠 때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요. 주먹을 내지르듯이 이렇게 서브를 주시는 분도 있고 UFO처럼 깎으면서 과일 깎듯이 깎으면서 이제 커브를 돌면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1: 커브 할 수 있는 네. 분은 좀 잘하시는 거 아닌가? 커브 줄 수
0: 아, 그게 다 달라요. 그게 그 자기만의 그 스타일로 되는 거라서 그거를 커브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다 다른 또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필살기
1: 스윙하는 게 다르니까
0: 네, 네. 네. 필살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신기합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아시죠? 이세돌
1: 아, 네, 다도
0: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AI의 대국입니다. 5번기에서 이세돌은 앞선 세 판을 모두 졌습니다. 3연패 벼랑 끝이었죠. 그 상황에서 맞이한 제 4국 178수에서 그러니까 78번째 이제 두는 그 차례에서 이세돌은 중앙의 흑돌 사이를 파고드는 수를 듭니다. 이 수가 훗날 신의 한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신의 한수죠. 그 뒤 알파고는 흔들렸고 이세돌은 18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어요. 인류가 알파고를 상대로 거둔 그러니까 첫 승이었습니다.
1: AI를 이겼다는 건가요?
0: 그렇죠.
1: 아, 대단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는 이날의 패배가 알파고에게 매우 소중하다라고 평가했고 이세돌의 묘수와 복잡한 형세 때문에 알파고가 실수하는 국면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세돌 본인의 회상이에요. 세상은 신의 한수라고 열광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장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둔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이세돌 분이 이거 들으신 거 이거 조롱 있네요?
0: 약간 그 미성이 있어요. 그 이세돌.
1: 알아요.
0: 네. 뭔지 알죠? 좀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요?
1: 아니요.
0: 그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돈수였다.
1: 목소리가
0: 네, 약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나날이 늘어나는 저희 연기력
1: 성대모사 어떨 거야?
0: 최고입니다. 할리우드 연락주세요. 그리고 경기 후에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한 판은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받은 건 처음이라고 값을 매길 수 없는 1승이라고 아, 근데 사실 이 알파고는 그 실수를 또 딥러닝으로 학습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요즘에는 게임도 다들 이제 AI가 이제 이길 거라고 해서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하지만 뭔가 나오면 좋을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뭔가 예를 들어서 고기 구워주는 로봇. 그 알맞게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촉촉함과 이런 걸로 고기를 뒤집어지는 거죠.
1: 아마도 뭐 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잡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좋을 때다가
0: 잡도 이렇게 없어질 만큼 좀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사실 0.01도가 지구가 올라가는 게 되게 크대요. 근데 올라갔다고 이대로라면 3년 안에 큰일 난다고 지구가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돼서 그렇지 하지만 AI도 발전도 무섭지만 또 지구 온난화가 또 엄청 또 위험하다고 하는 걱정이 많은 하루하루입니다.
1: 네. 네.
0: 어느 날 또 예, 저희는 또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정리하면서 노래를 좀 듣고
1: 갑자기 네. 우울해지네요.
0: 아,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남았다 세계가. 아 어떨 것 같아요?
1: 더 남았습니다.
0: 예, 만약에.
1: 만약에요?
0: 예.
1: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0: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3년 네. 안에 뭔가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뭔지 알아요?
1: 아, 그쵸.
0: 네, 3년밖에 만약에 안 남았다면.
1: 네.
0: 이게 좀 사실 애매하잖아요. 보통 이제 질문을 드릴 때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하면
1: 네, 3년이면은 되게.
0: 아직 조금 남았다.
1: 집에 가서 계획을 좀 써야 되겠어.
0: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떨어질지. 뭐 이런
1: 아니, 근데 뭐 3년밖에 안 남았으면 네. 그 주식이건 나발이건 그게 뭔 상관이
0: 그렇긴 있어요. 하지만 또 세계는 네. 돌아가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큰일이 나도 세상은 계속 아무렇지 않은 돌아갑니다.
1: 혼자 우주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주 올라가서 살려고요?
0: 아니요, 저도 뭐 그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상위 뭐 0.00001%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저희는 그냥 뭐 곱창 먹고
1: 아니 이제, AI 보고 타임 트래블링 그 머신을 만들라고 해요.
0: 제가 어떻게 AI한테 저는 아니 재민이밖에 안 써요. 네. 아무튼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안 들은 지 좀 오래된 노래죠? 한로로가 부릅니다. 0+0.

0: 한로로의 0 플러스 0. 이게 그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로 굉장히 또 유행했던 노래인데.
1: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그래요? 노래가 되게 좋아요. 좀 약간 어디 네. 카페에 가면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노래여가지고 네, 친구들은 너무 많이 나왔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하는데
1: 저 처음 들었어.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순서를 뒤집어서 오랜만이죠? 우리 또 엘프님이 나오면 어김없이 하는 코너 I love
1: you. 우리 마지막에 심리 테스트인가요? 네. 나 심리 테스트 제일 좋았는데 제일 재밌었어요.
0: 오늘은 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수가. 내 친구와 과거의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다면 혹은 내 친구와 과거의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다면 벌써부터
1: 네. 아니 웃기잖아요.
0: 어떻게 할 것인가.
1: 뭘 어떡해요.
0: 어제 방송에 스레드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거였어요. 내 전 남자친구랑 내 친구랑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청첩장까지 날라왔어.
1: 아니 뭘 그 사람들도 웃기다.
0: 그러니까
1: 굳이 청첩장까지 보내나요?
0: 시간이 지났으니까 날 용서해달라. 그리고 넌 내 친구였으니까 와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1: 아니 네. 그 친구분이 직접 약간 먼저 아 괜찮아 니네 사귀어도 돼. 뭐 이런 경우나 청첩장을 보내는 거지 아닌 경우는 그건 좀.
0: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 제목이 아닌... 있죠. 네. 세상은 요지경.
1: 잘못된 만남?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1: 없어요.
0: 까비? 자, 어쨌든.

0: 행복을 빌어준다. 멘탈 갑. 세 번째는요.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다.
1: 멘붕 왔어. 아니.
0: 네. 자, 네 번째. 네. 여러분이 아마 필요로 하는 대답일
1: 아니,
0: 겁니다.
1: 아니 왜 가?
0: 용서할 수 없다. 친구도 보지 않고 그들의 불행을 빈다. 이렇게 네 가지가
1: 저
0: 있습니다.
1: 저 초이스를 다시 읽어주세요.
0: 첫 번째는 마음은 아프지만 네. 이해할 수 있다. 전화로 네. 행복을 빌어준다. 그래 너네 정말 잘 됐어. 재밌게 사랑. 네, 이렇게. 네, 네, 네. 두 번째는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행복을 빌어준다.
1: 참석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0: 참석하는 거 진짜 네. 멘탈 갑.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다. 마음속으로만. 네. 네. 네 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 친구도 보지 않고 그들의 불행을 본다. 많은 분들이 4번을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 또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4번입니다. 네. 근데 근데 그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정말 옛날 오래된 기억이 날 법한
1: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0: 그런 애들은 만약에 오래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래되고 그런 뭐야? 막 갓 헤어졌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뭐 옛날에 사귀었다. 옛날에? 그런 거면은 그냥
0: 6년 1번 6년 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예요.
1: 6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서
0: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
1: 아, 그러면
0: 이제 그 웨딩에 딱 참석해서 얼굴을 보면서 아, 쟤 저렇게 생겼지. 이럴 것 같은데.
1: 아니, 얼굴을 기억 못할 정도로.
0: 6.6년.
1: 아, 그거 그냥 가는 것까지는 아니들 그냥 전화로 축하한다 하고.
0: 야, 그래도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친구도 보지 않고 그대로 불행을 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갈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전화로 행복을 빌어줬죠. 낯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예. 받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 버리고요. 그러나
1: 뭐가 그렇지 않은?
0: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쉽게 마음을 열는데
1: 아니야? 아니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요?
0: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고 이렇게 오픈 네. 세스미.
1: 마음에 근데 들면은 열죠.
0: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퍼스널 네. 그 프라이빗한 곳에서.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을 닫아 버린다. 맞는 말이네요.
1: 아니
0: 그러나 뛰어난 말솜씨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맞아요?
1: 그저 맞는 것 같아요.
0: 왠지 맞아. 좋은 것만 하면 맨날 끄덕여요.
1: 아니 진짜 맞아요.
0: 두 번째는 마음을 아프지만 그들이 결혼식에 참석해 행복을 빌어준다라는 거는요. 착한 마음씨 소유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대인관계가 넓다. 아니 이건 착한 게 아니라고. 아, 하지만 우유부단한 모습에 만만히 여기는 사람도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 참석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진짜 이거.
1: 아니 나는 굳이.
0: 그러니까, 네 일단 네. 세 번째 갑시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대요. 나서기 싫어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군중 속에 있기를 싫어하고 나서기를 싫어한다. 선한 마음의 소유자로 미움 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 친구도 보지 않고 그들이 불행을 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기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이 커서 남에게 잘 베풀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도 많다. 기분을 종잡을 수 없기에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답변. 네, 그런 느낌이에요.
1: Next.
0: 좋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조금.
1: 저 맞는 것 같아요.
0: 잘 맞아요? 네. 네, 좋은 거 나오니까 맨날 맞는다고.
1: 아니, 네. 깊게 생각, 왜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0: 네.
1: 있었나? 뭐, 없어요?
0: 어떤 적이요?
1: 약간, 뭐, 내가 막 갓 사귀던 전 남자친구가 뭐, 내 친구하고 결혼, 이런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뭐,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1: 뭐가 쉽지 않아요?
0: 그 질문 자체가
1: 아.
0: 네.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1: 그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갑자기 나 기억 이렇게 시작할 때일 거 아니에요. 너 나 기억하지? 안녕 잘 지냈어?
1: 뭐야.
0: 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Next.
0: 자, 이거는

0: 네 가지 버전이에요. 첫 번째 심리 테스트. 유독 힘든 오늘, 생각보다 회사가 일찍 끝난 당신, 시간적 여유가 생긴 당신은 평소 가던 길이 아닌 조금 돌아서 다른 길로 가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루틴이 아닌 거죠. 당신은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힘들었어. 그리고 회사가 일찍 끝났어. 시간도 좀 있어. 첫 번째, 분위기 좋은 바. 두 번째, 단골 카페에서의 독서. 세 번째, 혼자 노래방 가기. 네 번째는 서점에서 책 읽기. 자, 시간이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독서야.
0: 1번. 힘들어. 1번, 바. 바.
1: 네, 좀 분위기 좋은 데서 바. 혼자. 네, 너무 좋은데요?
0: 저는 카페 갈 건데 독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카페라고 했으니까 카페. 네,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늦은 새벽. 배가 너무 고픈 당신. 새벽인데 너무 배고파. 그럴 수 있거든요. 부엌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마저 텅텅. 완전 열표님인데요.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1: 맞아.
0: 이때 당신의 행동은? 첫 번째는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밖에서 같이 먹는다. 세 번째, 너무너무 귀찮지만 밥을 해서 먹는다. 네 번째는 밖에 나와서 먹을 걸 사와 집에서 먹는다. 뭐 저는 배달 음식 아닐까요? 배고프면은. 근데 친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예요.
1: 아, 저 야식은 혼자 먹는 게 너무 재밌어요.
0: 네. 그래서
1: 그 네 번 아니면
0: 4번, 4번.
1: 4번 아니면 네. 네 번.
0: 네 번 아니면 4번 하세요.
1: 4번 아니면 1번인 네. 것 같은데. 오다에 먹든지. 아니 근데 4번일 것 같아. 왜냐면은 오다에서 먹으면 더 비싸잖아요.
0: 알겠습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당신은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을 여유롭게 홀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이 보여요. 저녁 노을이 이렇게 다 지는 여유롭게 가고 있었어. 그래서 톡 떨어진 거야. 도대체 뭘까요? 1번 선글라스, 2번 밀짚모자, 3번 선오일병. 선오일병? 그 오일병이겠죠? 4번은 샌들 한 짝. 전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왠지 떨어뜨릴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당신. 다음 중 여러 부류의 위로 말에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위로 말은? 자, 저 1번입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더 힘내보자.
1: 짜증나. 벌써 짜증나.
0: 지금 제 말투가 짜증난 거 아닌가. 두 번째. 아, 불쌍하다.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2번이고요. 세 번째.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자, 네 번째는요.
1: 때리고 싶다.
0: 실패할 수도 있지. 너무 낙심 말고 힘내.
1: 아, 3번이요. 3번.
0: 3번.
1: 죄송네.
0: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아, 이게 제가 약간 F 감성을 이렇게, 잠깐만요. F 감성 톡톡톡 넣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1: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0: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네요. 첫 번째가 너무 많이 했다, 나. 이거 하나만 할 걸. 회사 일찍 끝난 거잖아요.
1: 바.
0: 분위기 좋은
1: 분위기 바.
0: 당신의 삶은 여태까지 고난의 연속으로 많이 지치셨군요. 하지만 당신은 단념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결국 당신의 꿈은 현실로 꼭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처럼은 열심히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저는 카페에서 독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일상의 변화가 생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요. 꿈을 위해서는 고민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좋은데요. 3번은 혼자 노래방 가기. 꿈은 그저 꿈이라는 생각 그만. 현실 도피를 멈추고 지금부터 당신의 꿈을 마주해보세요. 잘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시기 질투를 그만하고 자존감을 높여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너무 많으니까 뭐 부탁하시면 제가 댓글로 댓글로 해드리고
1: 저희 다음
0: 두 번째는 뭐였죠?
1: 뭐였죠?
0: 배달 음식. 예, 네, 아니 배달 음식. 아,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시키는 거는 아 당신은 타고난 센스를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어.
1: 저 4번.
0: 네, 그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분은요, 엄청난 추진력과 업무 능력을 가진 당신. 대충 일 처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일 처리하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 주변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아, 4번 하셨죠?
1: 네, 4번.
0: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집에서 먹는 거. 남다른 창의력을 가진 당신.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와 개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1: 어?
0: 힘든 상황에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여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 헤쳐 나가는 사람입니다.
1: 맞아요.
0: 이게 보니까 좋은 것만 같아요. 나온 것 같기도 해.
1: 아니야, 맞아.
0: 자, 심리 테스트 세 번째요. 선글라스.
1: 네. 네,
0: 이거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유형을 알아보는 테스트래요.
1: 어, 이거 궁금하네.
0: 아, 센, 예.
1: 네. 아, 나 사랑하고 싶어.
0: 자, 하세요,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자, 선글라스는요, 지적이고 멋있는 분위기의 사랑,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등, 교양 공간, 연예 무대. 아, 영화관 좋죠. 공통적 화제가 받아서 절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장소들을 자주 다니면서 문화적 식견을 넓혀봅시다.
1: 답이 선글라스가 뭐예요?
0: 지적인 사람이래요, 지적인. 지적이고 멋있는 분위기의 사랑. 제가 쓸 때는 샌들 한 짝 했었어요. 샌들 한 짝.
1: 저 선글라스라고 했습니다.
0: 네, 에로틱하면서 자극적인 사람이라는 느낌.
1: 선글라스?
0: 네.
1: 선글라스가 에로틱하면서 네, 자극적인
0: 사람.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위로의 말로 알아보는 당신의 직장 적성 테스트. 일하는 곳.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자, 이걸 선택한 당신은요.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직장. 모두가 힘들다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은 당신.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는 거. 네. 무한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장이 당신에게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심리 테스트가.
1: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0: 심리 테스트가 보면은 뭔가 좋은 얘기만 해, 맨날. 그래서 아유. 가끔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좋은 얘기겠죠?
1: 아유.
0: 좋습니다. 자, 저희도
1: 좋으니까 좋은 얘기만 나오겠죠.
0: 아, 그럼요.
1: 우리가 그걸 네. 택한 거 맞잖아요.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가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 여러분들께 또 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1: 네.
0: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캐시의 투순. 듣고
1: 처음 들어보는 노래
0: 네, 3분에서 뵙도록 할게요.

0: 자, K-Play DMB 3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가볼게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필살기잖아요. 사람마다 필살기가 사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위기 상황에서만 능력이 발동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필살기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어떤 필살기가 있는지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뭐하고 사는지, 요즘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나눠볼게요. 열프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삼스럽게 여태껏 수다 떨어놓고서.
0: 아, 근데 이게 오늘 또 대본이어가지고.
1: 네.
0: 오늘 또 근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
1: 저요?
0: 네. 한 주였나요? 한 주 동안?
1: 그냥 똑같아요. 그냥
0: 달라진 거
1: 월요일마다 하이킹하고. 네. 원래는 네. 이제 화요일 날마다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런 다음에 끝나고, 우리 제이든님과 이렇게 수다 떠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네요.
0: 그러네요. 네, 뭔가 표정이 좋아진 느낌인데.
1: 아니요. 재밌었어요.
0: 네, 네. 사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하는 거였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되게... 처음에 막 기억 나세요?
1: 처음에 네, 처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어 들어가고 생각보다 저는 좀 약간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방송이라다 보니까 좀 그 부담감 때문에 실수할까봐. 왜냐면 안 그래도 발음도 안 좋은데 네.
0: 교정하셨잖아요. 그래서
1: 아, 교정해서 더 안 좋아졌어요. 막 새는 소리 나고
0: 그러니까 아까 힘든... 쌩쌩 불어가지고 춥더라고요. 사실 방송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분들은 별일 없었어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바쁘게 또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예, 뭐, 다른 거 뭐, 없었나요? 새로 시작하는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요즘에는 팻들,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계시는지.
1: 아,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친구.
0: 네.
1: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직접 그 DIY 그루밍. 홈 그루밍.
0: 네.
1: 왜냐면 이렇게 굳이 그루밍 샵을 안 가도 되는, 저기 뭐야. 네. 아가 같은 애예요. 포메라니안인데 네. 네. 되게 귀여운. 약간
0: 저도 그게 있어요.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1: 그 있으면 좋죠.
0: 갈아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움직일까봐 너무 얘가 힘들어하니까.
1: 근데 이렇게 막 네. 한국분들이 흔히 하는 곰돌이 컷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아웃라인 그 트리밍 네. 그런 걸만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거만 이제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갔다 왔었죠.
0: 좋습니다. 네.
1: 그냥 그런 건 무료.
0: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걸 또 해야 또 감이 계속 감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 감 아니래요. 우리 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러네요.
1: 저희 애들이 네. 그 드랍코 슈즈 믹스 애들이라서.
0: 사실 또 이름부터 저희가 또 특이했죠. 식단 네. 모를 때 제일 먼저 켜는 이 앱 이름이 옐프였잖아요. 옛날에는.
1: 아, 네. 네. 그 옐프가 아니었는데서 이거 알게 되면은.
0: 네, 모두가 모른 채로 방송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네. 약간 왜 옐프인지.
0: 맞죠. 그래도 뭐 또 이제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옐프인지.
1: 아니,
0: 또 본인이.
1: 안 돼요. 네. 안 돼. 이거는 저 돌 맞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안 하는
0: 네,
1: 걸로.
0: 돌 맞으면 또
1: 저 지켜주세요.
0: 네. 네. 솔직히 저는 그 옛날에는 별점만 이렇게 본 그 나온 리뷰만 보고 다녔었거든요.
1: 저는 리뷰를 네. 읽어요.
0: 읽어서 네,
1: 안 나쁜 것도
0: 거.
1: 읽어보고
0: 그게 좀 제일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1: 네. 네.
0: 그러고 보니까 네네.
1: 근데 이거는 얘기해 네. 옐프라고 해서 다 리뷰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약간 좀
0: 잘 골라야 돼요.
1: 식당 측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맞아. 경우도 있고 누가 네,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너 이거 리뷰 남기면은 뭐 공짜로 이거 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 옐프가 쾌하고 짙다, 날카롭게 외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또 맛있는 집을 또 외쳐주는가 해서 오늘 또 필살기에 또 관한 거니까 맛집 이런 것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센터빌의 네. 곱창 스토리로 가세요.
0: 네. 네,
1: 맛있습니다. 메뉴도 많고
0: 네. 네,
1: 거기 냉면도 맛있어요.
0: 맞아요. 그 무슨 국수도 있던데. 좋습니다.
1: 막국수도 있고.
0: 네. 마침 이 또 옐프 앱이 어제 따끈한 소식을 또 하나 내놨어요. 2026년 최고의 신규 레스토랑 25곳을 발표했는데 리뷰 수와 별점을 종합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이후에, 1일 이후에 문을 연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대상이고요. 올해 6월 11일까지 리뷰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국 1위가 어디일까요? 뉴욕 LA도 아닙니다. 애리조나의 템피에 있는 정글 콘셉트 식당 필스 애니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름이 영화 나홀로 집의 대사에서 따왔다니까 이름에서부터 기억이 남죠.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찾는지도 나왔어요. 스테이크 검색이 1년 새 59% 늘었고요. 브런치는 조선 주요 도시 전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메뉴라고 합니다. 이 동네도 주말 브런치 좀 줄이 길잖아요. 사람도 많고. 엘프님은 브런치 좋아하세요?
1: 네. 그 너무 약간 사람 만나기엔 브런치가 좀 좋죠. 브렉퍼스트보다. 약간 애매할 때.
0: 추천하는 브런치 하는 있으신가요?
1: 좀
0: 한 가지만 하나만 떠올리자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1: 거의 뭐 요즘 카페들이 네. 뭐 딱 꼭 집어서 무슨 카페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카페 그 샌드위치랑 다 맛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브런치 뭐 저희한테 좀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 동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에는 어떤 숨은 맛집이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옐프와 함께는 DMB 숨은 맛집 탑10 옐프에서 히든 잼으로 이름 오른 집들 가운데 골랐고요. 한식당도
1: 요즘 너무
0: 있고,
1: 많아요.
0: 네, 애난델 또 분들이 반가워하실 이름도 있습니다. 순위는 10위부터 카운트다운으로 가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네에 이런 집이 있다 싶으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점은 낮아도 나만 아는 찐 맛집, 리뷰는 없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은 집 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곳이 있었어? 라는 부분부터 가봅니다. 자, 10위입니다. 로시타스 레스토랑. 첫 번째부터 좀 생소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리치몬드 하이웨이에 있는 작은 살바도르 식당입니다. 여기 대표 메뉴가 파푸사고요. 옥수수 반죽안에 치즈나 고기 같은 재료를 넣어서 구워내는 파푸사 엘살바도르 음식인데요. 이곳이 재밌는 게 2026년 노바 현지인들의 홀 인 더 워 추천에서도 푸푸사 맛집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9위입니다. 칠워크. 자, 여기는 이름부터 약간 무섭죠? 칠워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천 음식점인데요. 여기는 라시, 단단 누들, 마라 드라이 팝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특히 마라 좋아하세요?
1: 네.
0: 네.
1: 마라 샹궈.
0: 네,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가울 것 같습니다. 마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아, 좀 맵다 이러다가.
1: 아니, 매운 게 아니고 얼얼.
0: 맞아요. 네. 얼얼하고 맵고 이런데 나중에는 이거 괜찮네.
1: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런 느낌이. 어느 날부터는 또 마라탕에 재료 넣는 순서까지 자기만의 또 필살기가 있죠. 나는 뭐 넣는다 이런 거. 넓적당면.
1: 넓적당면 네. 머스트.
0: 그런 거.
1: 머스트.
0: 8위는요. 푸드코너 카밥하우스예요. 에난데일에 있는 푸드코너 카밥하우스.
1: 아, 거기 녹색 소스 너무 맛있어요.
0: 네, 아프가니스탄 음식점인데요.
1: 밥에 비벼 먹잖아요. 저.
0: 카밥 그리고 이게 뭐예요? 꽈빌리? 꽈빌리 빨라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왔다. 이게 현지 리뷰예요. 이 정도면.
1: 거기 오래됐어요.
0: 어디 있는 거예요?
1: 그 신라 옆에.
0: 아.
1: 거기 푸드코너 거기 말하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자, 20년 동안 사람이 왜 갔을까요? 이게 진짜 맛집의 필살기 아닐까요? 7위는요, 이거 다들 많이 아는 곳이에요. ANJ 레스토랑.
1: 아, 네.
0: 네, 에난델 있죠? 중국집 면요리와 딤섬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라이드 포크 덤플링, 단단 누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동네에 있는 오래된 중국집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워싱턴이언의
1: 맞아요.
0: 베리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데, 알고 보면 꽤 인정받는 식당인 거죠. 이런 곳 발견하면 좀 기분 좋잖아요. 나만 알고 있었는데 했더니 알고 보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경우. 엘프님도 그런 경험 있죠?
1: 좀 아무래도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0: 6위입니다. 텐손토프.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폴처치 이든 샌드 안에는요?
1: 저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먹어봤어요.
0: 텐손토프. 이름 그대로 두부가 핵심이고요. 오, 이거 맛있겠다.
1: 저 하이킹하는 언니들이 거기 좋아해가지고. 오. 거기 거기 월남식 베트남 식당 그 라이스페이퍼에서 네. 그때 같이 하이킹 끝나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0: 오, 좋아요.
1: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그 두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두부 거기서 투고해가지고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런데 단순 두부 가게가 아니라 직접 만든 두부, 두부 네. 푸딩, 베트남 디저트, 쉐 같은 걸 판매합니다. 진짜 여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맛집 하면 고기, 국수, 치킨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부가 메인이다.
1: 네.
0: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5위입니다. 다들 아는, 한국 사람이나 아는, 이 동네 사람들을 아는 포사테.
1: 아, 포사테는 유명하죠.
0: 포스처치의 포사테. 이름부터 필살기가 뭔지 알려줍니다. 사테. 대표 메뉴는 역시 포인데 이곳의 특징은 바로 사테 소스. 실제 리뷰에서도 이 소스가 국물의 특별한 맛을 더해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쌀국수 맛집입니다가 아니라 여기는 소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4위는 돌란 위그르 레스토랑입니다. 아, 돌란 위그르 레스토랑. 위그르. 자, 여기부터는 조금 더 낯설어집니다. 위그르 음식. 위그르 그 중국의 그 유명 그 좀 금지어긴 한데 옛날에 좀 많이 탄압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위그르 민족. 중국에서. 폴처치에 있는 돌란 위그르 레스토랑. 아무래도 미국으로 오셔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 메뉴는 핸드풀 누들, 빅플레이트 치킨, 케밥. 위그르 음식이 중국 신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문화권 음식인데요.
1: 처음 들어봤어요.
0: 특히 이곳은 실제 리뷰에서도 폴처치의 히든잼이라는 평가가 확인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신기하네요. 이런 곳은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1: 근데 확실히 네. 중국 음식은 좀 메릴랜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릴랜드 분이시잖아요, 제이름이.
0: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 버지니아 사람인데.
1: 지금은 이제 버지니아이지만 네. 메릴랜드 오래 사셨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달라요. 또 여기 안 가봐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3위입니다. 나스렛 이티오피안 레스토랑. 자, 이번에는
1: 이티오피아 말도 안 나오네. 이티오피아 네. 음식이 맛있대요. 근데 제가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네.
0: 폴처치에 있는 작은 식당인데요. 대표 메뉴는 이티오피안 컨비네이션 플레이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인제라. 이티오피아 음식은 이 인제라를 음식과 함께 먹는데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음식을 집어먹는 역할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포크도 필요 없고 숟가락도 필요 없고 손으로 먹는 음식 문화예요. 예, 엘프님 손으로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1: 이렇게 계속 손으로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던지 이렇게 손으로 썼다가 크랩처럼 손으로 썼다가
0: 그런 느낌.
1: 포크를 써야 되고 이런 건 진짜 싫어요.
0: 오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1: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싫어요.
0: 하나로.
1: 하나, 예, 근데 웬만하면은 예. 손으로 먹는 건 안 좋아하고 저 치킨도 포크 써서 장갑이 있지 않은 이상.
0: 알겠습니다.
1: 손으로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0: 자, 2위입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에 있는 올드하우스 코스메타폴리탄. 대표 메뉴는 스니첼, 세바피 스페셜. 독일 음식부터 보스니아 발칸 계열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와, 저 여기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DMB에서 갑자기 오늘 유럽 가서 밥 먹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표 필요 없죠? 알렉산드리아 가면 됩니다. 스니첼은 유명해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약간
1: 저 독일 음식을 독일 사우크라우트
0: 독일 뭐라고 했더라? 그 독일 돈가스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좀 저는 여기 한번 예,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네, 그리고 1위입니다. 오, 1위가 좀 의외네요. 이름부터 재밌어요. 샵 타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타코집인데, 이곳이 재밌는 이유는요. 1970년도 자동차 정비소였던 공간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고치던 곳에서 지금은 타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포크 벨리 타코, 브리스켓 타코, 프리토 파이. 만약에 간판에 오토 리페어라고 써 있는데 문을 열었더니 타코 냄새가 난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저는 일단 들어가요. 볼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런 곳이 또 기억에 남거든요. 어디서 먹었는지 이제 기억나는 곳, 바로 1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엘프님과 함께 D&B 숨은 맛집 탑10 알아봤는데요. 리스트 보니까
1: 뭐 아는 곳이 네,
0: 아는 곳도 있고 못 가본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살바도르 음식부터 사천 음식, 아프가니스탄, 중국, 베트남, 위그르, 에티오피아, 발칸 그리고 타코까지 정말 이 열 곳 중에 오늘 퇴근길에 당장 달려가고 싶은 원픽은 무엇인가요?
1: 아까 살짝 베트남 음식 베트남 그 두부랑 그게 좀 땡기긴 했었어요.
0: 네. 궁금하긴 하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면 그 ANJ?
0: 네, 그것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곳 한 곳 골라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숨은 맛집 있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추천해주는 것만 모아서 D&B 맛집 제보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폭차. 하루 만에 또 이런 소식이. 오늘의 핫 이슈 K 업데이트. 오늘 하루 만에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만나볼까? 미국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남학생 사교 클럽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관할 검찰이 2년 만에 형사수사를 제기하고 대배심 기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4년 10월 코넬대 치파이 클럽 숙소에서 약물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자신을 남학생 7명이 집단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가해 남성들이 주고받은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관할 검찰은 사건을 대배심에게 넘겨 정식 기소 여부를 다시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학교 측이 가해자들에게 고작 반성문 에세이 한 장을 내게 하고 사건을 축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파문이 커지자 할리우드 배우 플로렌스 퓨도 SNS를 통해 역겹고 분노한다며 피해자와의 연대 뜻을 밝혔습니다. 명문대의 그늘 속에 감춰졌던 사건인 만큼 이번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글로벌 K컬처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아주 품격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과 손을 잡고 지난 8년간 정성껏 모아온 개인 소장품을 대거 선보이는 특별전을 엽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3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 타이틀은 RM 그리고 SF 모마 Between You and Me인데요. 미국 유수의 미술관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을 이 정도로 폭넓게 조명하는 건 손에 꼽힐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원기, 윤형근, 박매영 같은 한국 거장들의 작품부터 마크 로스코, 앙리 마티스 같은 세계적인 명작까지 총 180여 점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공동 큐레이터에 나온 RMC는 현장 프리뷰에서 특유하고 담백하고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방문 계획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일정 체크해 주셨다가 꼭 한번 들려보셔도

온라인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나카와 함께 부른 노래 잘자요 아가씨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 님물캐씨가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 폭로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젯밤 전 연인 A씨는 개인 SNS를 통해 교제 당시 겪었던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A씨는 님몰캐씨가 술을 마신 뒤 3시간 넘게 폭언을 퍼붓고 어깨와 이마를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택시기사 욕설과 집안기물 파손, 그리고 직장인과 팬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 측은 본인 확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폭로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님몰캐씨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계정은 모두 삭제되거나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상태인데요. 유쾌하고 독특한 캐릭터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화면 뒤에 감춰졌던 충격적인 이면에 팬들의 실망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DMB 지역 청취자들이 운전하면서 귀 기울일 만한 북버지니아 DC 로컬 뉴스입니다. 버지니아 교통국 V-과 I-66 익스프레스 레인 운영사가 가을철 복귀 인원 증가에 따른 정체 완화를 명목으로 피크 시간대 다이나믹 톨 요금 체계를 조정하면서 출퇴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66번 타고 서쪽으로 퇴근하시는 분들 계기뿐만 아니라 백미러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교통국이 이번 주부터 66 익스프레스 레인 구간의 HOV3 카풀 규정 준수 여부와 무단 진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버지니아에서 출근하셨던 분들, 혹시 메나세스 쪽 지나가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웰링턴 로드 근처에서 직장 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 중상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피해자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도 숨졌습니다.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 루트 28번에서도 오늘 새벽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황당한 뉴스입니다. 알링턴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클라랜든 인근 10th Street North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높은 곳에서 유리병을 던졌고 주차된 차량의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K 업데이트였습니다.

0: AOA 짧은 치마 이 노래는 아시죠?
1: 네.
0: 오.
1: 이거는 알아요.
0: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이죠. Who is this? 코너.
1: 아 이거 어려워요.
0: 이거 어려워요.
1: 네.
0: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너 이 사람 아니? Who is this?

0: is this?
1: 자, 첫 번째 레벨이 1입니다. 운명적인 시작은 중학교 방송실 마이크였습니다. 중학교 축제 때 친구들이 등쌀에 못 이겨 교내 방송실로 끌려 들어가서 전교 방송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팝송, 약간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볼튼 계열의 노래를 불렀대요. 스피커를 타고 교실과 운동장에 그의 목소리가 퍼지자마자 저 목소리 뭐야? 누구야? 저 선생님이 부른 거야? 누구야? 하면서 전교생과 교사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고등학교 때 기획사에 들어갔지만 연달아 사기를 당해서 음반도 못 내고 8개월 동안 사무실 바닥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2: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1: 첫 지상파 데뷔는 그리고 음악방송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1월 KBS 이소라의 프로포즈의 게스트로 나와서 팝송을 부르며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레벨 1이에요.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2: 몰라요. 하나 더 주세요. 더.
1: 자, 레벨 2. 고등학교 같은 반 짝꿍이 또 다른 레전드 보컬리스트였대요. 바로 Flight to the Sky의 환희.
2: 여자예요? 남자예요? 거기까지 얘기해 주실
1: 남자,
2: 수
1: 남자, 있죠? 남자.
2: 남자분이요?
1: 네. 같은 반 짝꿍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성기를 이끈 무기를 스스로 버렸어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소몰이 창법. 소몰이 창법 알죠?
2: 그 SG 워너비 아니에요? 소몰이 창법 하면 SG
1: 워너비. 그거의 원조, 원조였지만 원조? 성대 결절을 겪은 뒤 발성, 호흡, 혀의 위치까지 싹 뜯어 고쳐서 지금의 맑고 단단한 보컬의 신으로 진화했습니다.
2: 전혀 모르겠네.
1: 전소속사의 분쟁으로 15억의 배상금 판결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 등 와, 극심한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그거거든요. 그 파산. 그, 뭐죠, 그거?
2: Bankruptcy?
1: 네, 맞아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그거.
2: 아니, 파산이라고 하셔가지고.
1: 네, 그거를 겪고 했는데, 감이 온 사람이 없네요.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이 사람은 제일 쉬운 힌트예요.
2: 네?
1: 자, 레벨 3, 제일 쉬운 힌트입니다. 겨울만 되면 울려 퍼지는 드라마 한다의 OST를 부른
2: OST.
1: 사람.
2: OST 네. 아 누구야?
1: 그리고
2: 조성모?
1: 아 아닙니다. 그 2014년 방송 출연 한 번도 안 하고 차트를 올킬한 자작곡
2: 김범수님
1: 팬들에게는 대장. 이라고 부르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자, 야생화.
2: 아, 박효신님.
1: 맞습니다. 정답은 박효신이었습니다.
2: 아~
1: 눈 있고 정말 또 미안한다, 사랑한다 이거 아~ 엄청 또 재밌게 봤잖아요.
2: 네.
1: 네. 노래 들으면 생각날 것 같아서 틀어드릴게요.

0: 지친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레드 마려우시죠? 스레드의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 김치. 어머, 이건 봐야 돼. 오늘 스레드에서 뒤흔든 핫 이슈, 도파민 풀 충전해서 바로 털어드립니다. 어릴 때는 메뉴판 정독하고 모험하는 거 좋아했는데 서른 넘고 나서는 식당 들어가서 딱 두 마디만 함. 여기서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럼 그걸로 2인분 주세요. 실패 확률 0%, 기력 소모 0%. 이게 바로 인생의 지름길이다. 베스트 댓글은요. 거기서 사장님 추천대로 주세요. 한마디 얹으면 서비스 얹어나옴. 인정. 메뉴판 공부할 체력도 없음. 대기업이 빅데이터를 믿는 게 최고임. 근데 사장님이 가끔 저희 집은 다 맛있는데요 하면 동공지진 뭐. 아, 그런 데 있죠. 우리 다 맛있어요. 항상 공감되지 않나요? 항상 이제 메뉴판 저희 연구할 시간 없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배고파 죽겠는데 뭘 다 공부하고 있어. 그죠? 보통 가서 한 번도 안 가는 레스토랑이면 어떻게 시키세요? 친구한테 의존을 하나요? 아니면
1: 일단 리뷰도 봐보고 제가 직접 메뉴도 봐보고 이제 사진도 보고
0: 거기서 이제 네, 네. 제일
1: 그리고 또 그 네. 서빙하시는 분께 이제 여쭤보죠. 솔직하게 답하라고.
0: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뭔데요? 솔직하게 진짜 다 맛있는 거 말고 뭐 시킵니까? 이렇게
1: 물어보기 전에 나는 일단 이런 거를 좋아하고
0: 아 이제 그런 거 이제
1: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답이 더 좀 정확하게 돌아오니까
0: 맞아요.
1: 네. 예를 들어서 뭐 시푸드 쪽을 더 좋아한다, 뭐 파스타, 거. 뭐 이런 좀 약간 대충 깔아놓고 하면은 좀 더.
0: 저는 아까 사실 옐프를 많이 사용해요. 옐프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뭘 제일 많이 올렸나,
1: 아, 네.
0: 요거 주세요. 네,
1: 맞아요.
0: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더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퇴근하고 소파에 누웠을 때 인간이 겪는 3대 난제, 집 도착해서 가방 던지고 소파에 눕는 순간 시작되는 지옥의 딜레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나기 싫음. 폰 충전기 꽂아야 되는데 케이블이 발끝에 있음. 불 끄고 싶은데 스위치가 3m 있음. 결국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와 한몸됨. 맞아요. 너무 피곤하면 소파만큼 또 편한 게 없죠. 발가락으로 충전기 케이블 집어들 올리려다가 쥐난 사람 나뿐이냐고. 샤워하고 누워야 되는데 샤워실 들어가는 게 에베레스트 산의 등반급임. 불 끄기 귀찮아서 쿠션 던져서 스위치 맞추기 도전해 본 적 있음. 옐프님은 좀 뭐 귀찮아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1: 아, 저 되게 자주 귀찮아요.
0: 아, 그래요?
1: 진짜 어디까지 갔냐면요. 네. 진짜 너무 힘들고 네. 귀찮아가지고요.
0: 네.
1: 이거 좀 이상한데.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네. 그 샤워헤드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누워서 그냥 머리 누워서 샤워한 적이 있어요.
0: 이거는 바닥이 또 물이 빠지는 데가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1: 네, 네. 그 일단 바스탑이 있는 샤워장이어가지고
0: 아 그래서
1: 네, 그 샤워헤드를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진짜

0: 헷갈리면서 올 때 미안해 차가 막혔어.
1: 내가 쏠게.
0: 그리고 그건 안 된대요. 분노 게이지 상승이고 내가 고기 살게. 표정 관리
1: 그게 들어봐. 그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여기 구워지는 집이래 완벽하다고. 내가 살게 보다 구워지는 집이 더 강력한 게 길포라고 댓글에 올라왔고요. 거기에 소주도 내가 냄 붙이면 지각 한 시간도 용서 가는. 역시 한국인은 맛있는 거 사주면 90%는 뿔림. 아 웃기다. 오늘 한인마트 푸드코트에서 짬뽕 드시던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진짜 레전드였음. 뜨겁고 빨간 짬뽕 국물을 대접제 들고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사자후를 토하셨음. 그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백인 아저씨가 그거 보고 자기도 짬뽕 시켜서 똑같이 국물 들이켰다가 펄펄 끓는 매운맛에 기침 폭발하고 눈물 콧물 다 뺨. 백인 아저씨 눈빛이 완전 저 동양인은 왜 불지옥 용암을 마시면서 시원한다고 한 거지? 라고 하고 공포에 질려있었음. 한국어의 시원하다라는 영어로 번역 불가한 미스터리의 영역임. 맞아요. 시원하다. 이해. 번역이 안 되죠.
1: 좀 약간 네. 아, 물론 약간
0: 힘들어요. 그
1: refreshing 하다고 단어가. 해야 되나? 근데 또 네. 한국 사람은 그 뜨거운 국물에다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대. 키키키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인체 발화책이지. 식도 다 타들어가면서 어우 개운하다 해야 찐 한국인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개월의 여정이 끝나고 네. 오늘 또
1: 제가 좋아하는 넘버 네. 3네요 또 아, 하필이면
0: 그, 또 그렇게
1: 네.
0: 되나요?
1: 네
0: 그렇군요. 네 오늘 또 필살기 오늘 쓰고 가신 건가요?
1: 아니 그래도 네. 나름 우리 제이든님과 함께 네. 네. 첫 번째 게스트이자 마지막 게스트로 오늘
0: 아 그러네요.
1: 네
0: 진짜.
1: 오늘 네. 안타깝게 아쉽게도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어요.
0: 네 마지막 네 예. 마지막 방송을 또 첫 번째 방송이랑 또 우리 그 또 옐프 누나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너무 얼어가지고 네. 좀 생각보다 네. 수다를 이렇게 재밌게는 못 들었는데 네. 주접을 못 들었죠. 내 손 떠느냐고.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왜 내 손이냐고 제가 뭐라고 혼냈던 네. 기억이 납니다.
1: 네 그래서 진짜 제이르님하고는 이제 그 라디오 바깥에서는 반말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방송에서 자꾸 반말을 찍찍해 돼가지고요.
0: 네.
1: 그거를 고치느냐고 방송 안 하는 시간에도 그 연습하려고
0: 아,
1: 존댓말을 했었잖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맨날 누나는
0: 맞아요.
1: 방송 안 할 때만 잘한다고
0: 맞아요. 자꾸 그 썰을 노래 나갈 때 들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래도 저 또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또 되는 네, 가는 그런 또 방송이었을 텐데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네, 인사해 주시죠.
1: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제이든님이 또 편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화요일날이나 뭐 종종 약간 랜덤하게 오긴 했지만은 와서 이렇게 수다 떠는 마음으로 항상 했거든요. 그리고 제이든님의 그 진짜 때리고 싶은 아재 개그 또 이제 그리울 것
0: 맞습니다.
1: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제이든님이 그 어떻게 설명하죠? 익살맞게?
0: 주접.
1: 주접 떠는 것도 되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듣는 거하고 보면서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0: 제가 이렇게 제스처도 하면서 또.
1: 그래서 저는 진짜 끼끼끼끼 웃어가면서 네.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참 네. 즐거웠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공지를 또 해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방송을 할 건지 앞으로. 네. 그런 것들. 또 스테이 튠 해주시고 네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엘프님 오늘 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1: 네, 네 그동안 저희 주접 브라더 시스터들 저기 수다 떠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젠가 다시 네. 만나뵐 수가 있겠죠?
0: 그럼요. 네 저희 또 라디오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좋은 또 저희 좋게 예쁘게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0: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1: 네.
0: 마지막 방송이라니 정말 아쉽네요. 제이든 감독님부터 함께 방송했던 게스트분들도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의 앞날에 밝은 날만 있길 하면서 덕이님이 올려주셨고요. 코코몽님이 노는 꽃을 들으니 이별의 시간이 덜 실감이 나는군요. 라고. 아, 이별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두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웃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필살기였잖아요.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저 제이든도 오늘 영혼의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빅재미와 큰 웃음 하나라도 더 쥐어드리려고 제 인생의 모든 필살기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퇴근길 여러분에게 정말 유쾌한 치트키가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또 옐프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또 옐프님 덕분에 그렇게 슬프지 않고 후련하게 멋지게 네,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퇴근길 꽉 막히는 사고 벨트웨이와 66번 도로 위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운전대 잡고 계신 여러분들과 주파수 맞추고 함께 호흡했던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치트키이자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K라디오에서 방송됐던 K플레이 DMB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처지거나 서운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저희가 새롭게 런칭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를 통해 더 자유롭고 더 빵빵 터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새롭게 나가는 링크와 소식들은 저희 오픈 카톡방에 꼭 올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방 나가지 마시고 딱 기다려주세요. 지난 시간 동안 저 제이든과 함께 웃고 울며 방송을 꽉 채워주신 우리 캐프리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밤 세상에서는 제일 맛있는 저녁 챙겨 드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언제나 축제 같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과 진행에 저는 제이든이었습니다. 캐프리 여러분 진짜 안녕. 곧 유튜브에서 만나요. DJ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K플레이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유학민의 잡지사 9월호 마지막 페이지 시류타기와 지역관광 살리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남자 이분에게 오늘 아이템은 아주 설레는 주제가 될 듯한데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2: 자, 지난 추석 연휴 가장 뜨거웠던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상어 북항입니다. 9월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해서 우리 열흘이 넘게 장기 체류를 했고요. 이 친구가 안 떠나는 건지 못 떠나는 건지 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현재 녹화 시점 기준으로 부산시에서는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항이가 넓은 바다로 안전하게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함께 상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과 아주 드물게 상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3: 네.
2: 기억나는 건 이제 망간이즈 편에서.
3: 아,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2: 이제 쇼츠로도 만들고 했거든요. 망간 단괴가 뭐 상어 이빨을
3: 그렇습니다.
2: 기반으로
3: 만들었죠.
2: 대견하시죠?
3: 아, 대견하시군요. 네.
2: 그 기억이 나고.
3: 네.
2: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동요의 과학편에서 우리가 아기 상어 동요 이야기 하면서 상어는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2: 좀 공통된 습성 얘기하기가 참 까다롭다.
3: 그렇습니다.
2: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
3: 네.
2: 그러면서 이제 동요 속 아기 상어는 산호상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셨던 기억도 나요.
3: 그렇죠, 그렇죠. 네.
2: 이번에 이 북항이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면 무태상어 혹은 흑상어
3: 네.
2: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하긴 하던데.
3: 네네.
2: 얘가 근데 좀 자주 모습이 노출이 됐는데도 이렇게 탁 집어서 종을 특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3: 일단 우리가 이제 종 분류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종, 속, 과, 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이런 분류 체계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이제 스웨덴의 과학자 린네죠.
2: 네.
3: 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보통 종 단계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 속이 비슷하면 그냥 퉁쳐서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